꿈을 향해 달리는 장애 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7월 31일까지 2026년도 쌍용 곰돌이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쌍용 곰돌이 장학사업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사업인데요. 지난 1995년에 시작된 이후 30년 동안 600여 명의 장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장학금 신청 대상은 국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고요. 선발은 성적 우수, 예체능 특기, 정보통신 특기 등 세 분야로 성적과 소득 수준을 심사해서 모두 2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기당 100만 원, 연간 200만 원의 장학금이 생활보조비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요. 신청은 개인이 아니라 재학 중인 학교의 장학 담당 부서를 통해서 학교장 명의의 전자공문으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장애 학생들이 학업에 더 집중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조성민의 장애 칼럼,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함께하는 일터,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충북 음성군에서 중증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서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장애인이 걷기나 휠체어 이동 등 스스로 정한 신체활동과 사회활동 목표를 달성하면 매달 5만 원의 건강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은 음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연금수급자 42명으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자는 활동 기록을 위한 스마트워치도 함께 지원을 받는데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로이 사랑 나눔회가 중증장애인 AI 활용 능력 교육 참가자 16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이 AI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AI를 자신의 보조공학기기로 활용하면서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수어 통역사도 함께 배치되고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교육은 8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모집인원 충원시까지고요. 로이 사랑 나눔의 전화 02-2637-3294번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장애예술인들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한국장애인미술협회가 8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노원뮤지엄에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미술협회전을 개최하는데요. 이번 전시는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역량과 예술적 성과를 시민들과 나누는 정기전으로 회화와 한국화, 서양화, 민화, 수채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박중훈의 비와 당신.

0: 조성민 회장의 칼럼, 한국장애인재벌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0: 아직은 못 갔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저도 못 갔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하는 속에서는 막 설렘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요즘 한참 휴가철인데 또 휴가를 가시려고 하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굉장히 좀 걱정이 있죠. 예를 들면 나 혼자 갈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거기 장애인 화장실이 있나? 또 숙소는 들어갈 수 있나? 이런 걱정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열린 관광지 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올해 한 10년 됐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0: 예. 먼저 열린 관광지라는 말을 많이 듣기는 했지만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먼저 해 주시죠.
1: 열린 관광지니까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 근데 그 누구는 누구냐라고 하면 그 당연히 이제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고령자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 천만이거든요, 고령자가. 그리고 고령자뿐만 아니라 임산부 또 유아차를 또 동반하는 가족들 이런 인구가 우리나라 관광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 30% 한 1500만이 넘어요. 우리나라.
0: 예.
1: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한 건데 2015년부터 매년 이제 문화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지자체랑 같이 매년 한 20곳 30곳씩 했으니까 지금 한 210곳 정도가 됩니다.
0: 예, 네. 2015년부터 시작. 네. 10년 정도 지났으면 적지 않은 시간인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나 달라졌을까요?
1: 저도 뭐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이동이나 이런 감각장애를 갖고 있는 건 아니어서 아주 충분히 뭐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장애인 화장실도 많이 생겼고 또 일단 제일 먼저 계단님들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0: 예.
1: 관광지 내에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접근이 좀 가능하게 됐는데 이제 뭐 특히 이제 또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뭐 안내판도 있고 뭐 촉지도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돼 있긴 했지만 근데 문제는 관광지 이런 열린 관광지는 많아졌는데 여행은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0: 네. 뭔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1: 저는 이제 이거를 뭐 점선면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하는데요.
0: 점선면.
1: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집에서부터 점이라고 하게 되면 뭐 동선 이제 예를 들면 특별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 타고 면 이런 관광지로 가는 이런 어떤 하나의 연결점이 마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태계처럼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런 면이 좀 아직은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것 같습니다.
0: 점선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1: 네.
0: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1: 이건 이제 우리 이제 한 점이라고 하죠. 한 곳.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이제 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집이 될 수도 있고 열린 관광지가 될 수도 있어요.
0: 예.
1: 열린 관광지가 210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잘 돼 있다. 그 점에서는. 그러나 거기까지 이동하는 대중교통이라든지 여전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서울 시내 버스가 이제 그 뭐 특장차도 많이 있고 또 그 리프트 버스가 있지만 관광버스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뭐 이런 문제라든지 그런 이동의 문제. 근데 도착을 했어요. 그 관광지에 도착해서 주변에 뭐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고 뭐 카페도 가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데는 아직은 접근성이 좀 덜 돼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열린 관광지도 중요하지만 이 열린 관광지 주변 그러니까 한 도시 전체를 무장애 관광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막 그게 좀 시작이 되고 있어서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결국은 여행 전체를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1: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북단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DMZ 그 비무장지대도 열린 관광지가 좀 조성돼 있거든요. 임진강 쪽도. 그 남단에는 우리 이제 제주도의 천지연 폭포 뭐 전 국민이 거의 다 가보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천지연 폭포도 막상 이제 들어가면 휠체어를 분하고 이제 같이 이동을 하면 들어갈 땐 괜찮은데 우리가 보통 들어갈 때 돌아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연결해 그 계단이 있고 뭔가 이런 출렁다리가 있고 그러면은 사실은 거기는 못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다시 들어갔다 다시 들어간 대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주변에 카페 뭐 예를 들면 목욕 뭐 예를 들면 호텔에 갔는데 목욕 의자가 없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은 여행 그 관광지에는 갔지만 여행은 충분히 즐길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거죠.
0: 네. 이것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 장애인 재활 협회가 청년들과 함께 파주를 찾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네. 이제 올해 한 10년 열린 관광지 사업 사업이 한 10년이 됐고 그래서 한국자연연합에서 한 20년 동안 이제 청년들,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지원하고 끝난 그 청년들의 모임이 청년 포럼 모임이 있어요. 예. 300여 명 되는데 여러 가지 팀을 나눠서 이제 좀 어떤 사각지대 이슈도 발굴해서 정책 개선도 하는 활동 차원에서 올해는 좀 열린 관광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이 됐고 근데 이건 청년 포럼 모임들만 하지 말고 다양한 청년들을 좀 모집을 해서 한번 캠프를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좀 파주를 좀 다녀왔습니다.
0: 예, 그런데 네. 왜 하필 파주였을까요?
1: 파주가 열린 관광지가 지금 몇 곳이 있어요. 말씀드렸던 DMZ 그 평화누리 광장이나 이쪽하고 그다음에 마장호수라는 데가 열린 관광지인데다가
0: 예.
1: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열린 관광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주시 전체를 무장애 관광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사업을 선언을 했고 그게 2025년부터 시작했어요.
0: 예.
1: 그런 도시가 우리나라 4대 도시가 있는데 2022년 강릉을 시작으로 해서 울산, 수원, 파주가 이 4대 도시가 단순히 열린 관광지 한 점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접근 가능하게 하자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파주를 좀 가게 된 거죠.
0: 예. 실제 조사를 하는 청년들도 다양하게 구성이 된 건가요?
1: 그렇죠. 이제 그 역할을 좀 분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달장애 청년이나 경계선 청년들은 우리 관광 가면 안내도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브로셔 자료집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쉽게 됐느냐를 좀 살펴보는 것 하나.
0: 예.
1: 그다음에 당연히 시각장애 청년들은 뭐 예를 들면 그 관광 촉지도 이런 지도가 얼마나 접근 가능한지라든지 화면에서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다음에 이제 휠체어 사용자는 당연히 이동 경로나 보행로가 경사로가 심한지 안한지 이런 걸 좀 보는 것도 있고 이번에 또 미얀마에서 한국에 유학 온 청년들과 또 키르기스탄의 재외동포 청년들도 함께해서 이 청년들이 다 관광 경력을 전공하는 청년들이에요.
0: 예.
1: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의 중요성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0: 정말 다양한 청년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뭐 이동, 숙박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1: 그래도 이제 협회에서는 뭐 그래도 국제협력 뭐 이런 팀도 있고 그래서 또 이동이나 숙박하는 데는 그래도 크게 어려움이 없던 게 다행히 우리가 이런 캠프를 한 25명하고 간다고 하니까 한국관광공사하고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차량도 그 리프트 버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같이 살펴야 되는데 리프트 버스를 이렇게 제공도 해주고 해서
0: 예.
1: 굉장히 좀 편하게 다녀오긴 했습니다.
0: 해외에서는 무장애 관광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요?
1: 제가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은 나라를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우리는 바르셀로나를 많이 꼽아요. 다녀오셨나요?
0: 예전에 한번 다녀온 적은
1: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런데
0: 예.
1: 지금 말씀드렸던 열린 관광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도시 전체 대중교통, 숙박, 음식점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도시 전체를 누구나 관광을 즐길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을 꾸민 그런 도시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스위스하고 프랑스 이런 데 몇 군데 갔었는데 유럽은 좀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요. 왜 그래 대중교통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집에서 나와서 대중교통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교통들이 잘 돼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 사회가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0: 여행을 계획하고 혼자 즐길 수 있는 이런 도시 설계를 아주 그 디테일한 설계를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예. 자, 끝으로 오늘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저는, 그 우리가 엘리베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상버스가 마치 장애인만을 위한 그런 엘리베이터나 뭐 버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시민들이 이거를 설치해 놓으니까 뭐 고령자뿐만 아니라 짐을 물고 들고 다니시는 뭐 여행자라든지 다 쉽게 접근하듯이 관광, 열린 관광지도 저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 한 번 더 시민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한 열린 관광지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우리 사회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예, 네. 이제는 열린 관광지를 넘어서 여행 전체를 연결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마음에 남는데요.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스위스어로우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상황을 같이 살펴보고 의미 있는 판결과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2: 네, 오늘은 이주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7월에 두 분의 이주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한 사건은 지난 7월 1일 충남 아산의 KTX 복선화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출신의 노동자 아웅 민우님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신 사건이고요. 7월 18일에는 울산 HD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하천 노동자 한 분이 곤돌라에 끼어 목숨을 잃은 일입니다. 이 두 분의 명복을 빌면서 왜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법과 제도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1: 예, 먼저 두 사고는 정확히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2: 네, 아산 사고는 컨베이어 벨트로 흙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을 했는데요. 동료 노동자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 작업은 2인 1조로 해야 했지만 그날 고인은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고 비상정지 장치나 방호 덮개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 사고는 선박 내부의 고소작업용 곤돌라에서 일어났는데요. 노조는 과상승 방지 장치가 있었지만 그 작동 반경 안에 작업 발판이 설치돼 있어서 장치가 제기능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두 사고 모두 정확한 원인과 안전조치 위반 여부는 아직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1: 예, 두 사고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공통점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있어야 할 안정장치가 없거나 있어도 제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주노동자가 혼자 혹은 하청 소속으로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성명에서 이런 현상을 위험의 이주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위험하고 힘든 일이 이주노동자에게 구조적으로 떠넘겨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1: 회사나 관계기관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2: 네, 고용노동부는 두 현장 모두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산 사고는 유족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7월 17일에 원청과 하청의 대표이사가 빈소를 찾아서 사죄하고 배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합의를 했다고 해요. 울산에서는 노동조합이 이번 사고를 기업 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예, 통계로 보면 이주노동자 산재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2: 네, 2019년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비율이 외국인보다 75.5% 높았다고 하고요. 사망자의 73.3%가 입사 6개월 안에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사고 사망자 중 비정규직 비율도 70%로 외국인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4년에 낸 연구보고서에서도 2018년부터 22년까지 자료를 연령별로 보정해서 분석한 결과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 위험이 한국 국적 노동자의 2.3배에서 3.6배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1: 예, 이런 사고에 적용되는 법은 어떤 법이 있을까요?
2: 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요. 이 법은 공사를 맡긴 원청, 즉 도급인에게도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말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마련할 의무를 지운 법입니다. 다만 사망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영 책임자가 이 의무들을 위반했고 그 위반이 사고와 관련돼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2023년 4월에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나온 첫 유죄 판결에서 도급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0: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1: 예. 그러면 서류가 없는 이주노동자분들도 산재보험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0: 네. 대법원은 오래전 1995년 판결에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실제로 임금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근로자라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의 약 68%가 다쳐도 산재보험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할 만큼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큽니다.
1: 왜 그렇게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큰 걸까요?
0: 네. E9 비자라고 고용 허가제로 일하는 노동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사업장을 옮길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임금 체불이나 폭행처럼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면 인정이 되지만 이주노동자가 더 안전한 일터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에 이 제한 조항을 합헌으로 봤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 논쟁이 있는데요. 결국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떠날 곳이 마땅치 않으니 위험한 일도 참고 넘기거나 산재 신청 자체를 주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다면 인권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권고를 내놓았나요?
0: 네, 인권위는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를 조사한 뒤에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와 감독 강화,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 마련, 표준 근로계약서 개선 등을 권고한 적이 있고요. 농업 분야의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생존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실태조사 당시에 응답자의 상당수가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점도 인권위가 특히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1: 예. 유엔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0: 네, 유엔에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있는데요. 한국은 아직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가입을 안 한 거죠.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일부는 2021년이 돼서야 비준을 했고요. 강제노동 철폐 협약 제105조 105호처럼 아직 비준을 하지 않은 핵심 협약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 예. 다른 나라는 비슷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죠?
0: 네, 2024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영국의 건설업에서 위험의 이주화를 분석을 했는데요. 저임금 이주노동력에 의존하는 고용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전교육이나 선언적인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구조적인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1: 예. 그래도 최근에 조금씩 변화가 보인다고요?
0: 네, 이주 노동자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그 목소리가 조금씩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 HD 현대중공업에 직접 고용된 이주 노동자 200여 명이 금속 노조에 집단으로 가입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회사가 새로 제시한 임금 근로계약 조건, 그러니까 기본급이 줄어드는 성과차 등 임금제 도입 등에 반발해서 목소리를 내신 거예요.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을 해서 근로조건과 안전 문제를 함께 요구할 권리가 이제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지난 1월에는 단속 과정에서 다친 미등록 이주노동자 두 분의 산재가 승인된 사례도 나와서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1: 예,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이주노동자 본인이나 동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네, 우선 병원에서 업무 중 다쳤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을 해서 진료 기록을 남기고요. 사고 현장 사진이나 동료 연락처, 근무표와 임금 내역을 가능한 만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확인이나 동의가 없어도 노동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요.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막막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외국인 노동자 상담센터 1577-0077,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이런 곳으로 전화를 하면 통역과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예. 자,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0: 네,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해서 노동자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다른 일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원청의 관리

0: 책임, 안전 관리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 그리고 다국어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장치도 촘촘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UN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끝으로 오늘 말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0: 네, 지금 이주노동자분들이 우리 산업을 함께 떠받치고 있지만 위험한 공정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이분들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국적이 다르다고 생명의 무게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라는 걸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다정한 하루 되세요.
1: 노래 한 곡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윤천금의 님바라기.

0: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일터 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 장애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 시간에는 지체장애인 근로자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근로지원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례를 더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지체장애인 근로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근로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장애 유형에 따라서 지원 방식이 상당히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지난주 지체장애 사례와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0: 많은 분들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앞이 전혀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현장은 어떤가요?
1: 많은 분들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각장애도 장애 정도에 따라 남아있는 시력이 있는 저시력 경우도 있고 빛이나 큰 형태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전혀 시각 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운 전맹 상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지원도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정보를 대신 전달하거나 문서를 확인하거나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역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1: 이번에 소개할 분은 30대 남성분이시고 시각장애인 1급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 상태이신데요. 한 공공기관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주로 문서를 정리하고 작성하고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일을 하셨어요.
0: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문서 작업이 가능한 건가요?
1: 컴퓨터에 화면 낭독 프로그램, 이른바 스크린 리더라는 보조공학 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컴퓨터 화면의 내용을 음성으로 들으면서 대부분의 업무는 스스로 수행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가 스크린 리더로 읽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 많은 문서, 이미지 형태의 PDF, 손글씨가 포함된 자료, 복잡한 표, 행사 안내문, 도면, 차트, 그래프 등은 컴퓨터가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근로지원인이 해당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주거나 이미지에 담긴 정보를 설명해주고 자료를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0: 단순하게 글자를 읽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내용과 정보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군요.
1: 맞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자료에 빨간색 그래프가 지난해 실적입니다. 라는 선료만 적혀 있다면 시각장애인은 그래프 자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근로지원인은 지난해 실적은 80, 올해는 95로 증가했고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A사업입니다. 처럼 실제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단순한 낭독을 넘어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다리 놓아주는 것이죠.
0: 회의 시간에도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 네, 회의는 생각보다 시각 정보 자료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회의실에서는 방금 화면에 띄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를 참고하세요. 이 부분에 체크해 주세요.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회의실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으면 지금 누가 발언을 하고 있는지 화면에 어떤 자료가 띄어져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이런 내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근로지원인은 옆에서 지금 김 과장님이 3페이지 표를 가리키면서 말씀하고 계세요처럼 짧게 발표자료 구성이나 발표자가 가리키는 위치, 참석자의 반응, 필요한 자료의 페이지를 안내해 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회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발언 기회를 놓치지 않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 예, 근로지원인께서 거의 눈 역할을 대신해 주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면 근로지원인이 너무 많이 개입을 해서 오히려 당사자의 자율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1: 좋은 지적이세요. 실제로 이 부분이 초반에 고민이 많았던 지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로지원인이 판단해서 필요할 것 같은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시작했는데 당사자분이 제가 필요한 것만 요청드릴 테니 먼저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요청하셔서 방식을 바꾸셨대요. 그 이후로는 당사자가 필요할 때 먼저 요청하고 근로지원인은 요청받은 정보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셨다고 합니다.
0: 지원이라는 게 무조건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1: 맞습니다. 이게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가장 핵심이기도 해요. 근로지원인은 근로자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해야 할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보완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은 전문성과 업무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단지 정보 접근 과정에서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0: 당사자와 근로지원인이 서로 잘 맞는 방식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은데요.
1: 네, 실제로 처음 3개월 정도는 서로 시행착오를 겪는 적응 기간이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근로지원인이 문서를 읽어드릴 때 처음에는 문장을 그대로 쭉 읽어주셨는데 당사자분이 표나 그림이 있는 부분은 구조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빨라요 라고 요청하신 이후부터는 표라면 몇 행, 몇 열로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 내용을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대요.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각자에게 맞는 지원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꽤 중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0: 지원 언어라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1: 저도 이제 지원 언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같은 시각장애라도 전맹이신 분과 저시력이신 분은 필요한 정보량과 전달 방식이 다르고요. 또 같은 전맹이라도 개인의 업무 성격이나 선호하는 소통 방식에 따라 근로지원인이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 순서, 표현 방식이 다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니까 이렇게 지원하면 된다라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와 근로지원인이 함께 맞춰가면서 그 사람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자, 앞서 전해주신 지원 영역 중에서 이동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사무실 안에서 이동할 때는 어떤 안내를 받게 되는 건가요?
1: 네, 사무실 내부는 처음에 근로지원인과 함께 여러 번 이동하면서 공간을 익히는 과정을 거치셨다고 해요. 책상 위치, 회의실 방향, 화장실이나 탕비실 같은 공간까지 반복해서 다니면서 속으로 벽이나 가구를 짚어가면서 위치를 기억하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익숙해진 이후로는 사무실 안에서는 흰 지팡이를 이용해서 혼자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고 더 나아가 오랫동안 근무를 한 환경일 경우에는 흰 지팡이 없이도 이동하고 계시는 장애인 근로자분들도 계십니다. 근로지원인은 새로운 회의실이나 낯선 공간으로 갈 때 또는 사무실 배치가 바뀌었을 때처럼 필요한 순간에 동행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지난주 지체장애인과 이번 주 시각장애인 두 사례를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근로지원인의 역할이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설계된다는 게 좀 잘 느껴지는군요.
1: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분의 요청에 따라 조정된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근로지원인이 안전을 위해서 거의 모든 이동에 동행하려 하셨는데 당사자분이 사무실 안에서는 저 혼자 다닐 수 있어요. 대신 외부 일정 갈 때는 꼭 함께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는 일터 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 장애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수영의 그리고 사랑해.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긍정의 힘으로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2: 오늘의 긍정의 힘은 이 공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라고 합니다. 공격은 운동 경기나 오락 등에서 상대편을 이기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기겠다라고 하는 이 승부욕이 있어야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기왕이 하는 경기라면 이기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한 이기는 걸 목표로 삼았을 때는 공격을 할 때는 아주 과감하게 하고 수비할 때도 확실하게 수비를 해야 이길 확률은 높아진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 마인드로 장애의 삶을 아주 멋지게 만든 장애인이 있어서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1: 예, 꼭 이기고야 말겠다는 승부욕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 어떤 분인가요? 네,
2: 그러니까 장애로 인하여 소극적인 성향이었죠. 뭐든지 귀찮아했고 움직이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만사에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학습이 날로 늦어졌는데 그 성향은 학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더니 한순간에 바뀔 수 있었던 그 무엇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탁구를 만나면서 180도로 달라지더니 가정생활을 넘어서 일상생활까지도 완벽하게 배워나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은 김기태님입니다. 김기태님은 탁구선수죠.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탁구팀 소속이라는 겁니다. 탁구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거고 그래서 2년 전에는 제17회 파리 패럴림픽에서 탁구 남자 단식 MS11

0: TBS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 좋아하는 것이 하나만 있어도 삶이 바뀌는 건 한순간이다. 정말 공감이 되는군요.
0: 맞습니다. 어릴 때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소극적이었고 그렇다 보니 부모님의 걱정은 하늘만큼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지적장애가 있어서 그랬던 거죠. 지금은 20대 후반입니다. 걱정이 많았던 아버지가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함께했죠. 아무리 내성적인 성격일지라도 분명히 좋아하는 것을 만나며 바뀔 수 있다라고 믿었고 또한 지적장애 특성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공부한 결과 우리 아들도 바뀔 수 있다라고 믿었으니까요.
1: 부모님의 적극적인 모습은 자식들에게도 자신감을 심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죠.
0: 맞습니다. 김기태 선수에게 아빠는 슈퍼맨이지 않겠습니까?
1: 아, 예.
0: 얼마나 든든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운동을 함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번에는 탁구장에 함께 가서 라켓을 잡고 기본기를 익히고 함께 탁구를 치는데 이때는 반응이 좀 남달랐습니다. 적극적으로 배우면서 안 하던 질문도 하길래 이때 느낌을 받습니다. 아, 탁구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탁구장을 놀이터 삼아서 레슨도 좀 받고 기본기를 아주 착실하게 익혔죠. 그리고 난 후 여러 가지 공격적인 테크닉이라든지 수비적인 테크닉을 흡수하는 그런 흡수율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1: 드디어 좋아하는 걸 찾았으니 뭐 이제는 앞만 보고 힘차게 달려갔겠죠.
0: 맞습니다. 이제는 탁구로 소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탁구를 치면서 성격이 조금씩 활발해지는 것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훈련하면서 모르는 것은 함께 찾아보고 따라해보고 연습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격력도 강해지고 반대로 수비력도 좋아지면서 자신감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 예.
0: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생기니 성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권유와 응원 속에 본격적으로 탁구 선수의 길을 걷게 됐죠. 드디어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었던 때는 17살 때니까 2014년도에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다라는 겁니다.
1: 예, 김기태 선수도 선수지만 아버지가 더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이제는 보람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실력이 일취월장하면서 붙은 별명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닭공 마스터. 그러니까 닥치고 공격이라는 거죠.
1: 예.
0: 그만큼 강하죠. 세다라는 얘기인데 경기할 때의 기합 소리는 경기장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아주 우렁차다라는 거고 또한 중요한 순간마다 커다란 함성과 함께 이 파이팅을 외치며 상대를 압도하는 기세를 보여준 팬들 덕분에 이제는 탁구장에 헐크라는 애칭도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나 피나는 훈련이 뒷받침됐던 거죠. 몸이 부서질 정도로 앞만 보고 훈련한 결과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서는 정상에 올라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라는 건데 공격을 공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역시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걸 느끼게 되는군요.
0: 맞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죠. 반대로 풀어보면 노력에는 반드시 그만한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정현,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자, 올여름 휴가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추천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해죠,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반구천의 암각화를 소개하는 울산 암각화 박물관이 누구나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장으로 새롭게 단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암각화의 문양과 형상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촉각 전시물이 마련돼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선사시대 사람들이 바위에 새긴 그림을 손끝으로 느껴볼 수 있게 했고요. 점자 전시 해설과 음성 해설,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도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휠체어나 유아차를 이용할 때도 불편 없이 관람할 수 있게 동선을 편리하게 바꿨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눈으로만 감상할 수 있던 문화유산에 아쉬움을 가졌던 분들, 이곳에서는 그 아쉬움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여름 휴가여행은 손끝으로도 세계유산을 만날 수 있는 울산 암각화 박물관으로 떠나보시죠. 자, 7월 28일 화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요, 볼빨간 사춘기가 부릅니다. 여행.

우리는 한 가족 화요일 순서 안내 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김태현 씨와 함께하는 김태현의 티켓 교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장애인 당사자 간에 다른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장애가 더 중증인가? 아니면 또 장애 유형에 따라 누가 더 힘든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상대방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김태현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또 매주 화요일에는 화면 해설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지역 대표 음식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음식 문화 등을 매주 한 편의 푸드 멘토리로 꾸며낸 KBS 인기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을 화면 해설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하이키가 부릅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0: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매너를 배우는 시간이죠.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오늘도 장애인식 개선 강사,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오늘 조금 색다른 내용인데
1: 네.
0: 장애인 차별이라고 하면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를 당연히 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차별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맞아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비장애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장애인 당사자 사이에서도 서로의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 네. 그리고 생활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무심코 상처를 주는 말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같은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오늘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다른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무심코 할 수 있는 차별적인 표현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장애 당사자가 다른 장애인에게 한 차별적인 표현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장애인 사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 중 하나가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낫잖아 라는 표현을 해요. 네네. 저도 참 많이 듣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전맹시각장애인이 저시력장애인 시각장애인에게 그리고 휠체어 사용자가 목발 사용자에게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난청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장애의 어려움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상대방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장애의 형태와 정도는요 분명히 다르지만 각자가 겪는 불편함이나 그런 것들은 차별은 모두 존재하는 거죠.
0: 네. 네. 그 전맹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저시력 장애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1: 네. 네,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대놓고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1: 맞아요.
0: 예.
1: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낫잖아. 당신은 나보다 낫잖아. 이런 표현 분들은 그 정도는 장애도 아니야 라는 표현도 많이 쓰세요.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격려하려는 의도일 순 있죠. 그렇지만 당사자가 겪는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0: 네네.
1: 장애는 단순하게 외형이나 의학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요. 개인이 경험하는 불편과 사회적 장벽 또한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0: 그 서로 비교하다 보면은
1: 네.
0: 장애 정도에 따라
1: 네.
0: 우열을 가리기도 한다면서요.
1: 맞아요.
0: 예.
1: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우열을 나누려는 태도 또한 좋은 게 아니죠.
0: 네네.
1: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중증 장애인이 진짜 장애인은 우리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정도면 사실상 비장애인이야.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이런 표현에는 장애를 경쟁이나 서열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각이 담겨 있는 거죠.
0: 네네.
1: 네. 장애는 누가 더 힘든지를 겨루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든 장애인의 경험은 존중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0: 네. 그리고 장애 유형이
1: 네.
0: 서로 다를 때도 이런 네.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1: 네. 장애 유형에 대한 비교 역시 또 다른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그래도 귀는 잘 들리잖아요. 이런 표현하시는 분들이
0: 네.
1: 있어요. 그리고 청각장애인에게는 그래도 눈은 보이잖아. 그죠? 지체장애인에게는 그래도 생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잖아.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이런 표현들은 각 장애 유형들이 가진 특성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거죠. 즉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표현일 수 있지만 이런 표현을 통해 오히려 다른 장애 유형을 비하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0: 네. 네. 같은 장애인 사이에서 다른 장애인을 차별하는 표현, 그러니까
1: 네.
0: 서로를 비교하는 것 외에 일단 비교가 제일 클 것 같긴 한데
1: 네.
0: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1: 장애인 권익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인권
0: 예.
1: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장애를 너무 앞세운다거나 그리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는 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또 인권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0: 네.
1: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차별받은 상황이거나 표현의 그런 이해를 제기하고 그리고 차별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0: 차별을 좀 좋게 개선해달라고
1: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장애인의 그리고 국민의 권리이기도 한 거죠. 네, 권리를 주장하는 행동을 지나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네.
0: 근데 지금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은 네.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나선 건데 네. 그런 행동을 좋지 않게 보는 장애인이 있나요?
1: 네, 되게 많으시죠. 생각은 서로 좀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 뭐 전작년 시위가 있잖아요.
0: 네. 네,
1: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서 하는 출근길 지하철 투쟁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도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시민의 어떤 불편을 강조하며 역차를 이렇게 지연시키는 방식인 장애인 지하철 시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애를 너무 앞세운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장애인의 권리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런 건 충분히 존중되어야 됩니다.
0: 네네.
1: 그렇지만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부정하는 행동에 대해서 장애를 너무 앞세운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본인의 편견일 수 있는 거죠. 장애인권의 역사를 보게 되면

0: 비판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네. 장애를 왜 숨겨? 너 왜 숨겨? 이렇게 네. 또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1: 네. 이걸 딱 듣는 순간 일단 좀 거북한 게 일단 상대방의 일이잖아요. 네. 상대방이 판단할 건데요. 그죠? 네. 장애를 공개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 왜 장애를 숨기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장애를 공개하는 방식도 범위도 이거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죠.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의 장애 정체성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즉 본인의 잣대로 상대방을 재단하고 예단하는 것들은 네네. 그리고 선을 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0: 자, 그 장애를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1: 네.
0: 자립을 해야 된다.
1: 네.
0: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의지하지 말고 가족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자립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세운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1: 이건 이제 주장은 주장일 뿐이고 상대방한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0: 어쨌든.
1: 네. 그렇죠? 네. 장애인의 자립 생활에 대한 고정관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야 진짜 자립이야. 가족 도움을 받으면 독립이 아니지. 이런 표현은 뭐 개인적으로 하실 수는 있지만 그거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이랬을 땐 당사자 입장에서 매우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인정하지 못하는 시각일 수도 있는 거죠. 자립은 모든 도움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네. 네.
0: 자, 오늘 여러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장애인 네.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좀 존중하기 위해서
1: 네.
0: 아, 이런 태도가 좀 꼭 필요하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장애인 당사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 성별,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삶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잖아요.
0: 맞습니다. 예.
1: 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경험을 평가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리고 비교하기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차별적인 표현들은 비장애인과 장애인과의 관계에서만 해당한다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생각과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0: 네.
1: 그리고 또한 장애를 먼저 경험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선을 넘는 조언과 행동 그리고 간섭을 할 그런 권리는 없는 겁니다.
0: 없죠.
1: 네. 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되 더욱 그렇게 했을 때 더욱 포용적인 사회가 될 겁니다. 네.
0: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식 개선 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언니네 이발관이 부릅니다. 솔직할 수 있도록.

0: 저는 구로나눔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강진구라고 합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중증이고요. 자립지원 팀이 있습니다. 이 자립지원이다 보니까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기술들,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알려드린다던가,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IT 시대다 보니,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일상에서 스마트폰 이런 걸 많이 활용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일상에서 자유롭게 시각장애인 분들이 생활 수 있도록 그런 기술 훈련, 저도 솔직히 쓰다 보니까 터득한 것도 있고, 되도록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이제 음성 이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키보드 활용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폰은 이제 스크린 리더가 있어요. 톡백이라든가 보이스오버를 활용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하다는 소감문 남겨주실 때 되게 부담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가 잘못 가르쳐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했을 때 아 배워서 너무 좋았다 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의기소침해 있다가 기분을 내서 또 새로운 컨텐츠를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이 어떻게 보면 되게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1: 서울 구로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강진구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배워서 좋았다는 말을 들으면 뿌듯하고 또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어요. 시각장애인의 기초 재활에서 점자도 배워야 하지만 특히 스마트폰 사용법, 이게 요즘은 정말 필요합니다. 아, 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화통화, 메시지 전송뿐 아니라 은행 업무, 쇼핑, 동영상도 보고요, 책도 읽고요, 온갖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중도에 실명하신 분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배워서 편리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벤슨 부니 부릅니다. What do you want?

0: 화제의 TV 프로그램을 화면 해설과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달에 한국인의 밥상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1: 네, 오늘은 한국인의 밥상 제470회 고이 접어 나빌레라 외시 버선길 밥상 편을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고이 접어 나빌레라 조지훈의 시 승무의 일부인데요. 이 외시 버선길이라는 길의 이름은 승무에 나오는 시어에서 따왔습니다. 길의 모양이 버선 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데요. 이 길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0: 길을 따라 하는 음식 여행 뭔가 특별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진짜 저는 최불암 씨가 너무 부러웠어요. 옛날부터 이 프로그램 보면서.
1: 왜요?
0: 맛있는 거 다 먹고
1: 좋은 데 구경하시고
0: 그러니까
1: 특별한 경험도 하시고 부러울 만합니다.
0: 네. 자, 제일 먼저 가볼 곳 어딘가요?
1: 네, 외시 버선길이 시작되는 곳 경상북도 청송의 주황산 계곡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약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계곡의 물소리와 약수의 맛도 느껴보고 그 외에 네 가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0: 네, 화면 해설로 들려드리는 KBS 한국인의 밥상 이선영 성우의 화면 해설로 함께합니다.
2: 경북 청송에서 영양, 봉화를 거쳐 영월까지 240km 외시 버선길의 시작은 청송 주황산 계곡입니다. 산과 계곡을 뒤뜰 삼아 살아온 청송 사람들에겐 그저 평범한 마을 길이었답니다.
3: 62세 박숙자 씨.
4: 우리 학교 다닐 때 지름길이에요. 도로가 옛날에 비포장 도로가 있는데 막 다니면은 돌도 튀고 하는데 조금씩 질러 가는 게
5: 소화의 길이.
2: 학교를 오가던 추억의 이 길은 여름이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바로 약수 때문인데요. 물이 솟아나는 소리가 고고고고 하는 닭의 소리 같다 해서 닭이 약수라 부른다는데요. 보글보글 탄산이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는 닭이 약수는 특히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이들 찾아옵니다. 주변이 붉게 변할 만큼 철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그야말로 약처럼 먹는 물입니다.
3: 자막 경상북도 청송군 중평마을.
2: 약수가 몸에는 좋지만 먹기엔 좀 부담스럽죠. 탄산과 철성분 때문에 톡 쏘면서도 특이한 맛이 나기 때문인데요.
6: 국자 사더라.
3: 약수물에 설탕을 탄다.
4: 그 옛날에 먹어보고 이거 안 먹어봤대.
6: 그렇지. 그만 나나 한번 먹어보자.
2: 네, 그래서 이렇게 설탕을 타거나 엿을 함께 먹곤 했답니다. 주황산 약초도 약수만큼 유명하답니다.
4: 마늘.
2: 이건 부처손이라는 건데요.
4: 부처님 손같이 생겼다고 부처손이. 이거는 바이텀에서 자생하는 건데 부처손이라고 요즘 시중에는 항암에 좋다고.
3: 증옥 씨.
7: 속에 약초가 귀한 게 많이 있어요.
2: 엄나무예요. 네, 약수에 부처손 같은 귀한 약초들을 듬뿍 넣고 백숙을 끓입니다.
3: 숙자 씨가 약수에 각종 약초와 닭을 넣는다.
4: 약물로 백숙을 하게 되면은 닭의 냄새가 없어요. 닭의 냄새가 없고 이거 철분 탄산 때문에 이 닭이 빨리 익는데요. 익고 비린내 같은 것도 없고.
3: 다슬기를 통에 쏟아붓는다.
2: 여름이면 가장 흔한 다슬기. 청송 사람들은 이걸 골불이라고 부른다는군요.
4: 해서 골불을 주셔서 여기에다가 이래 담아가지고 이게 용기예요. 지금 같으면은
3: 숙자 씨가 고무신에 다슬기를 채운다.
4: 술 비닐봉지가 없는 시절이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와요.
2: 고무신 가득 골불이 담아오는 날은 꼼짝없이 솥단지 옆을 지키고 앉아있곤 했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알맹이를 꺼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파르스름하게 삶은 국물에 오이와 골부리살을 넣고 냉국을 만듭니다. 새콤 쌉싸름한 맛에 속이 시원해지는 여름 별미지요.
3: 차막 골부리 냉국.
2: 골부리 삶은 물은 조미료가 필요 없는 만능 육수랍니다. 된장과 고추장을 풀어놓고 장떡을 만든다는군요.
3: 66세 권순양 씨.
4: 먹으러 갈 때 이걸 그 밖에 버렸었어요. 싸갖고 또 도시락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와갖고 이거 뭐 이걸 짭짤하게 해가 많이 먹으니까 물을 많이 먹잖아요.
2: 약수물을 많이 먹게 하려고 짭짤하게 만들어 들고 갔다는 어린 시절 그 장떡은 찌는 방법이 좀 달랐답니다. 우선 솥뚜껑 안쪽에 보자기를 깔고 반죽을 넓고 두툼하게 펼쳐놓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골부리 쌀을 골고루 올리는데요.
4: 이거 진짜 옛날 방식이다.
2: 반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자기를 팽팽하게 당겨 묶은 다음 솥 위에 올립니다. 밥을 하면서 동시에 장떡도 찌는 일석이조의 조리법.
3: 66세 권순양 씨.
4: 밥물이 끓어오르면 이게 떡이 더 맛있어요. 밥물하고.
2: 네, 밥물이 끓어 넘치면서 장떡에 슬쩍슬쩍 다 촉촉하면서도 더 구수해진답니다. 이번엔 고추장에 박아두었던 파를 썰어넣고 부추와 함께 볶습니다. 여기에 삶은 골부리 쌀을 넣고 조림을 만드는데요. 큰 양푼에 매콤한 골부리 조림을 넣고 밥을 비벼 놓으면 여기저기서 숟가락 들고 찾아오곤 했다지요.
0: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계곡의 약수터 물소리 착 듣고 있으니까 시원해지네요.
1: 네, 네. 우리가 스튜디오에 에어컨이 나와서 시원한 것도 있겠지만 물멍이라고 하죠. 네. 그 쪼르르 흐르는 물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좋죠. 마음이 좀 편안하고 시원한 느낌이 맞습니다. 들잖아요. 그런 네. 느낌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0: 그 달기 약수로 끓인 약초백숙에 여러 가지 골부리 음식까지 나왔는데 저는 더운 여름에도 음식은 무조건 따뜻해야 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약초백숙을 좀 먹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유해진은 보통 어떤 게 좀 땡기세요?
1: 저는 또 오승원 아나운서와 입맛이 반대죠.
0: 그러니까요.
1: 찬 음식 좋아합니다.
0: 네, 그 물에 그래서, 좋아하셨고 네. 저번에.
1: 그래서 그 골부리로 만들었다는 냉국을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이 골부리가 표준어로는 다슬기인데 제가 평소에도 자주 가는 다슬기 해장국집이 있거든요.
0: 그래요? 네.
1: 근데 그 뜨거운 국밥을 먹으면서도 아 맛이 굉장히 시원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차갑게 먹으면 더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건 독특하겠네요, 그죠?
1: 네, 예. 많이 독특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영양의 송아마을입니다.
0: 네, KBS 한국인의 밥상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3: 세 남자가 산길을 올라간다.
2: 영양은 육지 속 섬이라고 불릴 만큼 사람의 발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오지가 많은데요. 산길을 오르며 뭔가 찾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3: 39세 이승형 씨.
5: 큰 건 새끼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크기.
2: 아, 네, 이게 사냥의 배설물이랍니다.
3: 69세 이상철 씨.
8: 살고 있다는 것은 영양이 청정 지역이고 자연이 잘 보존돼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표.
2: 지난해부터 이 주변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다는데 사냥이 정말 살고 있네요. 예전엔 산에 흔하게 살던 야생 동물이었는데 점점 멸종 위기에 놓이면서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다죠.
3: 송하마을.
9: 갔다 왔어.
3: 65세 김길숙 씨.
10: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이고 더 일찍 올 걸 한 지금 10년 됐는데 좀 늦은 것 같아요. 그것도.
3: 길숙 씨 부부가 뒷산에 올라간다.
11: 봄치는 충분히 먹을 수 있죠 지금도.
10: 아 여기 좋은 거 있다.
3: 길숙 씨가 곰취 잎을 자른다.
10: 김보다 더 커져.
2: 산 가까이 털을 잡았더니 조금만 걸어도 주변에 먹을 것들이 천지랍니다.
3: 길숙 씨가 쪼그리고 앉아 채소를 뜯고 있다.
10: 질경이요. 질경이는 질경질경 달보다 진짜 이렇게 안 죽고 살아나잖아요. 진짜 생명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11: 산삼동기.
2: 다른 식물을 휘감으며 자라는 환삼동굴도 생명력이 아주 강하답니다. 그런데 이 골칫덩이 잡초인 환삼동굴도 흔한 들풀인 개망초도 다 먹을 수가 있다는군요. 처음 낯선 길을 함께 가듯 시작한 부부의 귀농 생활 10년.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밥상이었답니다. 산에만 다녀오면 먹을 게 생기니 돈 쓸 일도 많이 줄었다죠.
12: 장마철에는 고기값보다 상추값이 더 비싸요. 그때 얘를 상추 대신으로 사용하면 손색이 없어요.
2: 라이스 페이퍼만 준비하면 끝. 여기에 한삼 동굴, 고들빼기, 자서엽 등 온갖 들풀들을 골고루 위에 올린 다음 맛있게 만든 쌈장으로 간을 맞추고 그 다음엔 꼼꼼하게 감싸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0: 질고 쌉싸름하지만 그래서 더 입맛 당기는 자연의 맛입니다.
1: 길숙 씨가 끓는 물에 곰취를 데치고 있다.
2: 요즘에는 이게 약간 식감이 질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데치는 좋아요.
0: 이번엔 큼직한 곰취를 골라 끓는 물에 데친 다음 김 대신 사용을 해볼 거랍니다. 밥에 멸치볶음을 넣어 섞으면 간간해서 더 맛있다고 하고요. 달걀 지단에 우엉조림 등 뭐든 넣어서 돌돌 말아주기만 하면 맛있는 한 끼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모든 건 다 때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걸 김치를 담가보면 확실히 알게 된답니다. 물을 넉넉하게 붓고 만든 찹쌀풀에 고춧가루를 풀고
2: 이거 물김치는 생강. 물김치는 생강이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0: 생강, 고추, 양파를 넣은 다음 삶은 감자를 으깨어 넣습니다.
2: 요즘에는 이제 이 감자, 하지 감자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지 풀어서 넣어야지 그냥 넣으면 이거 잘 안 풀려서.
0: 네, 여름 물김치는 삶은 감자가 맛을 내는 비법이라는데요. 여기에 소금에 절인 열무를 넣고 버무린 다음 잘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1: 상철 씨가 열무김치를 집어 맛을 본다.
0: 맵고 짠 양념들이 어우러져 시원하고 감칠맛 나게 익은 열무김치처럼 함께 걸어온 부부의 시간이 맛있게 익어갑니다.
3: 야, 여기는 각종 채소를 이용한 음식들을 만나볼 수가 있네요.
4: 네, 일단 들풀들을 뜯어다가 라이스페이퍼에 월남쌈처럼 싸가지고 소스를 찍어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향이 어떨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보통 우리가 일반 월남쌈 먹을 때는 채소에서 나는 향보다는 소스 맛으로 그렇죠. 먹잖아요. 근데 들에서 나는 여러 풀을 이용한 요리니까 좀 향이 진짜 다양하겠다 싶었습니다.
3: 진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김 대신 곰치로 김밥을 만들어요. 야, 이거 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4: 밥에 멸치볶음을 넣어서 데친 곰치로 싸서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특히 마지막에 나온 열무국 관심이 갔는데요.
3: 예.
4: 그 국물의 색과 파릇한 열무의 색이 진짜 예쁘고 맛깔나 보이더라고요. 음식은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이 실감 났습니다.
3: 네.
4: 이어서 가볼 곳은 경상북도 봉화입니다.
3: 네. KBS 한국인의 밥상 계속 들어보시죠.
1: 경상북도 봉화군.
0: 외시 벗은 길은 때로 높고 험한 고개를 넘어야 하는 고된 여정입니다.
5: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이 길을 세 번이나 걸었던 작가가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소설가 김주영입니다. 멀고 험한 길을 세 발로 다 걷고 난 뒤에야 비로소 완성할 수 있었던 소설이 객주라는군요.
0: 이 길이 보부상들의 치열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객주의 배경이 됐답니다.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험한 산길을 오가며 장터를 누비던 보부상들은 길을 따라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던 소통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봉화 오전리 생달마을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마지막 보부상들의 이야기가 전해오는 마을입니다.
1: 최불암 씨가 봉화 보부상 보존연구 회원들과 인사를 나눈다.
5: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생면마을이 여기에요?
6: 네, 네.
1: 류중천 씨.
6: 백주 10권 중에 네. 마지막에 보부상이 천봉삼이 그러니까 KBS 그 방송으로
5: 그렇죠, 그렇죠.
6: 방영됐던 네, 네. 천봉삼이가 마지막에 노년이 여기 가서 기거하다가 죽는 거로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마을입니다. 여기가.
0: 보부상들의 유일한 쉼터는 주막. 하지만 길 위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날도 많았답니다.
5: 이게 지금 구우시는 게 보부상들이 드시던 거예요?
6: 예, 보던 겁니다.
0: 약탕기에 밥도 지어 먹었다는군요.
1: 이복기 씨.
7: 누가 이런 중에 아프면 약을 해서 따라줘야 되니까.
0: 그렇죠.
7: 이거 가정인데 가다가 배가 고프면 없으니까 쌀은 있고 약탕에다가 밥을 해서.
5: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밥이 예. 약이에요.
7: 예, 예, 그렇게 해서.
1: 자막 생달 마을.
0: 보부상들이 발견했다는 약수는 마을의 큰 보물이랍니다.
8: 조선시대 때는 우리 오전 약수물이 그 약수물 품평대에서 1등했다고.
0: 이 약수로 술을 담글 거라는데요. 마을에는 술 빚는 솜씨로 소문난 분이 있답니다. 보부상이 다니던 시절엔 이댁 막걸리 한번 안 먹어본 사람이 없었다죠.
9: 뭐 사과도 광질에 담아 이거 오고.
1: 79세 박순예 씨.
9: 고등어나 꽁치나 이런 거. 달아 이런 달아에다 해야 이렇게 뒤잡아 이거 오고.
0: 제사상에 올릴 술은 겨우살이 약초로 맛과 향을 더합니다. 하지만 술맛을 좌우하는 건 좋은 물, 약수로 담그면 발효도 잘 되고 숙취가 거의 없다는데요.
1: 자막 약초 막걸리.
10: 우와, 싱싱하다. 진짜 통통하게 많이 컸다.
0: 네. 민물새우라는데 상당히 크네요. 금방 잡아온 싱싱한 민물새우는 물개 반죽물을 만들어 입힌 다음 기름에 튀깁니다. 고소한 냄새야 두말하는 잔소리. 고향 돌아와 사는 게 이 맛이다 싶어집니다.
1: 정집시 부부가 민물새우 튀김을 맛본다.
0: 이번엔 마을분들이 오랜만에 힘을 좀 썼다는데요. 땅을 파고 아래 장작불을 붙인 다음 돌을 올려놓습니다. 돌이 뜨겁게 달구어지면 칡농코를 덮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주인공 바로 은어입니다. 낙동강 상류에 자리잡은 봉화는 여름이면 은어가 흔히 잡히는 곳이랍니다.
1: 은어를 호박잎에 싼다.
0: 여기에 감자와 옥수수, 대파 등 두루두루 넣어주고 칡농쿠를 얹은 다음 물을 붓고 흙으로 덮어줍니다. 여름이면 이렇게 구덩이를 만들어 삼을 찌곤 했다죠. 삼을 삼는 구덩이라고 해서 삼구시라고 부른답니다. 그야말로 땅속에 만들어 놓은 자연 찜솥인 셈인데요.
1: 칡농쿠를 걷고 찐 음식들을 꺼낸다.
0: 수박향이 난다는 은어가 호박잎 옷을 입고 잘 익었습니다.
1: 마을 사람들이 은어를 나눠 먹는다.
11: 오, 담백해.
1: 자막 삼구찜.
0: 은어가 많이 잡힐 땐 이렇게 말려두곤 했다죠.
1: 79세 박순예 씨.
9: 이거를 대랑 말놓고 가루 말라가지고 가루로 제가 좀 먹고 많이 그랬어요.
0: 말려놓은 은어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육수를 만들었답니다.
1: 말린 은어를 면포에 넣고 끓여 육수를 내고 있다.
0: 은어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는 동안 국수를 삶아놓습니다. 깔끔하고 감칠맛 나는 은어 육수를 차갑게 식혀 국수에 말아먹습니다.
1: 자막 은어 국수.
0: 보부상도 은어잡이도 모두 지나간 과거가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맛의 기억은 오롯이 밥상에 남아 있습니다.
3: 막 이렇게 위인들을 기리는 마을은 들어봤는데 네. 보부상을 기리는 마을이
12: 그렇죠.
3: 있다는 거 굉장히 또 의미가
12: 독특해요.
3: 있는 네. 네 맞습니다. 약초 막걸리, 민물새우튀김, 삼구찜, 은어국수 만드는 장면이 나왔는데 네. 저는 민물새우튀김 할게요.
12: 저는 약초 막걸리 플러스 민물새우튀김으로 아,
3: 그렇게
12: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름에 튀긴 음식이니까 막걸리하고 뭔가 잘 어울릴 그쵸. 것 같고 이 약초로 만든 막걸리는 왠지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향도 매력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골라봤고요. 네. 이곳에는 정말 독특한 음식이 많아서 우리가 새로운 음식에 대한 지식을 또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강원도 영월입니다.
3: KBS 한국인의 밥상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1: 강원도 영월군.
0: 봉화를 지나온 외시 벗은길은 영월 김삿갓 계곡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1: 세 남자가 강가로 내려온다. 58세 엄주봉 씨.
13: 옛날에 큰 삼선 여기 오면은 네. 물이 맑고 그렇다고. 네. 형님 기억나요? 그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같이 온 거?
14: 기억이 나지 이놈아.
0: 어린 시절 여름이면 계곡에서 살다시피 했다는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14: 옛날에 다 떨어진 러닝구 갖고 만들었는데.
1: 재원 씨가 러닝 셔츠를 찢는다.
0: 그 시절 고기 잡던 방법을 보여주겠다며 큰 사발에 구멍 뚫린 천을 덮어놓습니다. 고기를 유인하는 미끼는 바로 다슬기. 다슬기를 돌로 찍어 천 위에 골고루 묻혀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이게 바로 보쌈잡이. 보쌈은 잘 됐을까 모르겠네요.
14: 잡았나 잡혔나 잡아보자. 얼마나 잡혔나 보자. 어, 많이 잡혔어.
1: 주봉 씨가 물속에서 사발을 꺼낸다.
14: 고기 막 뛰어.
0: 이제 고기가 정말 잡히는군요.
1: 물고기 세 마리가 들어있다.
14: 야, 프레미. 아이고, 쉐리. 영어 말로 쉐리. 어우, 모래무지.
13: 아우, 옛날에 그릇이 안 보였어.
14: 완전 꽉 찼어, 그냥.
13: 거짓말 아니고.
14: 고기들이 막 머리를 막 박고 있었다고. 그 정도로 고기가 많았는데, 충주댐이 생기면서부터 영어 쪽으로 고기들이 많이 못 올라와.
1: 자막, 팔괘 마을. 주봉 씨가 잡아온 물고기 10여 마리를 체반에 받쳐둔다.
0: 공부하려면 서울로 가야 한다 해서 일찌감치 고향을 떠났지만 여름이면 매운탕 생각이 간절했답니다. 민물고기를 다질 땐 뭔가 특별한 날이었다죠.
1: 채원 씨 부자가 민물고기를 다지고 있다.
14: 귀한 손님이 와야지 다지.
0: 민물고기를 통째로 곱게 다진 다음 두부와 다진 채소를 넣고 버무립니다. 매운탕에 넣을 거라는데요. 민물고기에 밀가루만 넣어 반죽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이걸 원반죽이라고 부른다는군요.
1: 주봉 씨가 끓는 물에 된장과 고추장을 푼다.
0: 된장과 고추장으로 얼큰하면서도 구수한 국물을 만든다. 파를 큼직하게 썰어놓고 시원한 맛을 더해줍니다. 매운탕이 끓기 시작하면 민물고기를 넣어 만든 원반죽을 수제비처럼 뚝뚝 떼어 넣습니다.
13: 점심 겸 어르신들 술안주 겸 완전 떠먹기도 좋고 아이들은 이거 먹을 때 맛있으니까 더 많이 떠먹으려고.
1: 주봉 씨가 솥뚜껑을 연다.
0: 양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원반죽이었다는데요. 이젠 맛으로도 손색이 없죠. 민물고기 반죽을 기름에 구우면 이게 또 색다른 맛이랍니다.
1: 완자가 노릇하게 익어간다.
10: 좋네요.
13: 맛있어요.
1: 주봉 씨가 민물고기를 솥에서 건져 체에 거른다.
0: 이맘때는 민물고기 어죽이 제격이라죠. 그런데 어죽에 감자가 빠지면 안 된다는군요.
1: 주봉 씨가 감자를 갈고 있다.
0: 민물고기 살과 국물을 체에 걸은 다음 감자를 갈아서 넣고 죽을 끓인답니다. 여기에 채를 썬 감자까지 넣어주면 감자가 주연인 어죽입니다.
1: 첫째 아들 재현 씨가 화로에 불을 피우고 있다.
14: 지금 머리가 이렇게 하얘갖고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참 건강하셔갖고 참 고맙고 부모님들도 옛날 생각나시면서 조금 더 즐거워하지 않으실까 해갖고 저희가 이렇게 형제가 가끔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해먹는 게 낙인 것 같아요. 이제는
0: 감자의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매력 만점인 별미 어죽입니다.
1: 가족들이 연못에 둘러앉아 있다.
0: 그런데요, 어죽을 맛있게 먹는 비법이 있답니다.
1: 주봉 씨가 가족들에게 나눠준다.
0: 물 위에 그릇 띄워놓기.
1: 둘째 아들 주봉 씨.
13: 한 그릇씩 어른들이 떠주시면 뜨겁기도 하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그 그릇을 이제 물 위에 올려놓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물 기운 때문에 식잖아요. 그 식으면 먹기도 편하고.
0: 차가운 물에 발 담그고 물 위에 뛰어먹으니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 이보다 좋은 낙이 없습니다.
3: 감자와 민물고기로 어죽을 만드네요. 그죠?
12: 네.
3: 근데 더운 여름에는 음식이 잘 식지 않아서 먹기가 어려우니까
12: 네.
3: 물에 그릇을 띄워서 식혀서 먹는다. 이야, 아이디어 좋네요.
12: 네, 네. 그

0: 우리가 왜 경주에 있는 포석정에서 예전에 술잔을 띄워서 먹었다.
1: 들어봤죠.
0: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네. 죽을 물에 띄워서 먹는 건 진짜 생소한 이야기잖아요.
1: 그렇죠.
0: 정말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이거를 또 물에 발까지 담그고 먹으니까 여름철에 딱 마침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KBS 한국인의 밥상 오늘은 외시 벗어낄 밥상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해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마지막 곡으로요. 다이나믹 듀오와 라디가 부르는 어머니의 된장국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오른쪽 구석에 프로메테우스가 있다. 나에게 귀스타브 모로를 처음 각인시킨 바로 그 그림이다. 그림은 원화를 봐야 하는구나. 누구나 한 번쯤 해볼 법한 이 말이 처음 이 작품 앞에 섰을 때는 자연스레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고 쇠사슬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몰라도 된다. 이 그림에는 설명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 모로가 그린 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존재의 결기다. 미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단호한 순교자처럼 그는 프로메테우스를 비장하고 강인하게 세워놓았다. 40대에 접어들어 살롱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모로가 자신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세상에 선언하는 작품처럼 느껴진다. 바로 옆에는 에우리디케의 무덤가에 있는 오르페우스가 걸려있다. 리라의 명수 오르페우스는 독사에 물려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를 되찾기 위해 지하 세계의 신을 설득하여 부인을 데리고 나올 기회를 얻는다. 단 하나의 조건, 지하 세상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 것. 거의 다 나왔을 때 그는 몸을 돌리고 그 순간 에우리디케는 다시 죽음의 세계로 떨어진다. 그림은 에우리디케를 찾으러 가기 전의 죽음인지 혹은 다시 죽음의 세계로 떨어진 다음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무덤 앞 물가에서 벼락을 맞아 밑동만 남은 말라 죽어가는 나무에 기대선 오르페우스의 깊은 슬픔이 전부를 말해준다. 붓질은 눌러 찍은 듯 거칠고 무덤 뒤에 진갈색 숲과 그 너머의 음울한 진청색 하늘이 강하게 맞선다. 오르페우스의 옷에 깔린 진청색은 그 대비를 더 무겁게 끌어당긴다. 1891년경 작품이라고 한다. 1890년, 모로의 유일한 친구 알렉상드린이 세상을 떠났고 이 그림은 그 상실을 끌어안은 화가 자신의 비애를 토로하고 있다. 옆에 프로메테우스와 비교해보면 더 선명해진다. 한쪽에는 선지자적 야심이, 다른 쪽에는 죽음과 상실 앞에 침잠이 있다. 화풍도 달라졌다. 프로메테우스가 대생의 뼈대 위에 서 있다면 말년의 오르페우스는 색채가 먼저 감정을 밀어올린다. 대상의 설명보다 내면의 기류가 앞선다. 이제 살롬의 앞에 선다. 팜파탈의 전형으로 그려진 요염하고도 환상적인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여인이다. 모로는 1870년 무렵부터 살로메를 붙잡고 여러 버전으로 반복해 그렸다. 춤추는 살로메, 감옥 앞에 살로메, 잘린 요한의 머리와 마주하는 살로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춤추는 살로메다. 몸 위에 연꽃, 호루스의 눈 같은 상징들이 가는 선으로 촘촘히 새겨져 있어 보석 세공처럼 반짝인다. 그래서 이 그림은 문신한 살로메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4층 전시실에서 이 작품들을 보고 있자니 3층이 크고 넓게 작가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자리였다면 4층의 작품들은 훨씬 더 깊고 내밀한 목소리로 다가오는 듯하다. 3층이 조망이라면 4층은 대면에 가깝다. 이제야 모로가 자신의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건네고 싶었는지 그 마음속 동선이 어렴풋이 읽힌다. 1층은 작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의 생각이 담긴 스케치, 자칫 소홀히 취급되기 쉬운 드로잉 같은 소형 작업들까지 전부 보존하려는 공간이다. 중요한 것은 그 보존이 수장고처럼 닫힌 형태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람객은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 빽빽한 벽면을 따라 작품을 끝까지 볼 수 있다. 과장해 말하자면 보이는 소장고다. 요즘 박물관들이 소장품을 수장고에 잠재우지 않고 공공에게 최대한 개방하려는 취지로 전면에 드러내는 흐름이 있는데, 모로는 이미 그와 비슷한 발상을 자기 방식으로 실현해 두었다. 실제로 살았던 아파트를 보존한 2층은 작가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그의 표현대로 어떤 환경에서 꿈을 꾸었는지를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층이다.

부모에 대한 회상. 개인사가 담긴 실제 사용하던 물건과 기록물의 사이를 걸으며 우리는 예술가 모로 이전에 인간 모로를 만나게 된다. 오늘날 박물관의 어휘를 빌리자면 아카이브를 적극 활용한 전시 공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그리고 3층 전시실에서 모로는 예술이 찬미하는 아름다움과 승리의 아우라를 크게 펼쳐 보이며 자신의 세계를 한 번에 조망하도록 만든다. 그 다음에야 4층이다. 여기서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관람객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려는 듯하다. 그래서 3층에서 4층으로 오르는 휘돌아가는 계단이 화가의 내밀한 세계로 들어가는 신비한 출입구처럼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모로가 방문객들이 1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수직 동선을 따라가며 단순히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깊게 느끼는 쪽으로 지각을 이동시키길 바랐다고 짐작한다. 모로라는 세상은 그렇게 층을 오를수록 조금씩 가까워지는 방식이라야 비로소 열리는 것일지 모른다.

0: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1: 생각에 잠긴 채 4층 안쪽 전시실을 돌아 나오며 계단 가까운 방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전시실 가운데 가림막 벽의 창가 쪽에 대형 정사각형 작품 하나가 눈길을 붙잡는다. 얼핏 보면 흰색과 갈색으로 칠해진 어슴푸레한 면만 보이고 뚜렷한 형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는 순간 바탕에 숨겨진 엄청나게 세밀한 드로잉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제목을 찾아보게 된다. 알렉산더 대왕의 승리. 기원전 326년 알렉산더 대왕이 북인도의 왕을 정복한 사건을 그린 그림이다. 승리의 여신 니케가 날개를 펼친 채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고 높은 왕좌에 앉은 알렉산더 그리고 그 발치에서 바닥에 엎드려 애원하는 패자. 그러나 곧 이 사건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중심이라기보다 상상과 환상을 마음껏 펼치기 위한 장치처럼 느껴진다. 가운데 흰 덩어리가 거대한 산임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그림이 열리기 시작한다. 산 속에 섬세한 선으로 그린 궁전이 숨어 있다. 마치 펜으로 그린 세밀화처럼 겹겹이 겹친 건축물들이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펼쳐져 있다. 건물의 구석구석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아래 연못이 보이는가 싶더니 이제는 커다란 부처 입상까지 드러난다. 그 밑에는 정면을 향한 코끼리 세 마리가 늠름하게 서 있다. 처음에는 갈색으로만 보이던 양쪽 하단에는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촘촘한 선으로 빼곡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도 뒤늦게 알아차린다. 색채는 대생을 따라가기도 하고 대생의 선과 무관하게 넓은 면으로 번지기도 한다. 관람객의 눈은 색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그 안에 숨은 형상을 발견하고 멈춘다. 그러다 다시 옮기고 또 멈춘다. 지극히 사실적인 디테일들이 겹쳐지고 쌓이며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환상의 세계 속을 한없이 걷게 한다. 마침내 오른쪽 아래 구석에 다다르면 연꽃을 손에 쥔 채 바닥에 앉아있는 젊은 여인과 그 뒤에선 전사를 만날 수 있다. 두 사람은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 관람객에게 목례하는 듯하다. 전사의 발밑에는 작가의 서명이 있다. 모로는 이 작품을 1874년에 시작해 1890년경에 끝냈다고 한다. 이 끝없는 디테일의 세계를 발견하는 놀라움은 옆에 전시된 주피터와 세멜레에서 더 커진다. 그림 앞에 서면 첫눈에 표면의 반짝임과 색채에 압도된다. 세로 2미터가 넘는 화폭 전체가 푸른빛을 띤 거대한 보석처럼 반짝인다. 신들의 왕 주피터가 인간 세멜레를 사랑하자 주피터의 아내 주노가 질투에 사로잡혀 꾀를 낸다. 세멜레에게 주피터의 본 모습을 보여달라고 청하게 만든 것이다. 번개의 신인 주피터가 본 모습으로 나타나는 순간 세멜레는 그 번개를 견디지 못하고 타죽고 말았다. 결국 세멜레는 죽고 그녀가 잉태했던 아이는 주피터의 허벅지에 꿰매어져 다리 차기를 기다렸다가 세상에 나와 바쿠스가 된다. 그림의 중심에서 왕좌에 앉은 주피터의 머리 뒤로 빨갛고 노란 불길이 뻗어나온다. 그의 무릎 위에는 죽어가는 세멜레와 날개 달린 아기가 놓여 있다. 그 아래에는 죽음과 고통을 상징하는 두 알레고리, 독수리와 반인반수의 신이 자리한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밤과 죽음의 세계가 펼쳐지고 초승달을 머리에 인 여신이 그 영역을 상징한다. 거대한 화폭의 구석구석이 어디 한 군데 비어있지 않다. 건축물을 바탕으로 인물과 식물, 크고 작은 형상들이 층층이 자리 잡아 시선이 잠시도 쉬지 못하게 만든다. 수집가의 의뢰로 그린 작품이며 1895년에 완성했다고 한다. 주피터의 무릎에서 두 팔을 머리 위로 들고 허리를 뒤로 젖힌 채 죽어가는 세멜레의 하얀 나신에 다시 한번 눈길을 준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사방에서 그녀와 흡사한 여인들이 눈에 들어온다. 길게 늘어난 허리, 빛나는 흰 피부, 몽환적으로 드러나는 몸의 윤과 그들은 모두 살로메이기도 하고 모두 세멜레이기도 하다. 귀스타브 모로라는 세상은 19세기 말 상징주의의 문을 열었다고도 하고 20세기 초현실주의의 근원이라고도 한다. 1924년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한 앙드레 브르통은 모로를 초현실주의의 목소리를 듣지는 않았지만 초현실주의와 공감하는 근대의 선구자로 꼽았다. 무의식과 꿈, 환상의 세계를 탐구했던 브르통에게 모로의 회화는 초현실의 근원으로 읽혔던 것이다. 브르통은 20세기 중반 모로 전시를 기획하며 세간에서 잊혔던 모로를 다시 불러내는 역할도 했다. 1960년 귀스타브 모로의 환상적인 예술 서문에서 브르통은 이렇게 썼다. 16세에 귀스타브 모로 미술관을 발견하면서 평생의 사랑의 방식이 결정되었다. 아름다움과 사랑이 무엇인지 나는 이 미술관에서 만난 몇몇 여인들의 얼굴과 육체를 통해 처음 깨달았다. 그것은 완전한 마법과도 같았다. 출구로 향하려 하니 계단 바로 곁, 이젤 위에서 모로의 자화상과 맞닥뜨린다. 이젤 위에 놓였으니 어디든 옮길 수 있겠다. 1850년, 24세의 모로가 자신을 그린 그림이다. 몸을 왼쪽으로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사랑에 맞이하는 파리에는 루브르와 오르세 미술관 외에도 무심히 지나치기에는 아쉬운 공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유리 피라미드를 한 발짝만 벗어나면 파리는 한 예술가의 삶과 시간을 농밀하게 축적해 담아낸 작은 미술관들을 발견할 수 있는 도시죠.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작품을 무엇으로 그렸는가로 해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저자가 수많은 전시와 미술관을 기획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파리의 미술관이라는 공간 자체를 하나의 텍스트로 읽어낸 특별함이 담겨 있습니다. 작품이 놓인 위치, 방과 방을 잇는 동선, 창으로 들어오는 빛의 방향과 시선의 흐름까지 이 모든 요소가 어떻게 감상의 순서를 만들고 예술가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지를 치밀하게 짚어내는데요. 이 책은 한 작품, 한 작가를 나열하는 대신 공간과 전시, 그리고 그 안에 축적된 화가의 선택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독자들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다시금 제안합니다. 이 책을 통해 미술작품과 예술가에 얽힌 이야기들을 포함해 미술관이라는 건축적 요소, 파리라는 도시의 예술사적 가치, 그리고 이 도시를 스쳐 지나간 찬란하게 빛났던 예술가 등 작품을 보는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익숙한 감상법을 뒤집는 또 하나의 시선,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수였습니다.

라디오 극장 20대를 지나며 우리 자매들은 모두 흩어져 살았다. 언니들은 각자의 생활과 꿈을 위해 사느라 바쁘고 난 파리에서 가끔 이국적인 분위기의 엽서를 보낼 뿐이다. 인생에서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는 질문을 계속한다는 건 정말 지치는 일이다. 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줍잖은 재능 하나를 가졌다는 건 앞으로 나아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터널 속에 갇힌 것과 같다. 20살이 되어도 선택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툴툴대며 세느 강변을, 퐁네프 다리를, 노틀담 성당 앞을 걷는다. 여기에 어떤 낭만이 있을까?

0: 이게 네 아파트라고?
1: 그러니까 고모님은 남프랑스에 가 계시고 너 혼자 지낸다 이거지?
2: 오빠 여권 나올 동안 이 집에 있어도 돼.
1: 어? 그래도 될까? 뭐 내가 거실에서 자면은
2: 이옷 어때?
1: 어? 어?
2: 아무리 그래도 부잣집 도련님을 거실에서 잘 수야 있나?
1: 야 그럼 그 까다로운 고모님 침대에서 내가 자라고?
2: 응?
1: 야 아니면 네 침대를 내주려고?
2: 아 그건 나중에 생각해. 아니 이 옷 어떠냐니까?
1: 어?
2: 아, 오페라하우스 공연이면 이 정도 정장은 입어야 되나?
1: 야 무슨 프로포즈 받으러 가는 사람 같은데?
2: 아 너무 과한가? 그럼 모자 빼고 장갑 빼고 가방에만 힘을 주면 되려나? 오빠 나 이 옷 어? 뒤에 단추 좀 잠가줘.
1: 저 프레디인가 그 사람하고는 연애 중이냐?
2: 그냥 친밀한 사이.
1: 얼마나 친밀한데?
2: 얼마나 친밀하냐고? 뭐 같이 밥 먹고 공연 보고 전시 가고 파리에서 내 보호자라고 할까?
1: 보호자? 야 넌 성인인데 보호자가 필요해?
2: 필요해. 무엇이라도 의지할 사람,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할 사람. 오빠 모르지? 여기서 내가 얼마나 외롭게 지내는지.
1: 애인은 아니면서 보호자이자 친밀한 관계라. 야 프레디도 그렇게 생각할까?
2: 몰라. 그런 얘기 해본 적 없는데. 집에만 있을 거야?
1: 어?
2: 파리에 왔잖아. 나가서 돌아다녀. 자 여기 열쇠. 나 먼저 간다.
3: 먼저 공연 얘기 좀 해봐요. 어떻게 봤어요?
4: 고도를 기다리며요?
3: 네.
4: 산울림 레파토리잖아요. 꼭 보고 싶었던 공연이라 보는 내내 황홀했어요. 한 대사도 안 놓치려고 완전 초집중하면서.
3: 연극 좋아하시는구나.
4: 남들이 괴로워하는 동안 난 자고 있었을까? 지금도 난 자고 있는 걸까? 내일 잠에서 깨어나면 혹은 그걸 인식하게 될 때 오늘 일을 어떻게 말하게 될까? 내 친구 에스트라곤과 여기서 밤이 올 때까지 고도를 기다렸다 말하게 될까?
3: 대사를 외워요?
4: 이 희곡 좋아해요. 블라디미르의 대사는 정말 제가 늘 고민하던 것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모호해서 잡히지 않는 생각을 사무엘 베켓은 저렇게 썼구나.
3: 무슨 과예요?
4: 문예창작과요.
3: 아 어쩐지. 저랑 작업 하나 같이 하실래요?
4: 무슨 작업이요?
3: 학교 졸업 공연인데 어떤 희곡으로 할까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일즈맨의 죽음도 읽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원래 하고 싶었던 건 미아일랜드의 모모라는 작품이었는데
4: 그건 소설이잖아요.
3: 희곡으로 각색해서요. 각색할 작가를 찾고 있었는데 이제 찾은 것 같아요.
4: 저요?
3: 네.
4: 한 번도 안 해본 작업인데.
3: 이번에 해보는 거죠. 우리 같이 만들어봐요.

0: 제일 먼저 학원에도 와보고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어도 모르겠단 말이야. 그렇다면 제일 늦게까지 남은 사람일까? 아, 도대체 누가 날 좋아한다는 거야? 익명의 편지, 초콜릿, 사탕, 작은 선물들. 내 취향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만나서 제대로 말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오늘은 찾아내야지. 어? 누구지?
1: 이거 놓고 갔어요?

0: 그래요? 좀 뒤돌아봐요. 은비
1: 그냥 돌아가. 모른 척하고.
0: 너야? 네가 그런 거야?
1: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 제발.
0: 왜 그랬어? 왜 날 착각에 빠지게 하고 무서워하는 걸 알면서도 장난을 했어?
1: 장난 아니야. 장난인 적 없었어.

0: 누구세요?
1: 언니, 나야.
0: 어머, 밖에 비 와? 비를 쫄딱 맞았네. 어서 들어와. 아, 웬일이야?
1: 그냥 지나가다 들렸어.
0: 어? 밥은? 지수야, 무슨 일 있어?
1: 아니, 조카들 보고 싶어서 들렀지.
0: 아, 좋지, 나야. 네가 놀아주면. 시험 준비하느라 바쁜 줄 알았더니 오늘 학원 안 갔어?
1: 갔다 오는 길.
0: 그래. 그럼 애들하고 놀고 있을래? 겨우 텔레비전 끄고 방에 들어가서 놀으라고 했어. 금방 저녁 차려줄게. 대신 빨리 먹고 애들 한 놈씩 붙잡고 먹여야 한다. 저, 지수야.
1: 어?
0: 무슨 일 있어?
1: 아니, 조카들 보고 싶어서 왔어.

0: 오빠랑 한 집에서 와인 마시는 날이 오다니.
1: 그러게. 유럽 여행 첫 도착지에서 발이 묶일 줄은 나도 몰랐다.
0: 그 소매치기 아니었음 오빠가 나 찾아올 일이 있었을까? 근데 정말 밥 사달라고 온 거였어?
1: 어? 오기 전에 은수랑 연락이 안 돼서 여권 지금 없으니까 앞이 깜깜한 거야.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은수한테 SOS 쳤더니 너 다니는 학교 알려주더라.
0: 저 한국 소식 좀 전해봐. 서울에서 은수 언니는 자주 만나? 아니 언니는 통편지가 없어. 그래도 답장해주는 건 지수 언니인데 지수 언니는 맨날 똑같은 내용이야. 지난번 편지를 베껴 써놔 할 정도로. 오빠는 어떻게 지냈어?
1: 넌 파리에서 뭐 하는 거냐?
0: 나 그림 배우잖아. 아직 정식 학교는 못 들어갔지만 곧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에콜도 지원해볼 거야.
1: 학비는 고모님이 다 대주시고?
0: 아직까지는. 그런데 언제까지 대주실지는 모르겠어. 자꾸 결혼하라 하시거든.
1: 그 프레디라는 남자하고?
0: 고모님이 소개한 집안이야. 결혼은 돈 있는 남자랑 해야 한다. 여자 팔자가 바뀌는 건 결혼뿐이다. 그게 고모님의 인생관이거든.
1: 너도 그렇게 생각해?
0: 뭐 없는 사람보다야 낫겠지?
1: 결혼에 대한 생각이 그것뿐이야? 아니면 고모님의 생각이 네 생각인 거야?
0: 고모님 말씀이 현실 아니야? 외국에 나와보니까 내가 더 힘이 없다는 걸 느껴. 고모님이 없다면 난 어디서 살아?

0: 아이고, 어떻게 공부를 하지? 고모님이 지원을 중단하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답이 빤히 보이잖아. 나를 지원해줄 남자를 찾는 거.
1: 사랑은?
0: 사랑하니까 지원해주겠지.
1: 아니, 넌 그 사람 사랑하냐고. 평생을 같이 살 만큼.
0: 노력 중이야. 서로 맞춰가려고.
1: 하, 거짓말. 정혜수, 넌 널 속이고 있어. 언니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0: 그렇게 말하지 마. 난 그 집에서 떠났고 내 인생을 살고 있어. 언니들하고 완전 다른 인생이야.
1: 네 인생이 누군가한테 기생하는 인생이라니 참.
0: 뭐 오빠는 안 그래? 할아버지 아니면 이런 유럽여행이 가당키나 해? 할아버지 덕분에 좋은 집에 좋은 차 좋은 조건으로 누리고 살잖아.
1: 그 그늘을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지. 난 할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테니까. 그래도 나 혼자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찾는 중이야.
0: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날 비웃는 건 오빠 인생을 비웃는 거나 마찬가지야. 오빠 인생 중에 오빠가 이런 게 하나라도 있어?
1: 넌 네 살 길을 찾으려고 그 남자를 이용한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
0: 그만해. 그만하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치고 너무 과열됐어. 우리 그렇게 서로의 인생에 관여할 사이는 아니잖아.
1: 그렇지. 그래. 그래도 어린 시절 넌 너희 자매는 나한텐 도둑의 기준이고 행복의 기준이었어서. 그래서 너희 자매는 삶의 가치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나 봐.
0: 내가 반고우나 피카소가 되고 싶은 건 아닌데 파리에 와보니까 잘 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가진 재능은 그냥 목마르던 언덕에 앉아 풍경화 그려서 팔 수준도 안 되는 거야. 그걸 누가 말 안 해줘도 알겠던데. 나 집에서 떠나올 때 언니들 보란 듯이 나왔는데 이렇게 돌아가고 싶진 않아. 한국에 돌아가면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그림 공부를 그만두면 뭘 해야 될까?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겠어?
1: 혜수야, 이제 너 겨우 20살이고 네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 많아. 아직 모두 선택하지 않아도 돼. 더 꿈꿔도 된다고.
0: 아무도 나한테 어떤 말도 해주지 않아.

0: 안 받는 거야.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혼자 지낸다고 했었나? 그것도 모르겠네. 은비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은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화번호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네. 예전 학원에 가면 기록이 남아있으려나? 날 좋아한다는 말이 왜 그렇게 싫었을까? 그런 말 할 수도 있잖아, 친구니까. 아닌가? 은비가 말하는 의미는 편지도 그렇잖아. 그게 장난이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1: 여기야, 우리 공연장이. 무대는 폐허가 된 원형 극장으로 할 거야. 이쪽에 찢겨진 깃발이 모래바람에 나부끼고, 나무 문짝은 저쪽에 반쯤 떨어져 있고, 소품으로 썼을 법한 철제 의자는 녹슬었지만 쓸만한 정도로. 어때? 여기까지 오케이?
2: 좋은데요? 이제 거기에 키 작은 아이 모모가 등장해요. 고아원에서 탈출해서 한참을 걸어온 거예요. 머리는 부슬부슬하고 옷은 몸집보다 커서 축 늘어져 보이고. 아이라고는 했지만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몰랐으면 좋겠어요. 대사 중에서도 그런 말은 안 나올 거예요. 사람들은 모모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모모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줘요. 그건 아주 특별한 능력처럼 보이게 할게요.
1: 그래.
2: 모모는 말도 느리고 행동이 느린 도로청소부 배포할아버지와 둘도 없는 친구가 돼요. 여기까지가 초반부예요.
1: 좋아.
2: 진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 그 회색 신사들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시간저축은행의 영업사원들. 얘네들이 나오면서부터 소설은 어디로 갈지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1: 너무 드라마틱하게 가지 말고 판타지를 넣되 과하지 않게 가면 어때?
2: 자칫하다간 유치해 보일 거예요. 그 머릿속에 상상한 모습을 눈앞에 구현해 놓으면요.
1: 추격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빠르게 한 장면씩 처리해주고, 마지막에 시간의 근원지에 가는 건 너무 환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무엇처럼 현실의 은유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2: 그게 더 어렵다고요. 동화인데 동화처럼 가지 말고 판타지인데 현실 은유여야 하고.
1: 근데 정말 일 얘기만 할 거야?
2: 일 시킨 사람 앞에서 일 얘기만 하지 그럼 무슨 얘기예요?
1: 다른 얘기도 좀 하자.
2: 무슨 얘기요?
1: 영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봤어?
2: 봤어요.
1: 봤구나.
2: 제 팔요일 보러 갈래요? 그건 아직 안 봤는데.
1: 그래, 그것도 보고 싶었다.
2: 영화관에서 곧 내릴 것 같던데. 그거 희곡 다 쓰고 가면 내려서 뭐. 잠시만요.
1: 너 아직 삐삐 쓰는구나.
3: 은수야.
2: 언니.
3: 네 방 전화는 안 받아서.
2: 나 밖에 있는데 무슨 일 있어?
3: 우리가 어쩌다 무슨 일 있을 때만 전화를 하게 됐네.
2: 무슨 일이야?
3: 네가 좀 내려와줬으면 좋겠는데.
2: 왜? 무슨 일인데?
3: 지수가.
2: 지수가 왜?
3: 많이 아픈 것 같아. 지난번 집에 왔을 땐 몰랐는데 며칠째 밥도 안 먹고 집 밖에도 안 나오고 있대.
2: 알았어. 바로 내려갈게.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27번째

0: 안녕하세요. 아, 혹시 여기에 승범 한의원이 어디 있나요? 내비게이션은 이곳으로 알려주는데 한약방뿐이라.
1: 위를 봐야지.
2: 최 사장이 철물점 위를 가리켰다. 그 손끝을 따라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2층 창에 승범 한의원 간판을 발견하자 머쓱한지 헛기침을 했다.
0: 감사합니다. 아, 참. 여기 평판은 어떤가요?
1: 평판?
0: 아, 뭐 병은 잘 보는지 환자들한테 친절한지.
2: 그 말에 최 사장은 팔짱을 끼고 남자를 위아래 쳐다봤다. 외지인이 지방 한의원을 찾아왔는데 최소한의 정보도 모른 채로 오지는 않았을 테고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지를 가늠해봤다.
1: 잘 보.
0: 에?
1: 갑자기 삐끗한데 허리도 침 몇 번에 씻은 듯이 나왔고 뭐 며칠 전엔 독거노인인 어르신이 걱정되어서 밤에 찾아갔다가 돌아가신 걸 봤다지. 살리려고 심폐소생을 했다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근래 많이 힘들어하더라고. 그러니 치료를 받으러 왔다면 잘 온 것이고 시비를 걸려고 왔다면 그냥 가시오.
2: 최 사장이 앞으로 나서며 남자를 내려다봤다. 한 걸음 내디뎠을 뿐인데 위압감이 크게 들었다. 남자는 급히 인사를 하고는 건물로 들어섰다.

0: 정민은 탕제실에서 나와 데스크 앞에 앉았다. 요 며칠 해가 서쪽에서 떴는지 환자들이 한의원을 찾아왔다. 그것도 아주 많이. 한약방보다 약을 잘 짓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역시 침과 약을 함께하니 빨리 낫는다는 사람도 늘었다. 오전과 오후 동안 약탕기의 약은 쉴 새 없이 돌아갔다. 그녀는 엎드렸다.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놀란 근육이 뭉쳐 뻣뻣했다. 그동안 열심히 요가를 했는데도 약을 빼고 포장하는 일은 유달리 힘들었다.
1: 도망간 퇴경씨를 다시 붙잡아올까.
0: 데스크에 얼굴을 붙인 채로 곰곰이 생각해봤다.
1: 그날 갑작스럽게 귀신이 폐악질을 부렸다는 사실은 말할 수가 없고. 아! 귀가 얇으니 돈으로 꼬드길까?
0: 정민은 팔에 고개를 괴었다. 그때 승범이 원장실에서 나왔다. 우편물을 확인하다가 나왔는지 손에는 종이 몇 장이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제멋대로 삐죽였는데도 모르는지 울적한 표정을 짓다가 정미와 눈이 마주치자 재빨리 종이를 뒤로 감췄다.
1: 뭐예요?
2: 아, 뭐가요?
1: 누가 봐도 수상하게 감춘 그거요.
0: 정미가 고갯짓했다. 승범의 눈길이 뒤를 향하다가 그냥 어깨를 쓰겼다.
2: 그냥 카드사에서 온 것들이에요. 돈 달라고. 괜찮아요. 뭐 요즘 조근우 선생을 필두로 귀신 환자 치료하고 있으니 덕분에 환자도 늘었고 계속 이 정도면.
0: 점점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줄어들었다. 몇 달 거의 환자가 없었으니 빚을 갚기는커녕 늘어났을 것이었다. 한의원 유지비와 가게세, 인건비도 다달이 나갈 테니. 자기만 믿으라고 뻥뻥 소리치던 사람이 막상 돈 갚으라는 우편물에 현타가 왔는지 기가 죽어있다.
2: 꾸준히 더 노력하면.
0: 웅얼거리는 승범의 입을 막듯 종소리가 났다. 한의원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섰는데 이곳에 평생 올 일 없을 것 같은 사람. 제일 한방병원의 부원장 송기훈이었다.
3: 어서오세요.
1: 어? 송 선생님!
0: 환자인 줄 알고 인사하던 정미가 아는 얼굴에 당황했다.
2: 네가 여기 웬일이야?
0: 승범이 다시 손에 든 종이를 뒤로 숨기며 더듬더듬 말했다. 송기훈이 한의원을 둘러봤다.
4: 아, 그래도 옛 동료가 개원했다는데 한 번쯤은 와봐야지.
2: 개원한 지가 언젠데 지금에서야 오냐? 아, 그리고 개원한 지 보면서 빈손이냐? 그리고 누가 좋아한다고?
0: 쏴붙이는 승범에 아랑곳하지 않고 송기훈이 말했다.
4: 소라 말이야. 원장님이 신경 많이 쓰시는데 바쁘실 땐 내가 들여다보거든. 많이 호전된 거 들어서 알고 있지?
2: 아, 그럼. 야, 오늘 힘들었지? 어? 어서 앉아. 뭐 마실래? 커피 줄까?
0: 소라의 이름에 금방이라도 소금을 뿌릴 기세였던 승범이 웃는 낯으로 돌변했다. 승범은 종이를 가운 주머니에 쑤셔넣으며 친절히 물었다.
4: 원두 커피는 없을 테니까. 이쌤, 달달한 믹스커피 부탁해요.
0: 송기훈이 정미를 향해 싱긋 웃어 보였다.
2: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해줄게. 여기까지 힘들게 왔을 텐데. 아유, 내가 해줄 게 없고 막 그러네.
0: 나긋하게 말을 하고 돌아선 승범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소리 없는 욕을 하는지 입술이 실룩였다.
1: 에휴, 어쩜 저 두 사람은 장소가 변해도 하는 짓은 똑같을까.
0: 승범을 지켜보던 정미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눈이 마주치자 승범은 정미 보고 쉬라 하고는 커피를 타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송기훈은 눈을 굴리고 목을 빼 이곳저곳을 염탐했다. 승범도 그가 어떤 의도로 이곳에 왔는지 조심스레 관찰했다. 언제나처럼 재수 없는 느긋함을 가장했지만 다리를 떠는 걸 보니 뭔가가 조급해 보였다.
4: 아직 점심시간 전인데 환자가 없네?
0: 송기훈이 물었다.
2: 아, 오전에 한꺼번에 몰렸다가 빠진 지 얼마 안 돼. 야, 약탕기 돌아가는 거 봐라.
0: 이렇게 사담을 나눌 정도로 친하지는 않은 사이인지라 승범은 뭔 일이 있다는 걸 확신했다. 커피를 건네며 맞은편에 앉았다.
2: 점심은? 먹고 갈래?
4: 아니야. 괜찮아. 너 바쁘다며. 겸사겸사 들른 거라. 가야지. 서울까지 한참이더라.
0: 송기훈이 손살에 치며 커피를 마셨다. 승범은 웃는 낯으로 그를 가만히 봤다. 역시 성질급한 송기훈이 슬쩍 말을 꺼냈다.
4: 너 요즘 병원장님하고 연락해?
2: 아니 개별적으로 서로 연락하고 지낼 만한 사이는 아니니까.
0: 소라를 맡기고 왔을 때 대화한 게 마지막이었다. 이후로 병의 차도는 병원장의 직속 비서인 윤비서가 주기적으로 메일을 줬고 승범의 질문에 의무적으로 답할 뿐이었다. 그 대답에 송기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가늠하는 듯. 결국 못 참고 승범이 소리를 질렀다.
2: 아 뭔데? 내가 그런 것까지 너한테 뻥칠 것 같냐?
4: 너한테 하도 당한 게 많아서.
2: 마지막은 내가 너한테 당한 게 아니야?
0: 승범이 부원장 자리를 뺏긴 것을 짚자 송기윤이 답했다.
4: 아니지. 마지막은 사람들 앞에서 너한테 돌려까기 당한 나지. 덕분에 이상하게 소문이 나서 내 입지가 예전만하지 않아.
2: 그건 사실이지. 부모의 뒤에서 네 가면이 안 벗겨질 거라 생각했어?
4: 뭐야? 니놈은 처음부터 그랬어!
1: 아이 참, 그만들 좀 해요!
0: 내 이럴 줄 알았다는 듯 한숨과 함께 정미가 둘 사이를 가로막았다. 대체 두 사람은 처음부터 어떻게 꼬였기에 얼굴만 마주쳤다 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를 일이었다.
1: 다 큰 사람들이 언제까지 유치하게 굴 거예요? 그리고 송 선생님, 대체 왜 온 거예요?
0: 정미의 호통에 어깨를 움찔한 송기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4: 아, 그게 며칠 전에 병원장님과 윤비서님께서 얘기하는 걸 우연찮게 들었는데 병원장님이 다음 달 15일에 시간을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2: 근데
0: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고 승범이 입술을 삐죽였다.
4: 에이씨, 병원장님이 이곳에 온다고 하잖아.
0: 답답함에 송기훈은 소리를 빽 질렀고 큰 소리에 정민은 깜짝 놀라 어깨를 움찔거렸다. 승범은 입을 틀어막았는데 송기훈이 한 말의 의미를 곱씹을수록 혼란스러웠다.
2: 아니, 그 노인네가 여길 왜 와?
4: 그걸 나도 모르겠으니 여기 온 거 아니겠어? 그리고 넌 병원장님한테 노인네가 뭐냐?
2: 내 상사냐? 네 상사지.
1: 아이 그만해요. 에이씨.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 병원장님이 왜 여기에? 그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0: 정미가 손을 내저으며 승범에게 물었다.
4: 아, 내 말이 그 말이라고. 저놈이 뭘 잘못했거나
1: 아니면 뭘 잘했거나?
0: 송기훈의 말을 자르고 정미가 대꾸했다. 그때까지 머리를 굴리느라 승범은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잘한 게 있을 리가 있나?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모든 행동이 잘못되어 보일 정도였다.
4: 야, 혹시 너 서울로 다시 불러달라고 빌었냐?
0: 송기윤이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물었다.
1: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하시던데요.
0: 승범 대신 대답하는 정미의 말에 송기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4: 역시 공과 사는 분명한 분이시니.
1: 그럼 시험이네. 갑자기 들이닥쳐서 환자들이 많은지 적은지 일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기서 신망이 있는지 없는지.
0: 정미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너무 그럴듯해서 송기윤도 홀린 듯이 이어 말했다.
4: 그렇다면 그 여부에 따라 다시 밑으로 드릴지 말지 결정하는...
1: 어머, 웬일이니? 원장님, 다시 인서울 하겠다는 소원 이루겠어요.
0: 정미가 제일처럼 좋아했다. 좀 전까지 승범은 빚 때문에 죽상이었는데 서울로 다시 간다면 빚도 빨리 갚고 그동안 이곳에서 고생고생한 것도 끝이었다. 반면에 송기윤은 똥 씹은 표정이었는데 정민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3: 아휴, 가는 길 멀 테니 점심 먹고 가요. 여기 백반집 유명한 곳 있어요.
5: 말도 안 돼. 어떻게 저 자식이 병 원장님한테 인정받겠어요? 지금 어? 여기 봐봐. 한창 일할 시간에 환자도 텅 비었고. 야, 너 여기 월세는 내고 있냐?
0: 송기윤은 믿을 수가 없었다. 환자가 많다는 말도. 철물점 사장 말처럼 승범이 직접 환자를 찾아가 환자를 살리려 했다는 것도, 구하지 못해 괴로워했다는 말 또한 믿어지지 않았다.
6: 자기만 알고 본인 위주로 환자를 대하는 인간이 갑자기 변해서 환자에게 지극정성을 쏟는다고? 저 싸가지 충만한 자식이?
0: 뭘 어떻게 사람들을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으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모두 다 거짓이다.
3: 어? 아까 우리 원장님 하는 말 못 들었어요? 여긴 환자들이 낮에 일이 바빠서 그때 빼고 아침이나 저녁에 바쁘다고요. 오전에 바짝 오셨다가 지금 좀 쉬는 시간이라고요. 약탕기가 5개인데 돌아가는 거 봐요.
0: 정미의 말에 송기훈이 입술을 삐죽였다.
5: 병 원장님이 오셔서 약탕실 안까지 보겠어요? 눈에 확 보이는 게 환자 수지.
0: 그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정미가 한마디 했다.
3: 송쌤, 자꾸 그렇게 재수없게 말하면 점심밥 없어요.
5: 이쌤, 말이 너무 심하네. 내가 언제 점심 사달라고 했어요?
3: 그때 가보면 알 테니까 두고 보라고요. 승범쌤이 뭐가 바뀌었으니까 그 원장님이 여길 찾는 거 아니겠어요?
5: 저 자식이요? 아, 말도 안 돼. 씨.
0: 송기윤이 분해서 몸을 꼬았다. 정미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인심 좋게 정미가 승범과 송기윤을 끌고 백반집에서 밥을 먹였을 때도, 송기윤이 왠지 모르게 치욕스럽다며 서울로 갈 때도 승범은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었다.

0: 무슨 생각해요?
1: 퇴근 준비를 마친 정미가 승범을 흘끼거렸다. 아까부터 말수가 없어진 게 신경이 쓰였다.
2: 그냥 이런저런 생각.
1: 드디어 내 진가를 알아주는구나. 다시 서울로 가는구나. 이제 빚도 갚고 이 지긋지긋한 시골 생활도 귀신들의 한도 다 끝이다. 나이든 한약업자와 경쟁하고 무시당하는 것도 이제 끝. 근데 속이 시원해야 정상인데 왜인지 아쉬웠다. 이내 아쉽다는 감정을 부정해보지만 공허한 마음에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0: 병원장님 오신다는 게 싫어요?
2: 아니요. 왜요?
0: 아니, 평소 같았으면 이건 기회다, 기다려라, 내가 꼭 인사를 한다 막 이러면서 정말 쓸데없이 투지를 불태울 것 같았는데 지금 좀 표정이...
2: 내 표정이 어때서요?
0: 썩었어요.
2: 거참, 말이 너무 심하네.
1: 승범은 제 잘난 얼굴을 쓰다듬었다. 정미가 키득거렸다.
0: 아, 배신자에게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좋은 복수네.
2: 좋은 복수죠.
1: 승범은 정미의 말을 따라했다. 그녀의 말처럼 그 독한 원장한테서 인정받을 기회에 기분이 좋아야 정상이었다. 그러나 공실의 뼈를 그러모으는 그 순간이 자신을 다독이던 수정의 단단한 손이 계속 떠올랐다. 그 기억에 기분이 가라앉았다.
0: 난 또...
2: 난 또?
0: 질투하는 줄 알았네.
2: 무슨 말이에요?
0: 송기훈 씨가 아까 나한테 번호 준 거 못 봤어요?
2: 언제요?
0: 아까 갈 때 나를 막대한 여자는 이 쌤이 처음이요 라면서 전화번호 주고 갔어요. 나 진짜 그런 말하는 사람 처음 봤잖아. 그 드라마가 사람 여럿 망쳐놨네.
3: 송기훈 이 바람둥이 자식 같으니 다른 데 정신 팔린 그 사이에 작업이 들어가? 감히 누구한테?
1: 얼굴이 벌개지도록 분노가 치솟다가 자기가 뭐라고 화를 내는가 싶어 승범은 어깨를 늘어뜨렸다.
2: 그렇지. 정미도 연애하고 그래야지.
1: 저렇게 좋은 여자가 친구라는 이름으로 언제까지 자신의 뒤치다꺼리를 하게 둘 수는 없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브라질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 준비에 합의했습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와 우루과이 등 4개국으로 구성된 남미 최대 경제 블록이자 관세 동맹으로 한 메르코수르는 2018년 협상을 시작했지만 2021년 양측의 이견으로 중단됐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올해 12월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상 재개를 발표하기 위해 한국과 브라질이 실무그룹을 설립하기로 두 정상이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1일차 회의를 여는 가운데 시장이 예측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달 새 큰 폭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62.1%,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37.9%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인상 확률은 일주일 전 16%나 한 달 전 29.9%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다만 시장 전망은 여전히 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이란과의 외교적 합의가 실패할 경우 강력한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온라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매우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강력한 군사 행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13일 연속 공습을 이어가다 지난 24일부터 공습을 중단했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협상 재개를 놓고 중재국을 통해 이란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시장 선거가 12시간이 넘는 재검표에도 당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당선자인 강석주 현 통영시장은 33,626표로 변동이 없었고 낙선자인 천영기 전 통영시장은 33,588표로 6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44표에서 38표로 6표 줄었지만 당락은 바뀌지 않았고 무효표만 1,024표로 6표 줄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경기도 의왕시 3동 현대차 의왕연구소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 8층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37대와 인력 111명을 동원해 새벽 3시 반쯤 불길을 모두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건물에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북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 새벽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피해자는 가족관계는 아니었고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신고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 중 7종은 국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달 해외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로열젤리 제품 10종을 선정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7종이 로열젤리 제품 인정을 결정하는 10HDA 함량이 기준에 미달했고 그중 5종은 국내 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와 강릉이 35도, 대구는 38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과 경북에는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햇볕 강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폭염은 주말을 지나면서 더 심해지겠습니다.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입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신발을 신으셨나요? 여름이라서 시원한 샌들이나 슬리퍼를 선택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발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같은 신발이라도 걱정이 있을 때는 발걸음이 무거워지지만 여행길에 같은 신발을 신으면 한결 가벼워지죠. 희한합니다. 그런 거 보면 결국 사람을 쉬게 만드는 거는 신발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멀리 떠나야만 휴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시원한 바람 한 줄기 또 맛있는 커피 한 잔에도 잠시 숨을 돌릴 수만 있다면 충분한 휴가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휴가를 떠나는 분도 또 일터를 지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주만큼은 몸과 마음이 먼저 쉬어가는 시간, 나만의 작은 휴가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곡 주얼리입니다. 네가 참 좋아.

이번 주와 다음 주 바캉스 즐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바캉스는 프랑스어로 휴가, 방학을 뜻하는 바캉스. 그리고 또 영어로는 또 베케이션이라고도 하죠. 요즘 참 다양하게 이런 바캉스가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 체험을 즐기는 농캉스, 그리고 어촌에서 보이는 어캉스, 집에서 즐기는 홈캉스, 짧게 다녀오는 쇼캉스까지 어딜 가냐 보다는 중요한 건 잠시라도 일상을 벗어나 나만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뭘 하든 간에 나만의 최고의 바캉스 이번 주 다음 주 즐겨보셨으면 하네요. 자, 강원래 노래 선물 화요일엔 럭키 아라떼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보적인 키, 90년대 패션 아이콘 홍록희 씨와 함께하는 행복한 추억여행 떠나볼 테니까요. 잠시 함께해 주세요.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 사연과 함께 신청곡 소개해 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BTS가 부르는 스윔 이 노래 듣고 홍록희의 럭키 라떼쇼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정성가의 홍록기와 함께하는 행복 충전 타임 럭키 라떼 쇼. 인생은 반전, 낭만은 충전, 추억은 소환하는 시간입니다. 럭키 라떼쇼 틴틴5의 영원한 센터이자 춤추는 럭키가이 영원한 X세대 귀여운 철부지 홍록기씨 나오셨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홍록기입니다. 이제 약간 옛날처럼 이렇게 취임새 한번 넣어봤어요.
0: 아 그래요? 틴틴5의 홍록기예요.
1: 홍록기예요. 반갑습니다. 인생은 반전, 낭만은 충전. 옛날에 왜 우리끼리 얘기하다 보면 막 그렇게 막 취임새 넣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순간 생각나서 해봤습니다. 아, 이제 라떼요정 홍록기입니다. 오늘도 별일, 뭐 재밌는 얘기로.
0: 별일 없으시죠?
1: 네, 별일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너무 없습니다. 네. 왜 너무 없는 줄 아세요? 휴가 시즌이잖아요.
0: 아.
1: 휴가 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놀러 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죠. 오히려 쉬는 게 많기 때문에.
0: 네. 시내가 좀 한산해요.
1: 아.
0: 다들 바닷가
1: 또는 그것도
0: 산.
1: 있겠지만 더워서 집에 계세요. 밖에 나오질 않으세요. 너무 더우니까.
0: 이 꿉꿉함이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요? 우리 어렸을 때 이 꿉꿉함이 있었나?
1: 아 있었는데 못 느낀 거죠.
0: 몰랐나?
1: 우리는 너무 뛰어다녔으니까.
0: 그때는 더위를 느끼기 전에 노느라고 너무 정신없어서.
1: 정신이 다 팔려있기 때문에 뭐 어느새 옷이 다 젖었는데도 모르잖아.
0: 맞아.
1: 심지어 이건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참 여름이든 겨울이든 뭐 계절 상관없이 한참 춤만 추러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땐 반쪽까지 젖어요. 근데 몰라요. 다 이제 끝나고 나이트클럽 문 닫았을 때 나와서 그
0: 얘기해.
1: 아침에 그 새벽 기운에 선선함을 왜 이렇게 춥지? 반쪽까지 양말까지 젖은 적도 있었고요.
0: 네. 노느라고 몰라.
1: 노느라고 몰라.
0: 근데 진짜 한때는 비 쫄딱 맞고 걸어다녀도
1: 재밌었으니까.
0: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추억을 갖다가 계속 꺼내고 즐겁고 그쵸? 하면서 라떼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1: 그렇죠.
0: 라떼는 말이야. 더위를 모르고 놀았었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 어떤?
0: 요즘 거리가 한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휴가를 떠났어.
1: 휴가죠. Vacation.
0: 오늘 주제 7말 8초 대한민국 여름 휴가 기간을 맞아서 라떼 여름 휴가로 준비했습니다.
1: 아 라떼 여름
0: 우리
1: 휴가.
0: 우리 여름 휴가.
1: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릴 때?
0: 저는 여름 방학 때 우리 동네 영일대라고 있어요.
1: 영일대가 뭐야?

0: 갑자기 깊이 빠지는 바람에 아버지가 한 손으로는 투망, 한 손으로는 날, 한 손으로는 또 망태기.
1: 아, 손이 세 개였어요?
0: 그래서 저는 정말 빠져 죽을 뻔했었는데.
1: 아, 여기서 새로운 사실. 아버님이 손이 세 개였군요.
0: 손이 세 개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기 망태기를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그 잡은 고기를 다 놓친 거예요.
1: 아이고.
0: 그래서 나는 목숨은 살았지만
1: 많이 맞았겠네요.
0: 고기 놓친 거에 대한 그래서 아버지가 가끔 그 동네를 지나실 때마다 또는 뭐 이렇게 TV에서 낚시하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원래가 어렸을 때 망태기를 거꾸로 들어가
1: 고기만 다 잡은 거를 다 놔주삐고 지는 마마마마마 물을 많이 먹어 마마마마 정신 없어가 끝나고 놀라와가 내한테 등드리를 얼마나 맞았는지 물고기 이자뿐 숫자만큼 등드리를 맞았어.
0: 그래. 그런 근데 그때는 굉장히 무서웠고 물론 7살 때 기억이 희미합니다만 하지만 그런 추억 하나가 아직까지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또 저를 혼내시기도 하면서 또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때 내가 손 안 잡았으면 클론도 못 되고 기념비도 못 만나고 노래선물도 못 하고
1: 저는 기억나는 게 휴가였을 거예요. 저 부산에 가면 화명동 있어요. 화명동
0: 어디쯤이죠?
1: 화명 아파트 저 되게 큰 데 있거든요. 거기에 그 계곡이 있어요.
0: 네.
1: 근데 그 닉네임이 원래 이름인데 까먹었고 제가 기억하는 닉네임은 아기소예요.
0: 아기소?
1: 거기가 계곡이 되게 깊은 계곡인데 여름에 대낮에도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서 아기소야.
0: 왜 들릴까?
1: 그게 실제로 이제 소문은 뭐 아기가 빠져줘 그게 아니라 이 계곡에서 바람이 불면 산을 타다가 소리가 만들어져서 맨 밑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아기소예요 닉네임이. 거기서 희한하다. 되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얼핏.
0: 그러면 그런 데서 놀았으면 수영도 잘했겠네요.
1: 아 수영이 아마 부산 출신이니까 모나입니다.
0: 모나요?
1: 네, 모나입니다. 수영 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랬던 추억에 대한 기억이 나면서 화명소가 좋았던 건 아기소가 좋았던 건 물도 시원한데 무섭기도 하니까 이게 등은 옵싹거리면서 발은 차갑고 이렇게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0: 네. 그래요. 부산 바닷가 하면 생각나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1: 뭐요?
0: 조련이 빠를까?
1: 아, 뭐, 거북이가 빠를까?
0: 조련 아세요? 기억나요?
1: 왜 몰라요?
0: 라떼는 말이야. 조련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
1: 대한해요. 빈다라고.
0: 스시 마선까지 수영해서 간 사람.
1: 조련 선생님의 아들도 만난 적 있어요.
0: 아 그래요? 야, 대단하네.
1: 그럼 조련이야. 그 영화 그러니까, 친구의 대사죠. 조련 빠를까. 뭐 바다 거북이가 빠를까.
0: 우리 때는 다들 기억해요.
1: 그럼 그 대단한 이벤트였죠.
0: 부산에서 수영을 해서 그 스시 마선까지 간다라는 거.
1: 일본. 그게 대단한 거예요.
0: 쉬운 일이 아닌데.
1: 그걸 해놨잖아요.
0: 그러니까 그런 걸 또 기억하니까 또 라떼잖아요.
1: 라떼는 그런 것도 있었어.
0: 조련도 몰라봐 그러면서. 그래요. 해외여행 가본 적 있으십니까? 휴가로?
1: 있죠. 많이 있죠.
0: 우리 같이 간 적 있잖아요. 95년도.
1: 95년도에.
0: 홍록기 씨는 틴틴5로 한창 날리고 있었고.
1: 클론 데뷔 전에. 96년도에 클론이 데뷔했는데 95년도에 클론의 강원래, 구준혁, 홍록기랑
0: 김성씨도
1: 갔고 제 친동생도 갔고 괌으로 여행을 갑니다. 목적은 태닝. 까매지려고.
0: 근데 까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록기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학교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가 뭘 하다가 이렇게 쉴 틈이 없었어요.
1: 맞아.
0: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일이 아니고 정말 휴가다 정말, 해다.
1: 그러니까 행사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온리 우리의 의지로 가서 정말 재밌었어요. 태닝도 태닝이었지만 그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다가 로컬에 있는 친구들하고 춤 대결도 하고 막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그 사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0: 그래
1: 맞아요. 진짜 웃겼는데 그때. 우리 다 이겼어요. 제가 다 이겼어요. 클론 두 분은 뒤에 서 있고요. 제가 다 했어요. 다 정리했어요 그냥. 걔들 막 윈드밀 돌고 바닥에서 막 날랐을 때 다리 돌고 풍차 돌리 갈 때 나 혼자 앞구르기를 해서 이겼어요 내가. 그래서 여자분들이 막 너무 귀엽고 재밌다고 난리가 났었지.
0: 아니, 그 로컬 친구란 분들이 그 이제 괌에 사는 그
1: 사는 사람들.
0: 미국인들인데 그 친구들은 춤을 잘 췄어. 제가 봐도 잘 췄는데 홍록기 씨가 자꾸 이게 뭔가 뭐 브레이크 댄스에 대항해서 앞구르기하고 뒷구르기라니까 그 친구들이 어이가 없는 거야.
1: 그 이긴 거야 내가.
0: 이 친구는 뭔가 해서 그냥 피했는데 홍록기 씨는 혼자서 이겼다고.
1: 이긴 거야. 다 피하더라고.
0: 맞아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홍록기 씨와 함께 라떼 여름 휴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하와 스컬이 함께.

0: 화요일에 만나는 홍록기 럭키 라떼쇼. 행성가의 홍록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 라떼 여름 휴가인데요. 자,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네, 제가 5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라떼 여름 휴가 5위. 5위 아이스 케이키. 백사장을 누비던 아이스케키 아저씨. 아, 일단 여름 휴가 하면 바닷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지에 계신 분들, 바닷가를 안 가본 그 도심에 있는 분들은 일단 여행 그러면 휴가 그러면 무조건 바닷가를 가야 된다는 어떤 게 있나 봐요. 물론 이제 계곡이나 산으로 가는 분도 많지만 바닷가를 무조건 가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뭐 아이스케키가 대표적이지만 배를 다 팔잖아요. 커피도 팔고.
0: 맞아요.
1: 그랬던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근데 먹다가 떨어지면 모래가 묻어가지고 그걸 모래, 어떻게 했는 줄 알아?
0: 모래 묻으면 물로 이렇게 한번 헹궈야지.
1: 에이, 물로는 짜잖아. 어떻게 하냐면 그래? 입을 핥아서 뱉어.
0: 맞다.
1: 아까워서.
0: 바닷물이 그래. 짜요. 바닷물이 짜.
1: 짜다니까.
0: 아, 바닷물이 짜. 맞아.
1: 그래갖고 떨어뜨리면 그거를 또 입에 넣어서 입으로 해갖고 다 뱉어내고 또 먹고. 맞아. 와, 그랬던 기억이 나. 근데 여름에 저는 바닷가에 보다 이렇게 저는 부산이었으니까. 네.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바닷가 잘 안 가요.
0: 왜요?
1: 특히 여름 휴가 땐. 외지에서 사는데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일부러 글로 안 가. 왜? 아. 차 막히지, 사람 많지, 많이 부대끼지. 그러니까 저희 그냥 주변만 돌아요. 아. 발에 모래 묻기 싫거든. 그냥. 그냥 주변. 왜?
0: 맞아,
1: 외지 사람들 많고 사람 많으니까 구경하러 가는 거고. 이제 서울에서 또 이쁜 여자분들이 오면은 다 눈도장도 좀 찍고 하려고. 그러다 아는 사람 만나면 뭐 여기 로컬 여기 우리 동네 맛있는 데인데 가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는 슬리퍼 신고 그 슬리퍼 안에 모래 들어가는 걸 못 봐. 막 긁어치가 싫어. 만다고. 아니 맨날 그냥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남산타워 밑에 사시는 분 남산타워 안 가봐요.
0: 매일 아세요? 보니까.
1: 매일 아, 보는 거 봐. 아니 언제든 갈 수 있으니까.
0: 언제든지. 아 그러네.
1: 그러니까 바닷가 바로 앞에 살잖아요.
0: 맞아 맞아.
1: 아 만다고 발페리가 그 뭐 물로 딱 와우. 귀찮다 그거. 모래 또 신고 집에 들어가면 모래 아우 싫다 이래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산 해운대 앞에 가서 선글라스 쓰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관광객이다.
1: 그렇지.
0: 말라 선글라스 쓰면 안 보인다.
1: 뭐 우리 눈이 작아가 막 햇빛이 안 들어와. 만다고 손으로 이래 막으면 되지.
0: 하지만 아이스케키는 즐기셨죠.
1: 아이, 그럼요. 아. 그 뭐 이제 어떤 그 휴가 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 그런 거 먹으러 가고 그냥 뭐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경하러 가는 거죠. 야, 많이 왔네. 왜? 우리는 그냥 걸어서 집에 갈 수 있으니까. 많이 왔네. 그리고 웬만하면 해운대에서 부산 사람들은 그 여름 휴가 때 해운대나 광안리나 바닷가 근처에서는 약속을 안 잡아요. 왜? 차가 엄청나. 그러니까 그 해운대 도로에서 한 500m 가는데 1시간 걸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0: 그러니까요. 이게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1시간 거리다 그러면 아,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강북을 간다. 잠실에서 어딜 간다 그러면 아, 1시간 잡아야지. 그런데 강원도 강릉을 가니까 야, 1시간이나 걸려? 1시간이면 강릉에서 원주 가는 거리야.
1: 야, 그렇지.
0: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 맞아요.
0: 그렇게 해서 그 거리감이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홍록기 씨는 그럼 바닷가 만약에 갔다 그러면 어디 바닷가를 즐겨 가셨습니까? 부산 태생이니까.
1: 전 어릴 때 오히려 송도.
0: 아.
1: 자갈치 옆에 있는 송도.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수영복 없이 학교 다니다가 아. 여름에 그냥 가방 던져놓고
0: 벗어놓고
1: 반주만 입고 근데 수영 한참 하고 거기 보면 그 아,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그 등대는 아닌데 이렇게 네. 위치를 표시하는 그게 부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떠 있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 수영해서 가는 거야. 거기 다이빙 때도 있거든. 근데 사실 옛날에 지금은 깨끗해졌는데 옛날에는 뭐 우리끼리 와 송도 떡물 아이가 막 수영하다 보면 뭐가 떠 있고 막 그랬었어요.
0: 근데 자기 거기 영도딸 있고 그 동네
1: 그래.
0: 아닙니까? 아.
1: 웃긴 건 막 수영하는데 옛날 팬티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탄력이 좋지 않았어요. 하다 보면 뭔가 이상해. 반쪽 없어. 그리고 엄마한테 혼나고 집에 가가 맨날. 아, 그랬던.
0: 근데 진짜 그런데 사는 친구들은 라떼 그게 제일 즐거움이 아니었을까?
1: 맞아. 그냥
0: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수영하다 가고.
1: 그냥 그 모래밭에다가 가방 놓고 이렇게 옷 대충 놓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뭐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0: 야, 진짜 마치 친구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1: 그런 거였어.
0: 그런 느낌이다. 그 주변을 아이스케이키 하면서
1: 네.
0: 그래요. 아. 자, 이제 4위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이제 랭킹 쇼 라떼 베스트 5 4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시골 할머니 댁. 아, 이거 좀 추억이 있어요. 이거가 저는 희한하게 부산이 고향인데도 서울 어릴 때 서울 잠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부산을 거꾸로 놀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살게 됐는데 그래서 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그랬는데 형 저 동생만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거야. 완행으로.
0: 야.
1: 가다가 이제 뭐 계란도 사서 먹고 그다음에 입석도 탔던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 그 기차 의자 등을 서로 맞대면 그 사이 공간이 생겨요. 아기들이니까
0: 네.
1: 거기 들어가서 자는 거야. 나하고 동생하고 형이는 우리를 보호하면서. 그리고 뭐 부산을 가서 이모 댁에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회도 많이 먹고 배도 타보고 바닷가도 갔는데 그건 무엇보다 그냥 그냥 그 친척들 사촌 동생들 뭐 민정이 남정이 상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모집이 딸이 셋이고 우리가 아들이 셋이야. 나이 우리가 훨씬 많은데 그렇게 여섯 명에서 맨날 놀았던 기억이 있어서.
0: 그러니까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또 사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방학 때 할머니 댁이라든가 그렇죠, 또 친척집에 그렇죠, 그렇죠. 가지고 한 며칠 정도 얹혀 있는 거.
1: 그리고 웃긴 게 부산인데 바닷가에서 바닷가도 많이 갔죠. 송도 가까우니까. 왜냐면 동네 충무동이었기 때문에 거기 자갈치시장 뒤니까 그냥 제일 가까운 데가 송도예요. 그러면 이제 뭐 특별하게 버스 타고 이런 걸어가. 쭉쭉 걸어가. 어디 거냐? 쭉쭉 그냥 쭉 앞에 보고 쭉쭉쭉쭉 걸어가. 걸어가다 보면 뭐 생선 냄새 나. 그 송도야. 가가 그냥 거기 노는 거야. 그러다 보면 사진도 많이 찍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가 와서 그 이모 집 그 건물 옥상에서 그 물 호수에 가지고 닦아내야 돼. 그 모래 같은 네. 거를 그렇게 닦아내고 거기서 뭐 해먹고 그랬던 기억 추억이 난 생각 나네요. 네.
0: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시골 할머니 댁. 근데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시골 할머니 댁보다도 방학 때 돼 가지고 뭔가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 가족들끼리 또는 뭐 친구들끼리 저는 뭐 수학여행 유치원 때 그래서 대구라는 도시 때? 대구라는 동네를 처음 가봤어요.
1: 유치원 때요?
0: 예. 저는 포항에 살았으니까 포항에서 도시를 가는 거죠.
1: 가깝지.
0: 대구 그리고 대구 가서는 달성공원을 갔었고 부산에 가서는 용두산.
1: 용두산 용골.
0: 용두산 거기 앞에 용 있는 거 알죠? 용.
1: 우리끼리는 용골이라고 해요.
0: 용골. 용두산 공원 가가지고 용 앞에서 산 찍었던
1: 거. 그러니까 부산의 남산타워죠. 그런 느낌이 지금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뭐 용도다리도 있었고 하여튼 뭐 추억이 많죠. 그러니까 일단 그 할머니 댁에 가면 또 기억나는 건 약간 뭐라 그러지? 음식을 항상 많이 주셨어. 손주 들어오면 할머니가 뭐도 해주고 뭐도 해. 물론 지금처럼 뭐 마트에서 팔거나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할머니 직접 해주시는 거야. 뭐 맛있는 그쵸. 거, 과일, 그다음에 평상 이렇게 해놓고 모기향 펴놓고 누워갖고 와서 수박 잘라 먹고 막 그랬던 추억이 맞아. 있네요.
0: 할머니에 대한 그 기록은 뭐 외할머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부모님한테는 해달라고 하면 혼났는데 할머니한테 다 해줬어. 다 해줬어.
1: 특히 할머님이 저를 되게 예뻐하셔서. 할머님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알았어 뭐 봐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 할머니 하면 이런 말씀드리면 좀 방송 중 그런데 담배꽁초 냄새가 기억이 나요. 할머님이 담배를 태셨는데 옛날에 항상 피다가 꺼. 그다음에 그 꽁초를 그 속바지 앞에다가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에 넣어놓고 그 안에 돈이 또 있어. 손주들 만나면 거기서 꼬기 꺼내서 주시는 거야.
0: 그러니까 뭔가 돈에서 약간
1: 그 담배 꽁초 냄새가 꼬린내 같은 게 약간 나는데 전 그 냄새 맡으면 사실 맞아요. 할머니 생각이 나요. 그 이제 할머니가 그 손으로 안아주고 막 밥도 그 손으로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그 냄새가 하여튼 그런 추억이 그렇구나. 생각이 나네요.
0: 예전에는 할머니가 진짜 이거 좀 질기다 그러면 할머니가 직접
1: 씹어서 주시고 막.
0: 야 그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라떼는 네. 그랬다라는 거.
1: 네.
0: 자 3위 네. 알아보겠습니다.
1: 자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라떼 여름 휴가 베스트 3입니다. 3위 해가 지면 시작. 반짝반짝 백사장 나이트.
0: 맞아, 백사장 나이트 있었어요.
1: 백사장 나이트. 이게 뭐냐면 그 진짜 어떤 공식적인 나이트라기보다 그러니까 주변 가게에서나 아니면 이제 일반 분들이 이렇게 뭐 좀 대충 설치해 놓고 막 음악 틀어 놓고 놀고 막 그랬던
0: 백사장에다가 그냥 얼마 내고 그때 뭐 돈 내는 것도 서로
1: 맞아.
0: 예, 뭐 상인 협회라든가 이런 데 이제 협의를 받겠죠. 그리고 천막 치고 안에서 뭐 후레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아니면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전문 용어로 미라볼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파 있잖아. 사구파. 사구파가 뭔지 아세요?
1: 아, 파 알지. 파.
0: 파라는 조명인데 그게 네 개가 달려 있는 거.
1: 동글동글하게. 아,
0: 우리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맨날.
1: 맞아. 사구파 아, 있었지.
0: 그런 조명을 몇 개 사놓고 반짝반짝 틀면서.
1: 지금 같으면 뭐 비치 파티 이래갖고 무슨
0: 맞아,
1: 뭐 디제잉들 불러가지고
0: 클럽 파티,
1: 막 클럽 파티 스피커 막 해놨는데 그거보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음악 소리만 나오면 되는. 그리고 이게 웃긴 게 뭐 입장료가 있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르르 다 같이 즐겼던 맞아, 것 같아요. 맞아.
0: 그리고 그때 그 백사장 나이트에서 나왔던 음악들은 대부분이 뭐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1: 아, 그러면
0: 또 아니면 나 어떻게
1: 아, 그 전에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백사장 나이트 말고 좀 더 뒤로 우리 선배님들한테 그 나이대로 가면 뭐가 있냐면 누군가 꼭 반대면 기타를 쳐 한 명이
0: 맞아 맞아 맞아
1: 그 다치는 사람 있어 그럼 그 사람 주변으로 다 모여 처음 보는 남녀들이야 다 이렇게 술 한 잔 먹고 기분 좋고 맞아, 휴가 맞아. 왔고 마음도 열려 있고 막 기분 좋고 그럼 이제 기타를 누가 리딩을 하면 아. 그 노래 별이 쏟아지 다 따라 그치, 부르는 거야
0: 그런 화음도 넣고 그렇죠 그런 분위기
1: 그러다가 이제 어떤 플러팅을 하는데 귓속말 플러팅을 하죠
0: 삼삼오 헤어지고
1: 몇 명 왔어요 뭐 이런 거 하고
0: 혹시 김치 남은 거 있어요.
1: 아, 김치 있어요. 아,
0: 그 얘기가 그거네.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라면 먹고 가실래요? 아,
1: 그렇지. 그런 거네. 아. 소주 있어요. 뭐 이런 거지. 몇 명 왔어요. 이런 거. 아 그리고 백사장 근처, 그러니까 모래 백사장 근처에 보면 그런 나이트들이 은근히 있었어요. 그 바닷가 옆에 보면. 그래서 실제로 놀다가 아예 절로 가자. 뭐 그 저는 아주 옛날인데 그 아 호주에 골드코스트를 행사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0: 어 그래요?
1: 한참 활동할 때인데 되게 재밌는 게 거의 골드코스트가 그 마이애미 비치처럼 길게 그 마이애미 비치를 그 비슷하게 벤치마킹해서 만든 게 골드코스트인데 그만 휴가지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가 어, 사설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허가를 갖고 하는 거겠지만 클럽이 생겨요 밤에 모래판 위에 예. 천막 쳐놓고 예. 에어컨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다가 그 띠를 하나 사면 이 클럽 네 개를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0: 아.
1: 그 비치 그, 해변가에 그러니까 쫙
0: 그게 돈을 내고
1: 아, 손에다 내고 사요
0: 그, 손에다 띠를 들어오는
1: 그 뭐
0: 거죠
1: 어떤 거기서 사서 어. 그럼 거기서 놀다가 또 가면 맨 마지막 예술이야 거의 새벽 6시가 되면 마지막 클럽이 열려요 그러니까 4시에서 6시 타임이야 다 글로 움직여. 여기서 끝나면 다 글로 가. 다 모이면 나중에 여기서 놀더니 다 끝까지 가거든. 맨 마지막 순간에 벽이 열려요. 끝날 때 해가 뜨기 시작해. 와. 그 술을 못 먹지만 밤새 노는 거 춤추면서.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0: 해가 뜨는 모습을 봤을 때.
1: 밤새 클럽 음악에 젖어서 춤추다가 놀다가 이제 어느새 뭐 여자한테 플러팅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친구가 된 거야 그냥. 아. 아까 봤더라도 여기 있고 막 아까 여기 있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 취한 사람들은 그냥 모래 눕고 막 뭐 아. 자기도 하고. 아, 그 다음날 난 새벽 난 그 숙소 들어갔는데 그 잠깐 자고 나왔는데 아직 자고 있는 애 있더라고 옆으로 그래서 옆만 탔어 뭐 그런 애도 봤고
0: 그곳이
1: 막.
0: 호주의 백사장 나이트였네
1: 아 그 추억이 생각나네
0: 자 화요일에 만나는 홍록기 럭키 라떼 쇼 오늘은 라떼 여름휴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명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바다의 왕자

0: 매주 화요일에는 홍록희 씨와 함께합니다. 네. 럭키 라떼쇼. 오늘은 라떼 여름휴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코너 속의 코너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메디 알아보는
1: 2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라떼 여름휴가 2위. 하나 둘 셋. 찰칵 필름 카메라 가족 사진. 아 이게 맞아요. 지금이야 뭐 휴대전화로 전화로 아무데나 뭐 찍을 수 있었지만 옛날에는 놀러 가거나 어디 가면 꼭 그 카메라를 챙겨갔던 기억이 나요.
0: 맞아요. 어. 그게 이 카메라를 챙기는 것 중에 그러니까 뭐 다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님을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어. 아버님이 그렇게 카메라를 잘 찍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워가지고
1: 맞아, 잘,
0: 배운
1: 잘
0: 건지
1: 찍어.
0: 모르겠지만 잘 찍다기보다도 항상 놀러 갈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카메라가 아닌가.
1: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추억들을 그 기록에 남기는 어떤.
0: 그쵸.
1: 그래서 옛날에 우리 라떼의 그 휴가 룩 중엔 반바지에 뭐 슬리퍼도 있겠고 뭐 중절 뭐 이렇게 뭐 모자도 있겠지만. 아빠가 목에 건 카메라가 있었어요. 맞아. 항상 가죽끈에 어떤 카메라. 그리고 이제
0: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 사진 필름 카메라 휴가 갔을 때 사진 중에 아빠가 거의 없어요.
1: 없어. 왜? 아빠들만 찍으니까.
0: 아빠가 찍으니까.
1: 더 웃긴 거. 막 뭐 3박 4일 동안 많이 찍었어. 내가 카메라를 열었어.
0: 그냥?
1: 다 날아갔어. 와, 그 엄청 그 혼난 게 기억이 진짜. 나, 진짜.
0: 아니, 그거를 솔직히 자물쇠로 잠궈놓지 않은 이상은.
1: 아, 그러니까 뭐냐면.
0: 살짝만 건드려도 탁 열리게 돼 있어요.
1: 내가 지금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막 찍었잖아요. 근데 그 네. 카메라 자체가 멋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레버를 칙칙 돌린 다음에 찍잖아요. 네. 그게 멋있었고 아빠 물건에 대한 그 궁금증이 많았던 맞아, 시절이란 맞아요. 말이야. 그래서 내가.
0: 아빠만 만질 수 있는 거니까.
1: 그래서. 하루인가 놀고 밤에 이제 또 궁금한 거야. 그걸 열었지. 다 날라갔지. 엄청 혼났지. 그 다음날 찍은 건 표정이 안 좋아, 내가. 항상 뭐 그랬던,
0: 혼나 있으니까.
1: 혼나 있고. 지금이야 진짜 보면 핸드폰으로 다 찍으니까 뭐 많이 찍고 뭐 동영상도 찍고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항상 사진 부탁했던
0: 거 같아. 찍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한 장 찍을 때 되게 중요시하게. 그러니까 잘 찍어야지 돼요.
1: 아, 맞아. 한 장 찍을 때.
0: 여러분들 지금 야, 표정이 아빠가 오, 자, 원래 좀 더 들어오고. 아. 그 좀 얼굴을 내라. 얼굴을 내.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다시 그러면 아버지가 또 와 가지고 자리를 잡아 줘요. 왜냐면 이 24장, 서른 몇 장 요거를
1: 찍어야 돼.
0: 우리는 디지털 카메라는 찍으면 뭐 수십만 장을 찍어도 그냥 뭐 저장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때는 딱 가서 뭐 예를 들어서 1박 2일 동안 24장밖에 못 찍는다.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1: 또
0: 한번 찍을 때 제대로 찍었어야 되죠.
1: 막 찍었어. 많이 찍었어. 이제 아빠가 그 사진관에도 맡기잖아. 딱 봤더니 다 눈 감았어. 미치는 거야.
0: 일단은 사진관 가면요. 필름을 줘요. 그러면 그 필름을 이 위에 있는 이제 형광등에 이렇게 비춰보죠.
1: 대충 싹
0: 그러면
1: 보죠.
0: 거기 보면 한 3명 나와 있어. 그러면 그때
1: 동그라미 치잖아.
0: 생년필 기억나죠?
1: 빨간색 생년필로.
0: 이 생년필이 이렇게
1: 실로
0: 이렇게
1: 실로 특고 종이로 뜯는 거.
0: 종이로 뜯어가지고.
1: 그건 멋있다. 그 클래식하다.
0: 빨간색 생년필로
1: 표시라지.
0: 요거는 3명. 요거는 6명.
1: 몇 장? 그러니까 요 필름은 몇 장? 왜냐하면 그 큰 집 줘야 되고 작은 집 줘야 되고
0: 맞아.
1: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 했었지. 그리고 종이에다가 필름하고 사진 찍은 거를 인화해서 같이 그쵸. 줬어.
0: 필름도 같이 줘.
1: 비닐봉지에다 그다음에 큰 종이에다 주고.
0: 그럼 필름은 아버지가 챙기고 또 사진한테 한 장씩 하면 이거 나 이게 되게 못 나왔다 막 그러고 또 잘 나왔다 그러고. 최근에 그래서 제가 홍록희 씨에게 그때 예전에 우리 괌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을 제가 그 사진을 사진기로 찍어가지고 휴대폰에 저장된 걸 제가 보내드린 거예요.
1: 맞아요. 그 옛날 걸 갖고 있더라고 강원래 씨는.
0: 그러니까 그 예전 사진을 다 사진도 다시 찍어가지고 갖고 있으면
1: 가끔씩 얘기하다 보면 저한테 핸드폰으로 보내줘요. 야 기억나냐? 뭐이고
0: 그게 95년도면
1: 와 우리가 27살 때야.
0: 30년 전 얘기야.
1: 31년 전이야. 우리
0: 엄청나다.
1: 27살 때 무서울 게 없을 때야. 마마마마마마.
0: 그래요. 네. 자, 이제 대망의 1위 알아보겠습니다.
1: 자,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라떼 여름휴가 1위. 1위. 입으로 후 하루 종일 튜브 하나에 몸을 맡기던 여름. 일단은 여름휴가 하면 그 튜브가

0: 생각이 나는데 이게 지금은 전동 펌프로 하고 하잖아요.
1: 네.
0: 입으로 다 불었어.
1: 지금은 우리가 튜브라고 하지만 라떼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0: 뭐?
1: 주부.
0: 주부.
1: 주부 아니면 웃기.
0: 웃기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1: 웃기는 경상도 사투리.
0: 야, 아니, 웃고 웃기.
1: 근데 이거 검색해보니까 어. 일본어가 유래가 됐다는 얘기도
0: 있어요. 아, 그렇죠. 일본, 부산이 네, 이제 일본 네.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1: 웃기가 온나. 웃기, 어. 웃기.
0: 웃기 몇 개가 왔대, 너. 웃기. 웃기고 있네.
1: 그 주부. 웃기고 있네. 그 주부가 네. 집에서 사간 거는 예를 들어서 하얀색이 뭐 이거 총 칼라로 돼가지고 어, 어. 불기도 편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0: 바닷가 모래사장
1: 어, 덤프트럭 바퀴 그 안에 들어있는 큰 그런 거. 큰 거 있잖아요. 그는
0: 까만색
1: 안에 쇠가 하나 있어요.
0: 어 있어 있어.
1: 쇠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바람을 넣는데 그게 한번 긁히면
0: 아, 아 이게 튜브가 튜브에 바람 넣는 구멍이 있는데 그게 뾰족하게 네. 튀어나와 있어요.
1: 네.
0: 그걸 뒤집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1: 맞아,
0: 뭐
1: 맞아. 거꾸로
0: 두세 명씩 들어갈 수 있는데 어. 그러다 보면 거의 긁히는데 뭐 긁힐 때보다 찍히거나 이런 아, 경우가 맞아, 있거든요. 맞아. 근데 웃긴 건 그 튜브는 우리가 집에서 가져가는 가정용 튜브는 그냥 입으로 불잖아요.
1: 네.
0: 그 튜브는 당시에 트럭 바퀴 에어 넣는 기계가 그쵸, 있어요.
1: 그렇죠. 그런 기계로 넣었어.
0: 그 뭐라 그러지? 그
1: 컴프레셔.
0: 어, 컴프레셔.
1: 아, 컴프레셔.
0: 그게 돌아가. 어. 거기서 넣어. 근데 이제 우리 걸 가져왔어. 아. 한번 가서 좀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넌 터졌어.
1: 그렇죠.
0: 압력이 너무 빠르고 어, 세게 들어가니까.
1: 세게 들어가니까.
0: 그래갖고 웃기 빌리는데 얼마 거기에 또 뭐 그 튜브 빌려주는 맞아. 상점에 이름이 써 있어.
1: 어.
0: 뭐 원래 이렇게 페인트로
1: 맞아 하얀 페인트
0: 하얀 페인트로 까만색 튜브. 그러니까 그 튜브는 정말로 너무나 탄성이 좋아가지고
1: 그쵸.
0: 거기 세네 명이 들어 애기들이니까 특히나 사이즈가 크니까.
1: 근데 애기 때는 그를 잡아도 되게 커가지고
0: 커서 안 돼.
1: 얼굴도
0: 위험했어.
1: 안 나오고 그랬어. 안 얼굴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튜브 하나로 우리가 한 여름을 보냈던
0: 맞아 맞아
1: 맞아 재밌게 깊은 데도 들어가기도 하고
0: 어.
1: 근데 참 그때는 안전 조언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죠.
0: 어 맞아
1: 근데
0: 맞아.
1: 또 그렇게 크게 사고가 안 났었는데
0: 네, 엄마들이 어. 무서웠잖아. 여와 여와 여와 막 너무 멀리 가면 너, 엄마의 목소리는 정말 그 시끄러도 들려. 로키야 연기 됐고 빨리 이쪽으로 온나 김밥 둬야지 다 들려. 이게
1: 맞아, 맞아.
0: 엄마들 엄마의 어떤 그 에너지는 아. 그리고 멀리 있고 사람 많아도 왠지 내 이름은 내 귀를 뚫고 들어와. 강원래 거기 있잖아.
1: 맞아 맞아. 응.
0: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구명조끼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어요.
1: 그죠 그죠.
0: 근데 그 튜브가 구명 어떤 조끼 같은 역할을 했던 건데.
1: 그리고 튜브도 원 튜브도 있지만 일자로 된 거 거의 뭐 뭐랄까 이게 나르는 양탄자 같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0: 어, 그래?
1: 그런 거는 뭐 모래사장에서도 어. 그냥 매트처럼 사용하고 그런 좀 부자애들이 그런 거 썼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 난 처음 들어봐 그 얘기를.
1: 아, 그리고 보트 형식으로 된 주부도 있었어요. 튜브.
0: 아 그거 있었지 아, 있었지.
1: 비싼 거 노 이렇게
0: 노조는 거.
1: 노로 적기도 하고.
0: 그건 비싸.
1: 아 비싸.
0: 미제. 아이고 마마 상 뭐 꿈도 못 꿔. 그거 바닥 하면 뭐 산삼 같은 거 본 그런 느낌인데.
1: 그치. 입으로 아. 화화 불면 불었던 그런 기억이
0: 그거보다
1: 있습니다.
0: 그거보다 멀리는 안 나갔고 그 파도 오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래사장과 물이 만나는 곳 거기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넘어지고
1: 맞아,
0: 파도 막 이기려고 막 점프하고 그것만 이렇게 하다가 밤새 막 그러니까 막 해가 질 때까지 놀다가 완전 지쳐서
1: 맞아
0: 밥 먹다 잠들었던 기억이 나요.
1: 그때 우리 형이 수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0: 오.
1: 그래서 아까 홍록기 씨가 얘기했듯이 파도 치고 모래하고 그 사이에서 막 수영을 하니까 야 수영 진짜 잘했는데 살 보니까 땅짓고
0: 해요. 그 높이잖아.
1: 네. 그래서 내가 아무 얘기 안 하고 나도 우리는 간 다음에 한번 해봤어.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 동생 앞에서 또 자랑했지. 나도 수영할 줄 안다고.
0: 아 근데 뭐 옛날 뭐 이건 뭐 좋은 건 아닌데 하다 보면 그 조개 껍데기에 발 비고 막
1: 맞아,
0: 그래갖고
1: 맞아,
0: 그렇게 비었는데 또 들어가. 아우 그랬던 추억이 나요. 생각나네요.
1: 그래요. 자 홍록기와 함께하는 럭키 라떼쇼. 오늘은 라떼 여름 휴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습니다.
0: 네.
1: 홍록기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주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래요. 홍록기 씨 보내드리면서 정재욱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Season in the Sun. Just what is it that you want to do? We want to be free. We want to be free to do what we want to do. And we want to get loaded. And we want to have a good time. That's what we're going to do. Well, wait, baby, let's go. We're going to have a good time.

자, 오늘 끝곡으로 이정석이 부르는 여름날의 추억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꿍따리 잡아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직무대행 선임과 임원 해임 그리고 회원 제명에 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그동안 문제를 일으켰던 임원과 회원을 회원 투표를 통해 제명했고 협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와 혼선을 조속히 수습할 것을 결의했는데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가운데 청각장애의 비율이 17%입니다. 심지어 2025년 새로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가장 많은 30%가 청각장애인인데요. 농아인협회는 청각장애를 비롯해 언어장애를 포괄하는 전국 단위 단체죠. 한국 수어의 발전은 물론이고 농인들의 권익 증진과 땅에 떨어진 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핑클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Now!

내일은 푸른 하늘, 핑클의 나우로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인권사각지대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장애인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와 한계 짚어보고요. 일자리가 만사다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올바른 직업생활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상식 기사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문화나들이에서는 발달장애 예술가 김석현의 개인전과 2026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소식까지 전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김찬홍입니다. 저는 이제 절시력 당사자이고 1인 기업인 접근성 연구소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각장애인의 주로 디지털 접근성 또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인공지능과 접근성의 관계 또 시각장애인분들이 실제로 접근성 관련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들을 연구해서 제공하고 실은 제가 이제 2월 28일까지 이제 시각장애 학교에 근무하다가 3월 1일부터 창업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넓은 현장에서 시각장애인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양한 이제 기술들을 연구하고 개발자분들이랑 소통하고 있고요. 뭐 이를테면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을까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뉴스레터에 이제 한 주간의 접근성 소식과 저의 이제 의견을 같이 해서 이렇게 발행하고 있고요. 접근성 관련 행사에 참여해서 또 간단하게 이렇게 리포팅도 하고 있고 또 기술적인 내용 뭐 이를테면 뭐 웹 에이전트나 웹 MCP나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도 블로그에 올려두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이 AI를 이용해서 이제 정보를 좀 더 주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페퍼톤스의 21세기의 어떤 날 듣고 싶습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하늘, 이번 순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 문제를 짚어보는 인권사각지대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온라인에서의 장애, 혐오 표현과 이를 법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본다고요?
1: 네. 이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이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을 조롱하는 데 만연하게 쓰이고 있고 또 정치인들조차 장애 관련 비하 표현을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말로 써온 것이 현실입니다.
0: 네.
1: 올해도 한 지방선거 후보의 배우자가 이 언론 보도에 불만을 품고 SNS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명칭을 섞어서 이 비난글을 올렸고 장애인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발언들이 반복되는데도 정작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는 굉장히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시행된 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괴롭힘 조항 등의 내용 그리고 각각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자, 이 최근에 그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혐오 표현을 강력하게 규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1: 네. 올해 7월 7일부터 시행된 이 정보통신망법의 핵심은 인종, 국가, 지역, 그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또 소속 수준, 또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이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또는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새로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명시적으로 이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제재 수위도 낮지 않습니다. 이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조롱이나 혐오성 게시물을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또 민사적으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일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플랫폼은 이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삭제 그리고 차단 또 노출 제한 계정 정지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도 새로 생겼습니다.
0: 그 시행 이후에는 어떤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1: 네, 이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줄여서 방미심의가 이 법 시행에 맞춰서 대응을 강화했는데요. 차별과 혐오 표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시적이고 중점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고 또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전국 11개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대상 미디어 윤리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박미시민은 그동안에도 최근 3년간 한 3천여 건 이상의 차별 그리고 비하 정보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해왔다라고 밝혔는데요.
0: 네.
1: 이 법 시행 직전에는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이 SNS 계정을 삭제, 차단한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 장애를 포함한 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틀이 이번에 처음으로 갖춰진 셈입니다.
0: 예.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1: 네. 이 시행 첫날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지적은 이 혐오 차별 정보나 또는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법 해석에서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또 무엇이 처벌 대상인 혐오 표현이고 또 무엇이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0: 네.
1: 특히 법적 분쟁을 피하려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면서 정작 좀 합법적인 표현까지도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큽니다. 근데 또 반대 의미에서도 한계가 있는데요. 이 법의 실질적인 의무 대부분이 개별 게시자가 아니라 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돼 있다는 점입니다.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또 삭제, 차단 또는 노출 제한, 또 계정 정지 같은 조치는 모두 대규모 플랫폼의 몫이고 이 정작 혐오 표현을 직접 작성한 개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법이 플랫폼이 얼마나 좀 신속하게 지우느냐를 규율하는 데 가깝고 또 애초에 그런 표현을 반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개별 사용자의 발화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선제적으로 게시물을 지운다고 해도 이 작성자는 뭐 다른 계정으로 또는 다른 플랫폼에서 같은 표현을 얼마든지 좀 반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0: 그렇군요. 반대로 장애인을 혐오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한계가 존재한다면서요?
1: 네. 이 형사처벌도 반복적으로 조롱 혐오 게시물을 유통한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이 큰 한계인데요. 이 장애인을 겨냥한 또 장애에 대한 혐오 표현은 한 사람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여러 익명의 사용자들이 그냥 각각 한두 차례씩 산발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개별 게시물들은 처벌 요건의 반복성을 충족하지 못해서 사실상 처벌이 어렵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이런 법의 이제 구제 구조는 국가와 플랫폼이 이제 모니터링하고 삭제 차단하는 방식이 중심이기 때문에 정작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된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들이 직접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또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절차는 여전히 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0: 네.
1: 그래서 장애가 이 보호에 명시됐다는 상징적 의미는 큰데 실제 피해 구제로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또 많은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다른 나라들은 이 온라인 혐오 표현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나요?
1: 네, 이 독일이 좀 가장 강력한 규제 모델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2017년에 제정된 이 네트워크 집행법은 2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가진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명백히 위법한 혐오성 게시물을 신고 접수한 후에 24시간 이내에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최대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0: 규제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1: 네. 기존에 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는 혐오 표현을 좀 다룰 수가 없는 건가요?
0: 네, 그 장애인차별금지법 32조에 이 괴롭힘 금지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장애인이 성별, 연령 또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라고 선언하면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뭐 학교나 시설 또는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이나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 표현 또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이 괴롭힘을 한다면 차별 행위로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근데 이 조항으로는 일반적인 온라인 혐오 표현을 규율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0: 네. 이 조항이 전제하는 이 괴롭힘이라는 것이 이 학교나 시설, 직장, 또 지역사회처럼 어느 정도 특정된 관계나 공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21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장애 비하 표현을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사용을 했고, 장애계 단체들이 국회의원 6명에 대해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은 의원들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이 표현이 이 원고 개개인, 장애인 개개인을 모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상의 차별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단체들이 이 장애 비하 표현이 사용될 때마다 장애를 조롱과 비하의 언어로 사용하는 문화를 중단하라라고 계속 요구해왔지만 사실 이런 발언에 대한 실효적인 법적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좀 특정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에는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지만 이 불특정 장애인 다수를 향해서 반복적이고 재생산되고 있는 이 사회적 혐오 언어 자체를 규율하는 데는 좀 애초에 설계되지 않은 법이란 한계가 뚜렷합니다.
1: 그렇군요. 한계가 이처럼 명확해 보이는데 앞으로는 어떤 부분이 또 필요할까요?
0: 네. 이 먼저 개정된 이 정보통신망법의 혐오 또 차별 정보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무엇이 좀 처벌 대상인지 예측 가능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 플랫폼에만 삭제 의무를 지우는 구조를 넘어서 이 혐오 표현을 직접 작성한 개인에 대한 책임을 조금 더 실효적으로 물을 수 있는 장치도 보완돼야 할것 같습니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 쪽에서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장애인 집단 전체를 겨냥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 장애계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예를 들어서 단체 소송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강화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제 법들 이전에 장애를 조롱과 모욕의 소재로 쓰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더는 용인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사회적 인식이 함께 자리 잡아야 또 이런 제도들도 좀 실질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였습니다. 베이비복스의 노래 이어드리죠. 우연.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장애인 고용정책과 장애인 취업 관련 구인정보 안내해드리고 있죠. 일자리가 만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발달장애인의 올바른 직업생활을 위해 알기 쉬운 노동상식을 쉬운 뉴스로 제공하고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는 발달장애인이 고용과 노동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자료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7월에는 고용개발원과 장애인 전문 언론인 에이블 뉴스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알기 쉬운 자료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기존의 공단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던 알기 쉬운 자료를 에이블 뉴스 내에 쉬운 뉴스의 형태 기사로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노동과 고용에 대한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최근에는 어떤 내용의 기사가 연재되고 있습니까?
1: 최근에는 알기 쉬운 노동상식 시리즈를 통해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방법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정해진 시간의 근무, 연차휴가 등 직장생활에 꼭 필요한 노동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복잡한 법률 용어나 어려운 표현 대신에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기사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용어들에 대한 풀이도 쉽게 되어 있어서 발달장애인들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 알기 쉬운 자료와 기사는 각각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1: 알기 쉬운 자료와 기사는 장애인 공단의 홈페이지 내 알기 쉬운 자료 게시판과 에이블 뉴스의 쉬운 뉴스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알기 쉬운 자료 게시판에는 노동상식 이외에도 금융, 직장 예절, 고객 서비스, 성희롱 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알기 쉬운 자료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알기 쉬운 자료를

0: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발달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좋아지고 발달 장애인의 직업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자, 다음은 이번 주 채용 정보입니다. 유니클로에서 장애인 매장 정리원 모집 중이라고요.
0: 네, 글로벌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에서 장애인 매장 정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경기 하남점과 용인점, 수원점, 화성점으로 총 4개 매장이고요. 매장 운영을 지원하는 단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주요 업무는 의료상품의 보안팩 탈부착, 가격 변경 스티커 부착, 폴리백 제거와 포장, 그리고 다양한 청소 등으로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는 업무들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채용은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모두 지원할 수 있어서 매장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 관리 업무를 경험하면서 유통 현장의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네, 그 입사하게 된다면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0: 근무 계약은 최초 6개월 계약으로 진행이 되어서 최대 2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요. 이후에는 평가를 거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하루 5시간 스케줄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근무 시간은 매장 개장 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로 시급은 주휴상을 포함해서 약 13,600원을 지급받습니다. 지원을 희망한다면 이력서를 작성해서 장애인공단 담당자의 이메일로 7월 31일까지 지원서 제출하면 되고요.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애인공단 경기지역본부 031-600번에 0216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제한 경쟁 채용 소식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3명의 장애인 모집하네요.
0: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장애인 제한 경쟁 채용으로 3명의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정규직 경영지원 분야 1명과 체험형 청년 인턴 경영지원 분야로 총 2명이고요. 모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지갑 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채용이 진행이 됩니다. 정규직 분야는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노사 협력과 윤리 경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고요. 체험형 청년 인턴은 부서 업무 지원과 경영 지원 업무 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1: 네, 어떤 조건으로 근무하게 될까요?
0: 정규직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공통작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고요. 체험형 청년인턴은 등록장애인 가운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체험형 청년인턴의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이고요. 급여는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포함해서 월 220만 원 수준입니다. 정규직의 급여는 재단 내규에 따라서 지급되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지원을 희망한다면 7월 29일 오후 5시까지 재단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장애인공단 대전지역본부 042-620-623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자, 부산 디지털 훈련센터에서는 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맞춤 훈련 실시하고 있다고요?
0: 네, 장애인고용공단 부산 디지털 훈련센터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과정과 디지털 영상 편집 과정 훈련생을 모집 중인데요. 이번 과정은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자격증 취득과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과정은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 활용과 생성형 인공지능 체험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활용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디지털 영상 편집 과정은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도구를 활용해서 영상과 그래픽 편집 기술을 익히고 GTQ와 포트폴리오 제작까지 지원을 합니다.
1: 네. 훈련 일정과 참여 혜택도 안내해 주시죠.
0: 훈련은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 디지털 훈련센터에서 진행이 되고요. 디지털 리터러시 과정은 3개월 동안 360시간, 디지털 영상 편집 과정은 5개월 동안 600시간의 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훈련은 8월 18일 날 시작해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고요. 훈련 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해서 월 최대 33만 4천 원이 지급이 되고요. 중식 제공과 교재 지원 자격증 취득비는 물론이고 수료 이후에는 취업 알선과 사후 지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한다면 7월 31일 오후 6시까지 입학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요. 관련한 문의사항은 장애인공단 부산디지털훈련센터 051-964-53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자, 전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공직 진출을 꿈꾸는 장애인들을 위해 공무원 준비반 훈련생 모집한다고요?
0: 네, 장애인공단 전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준비반 교육생 10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국가직과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장기 교육 과정인데요. 국어와 영어, 한국사 등 공통 과목은 물론이고요. 선대 과목의 온라인 강의와 기본서 일부가 제공이 됩니다. 또한 주 1회 영어와 행정법 과목의 직강도 운영이 돼요. 공무원 시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 만큼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 수강 혜택과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0: 교육은 전남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하루 6시간씩 운영이 되고요.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훈련 비용은 전액 무료이고요. 월 최대 28만 원의 훈련 수당까지 지급을 받으면서 공무원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희망한다면 8월 7일까지 입학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을 하면 되고요. 이후에 선발 평가와 모의고사를 거쳐서 최종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8월 24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이번 공무원 준비반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956-8225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자, 대전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전기전자 분야의 장애인 직업훈련생을 모집하는 훈련 정보 끝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장애인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기전자 분야의 직업훈련생을 모집 중인데요. 이번 과정은 스마트 전력 전자와 전기 시스템 제어, 지능형 시스템 등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술을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훈련 과정에서는 전자기기 기능사와 전자계산기 기능사, 정보처리 기능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을 준비를 할 수 있어서 향후 자동 제어 시스템 개발이나 전자부품 개발 업체 등으로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이고요. 교육 훈련비나 식비 등 모두 전액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요. 입학을 희망한다면 장애인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 042-366-541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였습니다. 시아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사랑의 인사.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에는 장애계와 비장애계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발달장애 예술가죠? 김석현 작가의 개인전이 제주에서 열린다고요?
1: 김석현 작가가 오는 7월 29일까지 서귀포시 독립예술공간 키위세 스테이션에서 개인전 어디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제주 장애예술 창작지원단체 사단법인 누구나가 진행하는 연간 전시 프로젝트의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김석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오랜 시간 이어온 동물 초상 연작을 선보입니다. 작품 속 동물 초상들은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종도 다르고 표정도 제각각이지만 한데 모인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어딘가를 향해 함께 이동하는 무리처럼 보입니다. 작품 안에서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0: 않습니다. 다만 각각의 준대는 자신만의 개성과 방향을 일치하는 채 화면 위를 묵묵히 나아갑니다.
1: 네, 그런 방향성이 김석현 작가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0: 네, 그 방향성은 매일 새로운 존재를 마주하고 그날의 직감과 감각을 따라 한 점씩 그려내는 김석현 작가의 작업 방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신의 감각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또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를 화면 위에 탄생시키는 방식입니다. 전시는 현대미술에 익숙한 문법과는 또 다른 자리에서 장애예술이 지닌 고유한 감각과 자유로운 표현의 힘을 보여줍니다. 또 목적지를 확신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감각을 믿고 자기 방향을 지키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1: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2026년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작품 접수가 진행되고 있네요.
0: 올해로 5회째를 맞는 2026년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은 장애인이 단순한 미디어 소비자를 넘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창작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올해 슬로건은 콘텐츠로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미디어입니다. 장애를 주제로 한 콘텐츠는 물론이고 장애인이 직접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모 분야는 모두 4개입니다. 장애를 주제로 한 영상과 오디오 콘텐츠, 장애인이 제작한 영상과 오디오 콘텐츠, 장애 주제 또는 장애인 제작 분야의 짧은 영상물, 쇼폼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또 장애인 방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 부문도 마련돼 있습니다.
1: 이 방송 형식에 따라 가산점도 주어진다고요?
0: 네, 자막, 화면 해설, 한국 수어 등 장애인 방송 형식으로 제작된 작품에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와 국민 생각함을 통한 국민 투표 결과를 합산해 선정됩니다. 시상식은 세계 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을 기념하는 장애 공감 주간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약 11% 늘어난 147편의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대상에는 갑작스러운 장애로 휠체어를 타게 된 영화감독이 장애 부부의 일상과 가족의 연대를 담아낸 작품 털썩 벌떡이 선정됐고 시각장애인 실습생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와 장애인 배우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등도 수상작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작품 접수는 8월 6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1: 오늘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출연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연극, 제목이 참 재밌네요. 똥 싸러 가는 길이 개막하는군요.
0: 극단 창작 공동체 무적의 무지개가 7월 30일 오후 2시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광명극장에서 연극 똥 싸러 가는 길을 공연합니다. 무적의 무지개는 2021년 극단을 연 뒤에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의 작품으로 만들어 온 창작 공동체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패션에 대한 질문을 던지거나 장애인이 좀비 역할을 도전하는 작품 등을 통해 예술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만들기를 시도해 왔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똥 싸러 가는 길은 장애인 4명이 똥을 주제로 자신의 사연을 각자의 목소리로 펼쳐내는 연극입니다. 장애인들이 배변과 관련해서 겪은 실제 사연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본을 만드는 공동 창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문 연출가와 장애인 당사자들이 함께 작업했고요. 대본 작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배우로도 직접 무대에 오릅니다.
1: 네, 제목과는 다르게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이 주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0: 작품은 스탠딩 코미디 형식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난처할 수 있는 배변의 문제를 어둡고 심각하게만 다루기보다는 솔직하고 생생한 이야기와 웃음으로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출근길에 곤란한 일이 생길까봐 아침을 먹어본 적이 없는 인물, 마음에 드는 이성 앞에서 배변 활동을 조절할 수 없어서 난감했던 인물 등 서로 다

0: 다른 나이와 성별, 장애의 종류를 가진 출연자들의 이야기가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이들에게 똥 싸러 가는 길은 모두에게 멀고 험난했지만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과 해결 방식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무적의 무지개는 연출이나 각색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작업했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일상을 특별한 사건으로 소비하기보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곤혹스러움과 불편함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1: 다음 소식 들어보죠. 영화 넘버원이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됐네요.
0: 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가 영화 넘버원 배리어프리 버전 제작을 위한 음성 해설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넘버원은 어느 날부터 엄마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씩 줄어드는 숫자가 보이기 시작한 하민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하민은 그 숫자가 0이 되면 엄마 은실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엄마를 지키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영화 배우 최우식 씨가 하민 역을 맡은 온가족 힐링 영화입니다. 배리어프리 버전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도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화면 해설과 배리어프리 자막 등을 더한 버전인데요. 이번 작품은 영화의 장면과 감정을 소리와 자막으로 더 세심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음성 해설 작업에 함께한 분들도 소개해 주시죠.
0: 이번 배리어프리 버전 연출은 김태용 감독이 맡았고 내레이션에는 김준환 배우가 참여했습니다. 김태용 감독은 영화 거인과 여교사 등을 통해 섬세한 감정선과 감각적인 연출력을 보여준 감독입니다. 이번 넘버원은 최우식 씨와 12년 만에 다시 만난 작품으로도 주목받았는데요. 김태용 감독은 이번 배리어프리 녹음 작업을 통해서 작품에 담고자 했던 정서와 메시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내레이션에 참여한 배우 김준환 씨도 이번 작업을 통해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에 처음 함께했습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여러 영화, 드라마를 통해 폭넓은 연기를 보여온 배우인 만큼 영화가 가진 따뜻한 분위기를 음성 해설로 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화 넘버원의 배리어프리 버전은 믹싱과 배리어프리 자막 작업을 거친 뒤에 8월 말부터 공동체 상영과 관람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다음 소식 들어보죠. 세계 정상급 발레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갈라 공연이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다고요?
0: 발레 갈라 공연 우리 시대 에투알 2026이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동양인 최초로 파리 오페라 발레 에투알에 오른 박세은이 큐레이터를 맡아서 출연진과 프로그램을 직접 구성한 무대입니다. 예술의 전당이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2024년과 2025년에 호평을 받았던 파리 오페라 발레 에투알 갈라를 한층 확장한 공연인데요. 박세은이 유럽과 미국 무대에서 쌓아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파리 오페라 발레, 라스칼라 발레, 뉴욕 시티 발레를 대표하는 스타 무용수들이 서울 무대에 오릅니다. 출연진 역시 화려합니다. 박세은을 비롯해 파리 오페라 발레의 에투알, 아망딘 알비송, 블루앤 바티스토니, 프리미에르 당수에르 폴 마르크, 기욤 디오프, 로렌조 렐리가 함께합니다. 여기에 라스칼라 발레의 에투알, 니콜레타 마니와 수성무용수 티모페이 안드리아 상코, 뉴욕시티 발레의 수성무용수 타일러 팩과 로만 메히아도 참여합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미국을 대표하는 발레단의 간판 무용수들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입니다.
1: 자, 그러면 어떤 작품들이 무대에 오르게 될까요?
0: 네, 공연은 A, B 이렇게 두 개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7월 29일과 30일에 선보이는 A 프로그램에서는 타일러 팩과 로만 메히아가 제롬 로빈스의 또 다른 춤들을 피아니스트 손정범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선보입니다. 박세은과 기욤 디오프는 루돌프 누예레프 버전의 로미오와 주

0: 줄리엣, 발코니 파드되와 롤랑 푸티의 타이스 명상곡 파드되를 공연합니다. 8월 1일과 2일에 열리는 B 프로그램은 세계 초연 작품으로 막을 올립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 전 에투아리자 안무가인 장 기온바르가 박세은에게 헌정한 신작 달빛이 드뷔시의 음악과 손정범의 라이브 피아노 연주로 처음 공개됩니다. 그리고 공연의 마지막은 전 출연자가 함께하는 라 바야데르 전막 하이라이트로 꾸며집니다.
1: 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문화 나들이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시간 안내해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Will이 부르는 내 생의 아름다운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 송파 선관위 관계자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앞서 합수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종료 다음 날인 5월 31일 전국 시도 선거과장 등에게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알리는 업무 연락 메일을 보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합수부는 투표율 통계 조작 등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시장 선거가 12시간 넘는 재검표에도 당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당선자인 강석주 현 통영시장은 33,626표로 변동이 없었고 낙선자인 천영기 전 통영시장은 33,588표로 6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44표에서 38표로 6표 줄었지만 당락은 바뀌지 않았고 무효표만 1,024표로 6표 줄었습니다. 6.3 지방선거 기간에 불거진 가상자산 은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 전 시장 부부는 보유 가상자산 2만여 개를 해외거래소로 이전해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초과해서 받을 경우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앞으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택시와 식당에도 이 같은 제재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국민이 직접 국산 인공지능 모델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오늘부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국민평가단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민관이 협력해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국민평가단 공모는 오늘부터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 니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 200명을 모집합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늘 오전 상파울루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내일은 동포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양국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합니다. 남미 주요 3개국 순방에 나선 이 대통령은 이어 29일부터 30일 칠레, 30일부터 8월 1일은 아르헨티나를 연이어 방문합니다.

이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1일차 회의를 여는 가운데 시장이 예측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달 사이 큰 폭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62.1%,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37.9%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인상 확률은 일주일 전인 16%나 한 달 전 29.9%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다만 시장 전망은 여전히 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정품보다 저렴한 공기청정기 호환 필터 상당수의 성능이 정품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공기청정기 호환 필터 20개의 제품의 품질을 시험한 결과 암모니아 등 유해가스 제거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4개였고 미세먼지 제거 성능의 경우 8개 제품만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폭염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오늘도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 35도, 대구 38도를 비롯해 전국이 32도에서 3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젊었을 때는 시간과 비용이 모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고 한창 열심히 일하는 중년에는 비용은 감당할 수 있어도 시간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고요. 또 은퇴 후에는 시간과 비용 모두 감당할 수 있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혼자 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또는 평생 돈만 버느라 해보질 않아서 엄두가 나지 않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는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해야지 하고 미루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 부족한 조건에서라도 하는 게 최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무기력해졌다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바로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면서 건강도 관계도 역할도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서도 은퇴자들이 노후에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건강과 관계의 역할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도서관이든 체육센터든 혹은 봉사활동 현장이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나가는 일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거창한 활동이 아니어도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나가는 반복 행동 자체가 뇌에는 안정신호로 작동을 한다고 하네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전준 리포터의 화제 현장에 이어서 인문학당 상우회 대표 우웅순 박사와 함께하는 우웅순의 신나는 인문학 그리고 재테크와 세무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인생설계 재무설계에서는 7월의 납세 일정과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 절약 가이드 알아보겠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난 뒤 다시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장년층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 시니어 전용 채용

롱플랫폼의 올 상반기 신규 회원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2배 넘게 증가했고 입사 지원 건수도 75% 늘었습니다. 다른 구직 사이트에서도 50대와 60대 이상 지원 건수가 70에서 9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원 업종은 사무직보다 시설 관리, 생산, 주방, 경비 등 현장 일자리에 집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제2의 커리어를 준비하거나 실제 재취업에 나서는 흐름이 뚜렷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중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정책을 중단 없이 이어갑니다. 지난달 기존 조례가 일몰로 종료됐지만 중구의회가 새 조례를 가결하면서 지원이 계속됩니다. 중구는 2023년 서울 자치구 최초로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와 택시 이용 교통비를 월 최대 5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현재 신청자는 2만 3천여 명에 달하고 만족도 조사에서는 92%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특히 80% 가까운 어르신이 외출이 늘었다고 응답해 생활 변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고령층 자산을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 검사 도구를 개발해 금융기관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도구는 고령 투자자가 금융 상품을 이해하고 자신의 재정 상태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해 충분한 판단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40년까지 가계 금융 자산의 40%를 주식과 채권 등 투자 상품으로 유도한다는 전략을 세웠고 고령자 전용 비과세 제도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75세 이상 일본인이 보유한 금융 자산은 660조 엔에 달합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김연자예요. 10분 내로.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전선 리포터의 화재 현장입니다. 화재거리 있는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어서 오세요, 전지현 씨.
2: 네, 안녕하세요.
1: 어디로 함께 갈까요?
2: 네, 오늘은요. 네. 강남 서초동에서 사방의 벽을 울리는 시원한 타구음과 함께 네. 남녀노소가 땀을 흘리면서 즐기는 아주 특별한 생활체육 현장이 있다고 그래서 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1: 네.
2: 바로 서초구민체육센터의 서초 라켓볼 동호회입니다.
1: 오, 네네. 전 네. 탁구인 줄 알았어요.
2: 네, 라켓볼이 이고요. 네. 20대 청춘부터 60대 시니어까지 라켓 하나로 정말 건강과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리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
1: 네.
2: 와, 정말 그 소리가 주는 임팩트가 엄청나더라고요.
1: 네.
2: 일단 그 신명나는 그 에너지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1: 네.
3: SMT
1: 원샷. 아주 그냥 힘이 넘치는데.
2: 네.
1: 근데 웅웅웅 약간 울림이 있어요.
2: 아, 왜냐면은요. 네. 이게 유리 박스처럼 돼 있어요.
1: 아.
2: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유리는 아니지만
1: 이렇게
2: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작은 공간 안에서 사방을 활용한 네. 운동이다 보니까
1: 네.
2: 그래서 그렇게 울리는 소리가 많이 나고 공 소리가 더 유난히 더
1: 크게 들리고
2: 크게 들리면서 네. 좀 이렇게 심장을 더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게 만드는
1: 바운스
2: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1: 네.
2: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1: 네.
2: 어쨌든요, 정말 이 팡팡 울려 퍼지는 이 소리만 들어도 좀 기분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나는 현장이었는데
1: 네.
2: 한때 사실 이게 큰 인기를 끌었던 라켓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요즘은 예전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곳 서초에서는 아주 굉장히 꾸준히 사랑받는 그런 생활 스포츠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1: 네.
2: 또 예전에는 젊은 남성들만의 어떤 운동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는 그런 스포츠로 변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셨고요.
1: 네.
2: 그렇다면 이 서초 라켓볼 동호회는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참 궁금했거든요.
1: 네.
2: 자세한 소개 우리 김진호 회장님께 들어봤습니다.
1: 네.
4: 라켓볼이 골고루 이렇게 굉장히 몸에 칼로리 소비도 많고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3년 전에 저희가 전역 이제 직장인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그 좁은 그 유리 박스 안에서 같이 치다 보니까 저녁 직장인반들끼리 같이 모여서 라켓볼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열심히 운동하자는 취지에서 구성이 됐고 그래서 그 팀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은 한 3, 40명 정도 되고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반기 한 번씩 자체 대회를 하면서 또 실력도 향상시키고 또 끝나면은 같이 회원분들끼리 같이 간단한 맥주도 한잔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초 라켓볼 팀은 저희 그 회원들 간에 어떤 집안의 뭐 경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챙기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야유회를 간다든지 회원 친목도모가 가장 큰 목적이니까 거기에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1: 이 환호성은 우리 전수연 씨 환호성인가요?
2: 저도 살짝 꼈어요. 저도 하진 않았지만
1: 네.
2: 왠지 이제 그분들하고 함께 취재하면서 저도 좀 해보라고 해서
1: 네네.
2: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진짜 치는 순간 그 공이 튀어나오는 그런 것과
1: 좋죠.
2: 소리가 너무 일단은
1: 맞아요.
2: 막 기분 좋게 만드는
1: 네.
2: 그런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1: 전 드라마에서 봤어요.
2: 아, 맞습니다.
1: 네네.
2: 예전에 정말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는데
1: 네.
2: 요즘은 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그런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1: 네.
2: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인으로 시작한 동호회였는데 지금은 자영업자 뭐 주

0: 있다고 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라켓볼장이나 아니면은 또 라켓 스포츠 동호회를 검색하시면 가까운 곳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1: 아, 네네.
0: 그래서 가까우면서 내게 잘 맞는 곳을 한번 찾으셔서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요.
1: 네.
0: 또 무엇보다 라켓볼은요, 사방의 벽을 활용하는 그런 운동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굉장한 운동량을 이게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오,
0: 심폐 지구력은 말할 것도 없고 하체 근력은 물론이고 순발력과 스트레스 해소 같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서 요즘 뭐 어르신들 근력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짧게 운동하면서 또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1: 네.
0: 그렇다면 우리 회원님들은 왜 이렇게 라켓볼에 푹 빠졌을지 궁금해서 계속해서 만나봤습니다.
1: 네.
2: 들어가서 10분이나 15분 정도 뛰면은 여름에 장마에 비 오듯이 그렇게 온몸이 다 젖고 머리까지 다 젖습니다. 일단은 몸이 체력적으로 강해져서 좋은 것 같고 그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 하다가 이렇게 시내에서 마음껏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켓볼은 시간하고 장소 상관없이 이런 밀폐된 공간 안에서 마음껏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소리 지를 수 있고 해서 아주 뭐 남성적인 것들이 많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3: 라켓볼 시작하기 전에 수영도 해봤고 또 테니스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래도 라켓볼 하면서 단식 치기도 하지만 복식도 치거든요. 그 네 명이서 이제 한 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게임 하다 보면 이제 그 시간만큼은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잡념이 없어져요. 집안일이라든가 뭐 애들 걱정 아니면 남편 걱정 이런 것들이 전혀 그 시간만큼은 오직 그냥 공만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런 잡념이 없어지고 시간도 또 빨리 이렇게 가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또 되게 이렇게 즐겁고 그런 것 같아요. 운동하니까 또 기분도 좋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또 살도 빠지고 방송을 듣고 계시는 주부 여러분들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이것만한 운동 없고요. 스트레스 날리는 데는 라켓볼이 최고입니다.
4: 좀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조금 부끄럽네요. 시원해요. 좋은 게 단시간에 아주 많은 땀을 뺄 수 있고요. 이런 운동을 통해서 더 많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5: 하루 일과 끝나고 여기서 잠깐 운동하는 거지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운동도 충분히 되고 침복도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일단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요. 폐활량이나 그런 모든 면에서 저도 뭐 술, 담배를 하지만은 아무래도 줄이고 있고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 끊게 되겠죠. 일단 운동하고 난 후에는 마음이 편해지고 몸도 약간 가뿐해지고 뭐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거를 받는 그 시간에는 일단 그런 걸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날도 참 마음 편하게 숙면도 취하고 그런 면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4: 아무래도 배드민턴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스피드감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스릴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공을 쳤을 때 짜릿한 느낌 그런 데에서 매력을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더 재밌게 많이 쉬는 것 같아요.
6: 그렇게 짜릿한 순간들을 느낄 때 마음속으로 내는 쾌재. 아싸.
1: 여기서 흘리는 땀은
0: 네.
1: 한증막 땀이나 찜질방 땀하고는 다를 거예요.
0: 완전 다르죠.
1: 그러니까요.
0: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뭔가
1: 네.
0: 해소되는
1: 네.
0: 그런 땀이 아닐까. 그래서 건강해지는 또 땀이잖아요.
1: 네.
0: 어쨌든요, 이렇게 작은 거 하다가 만들어낸 변화들이 생각보다 훨씬 컸는데요. 건강은 물론이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요. 또 하루에 스트레스도 쫙 풀릴 수 있고 거기다가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나볼 수 있었는데
1: 네.
0: 특히나 우울했던 시간을 이겨내고 제2의 인생을 또 더욱더 즐겁게 만들 들어가고 있다는 회원님들 얘기도 좀 들어볼 수 있었거든요. 끝으로 확인해 보시죠.
1: 네.
7: 저는 오히려 이런 라켓볼을 통해서 취업으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취업에 더 긍정적인 역할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요. 일단은 제가 느꼈을 때는요, 일단은 심폐지구력 좋아지고 있고요. 빠른 볼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요, 순발력도 향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믿질 않았었는데 저도 지금 5kg 정도가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집에서도 너무 살이 빠지는 거 아니냐, 너무 그래서 안 돼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너무 여성분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여성분들 다이어트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싶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초구 라켓볼 동호회에 들어오시면요, 저 같은 멋진 남자도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여성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8: 제가 갱년기 증상이 심해가지고 우울증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라켓볼을 배우면서 엄마도 같이 다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라켓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힘들고 많이 어려웠지만

0: 한 6, 7년 정도 하니까요. 우울증도 사라지고요. 집에서 집안일에도 기쁘고 즐겁고 스트레스가 그냥 확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들이랑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아유, 남편보다 할 얘기도 그렇게 많고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몸도 가볍고 어깨 아픈 것도 다 났어요. 제가 어깨 아픈 게 많이 심했었어요. 이 라켓을 휘두르면서 정말 좋아졌어요. 이 어깨가 오히려 아래가 안 됐거든요. 라켓볼을 하면서 아주 잘 돌아가요. 어깨가 일단은 잘 돌아간 게 너무너무 살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여기서 대회하는 것도 출전해서 여자부에서 20위 안에도 들어봤어요. 그럴 때는요, 정말 꿈만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제 이름을 외쳐주면서 응원해주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이번 대회에는 10위를 목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라켓볼 하면서 제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1: 하나만 목표로 더 하시면 좋겠어요.
2: 네.
1: 남편도 함께. 네, 라켓볼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실내 코트에서 라켓으로 공을 치고 공이 바닥에 두번 튕기기 전에 상대가 맞받아치는 경기이다 보니까 칼로리 소모가 대단해서 다이어트 운동으로 인기가 높았는데요. 우리 시니어들도 충분히 자기 체력에 맞게 즐길 수 있군요. 즐겁게 운동 효과 누리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생활 체육이자 취미 생활로 즐기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전천 리포터 잘
2: 네,
1: 들었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이어지는 노래 채베코입니다. 뛰어.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에서 매일 오후 2시 5분부터 방송이 되는데요.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됩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면 지금 신청하세요.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는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홀차를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연주의 선물이 있는데요. 8월 10일부터 사흘 동안 이어지는 모스트리 첼로 페스티벌인 서울 2026 패스에 초대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8월 12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 공연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다섯 분에게 두 장씩 드릴 테니까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웅순의 신나는 인문학 이어집니다. 인문학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증도 풀어보고요. 또 인문학을 통해 우리 생활의 활기를 찾아보는 시간. 오늘도 인문학당 상우의 대표 웅순 박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잘 챙기셔야겠어요.
1: 네, 뭐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지난주에 이제 우연히 50대 초반 후배와 약속이 잡혀서 만났는데요.
0: 네네.
1: 난청을 호소하면서 보청기를 해야겠다 그래요.
0: 네, 네.
1: 근데 뭐 한숨을 푹푹 쉬어요. 마음이 무거운 거죠.
0: 네네.
1: 그래서 저는 또 나이 들면 별 수 없다. 이것저것 수선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이론을 했는데
0: 네네.
1: 사실 저 역시 오랫동안 이석증으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저절로 동병상련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0: 네네. 사실 40대쯤부터 이명이며 난청, 이석증 등 귀에 문제가 생겨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또 치유도 쉽지가 않잖아요.
1: 네, 쉽지 않습니다.
0: 네네.
1: 네, 이치규 이비인후과 교수가 귀는 돌출대인데 난청 방치하면 치매의 문도 함께 열 린다라는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0: 아,
1: 그래서 제가 좀 꼼꼼히 읽어봤더니
0: 네.
1: 현대인의 귀는 진화 과정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소음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귀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가혹한 환경이라고 하네요.
0: 아, 네네.
1: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하철과 도로, 카페 등 어느 곳에서나 정말 청력 손상을 유발하는 85dB 이상의 소음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0: 네네.
1: 또 우리는 대부분 이어폰이나 또 헤드폰을 또 사용하고 또 그 시간도 길어요.
0: 네네.
1: 그러면서 청각세포가 서서히 망가지는 겁니다.
0: 네.
1: 이런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노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까
0: 네.
1: 또 난청은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0: 네네. 그러면 점점 TV와 라디오 볼륨을 높이게 되고 전화통화할 때도 대화 소리가 커져서 주변 사람들 눈총을 받기도 하는데요.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제대로 들리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전화 신호음도 아주 크게 해놓게 되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네.
1: 네, 저도 집에서 TV를 이제 켜놓고 있으면 남편이
0: 네.
1: 왜 이렇게 볼륨이 커요? 그럴 때 깜짝 놀라게 돼요.
0: 네네.
1: 내가 크게 했나? 이런 거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 또 주위에 피해를 줄까 봐 또 진동으로 해놔요.
0: 네네.
1: 그러면 또 왜 이렇게 전화 통화가 어렵냐고 원망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소음에 이제 민감해지면서 좀 떠들썩한 식당이나 카페는 피하게 돼요. 그런데 이 교수는 인간의 귀가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의 미세한 발자국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설계된 생존 경고음 센서라고 하네요.
0: 아.
1: 저는 이 센서라는 단어에 확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하고 예민한 센서 기능으로 이 진화한 귀를 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소음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고요.
0: 네네.
1: 또 그뿐인가요? 헤드폰이나 무선 이어폰으로 귀를 꽉 막고 커다란 음악을 듣고 있으니 귀 센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은 30대야 심지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난청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는 사실 합니다.
0: 네, 네, 실제로 그런 경우를 봤어요. 70-80년대 TV 연속극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을 맡은 배우가 아이고 소리가 제대로 안 들려 크게 말해라는 대사를 하곤 했는데요.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청은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0: 네.
1: 된 거죠.
0: 네네.
1: 그런데 이 교수는 우리의 귀는 평생 견딜 수 있는 진동 에너지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0: 아.
1: 저는 이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0: 네네.
1: 이 이론을 동일 에너지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0: 네네.
1: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 탄성을 가진 스프링을 계속 혹사해서 쓰면 어느 순간 끊어지잖아요.
0: 네.
1: 네, 우리의 귀도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청력이 어떻게 마모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0: 네.
1: 네, 더구나 최근 의학계에서는 난청과 치매가 연관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0: 네.
1: 네, 그래서 난청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치매 발병을 지연하거나 억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0: 네. 난청이 치매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런 것 같아요.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고 상대방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점점 의사소통이 힘들어지면서 말도 어눌해질 수밖에 없겠죠.
1: 네. 그리고 본인은 막 답답하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과 주변 사람도 답답하죠. 그런데 이제 제 후배의 경우 이제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보청기 착용에 대해서 거부감이 강한 거예요.
0: 더더군다나 50대잖아요.
1: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력이 떨어지면 안경 끼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청력이 떨어지면 보청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보청기가 노화의 어떤 표지로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이 교수는 보청기는 청력이 아직 남아 있어서 또 좀 덜 들릴 때 착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청력을 20% 이상 이렇게만 남은 그런 많이 잃은 후에 보청기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력이 50% 이하로 떨어진 상태라면 보청기 대신 인공왕후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네요.
0: 그렇군요. 보청기로 청력을 유지할 수 있고 경제사회 활동이 가능하다면 망설이면 안 되겠네요. 근데 이 보청기 병이 또 고가여서 부담이 된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1: 네. 저도 이번에 좀 보청기 가격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보급형부터 고급형까지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제 후배의 경우 중도 난청이라고 해서 청력 손실이 이제 40에서 55데시벨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청기 가격이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되니까 비용 부담이 크죠. 저는 오늘 오전에 저 통화하면서도 너도 내 방송 좀 들어봐라. 오늘 보청기 얘기한다. 더 늦어지면 인공와우 해야 되니까 우선 보청기를 하자 이렇게 재촉했습니다.
0: 네, 잘하셨어요. 정말 무엇보다 평소에 귀 건강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이 교수는 첫째, 이어폰 사용을 최소화하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0: 저도 지금 끼고 있잖아요.
1: 최소화해야죠. 사실 차도와 인도가 구분도 안 되는 길을 무선 이어폰을 끼고 걸어가는 분들 많고요.
0: 맞아요.
1: 또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난청의 위험도 높다는 걸 알게 됐으니 청력을 해치는 행동은 우리 모두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노화가 본격화되는 40대부터는 1, 2년에 한 번씩 정밀 청력 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특히 어느 날 이제 귀가 오래도록 먹먹하거나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릴 경우에는 이건 단순 노화가 아니라 돌발성 난청이거나 귀 안의 림프액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메니에르 병일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방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비인후과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 40대 초반에 이석증이 왔는데요. 또 피곤해서 이런가 보다 좀 쉬면 낫겠지 하면서 치료 시기가 좀 늦어졌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이 잔여 어지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런 어지럼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신경학자 제키 히킨슨의 신간 감각의 신세계를 읽게 됐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우리는 가지고 태어난 고유 능력을 잘 지키고 발전시키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5가지 감각뿐 아니라요. 12가지, 최대 33가지 감각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설세들은 지구 자기장 감각이라든가 나침판 감각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동물들은 어떤 빛 파장을 분석한다든가 공기 분자의 움직임으로 인한 고막의 떨림으로 다양한 소리를 구분하고 또 어떤 짐승들은 놀랄 수준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의 경우 어리석게도 그 능력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게 됐고요. 또 5가지 감각 중에서 또 안경도 끼고 있으니까요. 네. 시각과 청각을 청각이 무뎌졌구나.
0: 네.
1: 아이고 참 어리석고도 어리석다. 저는 요새 씁쓸합니다.
0: 아니 제가 지금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 들어가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감각을 예민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귀가 먹먹하고 어지러울 때 참고 견뎌보려고 하지 말고 난청을 방치하면은 청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대화 단절, 또 분노와 우울증으로 치매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웅순의 신나는 인문학, 오늘은 난청을 방치하면 치매의 문이 열린다는 이비인후과 이치규 교수의 글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문학당 상무회 대표 웅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퀸의 노래 이어집니다. Love of my life.

0: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에서 이런 노래도 나오네. 네, 그런 생각 드셨죠? 퀸의 Love of My Life 들어봤습니다. 인생 설계, 재무 설계 이어집니다.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이 시간 노후 준비 재테크를 비롯해서 세무, 증권,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천지 세무법인 대표이신 박점식 세무사를 전화로 모시고 세무에 대한 새로운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더위에 잘 지내고 계시죠?
1: 네.
0: 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최근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을 텐데 7월에도 신고 납세할 것들이 꽤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7월에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달이고요.
0: 네, 네.
1: 재산세의 일부를 내는 달이기도 합니다.
0: 네.
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납부는 어제 27일자로 기한이 끝났고요.
0: 네.
1: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 말일까지가 되겠습니다.
0: 네.
1: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 1년 중에 부과가 됩니다.
0: 네.
1: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하고요.
0: 네.
1: 그리고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요. 9월에는 그 7월에 주택 분 재산세 절반 낸 거, 그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절반하고
0: 네.
1: 토지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0: 네, 네.
1: 예, 이때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납부 지연 가산세 추가 부담하고요.
0: 네.
1: 또 이달에는 1년에 2회 제출하는 간이 지급 명세서, 이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 명세서 상반기 지급분을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0: 네, 네.
1: 그리고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4월 말 결산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세 신고 납부가 있고요. 11월 결산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중간 예납도 오는 31일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0: 네네. 자, 그럼 오늘은 중소사업자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지 좀 알아볼까요?
1: 네. 이거는 뭐 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절세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인데도
0: 네.
1: 아직도 이런 것들을 종종 놓치는 분들이 있는데요.
0: 네, 네.
1: 보통 이제 사업 운영하다 보면 원재료를 구입한다든지 또는 사무용품을 구매한다든지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매입 거래가 발생하게 되지요.
0: 네, 네.
1: 예, 이처럼 사업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고요.
0: 네, 네.
1: 그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0: 네.
1: 이때 이제 공제 대상 증빙 서류라든지 신고 기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당연히 내가 내고 공제 받아야 될 세금을 공제받지 못한다거나 또는 네.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0: 아, 네, 네.
1: 네, 따라서 매입 단계부터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되겠고요. 관련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1: 먼저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급받는 게 중요하고요.
0: 네.
1: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의 거래 내용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신고 납부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 등록번호, 성명, 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 이런 것들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
0: 네.
1: 이게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으면
0: 네.
1: 나중에 매입세 공제받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0: 네, 네.
1: 또한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발급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도 반드시 꼭 따져봐야 되겠고요.
0: 네, 네.
1: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 시기마다 발행하는 건 아니고
0: 네.
1: 월 합계 금액을 월 합계 월 이대로 생겨서 이런 것들을 발급받을 수도 있고요.
0: 네.
1: 수정 세금계산서도 발급 특례 적용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0: 그런데 그 세금 계산서를 받더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1: 네.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또 현금 영수증 등 이런 적격 증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정한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0: 네.

0: 오히려 그렇군요.
1: 예. 네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을 수가 있어요.
0: 네.
1: 이미 뭐 폐업을 했다든지 휴업을 했다든지 이렇게 이런 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되는데
0: 네.
1: 이게 이런 사람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라든지
0: 네.
1: 또는 그 사업과는 관계없이 사업자 본인의 개인적 소비라든지 자기 가정에서 지출한 지출 비용 같은 거
0: 네.
1: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개받을 수가 없습니다.
0: 네.
1: 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8인승 이하 승용차 등의 구입비, 유지비 이런 것들 전부 공개받을 수 없고요.
0: 아.
1: 거래처 접대비, 명절 선물, 경조사비 등 접대비 관련 지출 비용도 이게 매입세액 공개 불가능하고요.
0: 네.
1: 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매입세액도 불공제가 됩니다.
0: 네네.
1: 그리고 토지의 취득과 형질 변경이라든지 공장 부지 조성 등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 이것도 공제가 안 되고요.
0: 아, 네네.
1: 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
0: 네.
1: 단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것은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0: 네네.
1: 예, 이처럼 여러 가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공제를 했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면은 공제받은 금액은 다시 다 그 내놔야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산세까지.
0: 그러니까요.
1: 국가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특별히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0: 네, 잘 구분하셔야 되겠군요.
1: 네.
0: 특히 첫 거래할 때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과 휴업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가요?
1: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0: 네.
1: 그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0: 네, 네.
1: 예,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또는 그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거나 일형 사업자일 경우도 있고요.
0: 네, 네.
1: 예, 이런 경우는 그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리가 돼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0: 네네.
1: 심지어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과되고요.
0: 네네.
1: 따라서 새로 거래를 시작할 때 쭉 거래를 뭐 믿고 해왔던 분들 같으면 괜찮겠습니다만은 새로 거래 시작할 때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업자인지 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과세 유형 일반 과세자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고요.
0: 네네.
1: 이것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조회 네. 발급란에서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현재 휴폐업 상태 여부 또 사업자 과세 유형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편의상 나중에 받을 수도 있지만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은 제때제때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1: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걸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재화 용역 공급받은 시기하고 네.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거래를 할 때는 그때그때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1: 이걸 나중에 발급받으면은 그 거래 시기가 아닌 지나고 난 다음에 발급받으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될 수도 있고요.
0: 네.
1: 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지연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0: 네네.
1: 거래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급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 네.
1: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확정기간 신고기간 내에 발급받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확정 신고기한이 지나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자는 원칙적으로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0: 네.
1: 다만 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 시에는 수정 신고라든지 경정 청구 등을 통해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0: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떡하나요?
1: 예, 거래처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매입세 공제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0: 네.
1: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매입 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0: 네네.
1: 원래는 이제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해야 되는데
0: 네.
1: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때는
0: 네.
1: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면 되겠는데요.
0: 아, 네네.
1: 공급받은 사업자가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도 있고 거래 명세서도 있고 대금 지급 내역 등 증빙 자료도 다 갖추고 있다면은
0: 네네.
1: 공급한 사람이 수익연수를 발행하지

0: 안 왔을 때 관할 세무서에 이런 거래 증빙들을 첨부해서 신청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면은 매입자가 직접 증명해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다만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요. 일정 금액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 대가 5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기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했어도 신용카드를 사용했거나 현금 영수 있으면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0: 그렇습니다. 생략서 없더라도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거나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만 받았다면은 세금계산서하고 동일하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1: 네네.
0: 특히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은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1: 네네.
0: 다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라든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으니까 확인해야 하고요.
1: 네네.
0: 가령 간이가세자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나 면세사업자, 목욕, 미용, 여객, 운송업 등 생계에서 발급 불가 업종과 거래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네, 오늘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인생설계 재무설계 지금까지 천지세무빈 대표이신 박점식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최근 3년간 7월 말에서 8월 초 이른바 폭염 절정기에 특히 고령 농업인들의 온열 질환 발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농사에 마음이 바빠도 내 건강이 우선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작업을 자제를 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휴식을 통해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오태호의 기억 속의 멜로디 끝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절했다가 날 미워하면 어쩌나, 괜히 사이가 어색해지고 멀어지면 어쩌나, 아마 그런 걱정 때문이겠죠. 한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미움받을 용기란 책에서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며 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키지 않는 부탁을 매번 들어준다고 해서 상대가 그 마음을 모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배려와 친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요. 비슷한 의미로 좋은 사람 컴플렉스란 용어도 있는데요.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고 낮추다 보면은 결국 스트레스만 커지고 삶의 균형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자신이 주도하는 진정한 관계와 삶이 보장될 수 있겠지요? 자, 오늘 첫 곡은 이현의 노래입니다. 춤추는 첫사랑.

네, 오늘은 박철 시인의 시 한 편 소개합니다. 제목은 사랑은 큰일이 아닐 겁니다. 사랑은 큰일이 아닐 겁니다. 사랑은 작은 일입니다. 7월의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한낮의 더위를 피해 바람을 불어주는 일. 자동차 클랙슨 소리에 잠깬이에게 맑은 물 한 잔 건네는 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손등 한번 만져보는 일. 여름이 되어도 우리는 지난 봄, 여름, 가을, 겨울 작은 일에 가슴 조여 기뻐했듯이 작은 사랑을 나눕니다. 큰 사랑은 모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라는 지구에서 큰 사랑은 필요치 않습니다. 혜진은 저녁 들판을 걸으며 어깨에 어깨를 걸어보면 그게 저 바다에 흘러넘치는 수평선이 됩니다. 7월의 이 여름날 우리들의 사랑은 그렇게 작고 끝없는 잊혀지지 않는 힘입니다. 강영숙의 사랑 준비했습니다.

0: 사무실의 빈자리가 군데군데 보이고 아침 출근길 교통이 평소보다 수월하게 느껴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아직 휴가를 떠나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 잠시 추억의 노래 휴가를 즐겨보시죠.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송명아 씨는 여름철마다 음악 페스티벌 참관하시는 게 일이자 휴가잖아요.
1: 휴가는 따로 뒤에.
0: 아, 휴가는 아니고 예, 철저하게 일이군요.
1: 예, 그렇습니다.
0: 그래도 가면 좀 즐기지 않으시나요?
1: 힘들어서 즐기지 못하겠더라고요.
0: 아니, 감상하는데 이렇게 힘이 듭니까?
1: 예전에는 페스티벌 가면은 이제 펜스 잡는다고 해가지고 네. 제일 앞자리 이제 펜스 잡고서 머리 흔들고 막 이러고
0: 가장 광적인 팬이었죠.
1: 예, 놀았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는 힘들어서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0: 아니, 당연히 지금은 이제 평론가로서 리뷰어로서 예. 가시는 거니까 좀 멀찍이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죠.
1: 예, 그래서 즐기지를 못하니까 예. 일로 가는 거죠.
0: 아,
1: 뒤에서 이제
0: 마음은 펜스에 가 있는데.
1: 네, 방관한다고 해야 되나요?
0: 그거 아, 그게 있고, 힘들다. 예.
1: 마리프레스룸이지 이제 예. 텐트 하나 이렇게 쳐놓는 데 있거든요. 예, 예. 거기서 이제 다른 매체에서 온 기자들하고 서로 이제 정보 같은 걸 교환하면서 예. 예, 거기서 기사 작성하고 뭐.
0: 그런 그렇습니다.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하고 예.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재밌지 않나요?
1: 재밌어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거거든요. 여름 페스티벌 때.
0: 예, 예.
1: 안 그러면 뭐 다른 큰 공연이나 있으면은 가긴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0: 아.
1: 여기에 이제 프레스룸이 있으니까
0: 네네.
1: 그래도 공연과 공연 사이에 쉴 때 뭐 이럴 때는 뭐 먹기도 하면서 거기서 얘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그거 재밌습니다. 그거.
0: 그쪽 분야 전문 기자들에게 1년에 한 번 있는 단합대회가 되겠네요.
1: 그렇죠.
0: 예. 자, 즐겁게 또 취재하시기 바라고요.
1: 네.
0: 그 올여름 음악 페스티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세요.
1: 인천에 이제 펜타포스 락 페스티벌
0: 가장 유명한
1: 네. 예, 그리고 전주에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있고 그리고 부산 국제락 페스티벌 아, 열리고요.
0: 네.
1: 제가 지금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는 요게 요거 세 개를
0: 세 군데
1: 하고 있는데
0: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고 큰 축제겠죠.
1: 오래된 페스티벌들이고 그 페스티벌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고 지금 인천 펜타포스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페스티벌로 자리를 잡았는데
0: 네.
1: 약간 주춤하면서 부산 아. 국제락 페스티벌이 또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걸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0: 네.
1: 또 기사도 만들고 할 계획으로 있어요.
0: 네. 네. 자 그런 것도 비교도 재밌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선곡 주제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1: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죠.
0: 네.
1: 휴가 때 들으면 좋을. 예전에는 뭐 휴가 때 들으려고 카세트 테이프도 녹음하고
0: 그랬죠.
1: 뭐 CD 굽는다고
0: CD
1: 얘기하죠.
0: 굽는다 예.
1: 좋은 음악들 놀러 가서 들을 음악들 CD 구워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뭐 플레이리스트라고 많이 부르죠.
0: 플레이리스트 성공
1: 예.
0: 목록.
1: 예. 네. 그래서 플레이리스트 휴가 때 들으면 좋을 플레이리스트 2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0: 다음 주까지.
1: 네.
0: 송영아 씨의 개인적인 플레이리스트에서 좀 많이 가져오셨겠죠?
1: 그렇습니다. 저는 플레이리스트가 굉장히 여러 개예요.
0: 예, 예.
1: 뭐 비 오는 날 듣는
0: 그렇죠.
1: 음악, 뭐 가을에
0: 테마별로 다 있겠죠.
1: 예, 가을에 어떨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여름 휴가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도 이제 시기별로
0: 네.
1: 뭐 그리고 팝하고 가요 나눠서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리스트 다 만들어 놨어요.
0: 네. 뭐 너튜브 채널 같은 거 따로 안 하시나요? 그걸로?
1: 그거로는 안 하고요.
0: 네.
1: 저희 이제 잡지 만드는 거, 그런 거 인터뷰 뒷얘기들,
0: 아.
1: 예, 이런 영상들 올리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
0: 거기에 번외로 또 이렇게 송명아의 플레이리스트 해서, 예. 그거, 저작권 좀 저촉 안 되게 해서.
1: 그거는 책에 연재하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예.
0: 자, 여름철 휴가를 떠날 때, 그러니까 휴가길에 듣기 좋을 만한 플레이리스트니까.
1: 네.
0: 어떤 분위기인지 짐작이 되는데, 먼저 두 곡 들어볼까요?
1: 우선 준비한 곡은 오세은 씨의 여행 준비했습니다.
0: 오세훈 씨가 이 시간에 몇 번 얘기가 나왔던 분인데 딕패밀리의 그 유명한 또 만나요를 작곡했던 싱어송라이터였나요?
1: 예, 맞습니다. 1970년대에 활동했던 싱어송라이터고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예요.
0: 네.
1: 70년대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가운데 한 명으로 꼽는 분도 계시고요.
0: 예.
1: 창작곡 외에도 클로드 제롬의 샹송에 가사를 붙인 고아라는 곡이 사랑을 받았는데
0: 아.
1: 이 노래는 유전선 씨의 버전으로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0: 그렇죠. 예.
1: 가사가 염세적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면서 또 희귀음반이 되기도 했어요.
0: 오세훈 씨의 고아라는 곡이 금지곡이 됐었군요.
1: 예. 또 80년대에는 기타 연주자 겸 편곡자로 활동을 하면서 한영애 씨, 남궁옥폰 씨의 음반에 참여하기도 했고 2000년대 넘어서도 블루스 앨범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0: 네.
1: 오늘쯤에 여행은 그 오세훈 씨의 네 번째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이 앨범에는 컨트리에서부터 블루스 레게에 이르기까지 많은 장르를 또 실험한 음반이기도 합니다.
0: 재미있는 음반이네요.
1: 네. 그 여행이라는 곡은 구정곡으로도 많이 불렸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 신발 CF를 한 적이 있었는데
0: 어떤 브랜드인지 알겠네요.
1: 예, 거기에 출연해서 기타 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0: 그 노래.
1: 네. 그래서 가사 보면은 훌쩍 어디든 떠나가야지 뭐 기차를 타고 갈까 뭐 이렇게 가사가 시작이 되는데
0: 네.
1: 여행의 배경음악으로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훌쩍 어디든 떠나가야지 아마 지금 가장 간절한 주문 같습니다. 이어서 들어볼 곡은 뭔가요?
1: 이어서 들을 곡은 강은철 씨의 산포로 가는 길입니다.
0: 가장 유명한 곡이죠. 강은철 씨의 곡 중에.
1: 예. 강은철 씨는 제가 긴머리 소녀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음악실 쉘브로 출신 그러니까 네. 이종환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에요. 한국의 폴 사이먼으로 불릴 만큼 폴 사이먼의 노래를 잘 소화했던 가수였죠.
0: 네.
1: 지금도 무대에서 막서 같은 노래 한 번씩 부르면 정말 폴 사이먼보다 더 폴 사이먼 같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0: 음색도 비슷하고요.
1: 네, 예. 산포로 가는 길은 배따라기의 이혜민 씨가 고등학교 때 만든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예. 산포라는 곳이 실제로 있는 지명인가요?
1: 경남 진해에 있는 마을 이름이라고 해요. 이혜민 씨가 잠시 이곳에 머물 때 그곳 경치가 아름다워서 쓴 가사로 되어 있고요.
0: 예.
1: 경남 진해의 산포마을에는 2008년 산포로 가는 길 노래비가 들어선 바 있습니다.
0: 이혜민 씨가 고등학교 시절에 만들었다고 하니까 참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곡인데.
1: 이혜민 씨는 장르에 관계없이 네. 좋은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만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가장 뭐 의외인 곡이 호랑나비라든가.
1: 그렇습니다. 네.
0: 자, 두 곡 듣겠습니다. 오세훈의 여행, 강은철의 산포로 가는 길.

0: 네, 강원철의 산포로 가는 길 들으셨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오세은의 여행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오늘은 휴가 때 들으면 좋을 만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송명아 씨는 뭐 그동안 여러 곳 많이 다녀오셨겠지만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 어딜 꼽을 수 있을까요?
1: 다 인상적인 게 좀 있었는데요.
0: 그게 좋은 인상이든 나쁜 인상이든.
1: 그렇습니다.
0: 가장 인상적인 건 이제 긍정적으로 또 가고 싶은 곳.
1: 도시 중에서는 춘천이었었고요.
0: 아, 그래요?
1: 예. 섬 중에서는 물론 제주도고. 네. 산육에서는 지리산이었습니다.
0: 아, 또 테마별로 다르군요. 또 역시 플레이리스트처럼.
1: 그렇습니다.
0: 여행지도 이렇게 다 꼽아놓는 거예요. 리스트를. 예.
1: 산에 가면 좋은데. 네. 힘들잖아요. 네. 그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지리산 갔을 때였었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0: 천왕봉까지 올라가셨어요?
1: 네. 물을 말통이라고 하나요?
0: 네.
1: 그런데 지고 올라오셔가지고.
0: 오.
1: 자, 대전에서 오신 분들 이리 모이세요. 해가지고.
0: 어떤 모르는 분이?
1: 네, 모르는 분이요. 대전에서 오신 분들만 그 물 나눠주신 분이.
0: 아니,
1: 분이셨어요?
0: 너무 지역 차별 아닙니까? 아니, 거기서까지 그러면 안 되죠.
1: 근데 뭐, 다른 지역 분들은 또 다른 지역 분들끼리 나눠 먹고 그러시더라고요.
0: 야, 그러니까 그 하얗게 생긴 그 말통 같은 거 물 플라스틱으로 된 거 네. 담아가지고
1: 저는 정말 힘들게 올라갔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올라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0: 아, 대단하시네요.
1: 네. 그런 인정 같은 게 많이 있는 네. 그런 여행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0: 네, 좋은 여행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볼 노래들 어떤 건가요?
1: 대표적인 또 여행 노래 가운데 하나인데요. 조용필 씨의 여행을 떠나요. 아, 준비했습니다.
0: 여행의 주제가 같은 노래죠.
1: 그렇습니다.
0: 벌써 발매된 지 꽤 됐네요.
1: 40년이 훌쩍 넘었죠.
0: 예.
1: 81년에 발매된 조용필 씨의 7집 앨범 수록곡인데요. 앨범은 전체적으로 뉴웨이브와 락의 성격이 강한 앨범이었었는데 흥미롭게도 이 음반의 수록곡 가운데

0: 네, 다섯 곡은 일본에서 먼저 발매된 곡이었어요.
1: 아, 그 당시에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으셨죠.
0: 네,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실 무렵이었어가지고 네. 일본에서 먼저 발매가 됐었고 발매 당시에는 어제 오늘 그리고가 커다란 히트를 했지만 여행을 떠나요 이 노래가 세월의 흐름에 관계없이 네. 꾸준하게 여행지에서 또 운동 경기가 열리는 운동장에서 아, 애창되고 있습니다.
1: 예, 이 노래의 장점은 떼창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0: 그렇죠.
1: 그리고 떼창할 때 도무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끝났는가 싶으면 또 어딘가에서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르고 또 시작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또 따라하고 계속 그 무한 도돌이.
0: 노래방에서도 선곡하면 친구들이 싫어하죠.
1: 그게 이제 마지막 곡으로 많이 하는데 네. 안 가려고 다시 부르고 또 부르고 그냥 계속 대피하는.
0: 반주가 끝나도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예. 그녀의 웃음소리뿐도 그렇고 이 노래도 그렇습니다.
1: 무한 반복의 어떤 덫에 걸걸 많은 마성의 노래입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이 박인희 씨 노래네요.
0: 예, 방랑자 준비했습니다. 박인희 씨가 1978년에 발표한 번안곡이고요.
1: 네.
0: 원곡은 칸초네인 니콜라 리바리나 지아니 모란디의 음성으로 잘 알려진 바가본도예요. 원곡의 제목 역시 방랑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가사 내용은 박인희 씨의 온전한 창작물이고요.
1: 네.
0: 그림자 벗을 삼아 걷는 길은 서산에 해가 지면 멈추지만 마음의 님을 따라 가고 있는 나의 길은 꿈으로 이어진 영원한 길. 이 도입부 가사는 문학 소녀였을 당시에 이제 박인희 씨의 감성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1: 네.
0: 매력적이고
1: 글 참 잘 쓰시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정선 씨의 또 매끈한 편곡하고 잘 어우러진 그런 곡이라고 생각됩니다.
1: 네, 소개해 주신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박인희의 방랑자.

0: 네,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박인희의 방랑자였습니다. 옛 노래 이야기, 오늘은 여름휴가 때 들으면 좋을 만한 선곡 리스트 소개하고 있습니다. 송명아 씨는 휴가 갈 때 꼭 챙기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꼭 챙긴다.
1: 이어폰.
0: 속옷 같은 거 말고.
1: 이어폰이요.
0: 이어폰. 역시나 예. 예, 음악 듣는 장비 필요하죠.
1: 어디 여행 다니거나 기차 계속 타고 있지만 버스 타거나 기차 타거나 그럴 때는 이어폰이 필수 같아요.
0: 네. 그렇죠. 외부 소음을 차단해주고.
1: 예, 외부 소음 차단해주고.
0: 음악을 감상할 수 있고.
1: 예. 그런데서 또 여행 다니면서 이어폰 끼고 있으면 네. 생활의 BGM이라고 하죠. OST가 되는 거죠.
0: 맞아요.
1: 네.
0: 근데 가끔 열차 타고 갈 때 이어폰 꽂고 눈을 감고 있다가 네. 정차할 곳에 못 내려서 네. 지나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1: 아, 몇 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0: 그죠?
1: 예.
0: 너무 곤이 잠이 들 수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음악 듣다가. 예. 그러면 이제 내려야 되는데.
1: 근데 이어폰 안 끼고 있어도 그럴 때는 일어나지 못해요.
0: 예. 이어폰 끼면 더 그럴 수 있겠죠.
1: 네.
0: 최대한 어디까지 가봤습니까? 대전 지나서.
1: 저는 이제 대구까지 많이 네. 동대구역까지 많이 가봤습니다.
0: 다행이네요. 그래도 부산까지 안 가시고. 자, 이어지는 노래 어떤 겁니까?
1: 송창식 씨의 고래사냥 준비했습니다.
0: 네. 고래사냥은 뭐 당시 청춘의 찬가 같은 노래였죠.
1: 네. 소위 70, 80년대의 청년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영화 바보들의 행진 OST에 삽입됐던 곡인데 그 주인공의 친구였죠. 영철이 자전거를 타고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에 삽입되기도 했습니다.
0: 네.
1: 송창식 씨를 일약 10대 가수로 등극시켜준 곡이기도 하지만 한동안 또 금지곡의 멍에를 벗어나지 못했던 곡이기도 해요.
0: 예, 왜 금지곡이었을까요?
1: 아무래도 청년들을 선동한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0: 떠나자. 예. 막 바다에 뛰어들고 막 이러니까.
1: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은 그때 또 자살하는 장면이었었으니까.
0: 그러니까.
1: 예, 좋지 않다 뭐 이런 거였었죠.
0: 예. 곡은 이제 송창식 씨가 쓰신 곡이고.
1: 네.
0: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이 한 소절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노래잖아요.
1: 그렇죠.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끌어올리게 만드는 선동하는 그런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네. 그렇고.
0: 그러니까 작곡은 송창식 씨고
1: 네.
0: 작사는 누구죠?
1: 영화의 원작 소설을 썼던 최인호 씨가 작사를 했어요.
0: 최인호 소설가 그래서 쓰셨군요. 네.
1: 예. 최인호 씨는 나중에 고래사냥이라는 동명 소설을 썼고 그 고래사냥이라는 소설 역시도 영화로 만들어졌었죠.
0: 예. 자, 이어서 들어볼 곡은 밴드 이름이 여름사냥이네요. 여름에만 활동하는 밴드였습니까?
1: 잠깐 활동을 했었고요. 한 장의 앨범밖에 없어요.
0: 일종의 프로젝트 팀이었나요?
1: 원래 시작은 그렇지 않았었을 건데.
0: 예, 하다 보니.
1: 예, 오래 활동 못하고 일찍 좀 해체를 한 게 좀 아쉬운 그런 밴드였습니다. 헤비메탈 밴드 철장미 출신의 드러머 김도형 씨 그리고 기타리스트 정기송 씨로 구성된 밴드인데요.
0: 철장미는 뭐 아이언 로즈 이런 건가요?
1: 그렇죠. 좀 헤비메탈 밴드 이름 같잖아요.
0: 예.
1: 철장미의 보컬리스트는 K2의 김성면 씨였었죠.
0: 아, 김성면 씨.
1: 네. 여름사냥은 1990년에 이 앨범 한 장을 발표한 뒤에 해산을 했는데요. 이 앨범에는 이 곡 외에도 여름의 끝 떠나요. 이런 여름 여행의 배경음악으로 쓸만한 노래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밴드 이름하고 말씀하셨더니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0: 네, 밴드는 해체돼도 그 멤버들은 다 활동을 계속하신 거죠.
1: 그렇죠. 김도영 씨는 여름사냥 이후에 솔로와 나일론이라는 밴드에서 한 장의 앨범을 발표를 했고요. 정기송 씨는 이후에 그 신해철 씨가 결성한
0: 넥스트 멤버죠.
1: 예, 일기 기타리스트로 참여해 활동을 했습니다.
0: 네.
1: 신해철 씨하고 정기성 씨는 정기성 씨가 여름사냥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만났다고 해요.
0: 신해철 씨가 DJ 할 때.
1: 그랬었는지 아니면 둘 다 뭐 다른 게스트 나갔었을지
0: 예.
1: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동해든 서해든 기차든 버스든 어디든지 좋으니까 아무튼 떠나자라는 가사가 뭔가 좀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곡이에요.
0: 네. 좀 비슷한 느낌의 그런 가사를 가진 곡들인데요. 송창식의 고래사냥, 여름사냥의 아무튼 떠나자 두 곡 듣겠습니다.

0: 아무튼 떠나자 여름 사냥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고래 사냥 송창식의 노래였죠. 송명아 씨는 휴가 가실 때 시간 단위로 계획을 짜서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이십니까?
1: 발길 닿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0: 자유분방. 예.
1: 시간을 짜서 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호텔에서 묵을 때 네. 아침 시간은 꼭 맞춰가지고.
0: 아침 시간, 퇴실 시간 이런 거.
1: 예, 그거는 딱 맞추고. 왜냐하면 아침을 안 먹으면 너무 손해 같더라고요.
0: 그럼요. 조식 제공이면 당연히 먹어야죠.
1: 예, 그래서 시계 맞추고 자가지고 네. 아침 먹고 와서 다시 자더라도 아침 꼭 먹습니다.
0: 그때 빼고는 시계를 맞춰본 적이 없다. 시계에 쫓겨본 적이 없다.
1: 그렇죠.
0: 저랑 같이 다니셔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이죠?
1: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하고 네. 최성원 씨의 제주도의 푸른밤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들국화와 들국화 멤버의 솔로 앨범 곡이군요.
1: 네.
0: 세계로 가는 기차가 전인권 씨 목소리가 아니었죠?
1: 네. 들국화의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뭐 들국화의 보컬리스트는 다들 아시듯이 전인권 씨잖아요.
0: 네.
1: 때에 따라서 최성원 씨가 작곡한 곡은 최성원 씨가 직접 부르기도 했는데 오늘 준비한 세계로 가는 기차는 원조 멤버였던 조덕환 씨가 만들고 부른 곡이에요.
0: 조덕환 씨.
1: 예. 그래서 이제 수록된 다른 들국화의 노래와는 좀 느낌이 다른 초창기 락앤롤 스타일의 흥겨운 곡입니다.
0: 예.
1: 조덕환 씨는 음반을 녹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이런 스타일의 음악은 이후 들국화 음반에서는 좀 찾아볼 수가 없게 됐죠.
0: 그렇군요. 이어서 최성원 씨의 제주도의 푸른밤. 제주도에 꼭 가고 싶게 만들어준 그런 최고의 노래였어요.
1: 그렇죠. 지금도 제주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노래가 이 노래고.
0: 정말 낭만적이죠.
1: 예, 물선전에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노래는요.
0: 맞아요.
1: 들국화가 해산한 뒤에 최성원 씨가 발표한 첫 독집에 수록된 곡이고요.
0: 네.
1: 인공위성 성시경 씨의 리메이크 그로도 잘 알려졌습니다.
0: 네, 가사에 등장하는 푸르메라는 게 당시 지인의 어떤 딸 이름이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우연히 부산에서 최성원 씨가 이제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탔다가 지인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네. 그때 느낀 감정을 담은 곡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때 지인의 딸 이름이 푸르메였었는데 최성원 씨가 다시 모트로 돌아오면서 그 딸에게 노래를 선물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0: 그렇군요.
1: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0: 네. 88년도에 발표됐으니까 그때 푸르메 양은 이제 완전한 어른이 되셨겠군요.
1: 그렇게 돼요. 네.
0: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실까요?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 두 곡입니다.

0: 네,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옛노래 이야기, 여름 휴가길에 들으면 좋을 플레이리스트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곡 하나 남았죠?
1: 네, 마지막 곡도 뭐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곡인데 네.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 준비했습니다. 아,
0: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 이 세 분의 조합이 그 당시에 큰 화제가 됐었는데
1: 네.
0: 아, 그러면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송명아 씨 좋은 주제와 이야기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한서 씨 김성태 곡 동심초입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은 원인도 다양합니다. 소음성 난청을 비롯해서 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도 있고 원인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나타나는 증상은 어떨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안 들리는지 표현되는 증상과 함께 진단이 중요할 텐데요. 난청의 정도와 치료에 대해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오랜 시간 바깥 활동을 통한 피부 변화, 일광 화상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터보의 회상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은 원인이 다양합니다. 노화나 소음, 선천적인 요인들까지 여러 이유로 난청을 겪게 되는데요. 난청의 정도에 따라 또 원인에 따라서 치료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한상윤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난청은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불편이 큰데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건 짐작을 하는데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그러니까 간단히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 네. 귀마개를 끼고 생활을 해보면 난청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귀마개는 약 25dB가량의 소리를 막아주는데요. 이 정도의 소리 볼륨이 막히게 되면 경증 난청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귀마개를 낀 채로 생활을 해보면 저희가 경증 난청 상태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고요. 더 심한 난청이 되게 된다면 대화나 전화통화를 아예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소리를 작게 소근거리면 난청이 아닌 분들도 안 들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비교적 크게 말하는데도 작게 들리거나 멀리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가요?
1: 맞습니다. 이제 난청도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네. 중등도를 넘어가서 심지어 이제 심도 난청까지 가게 된다면 마치 음소거를 한 것처럼 대부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음소거를 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곳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비교적 조용한 곳에서도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인 거죠?
1: 조용한 곳에서도 음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특히 소음이 있다 그러면 말을 구분하는 능력이 정상인 경우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네. 시끄러운 곳에서는 말을 더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0: 그럼 난청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 라디오 소리를 크게 키운다거나 자꾸 되묻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이제 흔히 관찰되는 부분은 볼륨을 늘리거나 소리는 듣는데 말씀은 잘 이해를 못하고 되묻는 그런 경우입니다. 특히 고음 영역이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고음에 해당하는 시옷이나 치읓 발음 같은 것들을 놓치셔서 되묻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0: 그런데요. 난청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신생아 난청을 비롯해서 또 이어폰 사용이 일상이어서인지 청소년기나 젊은 사람들에게도 난청 위험이 있고 질환이나 약물로도 난청이 생길 수 있지 않나요?
1: 맞습니다. 이제 난청의 종류는 발팽이관이나 신경의 문제로 이제 유래가 되는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그리고 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전도성 난청,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나타나는 혼합성 난청이 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난청인 선천성 난청이나 소음을 크게 들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 그리고 난청을 일으키는 질환인 메니에르나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돌발성 난청, 그리고 약물에 의해서 유발되는 약물성 난청, 약물 유발성 난청,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전도성 난청이나 혼합성 난청은 주로 중이염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이외에 다른 이제 소리를 전달해주는 구조물에도 이상이 생긴다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노인성 난청도 흔하죠?
1: 네, 난청이 발생하는 원인 중 사실 가장 흔한 건 노인성 난청입니다. 즉, 노인성 난청이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청력은 계속 떨어지게 되고 70대가 되면 거의 70%의 사람들은 최소 경증 난청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런 난청의 여러 유형을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요. 난청이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1: 맞습니다. 이제 난청은 가장 흔한 감각 질환 중 하나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나이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 유병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난청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방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생활 습관이 주는 난청도 많지 않을까요?

0: 있을까요?
1: 가장 중요한 예방할 수 있는 생활습관은 소음 노출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0: 네.
1: 큰 소음을 듣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소음에 노출될 때 귀마개 같은 것들을 착용을 해서 소음을 줄여주셔야 되고
0: 네.
1: 음악을 들을 때도 너무 큰 소리로 듣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0: 소음 노출에 주의하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 이어폰 또 헤드폰이 일상인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귀에 안 좋을까 사실 체감을 하지 못하거든요. 어떤 영향으로 이어지는지 설명을 주시면 좋겠어요.
1: 가장 큰 문제는 주변이 시끄러운 소음이 있는데 이어폰을 듣는 것입니다.
0: 네.
1: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소음의 크기를 놓고 보면은 산재 기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널리 인정되는 기준은 85dB 이상에 노출되었을 텐데요.
0: 네.
1: 그런데 지하철 소음이 사실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지하철 소음이 거의 80dB에 근접한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이런 환경에서 소리를 들으려면은 최소 85dB 이상의 볼륨으로 키우게 되게 되는데 네. 그런 환경에서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커널형 이어폰 타입이나 노이즈 캔슬링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0: 네.
1: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의 크기를 줄여주시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큰 소리로 장기간 쓰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좋은 이어폰들이나 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사용을 한다 그래도 음량이 큰 음악이나 소리를 장시간 듣는 것은 주의해야겠습니다.
0: 그런데 그렇게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된 분들은 이제 말씀 주신 여러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는 어려운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난청은 한번 발생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0: 네.
1: 특히 소음성 난청은 예후가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급성으로 발생했다면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 장기적 노출에 의해서 만성화가 되었다면 습관을 네. 고치면 더 진행이 되진 않겠지만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0: 노인성 난청은 어떨까요? 노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그리고 기대 수명이 약 83세에 달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대가 되면은 70%의 환자가 난청이 생기니까 80대가 되면은 아직 보고된 바는 없지만 대부분이 난청을 겪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노화의 한 과정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0: 네.
1: 누구나 겪기 때문에 적절하게 재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초고령화 사회를 살면서 노인성 난청은 점점 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노인성 난청은 당사자보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난청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아,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0: 네.
1: 보통 본인은 잘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래로 보시고요.
0: 네.
1: 주변인들이 이제 보통은 모시고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잘 못 들으세요 이렇게 네. 모시고 오시면서 주변인들이 주로 같이 동반해서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0: 의심 증상들로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1: 주로 가족들이 TV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든지 말씀을 잘 못 들으신다 이렇게
0: 네.
1: 말씀하시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0: 그런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보청기라든지 인공와우도 있고 다양한 치료법이 있어서 난청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1: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대중적인 재활은 보청기고
0: 네.
1: 인공와우는 아주 심한 난청에서만 적응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보청기와 인공와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원리부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보청기는 원래 듣고 있던 능력을 보조하는 청각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이를 보조하여 주어서 소리를 듣게 해주는 장치고
0: 네.
1: 본인의 청력에 맞추어 착용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인공와우는 보청기로도 유미한 청력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0: 네.
1: 수술을 통해서 달팽이관 안에 전극을 넣어서 전기로 신경을 자극해서 소리처럼 인식을 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시켜서 남아있는 청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네요. 네,
1: 그렇습니다.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전이고
0: 네.
1: 모든 음을 다 올리는 것이 아니고 청력이 떨어진 음역대를 보조해서 정확하게 피팅을 해서 맞춰서 착용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 장치입니다.
0: 보청기의 종류도 다양해졌죠?
1: 맞습니다. 이제 귀 안에 넣어서 깊이 넣고 커서 아예 보이지 않게 착용하는 보청기부터 귀 뒤에 거는 보청기도 있고 아주 크지만 이제 소리는 잘 증폭해질 수 있는 보청기 이런 다양한 종류의 보청기가 있습니다.
0: 이제 보청기의 종류가 다양해졌다고 하셨는데

0: 들어오는 소리의 성분을 증폭시켜주기도 합니다.
1: 네.
0: 더 발전한다면 전체적인 음량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선택적인 증폭을 통해서 보청기 착용에 불편감을 유발하는 잡음을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개인의 청력 상태라든지 생활 방식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네요. 인공 와우는 보청기로는 효과를 낼 수 없는 상태일 때 고려되는 치료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1: 소리를 직접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는 게 신기합니다. 청신경을 자극한다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발팽이관 안에 세포가 기능을 이제 못하기 때문에 세포를 대신해서 전극을 넣어주어서 살아있는 신경을 선택적으로 자극을 해서
1: 네.
0: 소리처럼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1: 적응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잘 들리면 이것도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0: 아쉽게도 이제 인공화를 낀다고 바로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1: 네.
0: 처음에는 좀 많이 기계 소리처럼 들리고 이렇게 일종의 무전기 소리처럼 좀 끊겨 들리기 때문에
1: 네.
0: 적절한 조절을 통해서 계속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해줘야 되고 처음부터 너무 잘 들릴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 수술 후에 재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 네.
0: 청각 재활의 과정에 중요성을 가지고 충분히 따라오셔야지 이러한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1: 청각 재활 말씀하셨는데요. 청각 재활이 강조가 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0: 일반적으로 청각 재활이라는 표현을 하면 보청기 인공 와우 같은 것들을 착용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1: 네.
0: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를 잘 조절하고 관리하는 과정까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는 청력에 맞춰서 피팅을 딱 해서 마치 소리가 본인이 안 들리는 영역을 정확하게 그 영역을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증폭을 시켜줘야 되고
1: 네.
0: 인공와우는 반대로 더 어렵게 전기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전기자극을 안 불편하게 줄지에 대한 매핑이 필요합니다.
1: 매핑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쉽게 말하면 인공와우가 들려줄 수 있는 소리를 맞춤 설정하는 과정인데요. 인공와우를 켠 다음에 각 전극에서 어느 정도의 전기 자극이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큰 소리는 이제 너무 큰 소리는 환자에게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전기 자극이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굉장히 잡음을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만 또 자극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자극을 계속해서 설정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인공와우 수술 후에 여러 번 병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0: 아, 네, 맞습니다. 인공와우는 매핑과 초기 재활은 병원에서 청각사랑 의료진이 함께 진행을 하게 되고요.
1: 네.
0: 수술한 다음에 기계를 처음 켜고 환자분의 반응을 보면서 전극과 강도를 조절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도 적응 정도에 따라서 여러 차례 세밀하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청취 훈련은 있습니다. 많이
1: 네.
0: 듣는 걸 연습하면서 이게 소리처럼 들리게끔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1: 네.
0: 매핑과 설정 변경은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시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게 재활을 통해서 주파수를 조절하고 적응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0: 개인차는 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몇 달간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1: 네.
0: 초기에는 소리가 낯설고 기계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매핑 청각 재활을 하다 보면은 3에서 6개월 정도면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껴질 수 있으실 거고요.
1: 네.
0: 1년 이상 꾸준하게 계속 청취 능력이 발전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재활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더더욱 많이 그 어음 관련된 능력이 발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난청으로 인한 여러 치료와 재활까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난청도 초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0: 난청은 고령화 사회가 될 만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될 것이고
1: 네.
0: 누구나 다 재활해야 하는 숙제가 될 것입니다. 또 난청은 단순히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활동이나 우울감, 이제 특히 치매와의 연관성이 최근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1: 네.
0: 오래 방치할수록 이런 문제들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조기 재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1: 네.
0: 말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TV 소리를 크게 듣게 된다라고 하시면 꼭 청력 검사를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적절한
1: 네.
0: 시기에 치료랑 재활을 잘 하면은 치매도 예방되고 우울감도 예방되고 다양한 삶의 질이 훨씬 더 잘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난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한상윤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여름철 더위 먹었다는 말도 하고요. 뜨거운 태양 네. 아래 팔다리 얼굴이 익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심하면 네. 일광화상의 위험도 생길 수 있는데요.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거죠.
1: 네. 태양광선, 특히 여름에 뜨거운 이 태양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0: 네.
1: 이 태양광선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으로 다양한 파장의 이 전자기파로 이루어지는데
0: 네.
1: 이 피부가 태양광선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면 붉어지는 홍반 반응이라든지
0: 네.
1: 또는 일광화상, 그리고 색소침착, 광노화, 가장 심한 것은 피부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일광화상

0: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자외선, 네. 그중에 자외선 B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의 화상입니다.
1: 네.
0: 일광화상,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영어는, 영어로는 sunbur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햇볕에 탔다 이 뜻인데요.
1: 네.
0: 이 자외선 B에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때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붉어지고 따가워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1: 네.
0: 요즘 같은 이 강도 높은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여름철에 잘 발생하고요. 또 특히 여름철에 휴가지나 야외 활동 후에 어디 놀러 갔다 오시는 후에 흔히 발생합니다. 또 가끔은 이 썬텐이라고 해서 왜 구릿빛 피부를 이렇게 건강한 아름다움으로 생각하는 젊은 층들 있잖아요. 예. 썬텐이 유행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고요. 또 야외 작업이 많은 직업인이 자외선 차단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야외에서 일을 했을 때도 일광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일광화상의 증상도 궁금한데요. 붉어지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0: 예. 일광화상은 1도 또는 2도 화상인데요. 1도는 이제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게 홍밭 붉어지는 거 정도면 1도 화상이라고 하고요. 물집이 생기면 2도 화상으로 분류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이상 이제 3도 화상이 있는데, 이거는 일상적인 햇빛 노출로는 3도 화상까지는 잘 진행하지 않아서 1도나 2도 화상이 많고요.
1: 네.
0: 이게 시간대별로 좀 이게 증상이 다릅니다. 이게 차근차근 올라온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일광화상을 입으면 이렇게 자외선이 확 노출이 된 다음에 한 2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지나면서 점점 피부가 붉어집니다. 바로 노출됐다고 붉어지지는 않고요. 그땐 잘 모릅니다. 근데 한 2시간, 짧으면 2시간, 길면 6시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점점 붉어지고요. 만졌을 때 이제 화끈화끈거리는 그 열감, 그리고 통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 그러니까 하루 정도가 지나면요. 이때가 통증하고 부종이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 이렇게 물집이 잡히거나 그때는 오한과 발열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3일에서 7일 정도 지나면 회복기에 접어들면서요. 손상된 피부가 이게 허물 벗겨지듯이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이렇게 막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가려움증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일광화상을 입은 피부는 나중에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그렇게 피부가 벗겨지는 경험은 저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벌겋고 가렵거든요. 예방뿐 아니라 초기 대처도 중요한 것 같아요.
0: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초기 대처법인데요. 이게 딱 햇볕에 과도하게 노출됐다, 피부가 열받았다라고 딱 느끼시면 그때 빠르게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노출된 부위, 화상 부위의 온도를 낮추는 쿨링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즉시 햇빛을 피하시고요. 피해서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시거나 햇빛을 차단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흐르는 찬물이나 이렇게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이걸 한 10분에서 15분간 화상 부위에 충분히 데워주면 이렇게 피부가 좀 식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를 식히라고 하면은 흔히 뭘 생각하시는 얼음을 생각하세요. 근데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면 가뜩이나 이 손상받은 피부가 일시적인 혈관 수축으로 수축이 확 일어나서 이렇게 증상이 더 악화되거나 동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는 건 피해 주시고요. 수건으로 이렇게 싸든지 물에 적신 수건 같은 걸 싸든지 해서 직접 얼음이 닿을 정도의 그 온도는 피하셔서 시원하게 식혀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열감이 좀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라고 하면 그다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보습제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장벽이 이미 손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수분 손실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습제를 그 부위에 좀 충분히 발라주시고 또 체내의 수분 보충을 위해서 물도 충분히 마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치료제도 있죠?
0: 이 자외선에 의해서 이제 일광화상이 생기면 이제 1도 화상 또는 2도 화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이제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보습과 피부 재생을 돕는 연고가 있습니다. 대부분 병원 가지 않고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있고요. 화상에 바를 연고를 달라, 햇볕에 탄 데 바르는 연고 주세요 라고 하면 주는 약들입니다.
2: 화상에 바를 연고를 달라고 말하면 되는 거네요?

0: 네. 그런데요, 이게 연고가 또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좀 성분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 네.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린 성분은 네. 구아야 줄렌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캐모마일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이 성분 고유의 색상 때문에 연고가 약간 푸른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에요. 특징적으로 약간 딱딱 짰을 때 푸른빛깔이 돈다 이러면 이 성분인데요. 강력한 소염, 그러니까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과 진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광화산 직후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화끈거리는 열감을 빠르게 가라앉힙니다. 또 피부 조직의 재생을 돕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식물 추출 성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성이 좀 없고 순해서 아기 피부나 민감한 피부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1: 진정 효과를 주는 거군요. 또 다른 네. 연고도 있습니까?
0: 아, 네. 또 트롤아민 성분의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익소문으로 좀 유명해진 제품이에요. 초기에 들어왔을 땐 다른 제품보다 가격이 약간 비싸서 이게 많이 팔릴까? 그랬는데 입소문을 타고 이렇게 헬로우들이 생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1: 네.
0: 이 트롤아민이라는 성분의 연고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세포 면역을 자극해서 상처 치유를 돕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고는 이 화상을 입은 부위에 약을 약간 두껍게 바르고 마사지하듯이 이렇게 가볍게 톡톡톡톡 문질러서 흡수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피부가 약을 더 이상 흡수하지 않을 때까지 얘가 이제 충분히 흡수됐다라는 느낌이 날 때까지 하루에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반복해서 발라주는 게 좋고요. 이 연고의 특징은 어쨌든 좀 두툼하게 두껍게 피부 위에 발라주는 것이 특징인 연고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이미 물집이 터졌거나 진물이 흐르는 상처 또는 감염 부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이 연고만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1: 제품마다 사용법이 조금씩 다르네요.
0: 네.
1: 또 있나요?
0: 네. 덱스판테놀 성분의 이 연고도 많이 쓰는데요.
1: 네.
0: 이런 여러 군데 기저귀 발진에도 쓰고 아기들한테도 많이 쓰는 연고인데요.
1: 네.
0: 이게 프로비타민 B5 성분입니다. 그래서 덱스판테놀이 비타민 B로 전환되는 건데 이게 피부에 흡수되어서 비타민 B5 판토텐산이라고 하는데 이 판토텐산으로 전환돼서 세포 에너지 생성을 돕고 피부의 장벽 재생을 촉진하는 원리입니다.
1: 네.
0: 그리고 보습력이 매우 뛰어나서 화상으로 인해서 건조해지고 손상된 피부 조직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요.
1: 네.
0: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그 대신에 이 약에는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바깥에 무스테로이드 이렇게 쓰여 있어요.
1: 네.
0: 그리고 항생제도 안 들어가 있고 무항생제 또 항뇨나 방부제 같은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영유아부터 임산부까지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 빛반진 연고는 이렇게 좀 점성이 끈적끈적한 그 밀폐력이 좀 있는 기름형 제형입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은 직후에 열감, 화기라 그러죠. 뜨끈뜨끈한 그 화기가 남아있는 상태에 바르면 얘가 밀폐력이 좀 있기 때문에 열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내부에 갇혀서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연고는 약간 화상의 붓기가 완전히 화기, 그러니까 부위의 그 뜨거운 열감이 완전히 빠진 후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고 상처 부위를 깨끗이 한 후에 하루에 1회에서 수회 부드럽게 펴 바르는 용법으로 사용하는 연고입니다.
1: 조심할 부분들도 있네요.
0: 네.
1: 구입할 때 다 설명을 해 주시겠죠?
0: 아, 네. 설명해 드려야죠.
1: 종류가 많아서 살펴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럼 이미 물집이 터지면서 진물이 흐를 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도 있나요?
0: 예. 이렇게 물집이 터지고 진물이 흐른다라고 하면 사실 감염성 화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화상 부위가 감염이 될, 세균 감염이 될 위험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미 감염이 되면 진물이 흐를 때 이렇게 막 노랗게 고름이 차거나 초록색 또는 냄새 같은 게 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할 때는 당연히 병원에 가야겠지만 이게 예방하는 목적으로 그때는 이 감염을 막아주는 약을 써야 되는데요. 별거 아니고요. 집에 아마 대부분 가지고 있는 항생제 외용제를 쓰면 됩니다. 일반 이어폰으로도 많이 집에 하나씩은 다들 구비하고 있어요. 상처 연고라고 되어 있는 연고가 보통 항생제가 들어가 있고요.
1: 네.
0: 이 항생제 연고를 1, 2도의 그 감염이 우려되는 화상에서는 감염을 예방하는 방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증상이 그렇게 물집과 진물이 날 정도면 진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1: 처방이 있어야 하는 약은 일반 의약품과는 좀 다른가요?
0: 네.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될 상황이다. 이게 감염이 우려되고 심해지고 넓은 부위다 이러시면은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그때 네. 그냥 항생제 연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특이하게 화상에만 나오는 전문 의약품인 설파디아진이라는 연고가 있습니다.
1: 네.
0: 이게 설파제 구조를 가진 이제 항생제인데 그리고 거기다가 응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2에서 3도의 중증 화상 치료에 사용되는 연고입니다.
1: 네.
0: 이게 일반 상처 치유 연고보다는 이제 화상 부위 침투력이 좋고요. 좀 광범위하게 세균과 진균에 대한 살균 작용이 나타납니다.
1: 네.
0: 그 대신 이게 설파제라는 약이 약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의약품으로 묶어놨고요.
1: 네.
0: 당연히 이제 이게 넓은 부위를 바르거나 오랜 기간 사용하면 설파제의 부작용이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지는 않도록 하는 약입니다.
1: 드레싱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이 상처 부위를 좀 촉촉하게 유지하고 치유를 촉진하는 데 드레싱이 도움을 주는데요.
1: 네.
0: 기본적으로 화상에 쓰는 드레싱은 이렇게 백색 바셀린이 도포된 거즈가 있습니다. 화상거즈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덮어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심하지 않은 화상에는 일광화상 같은 곳에는 이 수변밴드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변밴드 폼과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은 수변환경을 유지시키면서 이렇게 삼출물을 흡수해서 이렇게 하얗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이 건강한 조직이 짓무르지 않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 수변 드레싱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1: 네.
0: 항상 이 폼의 그 두께와 짓물 정도를 매칭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두꺼운 폼 제형은 짓물이 많은 화상에 쓰는 게 낫고요.
1: 네.
0: 하이드로 콜로이드 제품은 짓물이 적은 비교적 가벼운 화상이나 상처 또는 치유 단계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사용하면서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예,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1: 네.
0: 이게 상처가 넓거나 깊거나 또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감염입니다.
1: 네.
0: 피부가 많이 벗겨 넓은 부위에 감염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럴 때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드레싱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1: 네.
0: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수분 밴드는 이제 상처인 경우에는 발진 2시간 이상 사용해야 되고 화상인 경우에는 화기가 좀 빠진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 수분한 환경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주 교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진물이 차서 부풀어 초기는 진물이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더라도 좀 참으세요. 혹시 이게 터지면. 이제 옆에가 벌어지면 그때는 갈아주세요 하는데 이게 조금만 부풀어도 이거 그 고름이 찬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주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좀 이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 게 고름이 아니라 세사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좀 버티만 큼 버티다가 갈아주시고 이 가는 주기가 점점 나중에는 짧아집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간격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3일, 4일, 5일까지 가는데요. 더 이상 부풀어 오르지 않으면 이제 치유가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두꺼운 폼 소재를 이렇게 건조하거나 얕은 상처에 쓰시면 이 폼이 유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게 집에서 관리가 되면 좋겠지만 되도록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상태도 있지 않을까요?
0: 이게 하여튼 심하다라고 판단되면은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1: 예.
0: 화상은 사실 화상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물집이 표면적의 20% 이상, 팔이나 다리 전체를 이렇게 넓게 잡힌 경우에는 반드시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1: 예.
0: 그냥 생각해도 넓은 부위가 만약에 제대로 아물지 않아서 흉이 지거나 그다음에 짓나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1: 예.
0: 그래서 좀 넓은 부위 눈으로 봤을 때 넓은 부위에 물집이 잡혔다 그러시면 이제 병원을 가시는 게 좋고요. 예. 특히 이런 화상들은 또 화상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시는 게 좋고, 예. 그다음에 화상 때문에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오한, 또 어지럽거나 구토 또는

0: 극심한 두통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상처에 노란 구름이 차고 부종,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2차 감염의 경우에도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약 부위라고 하는데요. 이제 얼굴이나 눈 주변, 뭐 귀, 손, 생식기 부위에 화상을 입은 경우는 아주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아물지도 않고 다른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셔야 되고요. 특히 당뇨 있는 분들, 당뇨 있는 분들이 이 상처가 잘 안 아물잖아요. 당뇨나 면역 저하, 만성질환자인 경우 또는 어린이, 영유아나 고령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전하게 병원에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그런 경우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건가요?
0: 사실 이렇게 심한 경우는 일광화상에서는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경우들은 보면 이 화상에 취약한 피부가 있습니다. 피부가 좀 얇은 분들. 네, 뭐 예전에 약을 썼기 때문에 얇아진 분도 있고 원래 타고나기를 피부가 얇고 예민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멜라닌 색소가 적은 흰 피부가 취약한데 취약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본 케이스는 이 짧은 시간에 강렬한 햇빛에 노출되거나 그다음에 햇빛 아래서 다른 작업을 하느라고 예를 들어 모래사장에서 무슨 집을 짓는다고 그런 거 있죠. 아이랑 막 뭐를 만드느라고 막 시간 가는 줄을 몰랐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리만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되면 되게 뜨거웠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넓게 화상이 물어봤더니 그런 거예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화상 입어버렸다. 이렇게 옆에서 좀 봐주거나 햇빛을 차단해 줬으면 됐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적절한 치료와 약으로 잘 회복해야 하는데 민간요법도 있잖아요. 뭐 된장도 바르고 그렇지 않나요?
0: 네, 아직도 민간요법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당연히 화상 부위 염증을 악화시키고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될 텐데 된장도 위험하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 얼마나 많은 균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주나 알코올로 소독하는 거. 이거 통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부종도 심해지고요. 그래서 뭐 된장, 간장, 소주 이런 거 좀 참으시고요. 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하고 많이 하시는 게 감자를 으깨를 썰거나 감자를 갈아서 부치거나 오이를 얇게 썰어서 부치거나 알로에를 쓰시거나 이게 이제 감자, 오이, 알로에가 굉장히 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감, 화기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게 이거보다는 사실 제가 아까 물수건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물수건을 쓰시는 게 더 낫고요. 요런 그 감자, 오이, 알로에 같은 거 쓰다가 이게 물집이 잡힌 화상, 피부가 손상된 화상에서는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건 참 왜 이런 얘기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치약을 바르거나 뭐 참기름을 바르거나 오소리 기름, 뭐 담배 속, 담배 안에 그 담배찐, 담배 가루 있잖아요. 그걸 쓰신다는 분도 있고 황토를 쓰신다고 있는 분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들 위험하니까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이런 뭐 큰 병원에 안 가시더라도 제품 그리고 약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하시고 한번 물어보시고 쓰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을 썼을 때는 상처 치유를 좀 지연시킬 수 있고요. 또 급하다고 집에 있는 연고를 아무거나 꺼내서 급해서 발랐다 그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좀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약국의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급하면 빨리 약국에라도 가서 물어보시고 약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건 어떨까요? 물집이 잡혔을 때 바늘로 터뜨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0: 물집이 왜 이렇게 터지지 않고 이렇게 부풀어 오를 때 이거를 바늘로 소독을 해서 불에 달군 바늘로 이렇게 터뜨려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 물집이 잡혔을 때는 피부 자체가 사실 천연 장벽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터지기 전에 억지로 터뜨리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터뜨리는 과정에서 외부 세균이 침투해서 2차 감염이 발생하거나 또 흉터가 남을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집이 이렇게 자꾸 건드려진다 또는 크기가 점점 부풀어 올라서 터질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한 거즈로 살짝 덮어서 보호하고요. 자연스럽게 물집이 터졌을 때는 이게 터지고 나면 이 표피를 막 이렇게 뜯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 가위로 막 이렇게 잘라내시는 예. 분들이 있는데요. 일부러 뜯어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네. 뜯어질 때까지 좀 놔두시는 게 좋아요. 그거 자체로 보호벽이 됩니다. 그래서 흐르는 식염수나 물로 소독한 뒤에 감염을 막아주는 이제 항생제 연고, 예방할 수 있는 항생제 연고나 수분 드레싱을 붙여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피부가 벗겨질 때도 굳이 떼내면 안 되는 건가요?
0: 네, 이게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면 허옇게 이렇게 비늘처럼 일어나면서 허물 벗겨지듯이 피부가 벗겨지잖아요. 요즘 되게 가렵게 되면 자꾸 손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억지로 뜯어내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뜯어지도록 놔둬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손으로 뜯어내면 이게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 아래쪽에 연약한 새살이 함께 떨어져 나갑니다. 예, 네, 그게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뜯다 보면은 그 끝부분이 하얗게 빨갛게 왜 약간 시선스러운 데가 딱 같이 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염증이 생기거나 그 부분에 이제 피부 착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뜯어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샤워 과정이나 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좀 참으시고요. 그리고 이게 건조하기 때문에 점점 건조해지기 때문에 가려움과 따가움 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 없는 보습제를 하루에 좀 수시로 충분히, 그러니까 가려우면 보습제를 발라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렇게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오랜 시간 자외선 노출로 인한 일광 화상에 대한 처치 잘 들었습니다.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스티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흔들림 때문에 메스껍고 어지러워지는 증상을 멀미 또는 멀미증이라고 합니다. 멀미 때문에 자동차를 탈 수 없어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차를 탔을 때 느끼는 멀미는 차멀미라고 한 단어로 돼 있지만 비행기를 탔을 때 느끼는 멀미는 한 단어로 돼 있지 않아서 비행기와 멀미를 띄어서 씁니다. 그렇다면 배를 탔을 때 느끼게 되는 멀미를 뜻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아마 배멀미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배 밑에 사이시옷을 써서 뱃멀미라고 합니다. 뱃멀미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인데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배멀미가 아니라 뱃멀미로 적는 것입니다. 멀미 중에는 움직이는 큰 물결이나 흐름의 어지러워짐 또는 그런 증세를 뜻하는 물멀미도 있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생기는 멀미로 산멀미도 있습니다. 또 인멀미 또는 사람멀미라는 것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느끼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세를 뜻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에게 부대끼고 시달려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세를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대한민국 휠체어앞 장단 음악감독 정예은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의 휠체어 장애인 합창단입니다. 단원들이 세종문화회관, KBS홀 등 국내 최고의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가졌고 올해 창단 11주년 기념 연주회를 했습니다. 공연을 다니다 보면 전국 각지의 공연장을 가게 되는데 대기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동 자체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저희는 목소리로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 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예전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할 때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하는 화장실 귀신 얘기 들으면 혼자서 화장실 못 갔던 기억 있으신가요? 만약 인터넷을 접속했는데 유령을 만나고 싶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면 아마 그 다음에 컴퓨터를 켜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화 이야기, 인터넷에 접속한 사람들이 사라져간다는 설정의 공포영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회로 만나봅니다. 신의 21의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기자 김현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혁오의 오하이오.

0: 네, 오늘은 인터넷에 유령이 나오는 사이트를 접속한 사람들이 사라져간다는 설정의 공포 영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회로 만나봅니다. 신의 21의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이게 2001년에 제작된 영화인데 이번에 재개봉을 했어요, 국내에서는?
2: 최근 국내 영화계에서 저희가 이전에도 많이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예를 네. 들면 뭐 손마이신지 감독의 이사 같은 영화도 다루면서 이 재개봉 열풍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잖아요.
0: 네.
2: 그 과거에 개봉했던 영화가 다시 이제 재개봉하기도 하고 일본 영화의 경우에는 과거에 개봉하지 못했던 영화들 가운데에서 꼭 볼만한 영화들을 이제 다시 배급사가 예전 영화들을 수입해서 개봉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4K 리마스터링이라고 해서 필름 영화들을 디지털로 복원을 하는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예전 영화들을 더욱 말끔한 화질과 좋은 음향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번 이 영화 회로 역시도 개봉 25주년을 맞아서 4K 리마스터링이 이제 일본에서 됐었고 그 새로운 판본이 지금 한국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된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영화를 보셨던 분들도 새롭게 극장에서 좀 더 좋은 화질에서 특히 이 영화는 너무 어두운 화면 위주의 영화다
0: 맞아요.
2: 보니까
0: 그렇죠.
2: 좋은 화질의 큰 스크린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아 근데 이 영화는 안 보여서 무서워요.
0: 아. 네, 저게
1: 그러니까 뭐 환하게 보이는 게 아니어서
0: 가지고, 예.
1: 그리고 이 영화 그 회로라는 작품에서 이제 중요한 그 공포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혹은 사라지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불분명하게 겹쳐서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벽의 얼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스며들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음에는 벽에 검은 얼룩이 남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보통은 이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면 뭐 소리가 나잖아요. 시끄럽게 뭔가 이제 큰 소음이 난단 말이에요.
0: 네.
1: 어떤 경우는 비명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그 조용해요. 이렇게 그냥 벽으로 이렇게 스며들듯이 사람이 사라지는데 이제 그런 다음에 남는 얼룩이 이제 일본에서는 그 다다미라고 해서 바닥을 이제 처리하잖아요.
0: 네.
1: 전통주택에서는. 그럼 이 다다미는 계속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됩니다. 이게 나무 같은 거기 때문에.
0: 낡으니까.
1: 네, 낡아서 네. 이제 그걸 갈아줘야 돼요. 여름에 장마철 되고 그러면 그 특유의 냄새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때 갈아주지 않고 이렇게 막 장마에 비 오고 막 습하고 그러면 거기가 이제 까맣게 변색도 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얼룩이 남아있는 집이라고 하는 게
0: 네.
1: 사실은 일본에서는 그렇게까지 낯설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고 특히나 한국에서도 곰팡이 피는 집에 살아보신 분 계시면
0: 네.
1: 벽에 그 가구 같은 이사할 때 가구 같은 거 빼면 그 벽에 곰팡이 쓸어 있을 때 있거든요.
0: 그런 경우 있죠.
1: 그거랑 비슷합니다.
0: 그게
1: 엄청나게 생소한 이미지가 나와서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어디서 본 것 같은
0: 왠지
1: 얼룩인데
0: 기분 나쁘고 예.
1: 그게 사실은 이런 거였다면 하는 식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뭐 엄청나게 무서운 장면이 확확 나와서 사람들을 놀라키는 게 아니라 곱씹을수록 좀 기분 나빠지는 그런 장면들이 많죠.
2: 저희가 이전에 소개했던 호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상한 괴 생명체가 대낮에 네,
0: 그것도 신기하긴 했어요. 대낮에 보통 나오는 네, 게 없는데
2: 이런 네. 그 형체를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한 어떤 충격이 있는 영화잖아요. 근데 회로 같은 경우에는 전 예전에 이걸 이제 DVD 시절에 이제 처음 봤었는데 이게 DVD가 요즘 이제 뭐 OTT에서 스마트 TV로 볼 수 있는 영화의 화질보다 현저히 화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0: 그렇죠.
2: 이 회로에서 보여지는 어떤 사람이 사라지는 방식이라든지 혹은 방의 그 거뭇거뭇한 얼룩들의 그 형체가 제대로 뚜렷하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다 보니까 더 무서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때 오는 공포가
0: 뭔가 더 상상하게 만드니까요.
2: 네. 그리고 영화가 편집이라든지 여러 어떤 그 공포 효과를 내는 기법들이 정말 전무후무한
1: 그러니까.
2: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가 정말
1: 멈추고
2: 싶죠. TV 앞을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계속해서 일게 만드는 그런 서서히 보는 관객을 조여오고 압박해오는 심리적인 어떤 스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굉장하고 이게 오히려 아날로그 시절의 어떤 투박한 기술로 구현이 되었다 보니까 그 공포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우리가 왜 공포 영화 속에서 나올 법한 뻔한 귀신이나 유령 또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패턴 같은 것들. 네네. 그렇게 예측이 되는 것들은 저는 사실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서양 쪽 공포 영화는 좀 보면서 웃을 때도 있고 그런데 뭔가 예, 이 일본식 공포는 그 예상을 벗어난다 그래야 되나요? 예.
1: 근데 저는 공포 영화를 좋아는 하는데 많이는 못 보거든요. 그리고 공포도 그리고 서브가 장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포 중에서도 뭐 텍사스 전기톱 뭐 이런 것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전기톱 드르륵 하면서 연사마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인간이냐 비인간이냐 이 계열로 일단 크게 나뉘고 인간인 경우에도 한 사람만 노리느냐 아니면 무차별 다수를 노리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그럼 그런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느냐 아니면은 상상하게 만드느냐 이런 것도 다 나뉘기 때문에 공포영화 취향이라고 하는 것도 공포영화 좋아해라고 하는 게 크게 그냥 묶이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 이렇게 좀 심리적인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저도 무서워는 하거든요. 무섭기는 하지만 좋아하는 편인 게 이런 심리적인 공포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뭐가 무서운지 생각 안 해본 걸 무섭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0: 맞아요. 네.
1: 예를 들면 예측을 빗나가는 게 핵심인데 그것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면 무슨 컨저링 같은 영화였나? 이제 박수소리, 엄청 유명한 박수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포영화에서 옷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다들 기대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저 옷장이 안에서부터 팍 열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이 방으로 들어올 때 박수 치면서 찾는 놀이를 하고 있고 이 박수 소리가 나중에 진짜 기절하게 만들거든요 사람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비틀 때 재미가 나오는데 알고 있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비틀 수 있기 때문에 공포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은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런 식의 인간 심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다루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구로사와 게요시 감독의 뭐 오늘 이야기하는 회로나 아니면은 이제 역시 얼마 전에 재개봉했던 큐어나 이런 영화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때 안심하는가 같은 것들을 계속 찔러요. 안심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풍경 혹은 내가 저거 왜 저러지? 라고 했지만 넘겼던 풍경들을 다시 보게 만들기 때문에 아, 이 감독이 진짜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영화에서 이제 자주 보여주는 게 화면이란 말이에요. 이제 특히나 이 영화가 처음 만들어졌던 2001년도로부터 지금 25년이 흘렀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매일매일 훨씬 더 많이 화면을 본단 말이에요. 그 화면을 볼 때에는 화면이 어두울수록 내 얼굴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때 느껴지는 그런 것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 영화 보고 나면 내 얼굴 화면에서 이렇게 비칠 때 엄청 기분 나빠지거든요. 이런 식의 발상을 가지고 노는 게 이 감독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0: 예,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 정말 그 제이 호러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감독인데 이 작품은 본인이 직접 집필한 소설이라고요?
2: 네, 감독이 직접 쓴 소설을 이제 영화화하기도 했는데요. 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1955년생이에요. 지금은 현재 그 도쿄예술대 영상연구과 영화 전공 교수로 있는데 지금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제자로 활동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감독이 바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에요. 이분이 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8mm 비디오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을 했었고 저희가 소개하기도 했던 그 이사의 소마이 신지 감독 있잖아요. 그 소마이 신지 감독이 81년에 만들었던 영화 중에 세일러봇과 기관총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조감독을 하면서 이제 영화계에 입문을 했고 이 구로사 아키요시 감독이 이제 이 조 감독 영화계에 입문하기 전에 이제 영화를 배웠던 영화 제작을 또 이 배웠던 분이 이 하스미 시게이코라고 일본 영화 비평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화 비평가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밑에서 이제 또 영화를 공부하기도 했던 그런 감독이고 독특하게 영화를 처음 이제 만들기 시작할 때 로망 포르노 영화 제작을 하면서 많이 시작했어요. 저희가 그 소마이 신지 감독 이야기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같이 했었는데 이 특정한 장르와 어떤 제약 조건만을 던져주고 감독에게 마음대로 만들어봐라 해서 오히려 그런 환경이 감독들로부터 창의력을 더 불러일으키게 그렇죠. 만들었었던 거고
0: 영화 산업 발전했죠.
2: 네. 그러다 보니까 구로사 아키요시 감독도 그러면 나도 이 판에 뛰어들어서 나의 창작력을 발휘해보겠다라고 해서 뛰어들었는데요. 이분은 독특하게 그렇게 뛰어들었다가 이 제작사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0: 아, 그래요?
2: 당신이
0: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2: 예, 마음대로 만들어봐라라고 했는데 당신이 기획한 시나리오는
1: 이렇게까지 마음대로는 안 돼.
2: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제작 도중에 오히려 거절을 당해서 이제 이 제작 무산당할 뻔하기도 했는데
0: 네.
2: 본인이 이 만들던 영상 그리고 자기의 원래 기획 이런 것들을 막 다시 이제 재조립해가지고 그 도레미파 소녀 피가 끓는다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지금은 컬트 영화로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로망 포르노 업계에서도 배척당했던 그런 감독이었고
0: 네.
2: 그 이유 그 배척당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이 감독이 기획한 이야기와 연출 방식이 너무 난해하다. 당시에는 추구하지 않았던 이상한 방식의 편집 그리고 쓸데없이 긴 롱테이크 이런 식으로 영화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당시 로망 포르노 업계에서도 설 자리를 잃었었고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 감독으로 하여금 더 창작력을 불러일으키게 했는지 그 이후에 만들었던 97년의 이 큐어 라는 영화가 이 감독을 국제적인 이제 명성을 알릴 수 있게 해준 대표작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만들었던 영화들이 계속해서 칸,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 모두 초청이 되면서 거의 이제 90년대에 이제 전성기를 맞이했고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구로사와 기요시의 이 공포 영화가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링이나 주원 시리즈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공포를 또 추구했던 그런 감독으로서 가장 그 활발하게 활약을 했고 그 시기 즈음에 자신의 전성기 시절에 만들었던 영화가 바로 2001년에 나온 오늘 소개하는 이 회로라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1: 맞아요.
2: 공포 영화라고 할 수 있죠.
1: 그리고 지금 설명해 주시면서 뭐 이 난해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롱테이크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0: 네.
1: 일반적으로 롱테이크라고 하면 한 장면을 뭐 편집 없이 길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이런 롱테이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장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어쨌든 많이 쓰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런 예술 영화로 보통 분류되는 이런 작가주의 영화들에서 이런 롱테이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이겠습니다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왜 영화가 저 멀리서 사람이 개미만한 크기로 산 올라가는 거를 계속 몇 분 동안 보여준다는 거죠. 뭐 얼굴 표정도 안 보이고 사람 뭐 무슨 옷 입었는지도 안 보이고 저 끝에서 사람도 걸어가는 거를 몇 분 동안 왜 보여주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보통 롱테이크가 많은 영화는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단
0: 그렇죠.
1: 말이에요. 사건이 안 벌어지는데 그걸 오랫동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뭐 영화들에서 롱테이크 나온다. 그러면은 너무 무섭습니다.
0: 계속 보면서 찾게 되죠.

0: 깊이 되었던 이유가 가장 이 사람다운 방식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날리게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 회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그 장면의 이미지가 어둑어둑한 방 안에서 방 구석에 굉장히 검은 형체가 사람 형상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있는데 네. 움직이질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저 형체가 뭔가 되게 미묘하게 움직임이 계속 발생해요. 근데 저 형체가 빨리 뭐 눈앞으로 튀어나오든 그치? 뭘 네. 하든
0: 해소가 돼야
1: 뭔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네. 자꾸 이게 너무 길게 시간을 끄니까 더 무서워지는 거죠.
2: 그쵸.
1: 도대체 저게 언제
2: 얼마나
1: 튀어나올까.
2: 얼마나 무서우려고 지금 네. 저기서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죠.
1: 그런 형체의 움직임이나 네. 이런 것들이 기존에 뭐 할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쓰이는 우리가 흔히 점프스케어라고 표현하는 깜짝깜짝 네. 놀래키는
2: 링처럼 막 튀어나오던지
1: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꾸물꾸물 하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어려워.
2: 그리고 움직임이 되게 예사롭지 않아요.
0: 네. 맞아요. 네. 네.
1: 그리고 이 어떤 뭐 약간 무언가에 홀린 등장 인물 중에 이제 몇 명이 죽음의 어떤 위기에 놓인 인물들이 기괴한 동작을 하거든요.
2: 근데 영화 끝나고 나서 계속 생각나는 거는 그 기괴한 네. 그 이상한 포즈 있잖아요. 네. 그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뭐 국내 이 교사 기요시 감독이 이제 내한했을 때 봉준호 감독하고 대담 같은 걸 많이 진행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나온 게 봉준호 감독이 이제 이 살인의 추억을 만들기도 전에 이 영화들을 이제 접하고 나서 도대체 저 동작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러니까. 거냐 보면서 네. 영화 보면서 막 따라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 공포영화사에서는 좀 회자되는 기괴한 맞아요. 동작 장면 중에 하나로 지금도 널리 알려져 있어요.
2: 네. 공포영화 감독들의 감독이겠네요.
1: 그러니까요.
0: 뭐 실제로 많이 얘기하죠. 공포영화 좋아하는 감독 중에서 이 영화들을 호평하지 않는 사람 없을 네. 거예요. 그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 뭐 공포영화 좋아하는데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이 큐어랑 회로 정도는 기본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위기 만 잘 잡느냐 네.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장면도 잘 찍습니다. 저는 네. 제가 처음 본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영화가 지옥의 경비원인가 이런 영화였거든요.
2: 네.
0: 왜 이렇게 지금 여기 방송국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큰 건물들에서 왜 밤 늦게까지 일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 네. 없을 때
2: 그쵸.
0: 학교나 이런데
2: 숙직 같은 거 해야 네. 되니까
0: 네. 그 사실 이렇게 큰 건물에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있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공간들을 돌아다닐 때 느껴지는
2: 공포가 네. 있죠. 예.
0: 온갖 소리가 다 크게 들리고 막 이런 감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떤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영화여서 아 진짜 이 무엇이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감독이에요.
2: 네.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 외에도 진짜 일본의 공포영화가 한때 아시아 공포영화들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죠.
1: 그 링하고 주온 시리즈의 작가로 알려져 있는 타카하시 히로시 감독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하고 또 절친이에요.
2: 아.
1: 이런 그 공포를 테마로 한 창작자들이 굉장히 좀 친분을 뭐 가지고
0: 나카타
1: 있는
0: 히데오
1: 것 같고
0: 이런
1: 예전에 이제 뭐 감독이나 이제 작가들이 내한했을 때 많이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유령에 대한 탐구 그리고 이 어떤 미지의 영역에 대한 이분들의 탐구가 너무 굉장해서 뭐 실제로 네. 뭐 심령술사나 이런 사람들을 막 찾으러 다닌다든지 혹은 이제 일본 사회가 90년대가 그 버블 경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멈춰버린 10년이라고 해서
2: 네.
1: 그 굉장한 그 사회적으로 침체기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뭔가 가라앉아 있고
2: 우울한
1: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공포 영화가 창작붐을 일으키게
2: 그렇군요.
1: 됐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묘하게 이제 가져다가 이야기로 만들었고 그때 주로 이제 이 창작자들의 감독들의 관심사가 사람들의 이런 공포 이 현실에서의 어떤 불안감 위기 의식을 어떻게 하면 영화에서 좀 극대화해서 표현을 해야 될까 그거를 집요하게 좀 탐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이 회로 이 영화가 2001년 영화라 요즘 볼 수 없는 전자기기들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0: 아날로그 요즘은 아날로그라고 하는
2: 네.
0: 예, 뭐 카세트 테이프부터

0: 그래서 뭐 TV 라디오 같은 것들 꽤 많이 나오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하게는 이 영화가 어쨌든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올려 보시면 2001년도 즈음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썼습니다만 이제 지금처럼 막 속도가 나오지도 않았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뭐 이미지 올리고 영상 올리고 받고 뭐 이런 것들 다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던 때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던 시기였던 거죠. 이게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실제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화들이 이 인터넷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문화가 사람들 관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한국에서는 뭐 접속 같은 영화도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회로에서 보여주는 비전은 훨씬 어두운 거죠. 인간은 외로워. 원래 외로워. 혼자 있어. 그 옛날에는 그걸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인터넷이라는 게 당신이 누구하고든 연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준다. 하지만 그것은 해소될 수 없다. 라고 하는 되게 좀 그런 어두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지금 보면 아니 저기요 저기요 감독님도 쓰시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인터넷을 가지고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 그래요 예, 옛날엔 이런 생각도 했군요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뭐 어떻게 연결되고 우리가 어떻게 보이고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든지 간에 결국은 숨쉬고 먹고 배설하고 이런 모든 활동을 다 결국은 이 오프라인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결국은 나 혼자 있는 방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미세하게 건드리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유효한 그런 문제의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2: 네. 지금은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 그 당시 90년대만 하더라도
0: 신문 완전 신문
1: 그렇죠.
2: 뭔가 문화적인 어떤 탐구 대상이긴 분명했던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연결된다는 것에 대한
1: 그렇죠.
2: 어떤 판타지가 그 당시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이 영화는 그 판타지를 역이용해서 공포가 전이된다. 인터넷을 통해서 플로피 디스크나 뭐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통해서 공포가 전이돼 그 위기가 같이 함께 위기가 몰아닥친다. 모든 사람이 죽어나간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비틀어서 이용하고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다혜 기자의 추천곡 들어볼게요.
0: 예, 저는 정우의 낡은 괴담 들어보겠습니다.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회로 줄거리 살펴볼까요?
2: 네, 줄거리는 일단 대학생인 요스케, 직장인인 미치 이렇게 두 명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작은 그런 거죠. 주변에서 이 두 사람의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무엇이 이상한지도 알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이상한 일들의 끝에는 사람들이 계속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죽어갑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죽음이 반복되는 와중에 이 주인공들 역시 거기에 이제 뭔가 왜 그렇지 어떻게 된 거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무언가에 연결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줄거리 사실 줄거리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주인공이 계속 뭔가 이상한 주변에서 네. 겪는 이상한 일들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본인들도 이상한 일을 겪는다. 그 가운데에는 인터넷이 네. 있다. 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3: 그 료스케라는 남자 학생이 하나 등장하는데 네. 이 친구는 컴퓨터에 무지한 상태로 등장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무슨 유령을 만나고 싶습니까? 라는 타이틀의 괴담 사이트 무슨 접속을 이런 거를 호기심을 갖고 했다가 컴퓨터 화면에 너무 이상한 기괴한 어떤 방해 이미지 누군가 죽은 것 같은 어떤 죽은 사람의 어떤 모습이 찍혀있는 듯한 방해 이미지가 자꾸 컴퓨터에 나타나고 분명히 전원을 껐는데도 코드를 다 뽑았는데도 자꾸만 이게 켜지는 이상한 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왜 도대체 왜 이런지를 또 알아보겠다고 이 학교 전산실에 정말 생판 모르는 어떤 여학생한테 가가지고 이거를 같이 이 원인을 좀 찾아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여자 친구 학생까지도 같이 어떤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2: 연달아서
3: 계속 벌어지게 돼요.
1: 그러니까
2: 이 일본에서도 그렇고. 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괴담이라고 하는 장르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3: 네.
2: 아주 아주 오랫동안 유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는 실제로 그 괴담이 너무 심각하게 돌아서
1: 그쵸.
2: 학교에서 통신문을 나눠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네. 두 명, 세 명씩 짝지어서 집에 가게 하고 왜냐면 그때 실제로 인신매매가 심하던 시절에
3: 무슨 마스크
2: 네, 맞아요.
3: 해가지고
2: 네.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는 것과 도시괴담의 형태를 띤 이야기하고 분리가 안 되는 정도로
1: 그때 뭐 화장실 실제로 못 가가지고
2: 맞아요.
1: 옷에다 실내하는 아이들 속출하고 네, 맞아요. 그랬잖아요.
2: 네. 예. 무슨 화장실에서 무슨 빨간 유지 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네. 다 있고 네. 근데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그걸 맞아요.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것도 실제로 장난도 쳤고 그럼 무서우라고
1: 네.
2: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도시 괴담이라고 하는 형태가 인기를 끌면서 그 연장선에서 뭐 링 같은 영화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링에서도 거기는 비디오 테이프가 나온단
1: 네.
2: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아이들의 죽음과 관련해서 애들이 그 전에 비디오 테이프 봤대요. 근데 그 비디오 테이프가 좀 희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소문이 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소문에서 시작했지만 그게 진짜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우리는 인간은 재밌는 얘기에 약하고
1: 그렇죠. 네. 호기심이 있고
2: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때 비 오는 날만 되면 선생님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다들 했잖아요.
1: 맞아요.
2: 무서운 얘기가 갖는 또 그런 끌어당기는
1: 매력이 있어요.
2: 네. 그러니까 그냥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야기인데 그게 진짜라면 이라고 하는 대로 연결하는 이런 식의 괴담 구조의 이야기들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영화에서 계속 유령 같은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가 허물어지듯 사라지는데 이게 또 실제 연기였다고요?
3: 이 배우들이 네.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굉장히 그 기괴한 동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실제 연기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했었고.
1: 그러니까요.
3: 그리고 이 벽에 얼룩처럼 보여져 있는 뭐 검은 형체가
1: 네.
3: 이 공기 중으로 먼지처럼 흩날리면서 뭐 사라지는 어떤 장면이라든지 혹은 어떤 이 형체가 이제 자꾸만 모니터 앞으로 조금 조금씩 뭐 다가오는 이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 배우들의 직접 연기뿐만 아니라 일본은 오래전부터 그 특수효과 촬영이 굉장히 좀 발달을 그쵸. 해서
2: CG 말고 특촬
1: 네. 네. 그러니까
3: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 네. 어떤 뭐 모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져다가 직접 이제
2: 촬영을 찍는 하는 거예요.
3: 촬영을 하는 방식이 오랫동안 이제 굉장히 노하우가 탄탄하게 쌓여 있었는데
1: 네.
3: 그런 특수 촬영 효과에 쓰이는 어떤 모션 컨트롤 카메라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오히려 활용해서 굉장히 아날로그하게 그러니까요.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작 과정 중에서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극 중에 이 미치라는 여성이 이제 계속해서 자기 주변에서 친구들이 죽거나 혹은 사라지는 일들을 겪어서 어리둥절해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와중에 저 높은 이제 이 공장 부지 어떤 높은 옥상 같은 곳에서
2: 아, 그래.
3: 갑자기 네. 여자가 떨어져 자살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 네.
3: 근데 그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공포 영화나 혹은 스릴러 영화에서 묘사하는 장면보다 더 충격적인 식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1: 네.
3: 물론 멀리 떨어져 카메라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그 공포스러운 순간을 묘사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걸 찍었지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1: 네.
3: 근데 그런 장면에서조차도 컴퓨터 그래픽이 전혀 쓰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찍었는지 찾아보니까 그 번지 점프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3: 실제 그 이제 엑스트라 배우에게 번지 점프 하는 그 장비를 채워서 실제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제 떨어지는 식의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3: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든 장면들이 아날로그 촬영을 통해서 다 실제로 찍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 그러니까 더 실감 나겠죠.
3: 네, 예. 실감 나게 표현을 했었고 물론 이제 어떤 뭐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이런 것들은 편집을 통해서 약간
2: 그쵸.
3: 일종의 눈속임처럼 묘사가 되지만 우리가 보는 영화에서는 도대체 저걸 어떻게 찍었나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배우들의 놀라운 연기를 통해서 이제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는 공포 영화와는 다른 매력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1: 맞아요.
3: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1: 빨간 테이프의 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 빨간 테이프로 봉인된 문에 대한 설명은 좀 확실히 없었던 것 같아요.
3: 우리가 백룸 이야기할 때 백룸도 네. 이 문에 테이핑해가지고
1: 예.
3: 그게 어떤 다른 세계로 다른 차원으로 가는 이 입구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1: 네.
3: 이 영화에서도 묘하게 물론 이 백룸 감독이 이 회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 전혀 아니겠지만 공교롭게도 비슷한 맥락에 빨간 테이프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 영화의 설정에서는 봉인된 방이라고 해서
2: 그쵸.
3: 나와서 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라는
2: 네.
3: 식의 이제 괴담처럼 이야기가 퍼지잖아요.
1: 네.
3: 근데 그 봉인된 방이 뭘로 봉인되어 있냐면 빨간 테이프로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도 그 빨간 테이프의 기능이 제대로 묘사가 되진 않지만 힌트를 주는 장면은 있어요. 그 공사 현장에서 인부가 무언가를 막기 위해서 그냥 이제 테이핑을 해서 이제 벽에다가 네모나게 이제 마킹을 했는데 이 집이 오래된 집이 이제 철거를 하게 되면서 그 마킹이 무너져 내렸고 그로 인해서 공교롭게도 뭔가 이 현실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어떤 차원의 문이 봉인되어 있던 것이 해제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영화의 중간에 이제 묘사가 되는 그 철거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빨간 테이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와 사후 세계를 연결하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 그런 걸로 쓰여서 영화 보고 나면 기분이 오싹해서라도 빨간 테이프 못 쓰게 되는 그런 효과도 낳게 돼요. 네.
2: 그러니까 이게 봉인하는 역할이기도 한데 문 여기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인 거예요.
3: 네. 네.
2: 그러니까 뭐 몰랐으면 그 문 안 열었죠.
1: 네, 네.
2: 그냥 만약에 테이프 안 붙어 있었다.
1: 근데 열지
2: 지나가요.
1: 말라고 하면 꼭 열게 네. 되잖아요.
2: 빨간 테이프 네. 왜 붙어 있지? 뜯는 거죠. 네. 뜯는 장면도 천천히 찍었어요. 아. 이렇게 문을 뜯을 때 그 오싹한 느낌 같은 게 있죠.
3: 네. 아까 이다희 기자님이 이야기해 준 것 중에 이 구로사 기요시 감독이 익숙한 것들을 공포로 만들어준다. 네. 빨간 테이프도 딱 그건 그렇죠.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한 소재인데.
2: 아무것도 아닌데.
3: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공포스럽게 우리가 쓰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1: 미츠와 류스케 이야기가 따로 전개가 되는데 후반부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죠?
3: 이 장면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평가하실지는 궁금한데 약간 장르가 SF처럼 약간 이동을 해요.
1: 네.
3: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상황이 이 두 사람 혹은 이제 몇 사람만을 남겨두고 도심 전체가 혹은 뭐 국가나 지구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에서 모두가 죽어나갔고 이 두 사람만 살아남는 거죠.
2: 그러니까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 같은 네, 거죠.
3: 갑자기 막 비행기도 날아가던 비행기도 떨어져서 폭파하고 그 열심히 이제 도망을 가는데 두 사람 중에서 이 류스케는 이미 뭔가 이 사후 세계로 자꾸만 빨려 들어가려고 하고 정신은 혼미해져 있고
1: 네.
3: 미치는 이 사람이 사라지면 자기 그렇죠. 혼자 남으니까 네. 더 이제 공포스러운 어떤 고독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 둘만이라도 끝까지 살아남자라고 해서 계속해서
1: 네.
3: 어떤 이 초토화된 도시를 벗어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떠난 상황에서 우리가 영화가 이제 끝날 때쯤에는 첫 장면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영화의 그러니까. 첫 장면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야? 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알 수 없는 표정의 야쿠소 쿄지가
1: 반가운 갑자기
2: 네. 이 영화 보시면서 이제 그 무서운 장면들이 어떻게 무섭게 연출되는가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영화 보신 다음에 큐어까지 연결해서 보세요. 두 작품 실제로도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기도 하고
1: 네.
2: 이 회로가 무서운 것과 다른 방식으로 큐어는 또 무섭습니다. 그래서
1: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2: 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네. 이 그 특유의 뒷맛이 안 좋은 그런 공포가
1: 네.
2: 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1: 잔상이 난다고 하죠.
2: 예. 예, 그런 카타르시스의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1: 올 여름에 좀 시원하게 보내면
3: 서늘하게
1: 잔상을 많이 남기면 좋겠네요.
3: 예, 에어컨 안 키셔도 진짜 오싹해지고 예, 그리고 심지어 인물들이 예.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다 추위를 느낍니다.
2: 아, 그런
3: 묘사들이 등장을 해요.
2: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링이라고 하는 작품이 영화화 되기 전에 소설 나왔을 때 이제 그땐 동네마다 도서 대여점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1: 예, 맞아요.
2: 대여점에서 도서관, 지금 도서관처럼 책을 빌려서 돈 주고 빌리는 거였지만 빌려서 읽게 됐었는데 이제 그때 저도 이제 동네 도서 대여점의 단골이었던 거예요.
1: 네.
2: 근데 이제 어느 날 갔더니 그 주인분이 막 그 전화 통화를 끊고 나서 막 툭툭툭툭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링이 나와서 정말 막 인기를 끌던 때였던 거죠. 그래서 이른바 잘 나가는 책은 빨리빨리 회전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1: 근데 누가 안 갖고 와서
2: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2: 뭐 그래서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갖고 온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유 갖고 그 애기 엄마가 갖고 온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이 링이라고 하는 소설을 빌렸는데 이 링은 거기 나오는 비디오 테이프를 본 사람들이 이 죽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라는 네.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 그걸 보고 나서 자기가 감염된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실 회로도 마찬가지거든요.
1: 네.
2: 이걸 보고 나면 나도 뭔가 봐서 안 될 것을 본 느낌이 드는 게 이 불쾌함의 정점이에요. 그래서
1: 그렇군요.
2: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이런 게 현실하고 자꾸 구분이 안 간 거죠. 그래서 링을 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 집에
1: 다시는
2: 마음에
1: 만져보기 보고 싶지도 않은
2: 이게 뭔가 감염됐다.
1: 아저씨가 가지러 가셔야 돼.
2: 그래서 이제 그걸 숨겨놔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 학생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자기 애한테 물어보니까 애가 그렇다고 한다.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1: 야.
2: 그러니까 이제 이렇다는 거는 그만큼 이 이야기가 이야기로 끝나지 않은 그렇죠.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잖아요.
1: 너무 심한 잔상을 남기는 거죠.
2: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요. 자, 이번에는 김현수 기자의 추천곡 들어볼게요.
3: 이 영화가 제목이 회로인데 영문 제목이 펄스예요. 어떤 그 전자의 어떤 기파의 어떤 파동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영화를 보시면 그러니까 펄스를 통해서 공포와 죽음이 사람과 사람으로 전이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이라고 여겨지는데
1: 네.
3: 뭐 영화와 연관이 있는 곡은 아니지만 제목이 똑같아서 구카스텐의 펄스라는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0: 영화 회로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1: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죽음 이후 더욱 외로워질 것이라는 공포. 이 영화의 기획 의도 가운데 그런 게 있었대요. 사후 세계는 고독하고 허무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어떤 그 모습에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네. 유령들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죽음을 거부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 보여지거든요.
0: 네.
1: 그런 주제의식을 좀 담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2: 저는 몇 번을 봐도 무섭다. 네. 알고 있는 얘긴데도 다시 네. 봐도 무섭더라고요.
0: 맞아요. 저 오늘 그루사 기요시 감독의 회로 이다혜 김현수 기자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정연종.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살아갈 걸.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우린 참 어리석게도 그 순간에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정현종 시인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섬 주민들은 나라의 죄인인 정약전을 멀리하려 합니다. 홀어머니와 살고 있는 젊은 어부 창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던 창대가 마음을 연 것은 정약전이 그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 덕분입니다.

창놈이 공부를 왜 하냐고 정약전이 묻습니다. 그러자 창대가 답하죠. 사람 노릇 하려고요. 홀로 글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대에게 정약전은 글과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대신 정약전은 내가 아는 지식과 너의 물고기 지식을 바꾸자고 제안하죠. 그렇게 창대는 정약전에게 바다와 그 안에 온갖 생물을, 정약전은 창대에게 사서삼경을 비롯한 학문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스승입니다. 이준익 감독은 역사와 나란하거나 혹은 그의 가려졌던 사연을 그리는데 능통한 연출가입니다. 황산벌, 왕의 남자, 평양성, 사도 같은 사극뿐 아니라 동주, 박열 등을 통해 멀고도 가깝게 시대를 넘나드는 이야기와 그 안의 인물들을 부지런히 조명해왔습니다. 그는 역사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선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또 다른 연출작인 라디오스타의 유명한 대사가 떠오릅니다. 홀로 빛나는 별은 없다. 감독은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을 가장 먼저 주목하려 합니다. 자선어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주가 윤동주 옆에 섰던 청년 송몽규의 기계와 고민을 이해하게 만든 것처럼 박열이 꼭 그만큼이나 용감했고 강인했던 여성 후미코를 조명했던 것처럼 이 영화는 정약전의 곁에서 서로 가르침과 우정을 주고받았던 창대라는 청년을 새롭게 주목합니다. 세상에 치이고 버림받은 학자와 출세를 꿈꾸지만 방법을 알지 못하는 어부가 그렇게 서로의 곁에 나란히 섭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자, 올여름 휴가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추천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해죠.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반구천의 암각화를 소개하는 울산 암각화 박물관이 누구나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장으로 새롭게 단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암각화의 문양과 형상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촉각 전시물이 마련돼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선사시대 사람들이

이 바위에 새긴 그림을 손끝으로 느껴볼 수 있게 했고요. 점자 전시 해설과 음성 해설,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도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휠체어나 유아차를 이용할 때도 불편 없이 관람할 수 있게 동선을 편리하게 바꿨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눈으로만 감상할 수 있던 문화유산에 아쉬움을 가졌던 분들, 이곳에서는 그 아쉬움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여름 휴가 여행은 손끝으로도 세계 유산을 만날 수 있는 울산 암각화 박물관으로 떠나보시죠. 자, 7월 28일 화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요, 볼빨간 사춘기가 부릅니다. 여행.

우리는 한 가족 화요일 순서 안내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김태현 씨와 함께하는 김태현의 티켓 교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장애인 당사자 간에 다른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장애가 더 중증인가? 아니면 또 장애 유형에 따라 누가 더 힘든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상대방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김태현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또 매주 화요일에는 화면 해설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지역 대표 음식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음식 문화 등을 매주 한 편의 푸드 멘토리로 꾸며낸 KBS 인기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을 화면 해설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하이키가 부릅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0: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매너를 배우는 시간이죠.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오늘도 장애인식 개선 강사,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오늘 조금 색다른 내용인데,
1: 네.
0: 장애인 차별이라고 하면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를 당연히 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차별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맞아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비장애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장애인 당사자 사이에서도 서로의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 네. 그리고 생활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무심코 상처를 주는 말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같은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오늘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다른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무심코 할 수 있는 차별적인 표현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장애 당사자가 다른 장애인에게 한 차별적인 표현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장애인 사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 중 하나가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낫잖아 라는 표현을 해요. 네네. 저도 참 많이 듣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전맹 시각장애인이 저시력장애인 시각장애인에게 그리고 휠체어 사용자가 목발 사용자에게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난청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장애의 어려움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상대방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장애의 형태와 정도는요 분명히 다르지만 각자가 겪는 불편함이나 그런 것들은 차별은 모두 존재하는 거죠.
0: 네. 네. 전맹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저시력장애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1: 네. 네,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대놓고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1: 맞아요.
0: 예.
1: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낫잖아. 당신은 나보다 낫잖아. 이런 표현 분들은 그 정도는 장애도 아니야 라는 표현도 많이 쓰세요.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격려하려는 의도일 순 있죠. 그렇지만 당사자가 겪는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0: 네네.
1: 장애는 단순하게 외형이나 의학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요. 개인이 경험하는 불편과 사회적 장벽 또한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0: 그 서로 비교하다 보면은
1: 네.
0: 장애 정도에 따라
1: 네.
0: 우열을 가리기도 한다면서요.
1: 맞아요.
0: 예.
1: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우열을 나누려는 태도 또한 좋은 게 아니죠.
0: 네네.
1: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중증 장애인이 진짜 장애인은 우리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정도면 사실상 비장애인이야.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이런 표현에는 장애를 경쟁이나 서열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각이 담겨 있는 거죠.
0: 네네.
1: 네. 장애는 누가 더 힘든지를 겨루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든 장애인의 경험은 존중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0: 네. 그리고 장애 유형이
1: 네.
0: 서로 다를 때도 이런 네.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1: 네. 장애 유형에 대한 비교 역시 또 다른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그래도 귀는 잘 들리잖아요. 이런 표현하시는 분들이
0: 네.
1: 있어요. 그리고 청각장애인에게는 그래도 눈은 보이잖아. 그죠? 지체장애인에게는 그래도 생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잖아.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이런 표현들은 각 장애 유형들이 가진 특성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거죠. 즉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표현일 수 있지만 이런 표현을 통해 오히려 다른 장애 유형을 비하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0: 네. 네. 같은 장애인 사이에서 다른 장애인을 차별하는 표현, 그러니까
1: 네.
0: 서로를 비교하는 것 외에, 일단 비교가 제일 클 것 같긴 한데,
1: 네.
0: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1: 장애인 권익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인권 활동을
0: 예.
1: 하는 사람들. 장애를 너무 앞세운다거나 그리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는 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또 인권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0: 네.
1: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차별받은 상황이거나 표현의 그런 이해를 제기하고 그리고 차별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0: 차별을 좀 좋게 개선해달라고
1: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장애인의 그리고 국민의 권리이기도 한 거죠. 네, 권리를 주장하는 행동을 지나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네.
0: 근데 지금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은 네.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나선 건데 네. 그런 행동을 좋지 않게 보는 장애인이 있나요?
1: 네, 되게 많으시죠. 생각은 서로 좀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 뭐 전작년 시위가 있잖아요.
0: 네. 네,
1: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서 하는 출근길 지하철 투쟁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도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시민의 어떤 불편을 강조하며 역차를 이렇게 지연시키는 방식인 장애인 지하철 시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애를 너무 앞세운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장애인의 권리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런 건 충분히 존중되어야 됩니다.
0: 네네.
1: 그렇지만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부정하는 행동에 대해서 장애를 너무 앞세운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본인의 편견일 수 있는 거죠. 장애 인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권익 활동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도로와 인도의 턱이 없어지는 거, 그리고 경사로가 생겼던 거, 그리고 점자 블록이 생긴 것, 그리고 활동 지원사분들이 생긴 것들, 그리고 지하철 안전문이 생긴 것들, 이런 것들은 곰곰이 보면 이런 권익 활동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0: 네. 자, 장애를 너무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비판, 비난한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1: 네.
0: 장애를 왜 숨겨? 너 왜 숨겨? 이렇게 네. 또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1: 네. 이걸 딱 듣는 순간 일단 좀 거북한 게 일단 상대방의 일이잖아요.
0: 네.
1: 상대방이 판단할 건데요. 그죠? 네. 장애를 공개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 왜 장애를 숨기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장애를 공개하는 방식도 범위도 이거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죠.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의 장애 정체성을 요구 할 수는 없는 거죠. 즉 본인의 잣대로 상대방을 재단하고 예단하는 것들은
0: 네네.
1: 그리고 선을 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0: 자, 그 장애를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1: 네.
0: 자립을 해야 된다.
1: 네.
0: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의지하지 말고 가족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자립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세운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1: 이건 이제 주장은 주장일 뿐이고 상대방한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0: 어쨌든.
1: 네. 그렇죠? 네. 장애인의 자립 생활에 대한 고정관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야 진짜 자립이야. 가족 도움을 받으면 독립이 아니지. 이런 표현은 뭐 개인적으로 하실 수는 있지만 그거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이랬을 땐 당사자 입장에서 매우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인정하지 못하는 시각일 수도 있는 거죠. 자립은 모든 도움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네. 네.
0: 자, 오늘 여러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장애인 네.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좀 존중하기 위해서
1: 네.
0: 이런 태도가 좀 꼭 필요하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장애인 당사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 성별,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삶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잖아요.
0: 맞습니다. 예.
1: 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경험을 평가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리고 비교하기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차별적인 표현들은 비장애인과 장애인과의 관계에서만 해당한다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생각과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0: 네.
1: 그리고 또한 장애를 먼저 경험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선을 넘는 조언과 행동 그리고 간섭을 할 그런 권리는 없는 겁니다.
0: 없죠.
1: 네. 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되 더욱 그렇게 했을 때 더욱 포용적인 사회가 될 겁니다. 네.
0: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식 개선 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언니네 이발관이 부릅니다. 솔직할 수 있도록.

0: 저는 구로나눔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강진구라고 합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중증이고요. 자립지원 팀이 있습니다. 이 자립지원이다 보니까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기술들,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알려드린다던가,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일상에서 스마트폰 이런 걸 많이 활용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일상에서 자유롭게 시각장애인 분들이 생활 수 있도록 그런 기술 훈련, 저도 솔직히 쓰다 보니까 터득한 것도 있고, 되도록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이제 음성 이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키보드 활용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폰은 이제 스크린 리더가 있어요. 톡백이라든가 보이스오버를 활용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하다는 소감문 남겨주실 때 되게 부담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가 잘못 가르쳐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배워서 너무 좋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의기소침해 있다가 기분을 내서 또 새로운 컨텐츠를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이 어떻게 보면 되게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1: 서울 구로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강진구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배워서 좋았다는 말을 들으면 뿌듯하고 또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어요. 시각장애인의 기초 재활에서 점자도 배워야 하지만 특히 스마트폰 사용법, 이게 요즘은 정말 필요합니다. 아, 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화통화, 메시지 전송뿐 아니라 은행 업무, 쇼핑, 동영상도 보고요, 책도 읽고요, 온갖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중도에 실명하신 분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배워서 편리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벤슨 부니 부릅니다. What do you want?

0: 화제의 TV 프로그램을 화면 해설과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달에 한국인의 밥상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1: 네, 오늘은 한국인의 밥상 제470회 고이 접어 나빌레라 외시 벗어길 밥상 편을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고이 접어 나빌레라 조지훈의 시 승무의 일부인데요. 이 외시 벗어길이라는 길의 이름은 승무에 나오는 시어에서 따왔습니다. 길의 모양이 벗어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데요. 이 길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0: 길을 따라 하는 음식 여행 뭔가 특별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진짜 저는 최불암 씨가 너무 부러웠어요. 옛날부터 이 프로그램 보면서.
1: 왜요?
0: 맛있는 거 다 먹고
1: 좋은 데 구경하시고
0: 그러니까
1: 특별한 경험도 하시고 부러울 만합니다.
0: 네. 자, 제일 먼저 가볼 곳 어딘가요?
1: 네. 외시 벗어길이 시작되는 곳 경상북도 청송의 주황산 계곡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약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계곡의 물소리와 약수의 맛도 느껴보고 그 외에 네 가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0: 네, 화면 해설로 들려드리는 KBS 한국인의 밥상 이선영 성우의 화면 해설로 함께합니다.
2: 경북 청송에서 영양, 봉화를 거쳐 영월까지 240km 외시 벗어길의 시작은 청송 주황산 계곡입니다. 산과 계곡을 뒤뜰 삼아 살아온 청송 사람들에겐 그저 평범한 마을 길이었답니다.
3: 62세 박숙자 씨.
4: 우리 학교 다닐 때 지름길이에요. 도로가 옛날에 비포장 도로가 있는데 막 다니면은 돌도 튀고 하는데 조금씩 질러가는 길.
5: 추억의 길이에요.
2: 학교를 오가던 추억의 이 길은 여름이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바로 약수 때문인데요. 물이 솟아나는 소리가 고고고고 하는 닭의 소리 같다 해서 닭이 약수라 부른다는데요. 보글보글 탄산이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는 닭이 약수는 특히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이들 찾아옵니다. 주변이 붉게 변할 만큼 철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그야말로 약처럼 먹는 물입니다.
3: 자막 경상북도 청송군 중평마을.
2: 약수가 몸에는 좋지만 먹기엔 좀 부담스럽지요. 탄산과 철성분 때문에 톡 쏘면서도 특이한 맛이 나기 때문인데요.
6: 국자 사들아.
3: 약수물에 설탕을 탄다.
4: 옛날에 먹어보고 이거 안 먹어봤대.
6: 그렇지. 그만 나나 한번 먹어보자.
2: 네, 그래서 이렇게 설탕을 타거나 엿을 함께 먹곤 했답니다. 주황산 약초도 약수만큼 유명하답니다.
4: 마늘.
2: 이건 부처손이라는 건데요.
4: 부처님 손끝이 생겼다고 부처손이. 이거는 바위틈에서 자생하는 건데 부처손이라고 요즘 시중에는 항암에 좋다고.
3: 주목 씨.
7: 속에 약초가 귀한 게 많이 있는
4: 엄나무예요.
2: 네, 약수에 부처손 같은 귀한 약초들을 듬뿍 넣고 백숙을 끓입니다.
3: 숙자 씨가 약수에 각종 약초와 닭을 넣는다.
4: 약물로 백숙을 하게 되면은 닭의 냄새가 없어요. 닭의 냄새가 없고 이거 철분 탄산 때문에 이 닭이 빨리 익는데요. 익고 비린내 같은 것도 없고.
3: 다슬기를 통에 쏟아붓는다.
2: 여름이면 가장 흔한 다슬기. 청송 사람들은 이걸 골불이라고 부른다는군요.
4: 해서 골불을 주셔서 여기에다가 이래 담아가지고 이게 용기예요. 지금 같으면은
3: 숙자 씨가 고무신에 다슬기를 채운다.
4: 비닐봉지가 없는 시절이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와요.
2: 고무신 가득 골불이 담아오는 날은 꼼짝없이 솥단지 옆을 지키고 앉아있곤 했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알맹이를 꺼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파르스름하게 삶은 국물에 오이와 골부리살을 넣고 냉국을 만듭니다. 새콤 쌉싸름한 맛에 속이 시원해지는 여름 별미지요.
3: 차막 골부리 냉국.
2: 돌부리 삶은 물은 조미료가 필요 없는 만능 육수랍니다. 된장과 고추장을 풀어놓고 장떡을 만든다는군요.
3: 66세 권순향 씨.
4: 먹으러 갈 때 이걸 호박이 버렸었어요. 싸갖고 또 도시락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와갖고 이거 뭐 이걸 짭짤하게 해가 많이 먹으니까 물을 많이 먹잖아요.
2: 약수물을 많이 먹게 하려고 짭짤하게 만들어 들고 갔다는 어린 시절 그 장떡은 찌는 방법이 좀 달랐답니다. 우선 솥뚜껑 안쪽에 보자기를 깔고 반죽을 넓고 두툼하게 펼쳐놓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골부리 쌀을 골고루 올리는데요.
4: 이거 진짜 옛날 방식이다.
2: 반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자기를 팽팽하게 당겨 묶은 다음 솥 위에 올립니다. 밥을 하면서 동시에 장떡도 찌는 일석이조의 조리법.
3: 66세 권순향 씨.
4: 밥물이 끓어오르면 이게 떡이 더 맛있어요. 밥물하고.
2: 네, 밥물이 끓어 넘치면서 장떡에 슬쩍슬쩍 다 촉촉하면서도 더 구수해진답니다. 이번엔 고추장에 박아두었던 파를 썰어넣고 부추와 함께 볶습니다. 여기에 삶은 골부리 쌀을 넣고 조림을 만드는데요. 큰 양푼에 매콤한 골부리 조림을 넣고 밥을 비벼 놓으면 여기저기서 숟가락 들고 찾아오곤 했다지요.
0: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계곡의 약수터 물소리 착 듣고 있으니까 시원해지네요.
1: 네, 네. 우리가 스튜디오에 에어컨이 나와서 시원한 것도 있겠지만 물멍이라고 하죠. 네. 그 쪼르르 흐르는 물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좋죠. 마음이 좀 편안하고 시원한 느낌이 맞습니다. 들잖아요. 그런 네. 느낌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0: 그 달기 약수로 끓인 약초백숙에 여러 가지 골부리 음식까지 나왔는데 저는 더운 여름에도 음식은 무조건 따뜻해야 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약초백숙을 좀 먹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유해진은 보통 어떤 게 좀 땡기세요?
1: 저는 또 오승원 아나운서와 입맛이 반대죠.
0: 그러니까요.
1: 찬 음식 좋아합니다.
0: 네, 그 물에 그래서, 좋아하셨고 네. 저번에.
1: 그래서 그 골부리로 만들었다는 냉국을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이 골부리가 표준어로는 다슬기인데 제가 평소에도 자주 가는 다슬기 해장국집이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네.
1: 근데 그 뜨거운 국밥을 먹으면서도 아 맛이 굉장히 시원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차갑게 먹으면 더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건 독특하겠네요, 그죠?
1: 네, 예. 많이 독특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영양의 송아마을입니다.
0: 네, KBS 한국인의 밥상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3: 세 남자가 산길을 올라간다.
2: 영양은 육지 속 섬이라고 불릴 만큼 사람의 발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오지가 많은데요. 산길을 오르며 뭔가 찾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3: 39세 이승형 씨.
5: 큰 건 새끼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크기.
2: 아, 네. 이게 사냥의 배설물이랍니다.
3: 69세 이상철 씨.
8: 사냥이 살고 있다는 것은 영양이 청정지역이고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표.
2: 지난해부터 이 주변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다는데 사냥이 정말 살고 있네요. 예전엔 산에 흔하게 살던 야생동물이었는데 점점 멸종위기에 놓이면서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다죠.
3: 송하마을.
9: 갔다 왔어.
3: 65세 김길숙 씨.
10: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이고 더 일찍 올 걸. 한 지금 10년 됐는데 좀 늦은 것 같아요. 그것도.
3: 길숙 씨 부부가 뒷산에 올라간다.
9: 봄치는 충분히 먹을 수 있죠. 지금도.
10: 아 여기 좋은 거 있다.
3: 길숙 씨가 곰취 잎을 자른다.
10: 김보다 더 커져.
2: 산 가까이 털을 잡았더니 조금만 걸어도 주변에 먹을 것들이 천지랍니다.
3: 길숙 씨가 쪼그리고 앉아 채소를 뜯고 있다.
10: 질경이요. 질경이는 질경질경 달보다 진짜 이렇게 안 죽고 살아나잖아요. 진짜 생명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8: 산삼동기.
2: 다른 식물을 휘감으며 자라는 환삼동굴도 생명력이 아주 강하답니다. 그런데 이 골칫덩이 잡초인 환삼동굴도 흔한 들풀인 개망초도 다 먹을 수가 있다는군요. 처음 낯선 길을 함께 가듯 시작한 부부의 귀농 생활 10년.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밥상이었답니다. 산에만 다녀오면 먹을 게 생기니 돈 쓸 일도 많이 줄었다죠.
7: 장마철에는 고기값보다 상추값이 더 비싸요. 그때 얘를 상추 대신으로 사용하면 손색이 없어요.
2: 라이스 페이퍼만 준비하면 끝. 여기에 한삼 동굴, 고들빼기, 자서엽 등 온갖 들풀들을 골고루 위에 올린 다음 맛있게 만든 쌈장으로 간을 맞추고 그 다음엔 꽁꽁

0: 감싸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거칠고 쌉싸름하지만 그래서 더 입맛 당기는 자연의 맛입니다.
1: 길숙 씨가 끓는 물에 곰취를 데치고 있다.
2: 요즘에는 이게 약간 식감이 질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데치면 좋아요.
0: 이번엔 큼직한 곰취를 골라 끓는 물에 데친 다음 김 대신 사용을 해볼 거랍니다. 밥에 멸치볶음을 넣어 섞으면 간간해서 더 맛있다고 하고요. 달걀 지단에 우엉조림 등 뭐든 넣어서 돌돌 말아주기만 하면 맛있는 한 끼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모든 건 다 때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걸 김치를 담가보면 확실히 알게 된답니다. 물을 넉넉하게 붓고 만든 찹쌀풀에 고춧가루를 풀고,
2: 이거 물김치는 생강, 물김치는 생강이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0: 생강, 고추, 양파를 넣은 다음 삶은 감자를 으깨어 넣습니다.
2: 요즘에는 이제 이 감자, 하지 감자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지, 풀어서 넣어야지, 그냥 넣으면 이거 잘 안 풀려서.
0: 네, 여름 물김치는 삶은 감자가 맛을 내는 비법이라는데요. 여기에 소금에 절인 열무를 넣고 버무린 다음 잘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1: 상철 씨가 열무김치를 집어 맛을 본다.
0: 맵고 짠 양념들이 어우러져 시원하고 감칠맛 나게 익은 열무김치처럼 함께 걸어온 부부의 시간이 맛있게 익어갑니다.
3: 야, 여기는 각종 채소를 이용한 음식들을 만나볼 수가 있네요.
4: 네, 일단 들풀들을 뜯어다가 라이스페이퍼에 월남쌈처럼 싸가지고 소스를 찍어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향이 어떨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보통 우리가 일반 월남쌈 먹을 때는 채소에서 나는 향보다는 소스 맛으로 그렇죠. 먹잖아요. 근데 들에서 나는 여러 풀을 이용한 요리니까 좀 향이 진짜 다양하겠다 싶었습니다.
3: 진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김 대신 곰치로 김밥을 만들어요. 야, 이거 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4: 밥에 멸치볶음을 넣어서 데친 곰치로 싸서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특히 마지막에 나온 열무국 관심이 갔는데요. 예. 그 국물의 색과 파릇한 열무의 색이 진짜 예쁘고 맛깔나 보이더라고요. 음식은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네. 이어서 가볼 곳은 경상북도 봉화입니다.
3: 네. KBS 쌍국인의 밥상 계속 들어보시죠.
1: 경상북도 봉화군.
0: 외시 벗은 길은 때로 높고 험한 고개를 넘어야 하는 고된 여정입니다.
5: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이 길을 세 번이나 걸었던 작가가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소설가 김주영입니다. 멀고 험한 길을 세 발로 다 걷고 난 뒤에야 비로소 완성할 수 있었던 소설이 객주라는군요.
0: 이 길이 보부상들의 치열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객주의 배경이 됐답니다.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험한 산길을 오가며 장터를 누비던 보부상들은 길을 따라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던 소통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봉화 오전리 생달마을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마지막 보부상들의 이야기가 전해오는 마을입니다.
1: 최불암 씨가 봉화 보부상 보존연구 회원들과 인사를 나눈다.
6: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 생면마을이 여기에
1: 류중천 씨.
7: 백주 10권 중에 마지막에 보부상이 천봉삼이 그러니까 KBS 그 방송으로
5: 그렇죠.
7: 방영됐던 천봉삼이가 마지막에 노년이 여기 가서 기거하다가 죽는 걸로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마을입니다. 여기가
0: 보부상들의 유일한 쉼터는 주막. 하지만 길 위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날도 많았답니다.
5: 이게 지금 구우시는 게 보부상들이 드시던 거예요?
7: 예, 보던 겁니다.
0: 약탕기에 밥도 지어 먹었다는군요.

0: 이복희 씨.
1: 누가 이런 중에 아프면은 약이라도 따라줘야 되니까.
2: 그렇죠.
1: 이런 가정인데 가다가 배가 고프면은 없으니까 쌀은 있고 약탕기에다가 밥을 해서.
2: 그렇죠. 먹고. 그러니까 예, 예. 밥이 약이에요.
1: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0: 자막 생달 마을.
3: 보부상들이 발견했다는 약수는 마을의 큰 보물이랍니다.
4: 조선시대 때는 우리 오전 약수물이 그 약수물 품평대에서 1등 했다고.
3: 이 약수로 술을 담글 거라는데요. 마을에는 술 빚는 솜씨로 소문난 분이 있답니다. 보부상이 다니던 시절엔 이댁 막걸리 한번 안 먹어본 사람이 없었다죠.
5: 사과도 강질에 담아 이거 오고.
0: 79세 박순예 씨.
5: 고등어나 옹치나 이런 거. 다라 이런 다라에다 해야 이렇게 뒤잡아 이거 오고.
3: 제사상에 올릴 술은 겨우살이 약초로 맛과 향을 더합니다. 하지만 술맛을 좌우하는 건 좋은 물, 약수로 담그면 발효도 잘 되고 숙취가 거의 없다는데요.
0: 자막 약초 막걸리.
6: 와, 싱싱하다. 진짜 통통하게 많이 컸다.
3: 네. 민물새우라는데 상당히 크네요. 금방 잡아온 싱싱한 민물새우는 물개 반죽물을 만들어 입힌 다음 기름에 튀깁니다. 고소한 냄새야 두말하는 잔소리. 고향 돌아와 사는 게 이 맛이다 싶어집니다.
0: 정집시 부부가 민물새우 튀김을 맛본다.
3: 이번엔 마을분들이 오랜만에 힘을 좀 썼다는데요. 땅을 파고 아래 장작불을 붙인 다음 돌을 올려놓습니다. 돌이 뜨겁게 달구어지면 칡농쿠를 덮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주인공 바로 은어입니다. 낙동강 상류에 자리 잡은 봉화는 여름이면 은어가 흔히 잡히는 곳이랍니다.
0: 은어를 호박잎에 싼다.
3: 여기에 감자와 옥수수, 대파 등 두루두루 넣어주고 칡농쿠를 얹은 다음 물을 붓고 흙으로 덮어줍니다. 여름이면 이렇게 구덩이를 만들어 삼을 찌곤 했다죠. 삼을 삼는 구덩이라고 해서 삼구시라고 부른답니다. 그야말로 땅속에 만들어 놓은 자연 찜솥인 셈인데요.
0: 칡농쿠를 걷고 찐 음식들을 꺼낸다.
3: 수박향이 난다는 은어가 호박잎 옷을 입고 잘 익었습니다.
0: 마을 사람들이 은어를 나눠 먹는다.
7: 오, 담백해.
0: 자막 삼구찜.
3: 은어가 많이 잡힐 땐 이렇게 말려두곤 했다죠.
0: 79세 박순예 씨.
5: 대랑 말 넣고 가루 말라가지고 가루로 해가지고 먹고 많이 그랬어요.
3: 말려놓은 은어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육수를 만들었답니다.
0: 말린 은어를 면포에 넣고 끓여 육수를 내고 있다.
3: 은어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는 동안 국수를 삶아놓습니다. 깔끔하고 감칠맛 나는 은어 육수를 차갑게 식혀 국수에 말아먹습니다.
0: 자막 은어 국수.
3: 보부상도 은어잡이도 모두 지나간 과거가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맛의 기억은 오롯이 밥상에 남아있습니다.
8: 마켓에 위인들을 기리는 마을은 들어봤는데 네. 보부상을 기리는 마을이
9: 그렇죠.
8: 있다는 거 굉장히 좀 의미가
9: 독특해요.
8: 있는 네. 네, 맞습니다. 약초 막걸리, 민물새우튀김, 삼구찜, 은어국수 만드는 장면이 나왔는데 네. 저는 민물새우튀김 할게요.
9: 저는 약초 막걸리 플러스 민물새우튀김으로
8: 그렇게
9: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름에 튀긴 음식이니까 막걸리하고 뭔가 잘 어울릴 그쵸. 것 같고 이 약초로 만든 막걸리는 왠지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향도 매력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골라봤고요. 네. 이곳에는 정말 독특한 음식이 많아서 우리가 새로운 음식에 대한 지식을 또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강원도 영월입니다.
8: KBS 쌍국인의 밥상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0: 강원도 영월군.
3: 봉화를 지나온 외시 벗은길은 영월 김삿갓 계곡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0: 세 남자가 강가로 내려온다. 58세 엄주봉 씨.
10: 옛날에 큰 삼선 여기 오면은 물이 맑고 그렇다고. 네. 형님 기억나요? 그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같이 온 거?
11: 기억이 나지 이놈아.
3: 어린 시절 여름이면 계곡에서 살다시피 했다.

0: 하는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1: 옛날에 다 떨어진 러닝 갖고 만들었는데
2: 재원 씨가 러닝 셔츠를 찢는다.
0: 그 시절 고기 잡던 방법을 보여주겠다며 큰 사발에 구멍 뚫린 천을 덮어놓습니다. 고기를 유인하는 미끼는 바로 다슬기. 다슬기를 돌로 찍어 천 위에 골고루 묻혀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이게 바로 보쌈잡이. 보쌈은 잘 됐을까 모르겠네요.
1: 잡았나 잡았나 잡아
3: 보자. 얼마나 잡혔나 보자. 어 많이 잡혔어.
2: 주봉 씨가 물 속에서 사발을 꺼낸다.
3: 고기 막대요.
0: 이제 고기가 정말 잡히는군요.
2: 물고기 세 마리가 들어있다.
1: 야 프레미. 아이고 쉐리. 영어 말로 세리 세리 쉐리 쉐리 쉐리. 어우 맨 보레무지 보레무지
3: 보레무지
1: 보레무지.
3: 아우 옛날에 그릇이 안 보였어.
1: 완전 꽉 찼어 그냥.
3: 거짓말.
1: 여기들이 막 머리를 막 박고 있었다고. 그 정도로 고기가 많았는데 충주댐이 생기면서부터 영월 쪽으로 고기들이 많이 못 올라와요.
2: 자막 팔괘 마을. 주봉 씨가 잡아온 물고기 10여 마리를 체반에 받쳐둔다.
0: 공부하려면 서울로 가야 한다 해서 일찌감치 고향을 떠났지만 여름이면 매운탕 생각이 간절했답니다. 민물고기를 다질 땐 뭔가 특별한 날이었다죠.
2: 채연 씨 부자가 민물고기를 다지고 있다.
1: 귀한 손님이나 와야지 이렇게 하지.
0: 민물고기를 통째로 곱게 다진 다음 두부와 다진 채소를 넣고 버무립니다. 매운탕에 넣을 거라는데요. 민물고기에 밀가루만 넣어 반죽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이걸 원반죽이라고 부른다는군요.
2: 주봉 씨가 끓는 물에 된장과 고추장을 푼다.
0: 된장과 고추장으로 얼큰하면서도 구수한 국물을 만든다. 파를 큼직하게 썰어놓고 시원한 맛을 더해줍니다. 매운탕이 끓기 시작하면 민물고기를 넣어 만든 원반죽을 수제비처럼 뚝뚝 떼어 넣습니다.
4: 점심 겸 어르신들 술안주 겸 완자 떠먹기도 좋고 아이들은 이거 먹을 때 맛있으니까 더 많이 떠먹으려고.
2: 주봉 씨가 솥뚜껑을 연다.
0: 양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원반죽이었다는데요. 이젠 맛으로도 손색이 없죠. 민물고기 반죽을 기름에 구우면 이게 또 색다른 맛이랍니다.
2: 완자가 노릇하게 익어간다.
3: 맛있어요.
2: 주봉 씨가 민물고기를 솥에서 건져 체에 거른다.
0: 이맘때는 민물고기 어죽이 제격이라죠. 그런데 어죽에 감자가 빠지면 안 된다는군요.
2: 주봉 씨가 감자를 갈고 있다.
0: 민물고기 살과 국물을 체에 거른 다음 감자를 갈아서 넣고 죽을 끓인답니다. 여기에 채를 썬 감자까지 넣어주면 감자가 주연인 어죽입니다.
2: 첫째 아들 재현 씨가 화로에 불을 피우고 있다.
1: 지금 머리가 이렇게 하얘갖고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참 건강하셔갖고 참 고맙고 부모님들도 옛날 생각나시면서 조금 더 즐거워하지 않으실까 해갖고 저희가 이렇게 형제가 가끔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해먹는 게 낙인 것 같아요. 이제는
0: 감자의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매력 만점인 별미 어죽입니다.
2: 가족들이 연못에 둘러앉아 있다.
0: 그런데요 어죽을 맛있게 먹는 비법이 있답니다.
2: 주봉 씨가 가족들에게 나눠준다.
0: 물 위에 그릇 띄워놓기.
2: 둘째 아들 주봉 씨.
3: 한 그릇씩 어른들이 떠주시면 뜨겁기도 하고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그 그릇을 이제 물 위에 올려놓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물 기운 때문에 식잖아요. 그 식으면 먹기도 편하고.
0: 차가운 물에 발 담그고 물 위에 뛰어 먹으니 그야말로 식은 죽먹기. 이보다 좋은 낙이 없습니다.
5: 감자와 민물고기로 어죽을 만드네요, 그죠?
6: 네.
5: 근데 더운 여름에는 음식이 잘 식지 않아서 먹기가 어려우니까
6: 네.
5: 물에

0: 슬 띄워서 시켜서 먹는다. 이야, 아이디어 좋네요.
1: 네, 네. 그 우리가 왜 경주에 있는 포석정에서 예전에 술잔을 띄워서 먹었다.
0: 들어봤죠.
1: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네. 죽을 물에 띄워서 먹는 건 진짜 생소한 이야기잖아요.
0: 그렇죠.
1: 정말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이거를 또 물에 발까지 담그고 먹으니까 여름철에 딱 마침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네, KBS 한국인의 밥상 오늘은 외시 버선길 밥상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마지막 곡으로요. 다이나믹 듀오와 라디가 부르는 어머니의 된장국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직무대행 선임과 임원 해임 그리고 회원 제명에 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그동안 문제를 일으켰던 임원과 회원을 회원 투표를 통해 제명했고 협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와 혼선을 조속히 수습할 것을 결의했는데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가운데 청각장애의 비율이 17%입니다. 심지어 2025년 새로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가장 많은 30%가 청각장애인인데요. 농아인협회는 청각장애를 비롯해 언어장애를 포괄하는 전국 단위 단체죠. 한국 수어의 발전은 물론이고 농인들의 권익 증진과 땅에 떨어진 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핑클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Now!

내일은 푸른 하늘, 핑클의 나우로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인권사각지대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장애인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와 한계 짚어보고요. 일자리가 만사다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올바른 직업생활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상식 기사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문화나들이에서는 발달장애 예술가 김석현의 개인전과 2026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소식까지 전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김찬홍입니다. 저는 이제 절시력 당사자이고 1인 기업인 접근성 연구소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각장애인의 주로 디지털 접근성 또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인공지능과 접근성의 관계 또 시각장애인분들이 실제로 접근성 관련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들을 연구해서 제공하고 실은 제가 이제 2월 28일까지 이제 시각장애 학교에 근무하다가 3월 1일부터 창업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넓은 현장에서 시각장애인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양한 이제 기술들을 연구하고 개발자분들이랑 소통하고 있고요. 뭐 이를테면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을까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뉴스레터에 이제 한 주간의 접근성 소식과 저의 이제 의견을 같이 해서 이렇게 발행하고 있고요. 접근성 관련 행사에 참여해서 또 간단하게 이렇게 리포팅도 하고 있고 또 기술적인 내용 뭐 이를테면 뭐 웹 에이전트나 웹 MCP나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도 블로그에 올려두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이 AI를 이용해서 이제 정보를 좀 더 주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페퍼톤스의 21세기의 어떤 날 듣고 싶습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 문제를 짚어보는 인권사각지대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온라인에서의 장애, 혐오 표현과 이를 법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본다고요?
1: 네. 이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이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을 조롱하는 데 만연하게 쓰이고 있고 또 정치인들조차 장애 관련 비하 표현을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말로 써온 것이 현실입니다.
0: 네.
1: 올해도 한 지방선거 후보의 배우자가 이 언론 보도에 불만을 품고 SNS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명칭을 섞어서 이 비난글을 올렸고 장애인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발언들이 반복되는데도 정작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는 굉장히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시행된 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괴롭힘 조항 등의 내용 그리고 각각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자, 이 최근에 그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혐오 표현을 강력하게 규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1: 네, 올해 7월 7일부터 시행된 이 정보통신망법의 핵심은 인종, 국가, 지역, 그리고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또 소속 수준, 또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이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또는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새로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명시적으로 이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제재 수위도 낮지 않습니다. 이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조롱이나 혐오성 게시물을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또 민사적으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일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플랫폼은 이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삭제 그리고 차단 또 노출 제한 계정 정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도 새로 생겼습니다.
0: 그 시행 이후에는 어떤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1: 네. 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줄여서 방미심의가 이 법 시행에 맞춰서 대응을 강화했는데요. 차별과 혐오 표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시적이고 중점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고 또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전국 11개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대상 미디어 윤리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박미 시민은 그동안에도 최근 3년간 한 3천여 건 이상의 차별 그리고 비하 정보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해왔다라고 밝혔는데요.
0: 네.
1: 이 법 시행 직전에는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이 SNS 계정을 삭제 차단한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 장애를 포함한 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틀이 이번에 처음으로 갖춰진 셈입니다.
0: 예.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1: 네. 이 시행 첫날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지적은 이 혐오 차별 정보나 또는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법 해석에서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또 무엇이 처벌 대상인 혐오 표현이고 또 무엇이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0: 네.
1: 특히 법적 분쟁을 피하려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면서 정작 또 합법적인 표현까지도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큽니다. 근데 또 반대 의미에서도 한계가 있는데요. 이 법의 실질적인 의무 대부분이 개별 게시자가 아니라 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돼 있다는 점입니다.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또 삭제, 차단 또는 노출 제한, 또 계정 정지 같은 조치는 모두 대규모 플랫폼의 몫이고 이 정작 혐오 표현을 직접 작성한 개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법이 플랫폼이 얼마나 좀 신속하게 지우느냐를 규율하는 데 가깝고 또 애초에 그런 표현을 반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개별 사용자의 발화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선제적으로 게시물을 지운다고 해도 이 작성자는 뭐 다른 계정으로 또는 다른 플랫폼에서 같은 표현을 얼마든지 좀 반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0: 그렇군요. 반대로 장애인을 혐오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한계가 존재한다면서요?
1: 네. 이 형사처벌도 반복적으로 조롱 혐오 게시물을 유통한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이 큰 한계인데요. 이 장애인을 겨냥한 또 장애에 대한 혐오 표현은 한 사람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여러 익명의 사용자들이 그냥 각각 한두 차례씩 산발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개별 게시물들은 처벌 요건인 반복성을 충족하지 못해서 사실상 처벌이 어렵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이런 법의 이제 구제 구조는 국가와 플랫폼이 이제 모니터링하고 삭제 차단하는 방식이 중심이기 때문에 정작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된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들이 직접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또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절차는 여전히 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0: 네.
1: 그래서 장애가 이 보호에 명시됐다는 상징적 의미는 큰데 실제 피해 구제로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또 많은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다른 나라들은 이 온라인 혐오 표현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나요?
1: 네, 이 독일이 좀 가장 강력한 규제 모델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2017년에 제정된 이 네트워크 집행법은 2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가진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명백히 위법한 혐오성 게시물을 신고 접수한 후에 24시간 이내에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최대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독일 형법은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선동 자체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독일은 이러한 혐오 표현을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독일에서도 이 플랫폼들이 벌금을 피하려고 신고만 들어오면 일단 지우고 보는 이제 오버블로킹이라고 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강한 규제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0: 네, 기존에 있던 장애인 차별 금지법으로는 혐오 표현을 좀 다룰 수가 없는 건가요?
1: 네, 그 장애인 차별 금지법 32조에 이 괴롭힘 금지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장애인이 성별, 연령 또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라고 선언하면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뭐 학교나 시설 또는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이나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 표현 또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이 괴롭힘을 한다면 차별 행위로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근데 이 조항으로는 일반적인 온라인 혐오 표현을 규율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1: 네. 이 조항이 전제하는 이 괴롭힘이라는 것이 이 학교나 시설, 직장, 또 지역사회처럼 어느 정도 특정된 관계나 공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21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장애 비하 표현을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사용을 했고 장애계 단체들이 국회의원 6명에 대해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은 의원들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이 표현이 이 원고 개개인, 장애인 개개인을 모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상의 차별을 단정하기 어렵다. 라는 이유를 들면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단체들이 이 장애 비하 표현이 사용될 때마다 장애를 조롱과 비하의 언어로 사용하는 문화를 중단하라 라고 계속 요구해왔지만 사실 이런 발언에 대한 실효적인 법적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국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좀 특정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에는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지만 이 불특정 장애인 다수를 향해서 반복적이고 재생산되고 있는 이 사회적 혐오 언어 자체를 규율하는 데는 좀 애초에 설계되지 않은 법이란 한계가 뚜렷합니다.
0: 그렇군요. 한계가 이처럼 명확해 보이는데 앞으로는 어떤 부분이 또 필요할까요?
1: 네. 이 먼저 개정된 이 정보통신망법의 혐오 또 차별 정보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무엇이 좀 처벌 대상인지 예측 가능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 플랫폼에만 삭제 의무를 지우는 구조를 넘어서 이 혐오 표현을 직접 작성한 개인에 대한 책임을 조금 더 실효적으로 물을 수 있는 장치도 보완돼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1: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 쪽에서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장애인 집단 전체를 겨냥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 장애계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예를 들어서 단체 소송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강화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0: 네.
1: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제 법들 이전에 장애를 조롱과 모욕의 소재로 쓰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더는 용인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사회적 인식이 함께 자리 잡아야 또 이런 제도들도 좀 실질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였습니다. 베이비복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장애인 고용정책과 장애인 취업 관련 구인정보 안내해드리고 있죠. 일자리가 만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발달장애인의 올바른 직업생활을 위해 알기 쉬운 노동상식을 쉬운 뉴스로 제공하고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는 발달장애인이 고용과 노동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자료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7월에는 고용개발원과 장애인 전문 언론인 에이블 뉴스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알기 쉬운 자료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기존의 공단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던 알기 쉬운 자료를 에이블 뉴스 내에 쉬운 뉴스의 형태 기사로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노동과 고용에 대한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최근에는 어떤 내용의 기사가 연재되고 있습니까?
1: 최근에는 알기 쉬운

0: 노동상식 시리즈를 통해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방법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정해진 시간의 근무, 연차휴가 등 직장생활에 꼭 필요한 노동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복잡한 법률 용어나 어려운 표현 대신에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기사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1: 네.
0: 용어들에 대한 풀이도 쉽게 되어 있어서 발달장애인들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 알기 쉬운 자료와 기사는 각각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0: 알기 쉬운 자료와 기사는 장애인 공단의 홈페이지 내 알기 쉬운 자료 게시판과 네이버 뉴스의 쉬운 뉴스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알기 쉬운 자료 게시판에는 노동상식 이외에도 금융, 직장 예절, 고객 서비스, 성희롱 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알기 쉬운 자료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알기 쉬운 자료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좋아지고 발달장애인의 직업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자, 다음은 이번 주 채용 정보입니다. 유니클로에서 장애인 매장 정리원 모집 중이라고요.
0: 네, 글로벌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에서 장애인 매장 정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경기 하남점과 용인점, 수원점, 화성점으로 총 4개 매장이고요. 매장 운영을 지원하는 단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주요 업무는 의료 상품의 보안팩 탈부착, 가격 변경 스티커 부착, 폴리백 제거와 포장, 그리고 다양한 청소 등으로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는 업무들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채용은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 모두 지원할 수 있어서 매장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 관리 업무를 경험하면서 유통 현장의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네. 입사하게 된다면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0: 근무 계약은 최초 6개월 계약으로 진행이 되어서 최대 2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요. 이후에는 평가를 거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하루 5시간 스케줄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근무 시간은 매장 개장 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로 시급은 주휴상을 포함해서 약 13,600원을 지급받습니다. 지원을 희망한다면 이력서를 작성해서 장애인공단 담당자의 이메일로 7월 31일까지 지원서 제출하면 되고요.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애인공단 경기지역본부 031-600번에 0216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제한 경쟁 채용 소식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3명의 장애인 모집하네요.
0: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장애인 제한 경쟁 채용으로 3명의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정규직 경영지원 분야 1명과 체험형 청년 인턴 경영지원 분야로 총 2명이고요. 모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채용이 진행이 됩니다. 정규직 분야는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노사 협력과 윤리 경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고요. 체험형 청년 인턴은 부서 업무 지원과 경영 지원 업무 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1: 네. 어떤 조건으로 근무하게 될까요?
0: 정규직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공통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고요. 체험형 청년 인턴은 등록 장애인 가운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체험형 청년 인턴의 계약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이고요. 급여는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포함해서 월 220만 원 수준입니다. 정규직의 급여는 재단 내규에 따라서 지급되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지원을 희망한다면 7월 29일 오후 5시까지 재단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장애인공단 대전지역본부 042-620-623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자, 부산 디지털 훈련센터에서는 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맞춤 훈련 실시하고 있다고요?
0: 네, 장애인 고용공단 부산 디지털 훈련센터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과정과 디지털 영상 편집 과정 훈련생을 모집 중인데요. 이번 과정은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자격증 취득과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과정은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 활용과 생성형 인공지능 체험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활용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디지털 영상 편집 과정은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도구를 활용해서 영상과 그래픽 편집 기술을 익히고 GTQ와 포트폴리오 제작까지 지원을 합니다.
1: 네, 훈련 일정과 참여 혜택도 안내해 주시죠.
0: 훈련은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 디지털 훈련센터에서 진행이 되고요. 디지털 리터러시 과정은 3개월 동안 360시간, 디지털 영상 편집 과정은 5개월 동안 600시간의 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훈련은 8월 18일 날 시작해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고요. 훈련 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해서 월 최대 33만 4천 원이 지급이 되고요. 중식 제공과 교재 지원 자격증 취득비는 물론이고 수료 이후에는 취업 알선과 사후 지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한다면 7월 31일 오후 6시까지 입학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요. 관련한 문의사항은 장애인공단 부산디지털훈련센터 051-964-53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자, 전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공직 진출을 꿈꾸는 장애인들을 위해 공무원 준비반 훈련생 모집한다고요?
0: 네, 장애인공단 전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준비반 교육생 10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국가직과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장기 교육 과정인데요. 국어와 영어, 한국사 등 공통 과목은 물론이고요. 선대 과목의 온라인 강의와 기본서 일부가 제공이 됩니다. 또한 주 1회 영어와 행정법 과목의 직강도 운영이 돼요. 공무원 시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 만큼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 수강 혜택과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0: 교육은 전남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하루 6시간씩 운영이 되고요.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훈련 비용은 전액 무료이고요. 월 최대 28만 원의 훈련 수당까지 지급을 받으면서 공무원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희망한다면 8월 7일까지 입학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을 하면 되고요. 이후에 선발 평가와 모의고사를 거쳐서 최종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8월 24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이번 공무원 준비반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956-8225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자, 대전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전기전자 분야의 장애인 직업훈련생을 모집하는 훈련 정보 끝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장애인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기전자 분야의 직업훈련생을 모집 중인데요. 이번 과정은 스마트 전력 전자와 전기 시스템 제어, 지능형 시스템 등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술을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훈련 과정에서는 전자기기 기능사와 전자계산기 기능사, 정보처리 기능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을 준비할 수 있어서 향후 자동 제어 시스템 개발이나 전자부품 개발 업체 등으로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이고요. 교육 훈련비나 식비 등 모두 전액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요. 입학을 희망한다면 장애인공단 대접 직업능력개발원 042-366-541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였습니다. 시아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사랑의 인사.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에는 장애계와 비장애계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발달장애 예술가죠? 김석현 작가의 개인전이 제주에서 열린다고요?
1: 김석현 작가가 오는 7월 29일까지 서귀포시 독립예술공간 키위세 스테이션에서 개인전 어디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제주 장애예술 창작지원단체 사단법인 누구나가 진행하는 연간 전시 프로젝트의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김석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오랜 시간 이어온 동물 초상 연작을 선보입니다. 작품 속 동물 초상들은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종도 다르고 표정도 제각각이지만 한데 모인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어딘가를 향해 함께 이동하는 무리처럼 보입니다. 작품 안에서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각각의 존재는 자신만의 개성과 방향을 일치하는 채 화면 위를 묵묵히 나아갑니다.
0: 네, 그런 방향성이 김석현 작가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1: 네, 그 방향성은 매일 새로운 존재를 마주하고 그날의 직감과 감각을 따라 한 점씩 그려내는 김석현 작가의 작업 방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신의 감각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또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를 화면 위에 탄생시키는 방식입니다. 전시는 현대미술에 익숙한 문법과는 또 다른 자리에서 장애예술이 지닌 고유한 감각과 자유로운 표현의 힘을 보여줍니다. 또 목적지를 확신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감각을 믿고 자기 방향을 지키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0: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2026년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작품 접수가 진행되고 있네요.
1: 올해로 5회째를 맞는 2026년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은 장애인이 단순한 미디어 소비자를 넘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창작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올해 슬로건은 콘텐츠로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미디어입니다. 장애를 주제로 한 콘텐츠는 물론이고 장애인이 직접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모 분야는 모두 4개입니다. 장애를 주제로 한 영상과 오디오 콘텐츠, 장애인이 제작한 영상과 오디오 콘텐츠, 장애 주제 또는 장애인 제작 분야의 짧은 영상물, 숏폼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또 장애인 방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 부문도 마련돼 있습니다.
0: 이 방송 형식에 따라 가산점도 주어진다고요?
1: 네, 자막, 화면 해설, 한국 수어 등 장애인 방송 형식으로 제작된 작품에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와 국민 생각함을 통한 국민 투표 결과를 합산해 선정됩니다. 시상식은 세계 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을 기념하는 장애 공감 주간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약 11% 늘어난 147편의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대상에는 갑작스러운 장애로 휠체어를 타게 된 영화감독이 장애 부부의 일상과 가족의 연대를 담아낸 작품 털썩 벌떡이 선정됐고 시각장애인 실습생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와 장애인 배우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등도 수상작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작품 접수는 8월 6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0: 오늘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출연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연극, 제목이 참 재밌네요. 똥 싸러 가는 길이 개막하는군요.
1: 극단 창작 공동체 무적의 무지개가 7월 30일 오후 2시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광명극장에서 연극 똥 싸러 가는 길을 공연합니다. 무적의 무지개는 2021년 극단을 연 뒤에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의 작품으로 만들어온 창작 공동체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패션에 대한 질문을 던지거나 장애인이 좀비 역할을 도전하는

0: 라는 작품 등을 통해 예술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만들기를 시도해 왔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똥 싸러 가는 길은 장애인 4명이 똥을 주제로 자신의 사연을 각자의 목소리로 펼쳐내는 연극입니다. 장애인들이 배변과 관련해서 겪은 실제 사연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본을 만드는 공동 창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문 연출가와 장애인 당사자들이 함께 작업했고요. 대본 작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배우로도 직접 무대에 오릅니다.
1: 네, 제목과는 다르게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이 주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0: 작품은 스탠딩 코미디 형식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난처할 수 있는 배변의 문제를 어둡고 심각하게만 다루기보다는 솔직하고 생생한 이야기와 웃음으로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출근길에 곤란한 일이 생길까봐 아침을 먹어본 적이 없는 인물, 마음에 드는 이성 앞에서 배변 활동을 조절할 수 없어서 난감했던 인물 등 서로 다른 나이와 성별, 장애의 종류를 가진 출연자들의 이야기가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이들에게 똥 싸러 가는 길은 모두에게 멀고 험난했지만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과 해결 방식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무적의 무지개는 연출이나 각색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작업했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일상을 특별한 사건으로 소비하기보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곤혹스러움과 불편함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1: 다음 소식 들어보죠. 영화 넘버원이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됐네요.
0: 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가 영화 넘버원 배리어프리 버전 제작을 위한 음성 해설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넘버원은 어느 날부터 엄마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씩 줄어드는 숫자가 보이기 시작한 하민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하민은 그 숫자가 0이 되면 엄마 은실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엄마를 지키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영화 배우 최우식 씨가 하민 역을 맡은 온가족 힐링 영화입니다. 배리어프리 버전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도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화면 해설과 배리어프리 자막 등을 더한 버전인데요. 이번 작품은 영화의 장면과 감정을 소리와 자막으로 더 세심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음성 해설 작업에 함께한 분들도 소개해 주시죠.
0: 이번 배리어프리 버전 연출은 김태용 감독이 맡았고 내레이션에는 김준환 배우가 참여했습니다. 김태용 감독은 영화 거인과 여교사 등을 통해 섬세한 감정선과 감각적인 연출력을 보여준 감독입니다. 이번 넘버원은 최우식 씨와 12년 만에 다시 만난 작품으로도 주목받았는데요. 김태용 감독은 이번 배리어프리 녹음 작업을 통해서 작품에 담고자 했던 정서와 메시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내레이션에 참여한 배우 김준환 씨도 이번 작업을 통해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에 처음 함께했습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여러 영화, 드라마를 통해 폭넓은 연기를 보여온 배우인 만큼 영화가 가진 따뜻한 분위기를 음성 해설로 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화 넘버원의 배리어프리 버전은 믹싱과 배리어프리 자막 작업을 거친 뒤에 8월 말부터 공동체 상영과 관람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다음 소식 들어보죠. 세계 정상급 발레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갈라 공연이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다고요?
0: 발레 갈라 공연 우리 시대 에투알 2026이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동양인 최초로 파리 오페라 발레 에투알에 오른 박세은이 큐레이터를 맡아서 출연진과 프로그램을 직접 구성한 무대입니다. 예술의 전당이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2024년과 2025년에 호평을 받았던 파리 오페라 발레 에투알 갈라를 한층 확장한 공연인데요. 박세은이 유럽과 미국 무대에서 쌓아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파리 오페라 발레, 라스칼라 발레, 뉴욕 시티 발레를 대표하는 스타 무용

0: 꽃농수들이 서울 무대에 오릅니다. 출연진 역시 화려합니다. 박세은을 비롯해 파리 오페라 발레의 에투알 아망딘 알비송, 블루앤 바티스토니, 프리미에르 당수에르 폴 마르크, 기욤 디오프, 로렌조 렐리가 함께합니다. 여기에 라스칼라 발레의 에투알 니콜레타 마니와 수성무용수 티모페이 안드리아 상코, 뉴욕시티 발레의 수성무용수 타일러 팩과 로만 메히아도 참여합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미국을 대표하는 발레단의 간판 무용수들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입니다.
1: 자, 그러면 어떤 작품들이 무대에 오르게 될까요?
0: 네, 공연은 A, B 이렇게 두 개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7월 29일과 30일에 선보이는 A 프로그램에서는 타일러 팩과 로만 메히아가 제롬 로빈스의 또 다른 춤들을 피아니스트 손정범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선보입니다. 박세은과 기욤 디오프는 루돌프 누예레프 버전의 로미오와 줄리엣, 발코니 파드되와 롤랑 프티의 타이스 명상곡 파드되를 공연합니다. 8월 1일과 2일에 열리는 B 프로그램은 세계 초연 작품으로 막을 올립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 전 에투알이자 안무가인 장 기욤바르가 박세은에게 헌정한 신작 달빛이 드뷔시의 음악과 손정범의 라이브 피아노 연주로 처음 공개됩니다. 그리고 공연의 마지막은 전 출연자가 함께하는 라 바야데르 전막 하이라이트로 꾸며집니다.
1: 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문화 나들이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시간 안내해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Will이 부르는 내 생의 아름다운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오른쪽 구석에 프로메테우스가 있다. 나에게 귀스타브 모로를 처음 각인시킨 바로 그 그림이다. 그림은 원화를 봐야 하는구나. 누구나 한 번쯤 해볼 법한 이 말이 처음 이 작품 앞에 섰을 때는 자연스레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고 쇠사슬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몰라도 된다. 이 그림에는 설명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 모로가 그린 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존재의 결기다. 미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단호한 순교자처럼 그는 프로메테우스를 비장하고 강인하게 세워놓았다. 40대에 접어들어 살롱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모로가 자신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세상에 선언하는 작품처럼 느껴진다. 바로 옆에는 에우리디케의 무덤가에 있는 오르페우스가 걸려있다. 리라의 명수 오르페우스는 독사에 물려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를 되찾기 위해 지하 세계의 신을 설득하여 부인을 데리고 나올 기회를 얻는다. 단 하나의 조건, 지하 세상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 것.

의 다 나왔을 때 그는 몸을 돌리고 그 순간 에우리디케는 다시 죽음의 세계로 떨어진다. 그림은 에우리디케를 찾으러 가기 전의 죽음인지 혹은 다시 죽음의 세계로 떨어진 다음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무덤 앞 물가에서 벼락을 맞아 밑동만 남은 말라 죽어가는 나무에 기대선 오르페우스의 깊은 슬픔이 전부를 말해준다. 붓질은 눌러 찍은 듯 거칠고 무덤 뒤에 진갈색 숲과 그 너머의 음울한 진청색 하늘이 강하게 맞선다. 오르페우스의 옷에 깔린 진청색은 그 대비를 더 무겁게 끌어당긴다. 1891년경 작품이라고 한다. 1890년, 모로의 유일한 친구 알렉상드린이 세상을 떠났고 이 그림은 그 상실을 끌어안은 화가 자신의 비애를 토로하고 있다. 옆에 프로메테우스와 비교해보면 더 선명해진다. 한쪽에는 선지자적 야심이, 다른 쪽에는 죽음과 상실 앞에 침잠이 있다. 화풍도 달라졌다. 프로메테우스가 대생의 뼈대 위에 서 있다면 말년의 오르페우스는 색채가 먼저 감정을 밀어올린다. 대상의 설명보다 내면의 기류가 앞선다. 이제 살롬의 앞에 선다. 팜파탈의 전형으로 그려진 요염하고도 환상적인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여인이다. 모로는 1870년 무렵부터 살로메를 붙잡고 여러 버전으로 반복해 그렸다. 춤추는 살로메, 감옥 앞에 살로메, 잘린 요한의 머리와 마주하는 살로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춤추는 살로메다. 몸 위에 연꽃, 호루스의 눈 같은 상징들이 가는 선으로 촘촘히 새겨져 있어 보석 세공처럼 반짝인다. 그래서 이 그림은 문신한 살로메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4층 전시실에서 이 작품들을 보고 있자니 3층이 크고 넓게 작가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자리였다면 4층의 작품들은 훨씬 더 깊고 내밀한 목소리로 다가오는 듯하다. 3층이 조망이라면 4층은 대면에 가깝다. 이제야 모로가 자신의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건네고 싶었는지 그 마음속 동선이 어렴풋이 읽힌다. 1층은 작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의 생각이 담긴 스케치, 자칫 소홀히 취급되기 쉬운 드로잉 같은 소형 작업들까지 전부 보존하려는 공간이다. 중요한 것은 그 보존이 수장고처럼 닫힌 형태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람객은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 빽빽한 벽면을 따라 작품을 끝까지 볼 수 있다. 과장해 말하자면 보이는 수장고다. 요즘 박물관들이 소장품을 수장고에 잠재우지 않고 공공에게 최대한 개방하려는 취지로 전면에 드러내는 흐름이 있는데 모로는 이미 그와 비슷한 발상을 자기 방식으로 실현해 두었다. 실제로 살았던 아파트를 보존한 2층은 작가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그의 표현대로 어떤 환경에서 꿈을 꾸었는지를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층이다. 부모에 대한 회상, 개인사가 담긴 실제 사용하던 물건과 기록물의 사이를 걸으며 우리는 예술가 모로 이전에 인간 모로를 만나게 된다. 오늘날 박물관의 어휘를 빌리자면 아카이브를 적극 활용한 전시 공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그리고 3층 전시실에서 모로는 예술이 찬미하는 아름다움과 승리의 아우라를 크게 펼쳐 보이며
자신의 세계를 한 번에 조망하도록 만든다. 그 다음에야 4층이다. 여기서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관람객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려는 듯하다. 그래서 3층에서 4층으로 오르는 휘돌아가는 계단이 화가의 내밀한 세계로 들어가는 신비한 출입구처럼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모로가 방문객들이 1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수직 동선을 따라가며 단순히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깊게 느끼는 쪽으로 지각을 이동시키길 바랐다고 짐작한다. 모로라는 세상은 그렇게 층을 오를수록 조금씩 가까워지는 방식이라야 비로소 열리는 것일지 모른다.

0: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1: 생각에 잠긴 채 4층 안쪽 전시실을 돌아 나오며 계단 가까운 방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전시실 가운데 가림막 벽의 창가 쪽에 대형 정사각형 작품 하나가 눈길을 붙잡는다. 얼핏 보면 흰색과 갈색으로 칠해진 어슴푸레한 면만 보이고 뚜렷한 형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는 순간 바탕에 숨겨진 엄청나게 세밀한 드로잉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제목을 찾아보게 된다. 알렉산더 대왕의 승리. 기원전 326년 알렉산더 대왕이 북인도의 왕을 정복한 사건을 그린 그림이다. 승리의 여신 니케가 날개를 펼친 채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고 높은 왕좌에 앉은 알렉산더 그리고 그 발치에서 바닥에 엎드려 애원하는 패자. 그러나 곧 이 사건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중심이라기보다 상상과 환상을 마음껏 펼치기 위한 장치처럼 느껴진다. 가운데 흰 덩어리가 거대한 산임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그림이 열리기 시작한다. 산 속에 섬세한 선으로 그린 궁전이 숨어 있다. 마치 펜으로 그린 세밀화처럼 겹겹이 겹친 건축물들이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펼쳐져 있다. 건물의 구석구석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아래 연못이 보이는가 싶더니 이제는 커다란 부처 입상까지 드러난다. 그 밑에는 정면을 향한 코끼리 세 마리가 늠름하게 서 있다. 처음에는 갈색으로만 보이던 양쪽 하단에는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촘촘한 선으로 빼곡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도 뒤늦게 알아차린다. 색채는 대생을 따라가기도 하고 대생의 선과 무관하게 넓은 면으로 번지기도 한다. 관람객의 눈은 색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그 안에 숨은 형상을 발견하고 멈춘다. 그러다 다시 옮기고 또 멈춘다. 지극히 사실적인 디테일들이 겹쳐지고 쌓이며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환상의 세계 속을 한없이 걷게 한다. 마침내 오른쪽 아래 구석에 다다르면 연꽃을 손에 쥔 채 바닥에 앉아있는 젊은 여인과 그 뒤에선 전사를 만날 수 있다. 두 사람은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 관람객에게 목례하는 듯하다. 전사의 발밑에는 작가의 서명이 있다. 모로는 이 작품을 1874년에 시작해 1890년경에 끝냈다고 한다. 이 끝없는 디테일의 세계를 발견하는 놀라움은 옆에 전시된 주피터와 세멜레에서 더 커진다. 그림 앞에 서면 첫눈에 표면의 반짝임과 색채에 압도된다. 세로 2미터가 넘는 화폭 전체가 푸른빛을 띤 거대한 보석처럼 반짝인다. 신들의 왕 주피터가 인간 세멜레를 사랑하자 주피터의 아내 주노가 질투에 사로잡혀 꾀를 낸다. 세멜레에게 주피터의 본 모습을 보여달라고 청하게 만든 것이다. 번개의 신인 주피터가 본 모습으로 나타나는 순간 세멜레는 그 번개를 견디지 못하고 타죽고 말았다. 결국 세멜레는 죽고 그녀가 잉태했던 아이는 주피터의 허벅지에 꿰매어져 다리 차기를 기다렸다가 세상에 나와 바쿠스가 된다. 그림의 중심에서 왕좌에 앉은 주피터의 머리 뒤로 빨갛고 노란 불길이 뻗어나온다. 그의 무릎 위에는 죽어가는 세멜레와 날개 달린 아기가 놓여있다. 그 아래에는 죽음과 고통을 상징하는 두 알레고리, 독수리와 반인반수의 신이 자리한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밤과 죽음의 세계가 펼쳐지고 초승달을 머리에 인 여신이 그 영역을 상징한다. 거대한 화폭의 구석구석이 어디 한 군데 비어있지 않다. 건축물을 바탕으로 인물과 식물, 크고 작은 형상들이 층층이 자리 잡아 시선이 잠시도 쉬지 못하게 만든다. 수집가의 의뢰로 그린 작품이며 1895년에 완성했다고 한다. 주피터의 무릎에서 두 팔을 머리 위로 들고 허리를 뒤로 젖힌 채 죽어가는 세멜레의 하얀 나신에 다시 한번 눈길을 준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사방에서 그녀와 흡사한 여인들이 눈에 들어온다. 길게 늘어난 허리, 빛나는 흰 피부, 몽환적으로 드러나는 몸의 윤과 그들은 모두 살로메이기도 하고 모두 세멜레이기도 하다. 귀스타브 모로라는 세상은 19세기 말 상징주의의 문을 열었다고도 하고 20세기 초현실주의의 근원이라고도 한다. 1924년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한 앙드레 브르통은 모로를 초현실주의의 목소리를 듣지는 않았지만 초현실주의와 공감하는 근대의 선구자로 꼽았다. 무의식과 꿈, 환상의 세계를 탐구했던 브르통에게 모로의 회화는 초현실의 근원으로 읽혔던 것이다. 브르통은 20세기 중반 모로 전시를 기획하며 세간에서 잊혔던 모로를 다시 불러내는 역할도 했다. 1960년 귀스타브 모로의 환상적인 예술 서문에서 브르통은 이렇게 썼다. 16세의 귀스타브 모로 미술관을 발견하면서 평생의 사랑의 방식이 결정되었다. 아름다움과 사랑이 무엇인지 나는 이 미술관에서 만난 몇몇 여인들의 얼굴과 육체를 통해 처음 깨달았다. 그것은 완전한 마법과도 같았다. 출구로 향하려 하니 계단 바로 곁, 이젤 위에서 모로의 자화상과 맞닥뜨린다. 이젤 위에 놓였으니 어디든 옮길 수 있겠다. 1850년, 24세의 모로가 자신을 그린 그림이다. 몸을 왼쪽으로 틀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린 채 정면을 바라보려 한다. 두 눈동자는 오른쪽으로 쏠려 있고 굳게 담은 입과 강한 시선이 관람객을 붙잡는다. 그의 눈길에는 질문이 담겨 있는 듯하다. 모로라는 세상은 어땠느냐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았느냐고 묻는 것 같다.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사랑에 맞이하는 파리에는 루브르와 오르세 미술관 외에도 무심히 지나치기에는 아쉬운 공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유리 피라미드를 한 발짝만 벗어나면 파리는 한 예술가의 삶과 시간을 농밀하게 축적해 담아낸 작은 미술관들을 발견할 수 있는 도시죠.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작품을 무엇으로 그렸는가로 해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저자가 수많은 전시와 미술관을 기획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파리의 미술관이라는 공간 자체를 하나의 텍스트로 읽어낸 특별함이 담겨 있습니다. 작품이 놓인 위치, 방과 방을 잇는 동선, 창으로 들어오는 빛의 방향과 시선의 흐름까지 이 모든 요소가 어떻게 감상의 순서를 만들고 예술가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지를 치밀하게 짚어내는데요. 이 책은 한 작품, 한 작가를 나열하는 대신 공간과 전시, 그리고 그 안에 축적된 화가의 선택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독자들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다시금 제안합니다. 이 책을 통해 미술작품과 예술가에 얽힌 이야기들을 포함해 미술관이라는 건축적 요소, 파리라는 도시의 예술사적 가치, 그리고 이 도시를 스쳐 지나간 찬란하게 빛났던 예술가 등 작품을 보는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익숙한 감상법을 뒤집는 또 하나의 시선,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수였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27번째

0: 안녕하세요. 아, 혹시 여기에 승범 한의원이 어디 있나요? 내비게이션은 이곳으로 알려주는데 한약방뿐이라.
1: 위를 봐야지.
2: 최 사장이 철물점 위를 가리켰다. 그 손끝을 따라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2층 창에 승범 한의원 간판을 발견하자 머쓱한지 헛기침을 했다.
0: 감사합니다. 아, 참. 여기 평판은 어떤가요?
1: 평판?
0: 아, 뭐 병은 잘 보는지 환자들한테 친절한지.
2: 그 말에 최 사장은 팔짱을 끼고 남자를 위아래 쳐다봤다. 외지인이 지방 한의원을 찾아왔는데 최소한의 정보도 모른 채로 오지는 않았을 테고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지를 가늠해봤다.
1: 잘 보.
0: 에?
1: 갑자기 삐끗한데 허리도 침 몇 번에 씻은 듯이 나왔고 뭐 며칠 전엔 독거노인인 어르신이 걱정되어서 밤에 찾아갔다가 돌아가신 걸 봤다지.

0: 정민은 탕제실에서 나와 데스크 앞에 앉았다. 요 며칠 해가 서쪽에서 떴는지 환자들이 한의원을 찾아왔다. 그것도 아주 많이. 한약방보다 약을 잘 짓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역시 침과 약을 함께하니 빨리 낫는다는 사람도 늘었다. 오전과 오후 동안 약탕기의 약은 쉴 새 없이 돌아갔다. 그녀는 엎드렸다.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놀란 근육이 뭉쳐 뻣뻣했다. 그동안 열심히 요가를 했는데도 약을 빼고 포장하는 일은 유달리 힘들었다.
1: 도망간 퇴경씨를 다시 붙잡아올까.
0: 데스크에 얼굴을 붙인 채로 곰곰이 생각해봤다.
1: 그날 갑작스럽게 귀신이 폐악질을 부렸다는 사실은 말할 수가 없고. 아! 귀가 얇으니 돈으로 꼬드길까?
0: 정민은 팔에 고개를 괴었다. 그때 승범이 원장실에서 나왔다. 우편물을 확인하다가 나왔는지 손에는 종이 몇 장이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제멋대로 삐죽였는데도 모르는지 울적한 표정을 짓다가 정미와 눈이 마주치자 재빨리 종이를 뒤로 감췄다.
1: 뭐예요?
2: 아, 뭐가요?
1: 누가 봐도 수상하게 감춘 그거요.
0: 정미가 고갯짓했다. 승범의 눈길이 뒤를 향하다가 그냥 어깨를 쓰겼다.
2: 그냥 카드사에서 온 것들이에요. 돈 달라고. 괜찮아요. 뭐 요즘 조근우 선생을 필두로 귀신 환자 치료하고 있으니 덕분에 환자도 늘었고 계속 이 정도면.
0: 점점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줄어들었다. 몇 달 거의 환자가 없었으니 빚을 갚기는커녕 늘어났을 것이었다. 한의원 유지비와 가게세, 인건비도 다달이 나갈 테니. 자기만 믿으라고 뻥뻥 소리치던 사람이 막상 돈 갚으라는 우편물에 현타가 왔는지 기가 죽어있다.
2: 꾸준히 더 노력하면.
0: 웅얼거리는 승범의 입을 막듯 종소리가 났다. 한의원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섰는데 이곳에 평생 올 일 없을 것 같은 사람. 제일 한방병원의 부원장 송기훈이었다.
3: 어서오세요.
1: 어? 송 선생님!
0: 환자인 줄 알고 인사하던 정미가 아는 얼굴에 당황했다.
2: 네가 여기 웬일이야?
0: 승범이 다시 손에 든 종이를 뒤로 숨기며 더듬더듬 말했다. 송기훈이 한의원을 둘러봤다.
4: 아, 그래도 옛 동료가 개원했다는데 한 번쯤은 와봐야지.
2: 개원한 지가 언젠데 지금에서야 오냐? 아, 그리고 개원한 지 보면서 빈손이냐? 그리고 누가 좋아한다고?
0: 쏴붙이는 승범에 아랑곳하지 않고 송기훈이 말했다.
4: 소라 말이야. 원장님이 신경 많이 쓰시는데 바쁘실 땐 내가 들여다보거든. 많이 호전된 거 들어서 알고 있지?
2: 아, 그럼. 야, 오늘은 힘들었지? 어? 어서 앉아. 뭐 마실래? 커피 줄까?
0: 소라의 이름에 금방이라도 소금을 뿌릴 기세였던 승범이 웃는 낯으로 돌변했다. 승범은 종이를 가운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친절히 물었다.
4: 원두 커피는 없을 테니까. 이쌤, 달달한 믹스커피 부탁해요.
0: 송기훈이 정미를 향해 싱긋 웃어 보였다.
2: 아니야, 내가 해줄게. 여기까지 힘들게 왔을 텐데 내가 해줄 게 없고 막 그러네.
0: 나긋하게 말을 하고 돌아선 승범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소리 없는 욕을 하는지 입술이 실룩였다.
1: 에휴, 어쩜 저 두 사람은 장소가 변해도 하는 짓은 똑같을까.
0: 승범을 지켜보던 정미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눈이 마주치자 승범은 정미 보고 싫어하고는 커피를 타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송기훈은 눈을 굴리고 목을 빼 이곳저곳을 염탐했다. 승범도 그가 어떤 의도로 이곳에 왔는지 조심스레 관찰했다. 언제나처럼 재수없는 느긋함을 가장했지만 다리를 떠는 걸 보니 뭔가가 조급해 보였다.

0: 아직 점심시간 전인데 환자가 없네.
1: 송기윤이 물었다.
2: 아, 오전에 한꺼번에 몰렸다가 빠진 지 얼마 안 돼. 약탄기 돌아가는 거 봐라.
1: 이렇게 사담을 나눌 정도로 친하지는 않은 사이인지라 승범은 뭔 일이 있다는 걸 확신했다. 커피를 건네며 맞은편에 앉았다.
2: 점심은? 먹고 갈래?
0: 아, 아니야. 괜찮아. 너 바쁘다며. 겸사겸사 들른 거라. 가야지. 서울까지 한참이더라.
1: 송기훈이 손살에 치며 커피를 마셨다. 승범은 웃는 낯으로 그를 가만히 봤다. 역시 성질급한 송기훈이 슬쩍 말을 꺼냈다.
0: 너 요즘 병원장님하고 연락해?
2: 아, 아니, 개별적으로 서로 연락하고 지낼 만한 사이는 아니니까.
1: 소라를 맡기고 왔을 때 대화한 게 마지막이었다. 이후로 병의 차도는 병원장의 직속 비서인 윤비서가 주기적으로 메일을 줬고 승범의 질문에 의무적으로 답할 뿐이었다. 그 대답에 송기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가늠하는 듯. 결국 못 참고 승범이 소리를 질렀다.
2: 아, 뭔데? 내가 그런 것까지 너한테 뻥칠 것 같냐?
0: 너한테 하도 당한 게 많아서.
2: 마지막은 내가 너한테 당한 게 아니야?
1: 승범이 부원장 자리를 뺏긴 것을 짚자 송기윤이 답했다.
0: 아니지. 마지막은 사람들 앞에서 너한테 돌려까기 당한 나지. 덕분에 이상하게 소문이 나서 내 입지가 예전만 하지 않아.
2: 그건 사실이지. 부모의 뒤에서 네 가면이 안 벗겨질 거라 생각했어?
0: 뭐야? 니놈은 처음부터 그랬어!
3: 아이 참, 그만들 좀 해요!
1: 내 이럴 줄 알았다는 듯 한숨과 함께 정미가 둘 사이를 가로막았다. 대체 두 사람은 처음부터 어떻게 꼬였기에 얼굴만 마주쳤다 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를 일이었다.
3: 다 큰 사람들이 언제까지 유치하게 굴 거예요? 그리고 송 선생님, 대체 왜 온 거예요?
1: 정미의 호통에 어깨를 움찔한 송기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0: 아, 그게 며칠 전에 병원장님과 윤비서님께서 얘기하는 걸 우연찮게 들었는데, 아, 병원장님이 다음 달 15일에 시간을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2: 근데
1: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고 승범이 입술을 삐죽였다.
0: 에이씨, 병원장님이 이곳에 온다고 하잖아.
1: 답답함에 송기훈은 소리를 빽 질렀고 큰 소리에 정민은 깜짝 놀라 어깨를 움찔거렸다. 승범은 입을 틀어막았는데 송기훈이 한 말의 의미를 곱씹을수록 혼란스러웠다.
2: 아니, 그 노인네가 여길 왜 와?
0: 그걸 나도 모르겠으니 여기 온 거 아니겠어? 그리고 넌 병원장님한테 노인네가 뭐냐?
2: 내 상사냐? 네 상사지.
3: 아이, 그만해요.
2: 에이씨.
3: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 병원장님이 왜 여기에? 그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1: 정미가 손을 내저으며 승범에게 물었다.
0: 아, 내 말이 그 말이라고. 저놈이 뭘 잘못했거나
3: 아니면 뭘 잘했거나?
1: 송기윤의 말을 자르고 정미가 대꾸했다. 그때까지 머리를 굴리느라 승범은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잘한 게 있을 리가 있나?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모든 행동이 잘못되어 보일 정도였다.
0: 야, 혹시 너 서울로 다시 불러달라고 빌었냐?
1: 송기윤이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물었다.
4: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하시던데요.
1: 승범 대신 대답하는 정미의 말에 송기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0: 아, 역시 공과 사는 분명한 분이시니.
3: 어! 그럼 시험이네! 갑자기 들이닥쳐서 환자들이 많은지 적은지, 일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기서 신망이 있는지 없는지!
1: 정미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너무 그럴듯해서 송기윤도 홀린 듯이 이어 말했다.
0: 그렇다면 그 여부에 따라 다시 밑으로 드릴지 말지 결정하는...
3: 어머, 웬일이니! 원장님,

0: 다시 인서울 하겠다는 소원 이루겠어요.
1: 정미가 제일처럼 좋아했다. 좀 전까지 승범은 비 때문에 죽상이었는데 서울로 다시 간다면 빚도 빨리 갚고 그동안 이곳에서 고생고생한 것도 끝이었다. 반면에 송기윤은 똥 씹은 표정이었는데 정미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2: 아휴, 가는 길 멀 테니 점심 먹고 가요. 여기 백반집 유명한 곳 있어요.
3: 말도 안 돼! 어떻게 저 자식이 병원장님한테 인정받겠어요? 지금, 어? 여기 봐봐! 한창 일할 시간에 환자도 텅 비었고. 야, 너 여기 월세는 내고 있냐?
1: 송기윤은 믿을 수가 없었다. 환자가 많다는 말도. 철물점 사장 말처럼 승범이 직접 환자를 찾아가 환자를 살리려 했다는 것도, 구하지 못해 괴로워했다는 말 또한 믿어지지 않았다.
4: 자기만 알고 본인 위주로 환자를 대하는 인간이 갑자기 변해서 환자에게 지극정성을 쏟는다고? 저 싸가지 충만한 자식이?
1: 뭘 어떻게 사람들을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으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모두 다 거짓이다.
2: 어? 아까 우리 원장님 하는 말 못 들었어요? 여긴 환자들이 낮에 일이 바빠서 그때 빼고 아침이나 저녁에 바쁘다고요. 오전에 바짝 오셨다가 지금 좀 쉬는 시간이라고요. 약탕기가 5개인데 돌아가는 거 봐요.
1: 정미의 말에 송기훈이 입술을 삐죽였다.
3: 병원장님이 오셔서 약탕실 안까지 보겠어요? 눈에 확 보이는 게 환자 수지.
1: 그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정미가 한마디 했다.
2: 송쌤, 자꾸 그렇게 재수없게 말하면 점심밥 없어요.
3: 이쌤, 말이 너무 심하네. 내가 언제 점심 사달라고 했어요?
2: 그때 가보면 알 테니까 두고 보라고요. 승범쌤이 뭐가 바뀌었으니까 그 원장님이 여길 찾는 거 아니겠어요?
3: 저 자식이요? 아, 말도 안 돼. 씨.
1: 송기윤이 분해서 몸을 꼬았다. 정미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인심 좋게 정미가 승범과 송기윤을 끌고 백반집에서 밥을 먹였을 때도, 송기윤이 왠지 모르게 치욕스럽다며 서울로 갈 때도 승범은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었다.

0: 무슨 생각해요?
1: 퇴근 준비를 마친 정미가 승범을 흘끽거렸다. 아까부터 말수가 없어진 게 신경이 쓰였다.
2: 그냥 이런저런 생각.
1: 드디어 내 진가를 알아주는구나. 다시 서울로 가는구나. 이제 빚도 갚고 이 지긋지긋한 시골 생활도 귀신들의 한도 다 끝이다. 나이든 한약업자와 경쟁하고 무시당하는 것도 이제 끝. 근데 속이 시원해야 정상인데 왜인지 아쉬웠다. 이내 아쉽다는 감정을 부정해보지만 공허한 마음에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0: 병원장님 오신다는 게 싫어요?
2: 아니요. 왜요?
0: 아니, 평소 같았으면 이건 기회다, 기다려라, 내가 꼭 인사를 한다 막 이러면서 정말 쓸데없이 투지를 불태울 것 같았는데 지금 좀 표정이...
2: 내 표정이 어때서요?
0: 썩었어요.
2: 거참, 말이 너무 심하네.
1: 승범은 제 잘난 얼굴을 쓰다듬었다. 정미가 키득거렸다.
0: 아, 배신자에게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좋은 복수네.
2: 좋은 복수죠.
1: 승범은 정미의 말을 따라했다. 그녀의 말처럼 그 독한 원장한테서 인정받을 기회에 기분이 좋아야 정상이었다. 그러나 공실의 뼈를 그려모으는 그 순간이 자신을 다독이던 수정의 단단한 손이 계속 떠올랐다. 그 기억에 기분이 가라앉았다.
0: 난 또? 질투하는 줄 알았네.
2: 무슨 말이에요?
0: 송기훈 씨가 아까 나한테 번호 준 거 못 봤어요?
2: 언제요?
0: 아까 갈 때 나를 막대한 여자는 이 쌤이 처음이요 라면서 전화번호 주고 갔어요. 나 진짜 그런 말하는 사람 처음 봤잖아. 아휴, 그 드라마가 사람 여럿 망쳐놨네.
3: 송기훈 이 바람둥이 자식 같으니 다른 데에 정신 팔린 그 사이에 작업이 들어가? 감히 누구한테?
1: 얼굴이 벌개지도록 분노가 치솟다가 자기가 뭐라고 화를 내는가 싶어 승범은 어깨를 늘어뜨렸다.
2: 그렇지. 정미도 연애하고 그래야지.
1: 저렇게 좋은 여자가 친구라는 이름으로 언제까지 자신의 뒤치다꺼리를 하게 둘 수는 없었다.
4: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언제부터 나를 따랐느냐?
1: 수많은 부하들 중에 저를 찾아주시니 영광입니다.
2: 이런 새벽에 어떻게 그런 가슴 찢어지는 말씀을...
3: 이 손으로 적장을 죽이면 앞으로 나아가겠느냐?
4: 죽음의 문턱에선 아비를 외면하고 내가 어찌 남은 인생을
0: 찾았느냐?

0: 함양조 총사령관 김유신 보고드립니다.
1: 수고가 많았네.
2: 백제와의 전쟁에서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거두고 경주를 찾는 김유신.
0: 하늘이 돕고 저는 그저 거들었을 뿐입니다.
1: 초반에 감물성, 동잠성까지 빼앗겼을 땐 또다시 우리 신라의 시련이 닥치는 줄 알았네.
3: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명승부였습니다.
1: 선대왕께서 왜 김유신 장군만을 믿고 쓰셨는지 그 마음을 이제야 알겠네.

0: 이런 멍청. 아유.
1: 죄송합니다, 폐하.
2: 역전패를 당하고 복귀한 백제군의 수장 의직.
0: 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 이? 줬다가 뺏는 놈하고, 어? 그리고 저기 뺏은 거 다시 잃는 놈이요.
1: 비령자 그자는 좀비 같은 놈이었습니다. 에? 홀로 말을 타고 갑자기 튀어나와 우리 진영을 휩쓸고 다니는 바람에 그 굴의 사이가 졸지.
0: 야, 종이 아니오? 할 말 다 하고 싶었으면은 이기고 돌아왔어야 될 거 아니야. 야유, 진짜. 야, 다 이긴 싸움을 구의 말 투아웃에 역전패를 당하냐? 이? 니놈이 살고 싶었으면은 백제 땅을 밟지를 말았어야지, 기아녀. 예!
3: 야. 그 칼을 거두시옵소서.
0: 거두라고? 야, 내가 뭔 이유로 이 칼 거둬야 돼요?
3: 아이고, 예? 그 돌아온 배장의 목을 치는 법은 없습니다.
0: 아, 그런 법이 없어. 야, 법 없으면 법을 맹그러.
3: 아이고, 안 됩니다. 아이고, 안 돼요. 그리한다면은. 그 어느 장수가 싸움에 나설 것이며 싸움에서 지면 누가 돌아오겠습니까?
1: 죽여주십시오, 폐하. 죽이세요.
0: 뭐? 뭘?
1: 이 사람 이미 전쟁터에다 내 목숨 던지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0: 야, 너 지금 이 마당에 반항하는겨?
1: 세발의 군사를 잃은 장수가 무슨 면목으로 살고자 하겠습니까? 자, 여기 제 목입니다.
0: 약간 당황된다, 내가.
1: 뭐 어떻게 뭐 어깨까지 갈까요? 뭐? 어깨 무릎 발
2: 목덜미를 걷어 의자왕 앞으로 자신의 목을 자라목처럼 빼드리미는 의직. 우와.
1: 치십시오. 치세요, 폐하.
0: 야, 치라면 못 칠 줄 알아?
3: 아이고, 폐하. 아니 되십니다.
0: 나
3: 그러면 날 볼게요.
0: 진짜 놈이야? 야.
3: 근데요, 의직은 우리 백제 몇 안 되는 스타 장수예요.
0: 스타. 야, 좋아. 야, 나 참는다. 야, 그러면은 나 너한테 저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줄게요.
1: 찬스 쓰겠습니다.
0: 찬스? 야, 가져오라고 하냐. 뭐요, 찬스라니.
1: 반사 찬스.
0: 야, 나봐. 이게 말하는 거야.

비령자, 이젠 자네 차례야. 자, 받아. 승리의 축별세.

0: 채워줄게 가득히 원샷 천을 위로 컴온
1: 형님
0: 우리를 컴온 건배 투바의 세상에
1: 아 이제 제발 컴온. 그만 좀 하세요.
0: 비령자가 지금 내 앞에 있다. 숨결이 느껴져.
1: 아 진짜 비령자는요 창렬이 전사했어요.
0: 비령자는 죽지 않았다. 신라 군사들 모두의 마음에 살아있어.
1: 아, 군사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0: 뭐라고?
1: 처참하게 죽은 비령자의 혼령이 형님한테 붙어가지고 형님이 이렇게 술독에 빠져 산다고요.
0: 이복의 비령자 들었느냐? 네가 날 망치다니 가당치도 않은 소리다.
1: 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좀.
0: 잔을 위로 컴온.
1: 뭘 컴온이야.
0: 자 채워라 음순아. 오랜만에 네가 따라준 술 한잔 마시자.
1: 아, 형님.

0: 지금이 딱이다.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병력을 동원해서
1: 공개!
0: 백제가 다시 신라를 공격한다.
2: 아, 지금 이렇게 술병을 잡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장군!
3: 잔 채워. 잔을 채워라.
2: 몇 달 전에 엿을 먹고 돌아갔던 백제의 의직이 지금...
1: 장군! 장군!
2: 무슨 일이야?
1: 백제의 군사들이 우리의 성을 무참하게 쓰러뜨리고 있어!
2: 들으셨습니까, 장군?
4: 내 술, 내 술 어디 있느냐? 내 술, 이모님! 여기 술!
2: 아, 진짜! 형님아!

0: 진격하라!
1: 아니 됩니다, 장군.
2: 아니 됩니다.
0: 아니 되다니! 우리가 지금 연일 승전보를 올리고 있는 게 아니냐?
1: 아, 장군님은 일을 안 하시니까 모르시지.
0: 뭐?
1: 아, 죄송합니다. 저기, 지금으로서는 새롭게 접수한 10개의 성을 지키기도 버거운 상태입니다.
2: 맞습니다.
0: 젠장! 이겨도 문제란 말이냐?
2: 예, 군사들이 뭐? 모두 충전, 방전된 상태입니다.
0: 예. 하긴 짧은 기간 동안 10개의 성을 함락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2: 맞습니다. 충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1: 저기 아직까지 김유신이 출전할 조짐은 보이지 않으니까.
0: 시사 빤스 같은 놈! 그놈은 말이야 이기는 싸움에만 나오는 졸렬한 싸움꾼이야. 장기가 아니라 그냥 싸움꾼!
2: 맞습니다. 이 정도 성과면 김유신이 싸우지 않고도 망신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쯤에서 백제로 돌아가가지고 그 진열을 이렇게 전열을 새롭게 정비한 다음에 다시 출전하는 건 어떻습니까?
0: 경주 설아벌이 바로 코앞이야.
1: 대부분의 군사들이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더 이상의 어깨 통증, 진격은 무리입니다, 장군.
0: 설아벌을 코앞에 두고 돌아서야 하다니.
2: 지금의 병력으로 공격을 계속했다가는
0: 최대한 빠른 속도로 돌아갔다가 칼날이 무뎌지기 전에 다시 돌아온다!
2: 와, 예!

0: 여보세요.
1: 접니다.
0: 무슨 일이신지요?
1: 서라벌의 많은 대신들이 이번 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김유신을 처벌해야 한다며
0: 나를 문책하시는 겁니까?
1: 이쪽의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0: 춘추궁께서 유독 백제와의 전투에 예민하다는 걸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2: 642년 대야성 전투에서 백제군에게 사랑하는 큰딸 고타수를 잃고
3: 백제를 멸망시키지 못하면 나 또한 죽지 않는다!
2: 백제 한을 품은 김춘추의 마음을 김유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0: 고타서는 춘추공의 딸이자 이 김유신의 조카입니다.
1: 장군!
0: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 한 마음이니 기다려주십시오.

0: 아, 장군님, 아, 싸우게 해주세요.
1: 아이고, SNS에 무기력한 신라군을 비방하는 백제군의 글이 아주 도배가 되고 있어요.
0: 맞아, 맞아.
2: 신라군을 조롱하는 백제군의 글에 발끈하는 신라의 지휘부.
1: 백제 군사들이 신라군을 깔본다.
0: 네, 아니요, 이 우리 군사들이요, 이거 그 얼마나 그 단단히 뿔이 화가 나가지고.
1: 뿔났어, 뿔났어. 아주 붙기만 하면.

0: 요 초전 박살을 내버리겠다고. 아 장군.
1: 아 우리 이거 공격 명령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0: 응해. 날쌔고 용맹한 군사들을 집합시켜.
1: 지금이야?
0: 작전 개시다.

0: 아유, 장군이 더 어려워요. 이게 참.
1: 아이고 배야, 그 와이파이 한국인은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스타 프로그램입니다. 배야, 이명호.
2: 우리 의직 씨 좀 좀 작작하세요. 친절한 자영 씨였습니다. 맞아요.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여수시에 있는 금오도를 찾아갑니다. 여수시 남면에 속해 있는 금오도는 숨겨진 보물섬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섬인데요. 섬 전체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아기자기한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도로가 없는 금오도 서남쪽 바닷가에는 멋진 탐방로인 비렁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여름 휴가를 이용해서 이 비렁길을 걷는 사람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여수의 남쪽 끝머리에는 육지와 연결된 섬인 돌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산도에는 기도 도량으로 유명한 암자인 향이람이 있는데요. 이 향이람에서 오른쪽 바다를 내려다보면 크고 작은 섬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많은 섬들 가운데 가장 큰 섬이 오늘의 여행지인 금오도입니다. 금오도를 찾아가려면 여수 연안 여객터미널 또는 신기항에서 배를 타야 하는데요. 돌산도에 있는 신기항에서 배를 타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신기항에서 금오도로 가는 배는 오전 7시 45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하루 9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오도를 제대로 둘러보려면 비렁길을 걷는 것이 좋습니다. 비렁길의 비렁은 낭떠러지 또는 벼랑을 가리키는 여수 지역의 방언인데요. 탐방로에 이 같은 이름을 붙인 것은 비렁길의 상당 부분이 가파른 절벽을 따라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오도 비렁길은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우리마을 녹색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한국의 으뜸명소,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걷기 좋은 길 등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섬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금오도 비렁길의 전체 길이는 18.5km인데요. 모두 5개의 코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지도 아닌 바닷가 탐방로를 하루에 다 걷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금오도를 찾은 탐방객들은 사전에 얻은 정보를 토대로 걷고 싶은 코스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가장 인기가 많은 코스는 3코스입니다. 금오도 비렁길 3코스는 직포항에서 갈바람 통전망대, 비렁다리 등을 거쳐 학동까지 이어지는 탐방로인데요. 탐방 코스의 거리는 3.5km로 약 2시간이 소요됩니다. 금오도 비렁길 3코스의 출발지는 직포항인데요. 직포항의 울창한 동백나무 숲에 있는 나무 계단이 비렁길 3코스의 출발지입니다. 윤기가 나는 초록색 동백잎을 감상하며 700m쯤 걸으면 첫 번째 경유지인 갈바람 통 전망대가 나타납니다. 갈바람 통 전망대에서는 상괭이 출몰 지역인 다도해를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취하면 좋은데요. 휴식 중에 운이 좋으면 돌고래

한 종류인 상괭이 가족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갈바람통 전망대에서 가파른 나무계단 구간을 지나 1km쯤 더 가면 이번에는 또 하나의 전망대인 매봉 전망대가 나타나는데요. 매봉 전망대는 약간 낮은 바위 위에 조성되어 있어서 오히려 차분하게 바다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매봉 전망대에서 1.6km를 더 가면 마침내 금오도 비렁길 3코스의 종점인 학동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구간에서는 금오도 비렁길의 명물인 출렁다리도 건널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여수시에 있는 금오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중국발 반도체 충격이 주식시장을 강타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두 자릿수 폭락했습니다.
1: 코스피 역시 10% 넘게 떨어지면서 6천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먼저 최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반도체 주가는 개장부터 내리막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3%, 14%대 하락. 22만 전자, 155만 닉스로 약 석 달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총 1조 달러 클럽에서도 밀려났습니다. 외국인이 두 종목을 대거 내다 팔았습니다. SK하이닉스를 3조 2천억 원, 삼성전자는 1조 6천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제조 핵심 장비 양산에 들어갔다는 소식과 함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성공적 상장이 국내 반도체주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3: 중국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위협이 현실화되었다.
2: 미국 빅테크들의 AI 투자 여력에 대한 의구심도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4: 오픈 AI한테 엔비디아가 뭐 보증서 준다 이런 것도 조금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불확실성이 좀 되게 큰 것 같아요.
2: 코스피도 녹아내렸습니다.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제동장치가 잇따라 나왔지만 장중 6천선 아래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6천포인트를 겨우 지킨 수준입니다. 하루 새 732포인트, 역대 두 번째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되며 7%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0: 우리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 증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신 메모리 상장에 더해 중국 국영 기업이 반도체 생산 핵심 장비를 양산한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입니다.
5: 일본 니케이 지수가 4% 가까이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키옥시아 등 반도체 관련주의 매도세가 커진 탓입니다. 대만 증시도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TSMC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장중 낙폭이 4%를 넘겼습니다. 글로벌 반도체주가 잇따라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CXMT로 대표되는 중국발 반도체 굴기 소식이 더해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걸로 보입니다. CXMT가 기업 공개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기술 추격을 예고한 이후 중국 국영기업이 심자외선 노광장비 양산에 착수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며 후폭풍이 커졌습니다. 세계 최대 노광장비 업체 ASML의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장비 조달 병목을 완화해 중국 반도체 기업 생산력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다만 첨단 반도체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장 과도한 위기론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XMT는 전날 대비 4.08% 내린 47위 안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CXMT 상장 이후 중국 현지에서도 자국 반도체 굴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 과열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0: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정부가 경고를 더했습니다. 수요가 줄지 않으면 투자 한도를 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불러모은 간담회에서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지목했습니다. 수요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금융투자액의 20%까지만 레버리지를 담게 하겠다며 구체적인 비율도 언급했습니다. 거래규모 제한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낸 겁니다. 나아가 투자자 교육 의무 강화 등 추가 보완책도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 광고가 중단됐습니다. 오는 31일부터는 현금 3천만 원이 없으면 아예 살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규제에 거래 규모는 움츠러든 모습입니다. 한때 19조 원을 넘기도 했던 하루 거래 대금은 7조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투자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미리 사두겠다는 수요가 몰린다는 겁니다. 시장에 풀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좌수는 16일 대책 발표 후에도 6% 늘었습니다.
7: 지금이라도 다시 또 재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담는 거를 좀 제한하는.
6: 금융당국은 장 마감 직전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주식과 선물을 사거나 파는 게 집중돼 변동성을 키운다며 운용사들에겐 리밸런싱 시점을 분산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0: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에 있는 대형 쇼핑몰이 강진으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건물 안에서 숨진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 피해 상황 먼저 이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평지를 비추던 폐쇄회로 카메라가 지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창고형 마트에 장을 보러 갔던 사람들은 쏟아지는 상자에 날벼락을 맞았고 또 다른 대형 쇼핑몰은 지진 발생 1시간 뒤 폭발음과 함께 건물 골조가 드러날 정도로 크게 부서졌습니다. 이 쇼핑몰 안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사망자 수 확인에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현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규모 7.1의 강진이 일본 규슈의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건 오늘 오후 4시 27분쯤. 30여 분 뒤쯤엔 구마모토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6.1의 여진이 덮쳤습니다. 건물 수십 채가 붕괴되고 일부 주택에서 불이 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지공장 굴뚝도 강진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상자는 최소 50명 이상.
9: 이미 부상자도 나왔다고 들었고 정전이나 화재가 발생한 지역도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입니다.
8: 4만 8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화물 열차가 탈선해 전복되기도 했습니다. 도요타와 혼다의 현지 공장의 일부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TSMC 공장은 강진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구마모토현 지진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한국인 인명 피해는 없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0: 네, 일본의 강진은 부산과 경남 등

0: 천장에 매달린 조명이 크게 흔들립니다. 천장형 에어컨도 이리저리 출렁입니다. 일본 지진의 진동은 바다 건너 한반도까지 전달됐습니다.
1: 창밖 보고 있었는데 막 뭐가 흔들리는 것 같더니 그러니까 현기증이 계속 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0: 부산과 울산, 경남은 물론 전남, 광주, 제주 그리고 인천에서도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특히 진앙과의 거리가 300여 킬로미터로 가장 가까운 부산에서는 흔들림을 크게 느낄 정도였습니다.
2: 주차장에 차 댔는데 차가 흔들려서 이상하다. 차가 왜 이리 흔들리지?
0: 부산 소방본부에 접수된 감지 신고와 문의만 290여 건. 전국적으로 700건 넘는 신고가 폭주했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3: 지진 관련 유감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시민들께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인 것을 알리고 지진 대피 요령을 안내하였습니다.
0: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이번 지진이 원전에 미친 영향은 없으며 발전소는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4: 미국 중북부 위스콘신에선 거대한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강력한 회오리 바람에 집이 뜯겨나가고 차가 뒤집히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뉴욕 박일종 특파원이 전합니다.
5: 현지 시각 월요일 낮, 짙은 구름 탓에 마치 밤처럼 컴컴합니다. 곧이어 거센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바람에 굴러간 대형 그늘막은 차량을 덮칩니다.
6: That's unfortunate. That's my truck.
5: 인근을 지나던 차량에선 거대한 토네이도가 포착됐습니다. 하늘엔 검은 물체들이 날아다니는 모습도 보입니다. 도로 주변 건물들이 부서지면서 잔해가 고속도로 통행을 막았습니다. 중앙분리대 위로 얹혀진 대형 트레일러와 금속 잔해에 쌓인 차량은 바람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마을은 폐허가 됐습니다. 지붕과 벽이 뜯겨나갔거나 골조만 남은 집도 있습니다.
7: 바깥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런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위층으로 갔을 때 집이 흔들렸어요.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5: 도로 곳곳엔 차량이 뒤집히고 가로수가 부러지고 쓰러지면서 차량 통행이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는 전체 6등급 중에 아래에서 세 번째 강도로 추정되지만 최대 풍속이 시속 200km가 넘었습니다. 3만여 가구에 전기가 끊긴 가운데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8: 다음은 국내 폭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기온이 밤에도 식지 않고 있는데요. 바닷가는 좀 나은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김서영 기자, 바닷가를 찾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곳 더위는 좀 식었을까요?
9: 네, 밤 9시가 지났지만 낮 동안 백사장을 뜨겁게 달군 열기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나마 열기를 식혀주고 있습니다. 이곳 광안리 해수욕장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바닷바람을 쐬고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지난 18일부터 11일째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번갈아 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부산 금정구에선 38.3도까지 올랐고 강서구도 37도, 중구도 35.3도를 기록했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11일 연속으로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계속된 폭염에 온열질환자도 속출해 전국적으로 1,400여 명, 부산에서만 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당분간 부산에서도 밤낮 없이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폭염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김서영입니다.
8: 이런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건설 현장에선 반드시 휴식 시간을 주도록 규정이 도입돼 있죠. 그런데 같은 건설 현장인데도 실내 공사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공사장. 15kg 무게의 합판을 연결해 조립식 거푸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11: 오전 11시가 조금 지난 이곳의 온도는 30도인데요.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작업자 주변의 실제 온도는 40도가 넘습니다.
10: 그나마 숨통을 틔우는 건 정각만.

0: 바다 울리는 휴식 알림. 냉방 시설이 설치된 휴게실로 이동해 수분을 보충하며 10분간 쉽니다. 폭염 속 휴식을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 기준 개정으로 생긴 변화입니다.
1: 휴식 시간이 없다면 정말 일 자체를, 업무 자체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이 올 거라는 느낌이 들고요.
0: 그런데 같은 건설 현장인 이곳은 다릅니다. 연마기로 마루를 다듬는 실내에서 온도를 재보니 섭씨 38도. 자욱한 분진 속에 얼음물도 휴식도 없이 일합니다.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방진복부터 방진 마스크, 그리고 안전모까지 체감 온도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폭염 속 작업 중지 지침은 5개 작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내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 쉬란 식이 되기 쉽습니다. 작업량에 따라 돈을 받다 보니 스스로 휴식을 챙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2: 휴게실은 여기 1층에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 가나요? 일하지? 엘베 타려고 한 30분 기다려 왔다 갔다 하면 1시간이 그냥 날아가잖아요. 일당이 깎이는 거예요.
0: 실내 공정 근로자들은 실내 체감 온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작업 중지 등 폭염 대책을 의무화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일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3: 네, 지도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오늘 체감 온도 38도를 기록한 경남 양산시입니다. 이 체감 온도 38도는 온열질환자 숫자가 가파르게 뛰어오르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이 정도의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 온열질환자가 더 큰 폭으로 급증할 수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구급차에 실려가는 30대 이주 노동자입니다. 해남 배추밭에서 작업하다 숙소로 가던 길에 쓰러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쓰러졌을 당시 체온은 43도. 지난 26일 숨진 경남 하동과 전북 김제의 80대와 90대 여성도 사인은 열사병이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일주일 전만 해도 하루 20명 안팎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 매일 70명씩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9명으로 늘었습니다. 남부지방의 체감 온도가 38도 안팎으로 오른 시점부터인데 이때부터 온열 질환자가 급증합니다. 폭염 중대경보 기준을 38도로 잡은 이유입니다.
5: 어떤 온도가 됐을 때 사망률이
6: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입니다.
5: 쭉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38도를 경계로 해서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는 게 확인이 돼서
4: 폭염은 오래 지속될수록 열이 축적돼 피해를 키웁니다. 특히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연일 계속되면 실내도 밤 시간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5: 특히 창문이 한쪽만 있는 방, 뭐 옥탑방, 반지하 이런 부분들은 밤에도 열이 안 빠지고.
4: 이미 35도를 웃도는 폭염 일수는 대구가 9일, 포항 8일, 경남 밀양과 양산은 7일째 이어지고 있고 열대야도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월 20일부터 12일 연속으로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서 전체 온열 질환 사망자의 35%가 이때 몰렸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3: 이런 폭염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합니다. 집에서도 더위를 피하기 힘든 이들을 위해 동네 목욕탕과 호텔이 열대야 대피소로 변신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쪽방촌은 통풍이 잘 안 돼 밤에도 열기가 그대로입니다. 선풍기를 틀어봐도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8: 그냥 뚱뚱으로 쓸 때가 있어요. 더워서요.
7: 이제는 집 근처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열대야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탕에서 씻은 뒤 에어컨을 트는 수면실에서 시원하게 잘 수 있습니다.
8: 아침에 또 나갈 때 샤워하고 나가니까 개운하죠. 힘이 되고.
7: 서울시는 영등포와 남대문 등 쪽방촌 주민들에게 인근 목욕탕 5곳을 밤더위 대피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천여 명이 이용했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9: 하루에 10분 이상은 가서 주무시고 오세요. 그래서 뭐 점차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이 호텔도 폭염 기간에 취약계층을 위한 열대야 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 이달부터 두 달 동안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저녁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이렇게 호텔에서 편하게 쉬면서 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7: 종로구가 호텔 두 곳과 함께 지난해부터 지원을 시작했고 100명 넘게 이용했습니다.
11: 객실을 여유 있을 때는 최대한 지원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7: 강북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 청사 건물도 폭염특보 기간은 24시간 개방돼 누구나 무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12: 경북 포항에서 갯바위와 연결된 인도교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다리가 무너진 부분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면했습니다. 백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 갯바위로 가는 다리를 따라 한 남성이 걸어갑니다. 갑자기 다리 상판이 꺾이더니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무너져 내립니다. 놀란 남성은 황급히 발길을 돌립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경북 포항시 구룡포 앞바다에 해상 인도교가 무너졌습니다. 전체 200여 미터 가운데 중간 부분의 상판과 교각 일부가 내려앉은 겁니다.
14: 너무 큰 소리가 나서 뭐 바다에서 그러나 보니까 물기둥이 올라왔어요.
13: 다리 건너 갯바위에 있던 관광객 등 17명이 고립됐지만 40여 분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다리는 교각 2개 구간 약 50m 정도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다행히 붕괴 당시에는 해당 구간을 지나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실종자에 대비해 수중수색도 진행됐습니다.
15: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2시간 이상 수색을 계속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13: 2015년 준공된 이 다리는 2년 전 안전등급 보통 수준인 C등급을 받아 보수공사가 이뤄졌고 갯바위에 설치된 전망대 출입은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포항시는 사고 당시 파도가 높게 일지도 않았고 별다른 징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다른 해상시설도 긴급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와 관리자를 상대로 붕괴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백유진입니다.
12: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기존 혐의에 아동학대 혐의를 더했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정다연 기자입니다.
4: 2024년부터 1년 동안 13세 미만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최 전 의원 측은 그러나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16: 미성년자인 거 알고 범행하신 건가요?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17: 수사 중상 수사 열심히 받았습니다.
4: 결국 경찰은 최 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과 함께 1년치 통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통신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15시간 고강도 조사를 벌인 지 단 하루 만입니다. 앞서 지난 9일과 15일 한 차례 통신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과 협의 과정에서 반려 또는 자진 철회했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정황이 크다고 판단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5월 1차 소환 조사에서 회사원으로 신분을 속인 점, 휴대전화 경찰 포렌식 결과와 최 전 의원이 이미 제출한 결과가 일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기존에 알려진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성판매 권유 외에 아동학대까지 혐의도 5개로 늘었습니다. 검찰이 검토를 거쳐 법원에 청구하면 이틀 안에는 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또 다른 범죄 혐의나 피해자가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다연입니다.
12: 20대 여성이 집에 갇힌 채 흉기를 든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하다 힘겹게 탈출해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가 처음도 아니었지만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바로 풀어줬고 여성은 밤새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8: 목과 팔, 몸 구석구석 멍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6일 새벽 20대 여성 A씨는 늦게 귀가했다며 자택에서 연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남성은 휴대전화를 빼앗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19: 목표로 진짜 죽일 것처럼 죽이려고 하고 마지막에 시크라드인 거 자해하는 행동을 하면서 나는 여기서 죽이고 나도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
18: A씨는 남성이 한눈을 팔 때 가까스로 맨발로 탈출했고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남성을 집 밖으로 내보내기만 할 뿐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근을 맴돌던 남성, 전화를 받아달라며 수십 차례 연락하는 등 밤새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에도 피해자를 때리거나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세 차례 신고를 당했고, 이 때문에 여성은 피해자 보호 등급 중 가장 높은 A등급으로 분류된 상태였습니다.
20: 흉기를 이용해서 자해 협박까지 했다고 하면 굉장히 중한 사건이에요. 피의자를 임의 동행을 하지 않았다.

0: 사건의 남성처럼 고위험군일 경우 적극적으로 구금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1: 스토킹하던 여성을 퇴근길에 무참히 살해한 김훈. 이후 경찰은 스토킹 범죄와 교제폭력 등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3: 유재성
2: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무착 등 현행법 체제 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들을 통해
1: 경찰은 내부 지침을 만들어 가해자 위험성을 세 단계로 나눴는데 가해 남성의 경우 감금 폭행의 흉기 사용, 살해 협박까지 이어가 고위험 등급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가능한 일주일 안에 구속영장과 전자장치 부착, 유치까지 적극 신청하라는 게 당시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서명 경고부터 접근 금지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만 신청했을 뿐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 수십 통을 남겼고 가족에게까지 연락하며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잠정 조치 위반입니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을 시인한 데다 전과도 없는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4: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서 가볍게 말입니다. 했다가 나중에 더 큰 사건으로 비화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성들이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
1: 경찰은 가해 남성을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0: 프랑스 파리에서 대낮에 흉기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임신부 등 여성 3명이 영문도 모른 채 공격당해 다쳤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프랑스 파리 북서부의 대로변을 서성거리는 한 남자. 자세히 보니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빠르게 길을 건너더니 한 여성을 공격합니다. 이 남성은 길 가던 임신부를 비롯해 여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근처에 있던 시민들과 비번이었던 경찰관에 제압됐습니다.
6: 이 사람 아픈 사람이에요. 아프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여자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5: 달라가 자신에게 여성들을 죽이라고 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6: 갑자기 이만한 큰 흉기 두 자루를 들고 다가오는 남자가 보였고 여성들을 칼로 찌르고 있었습니다. 알라가 내게 이 일을 하라고 보냈다고 말했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5: 피의자는 정신질환을 가진 30대로 과거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6: 저는 이번 범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용의자는 현재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5: 선문 인근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두른 이후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리 시내 경비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7: 북한이 전승절이라 주장하는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를 벌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북중 친선을 강조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도 처음으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8: 6.25 전쟁 당시 복장을 한 북한 병력이 광장을 행진합니다.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이 73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진을 벌였습니다. 당시 서울과 대전 해방작전 등을 수행한 부대라고 주장했고 현대적 장비를 갖춘 북한 인민군 육해공군 종대들도 참여했습니다. 우리 혁명
9: 무력의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전승 세대의 분멸의 공조부에 위대한 승리의 기념비를 끊임없이 세우며
8: 연설자로 나선 노광철 국방상은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절대로 방관하진 않을 거라며 전쟁 억제력을 명백하게 행사해 헌법과 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승절 기념 공연엔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김 위원장과 친밀한 모습을 보이고 노병의 손을 맞잡는 등 존재감을 부각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공연을 보다 북받친 듯 눈물을 흘리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군 참전을 기념하는 영상물과 중국 노래가 공연되는 등 북중 친선이 강조됐습니다.
10: 북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석좌 교수입니다. 나아가서 한미일의 연대를 견지하는 북중의

0: 협력을 과시하는 의도도.
1: 이번 행사엔 중국과 러시아 외교관들이 초청되며 최근 밀착한 북중러 관계도 함께 부각됐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2: 북한군 3만 명을 추가 파병할 거다. 러시아가 50만 명을 동원할 거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임종빈 기자가 전황을 정리해봤습니다.
3: 현재 가장 치열한 전장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입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주를 합친 돈바스 지역인데요. 특히 러시아가 아직 점령하지 못한 포크로우스크와 코스티안티니우카를 두고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도시는 도로와 철도망이 집결하는 보급과 방어의 거점이자 물러설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두 도시를 잇는 전략적 통로에서 일부 마을을 추가 점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우크라이나가 서울 절반 정도의 면적을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가수 박상철 씨와 말씀 나눕니다. 박상철 씨는 시인으로 등단해서 첫 시집 허수아비를 출간했는데요. 지난해에는 대한가수협회장으로 당선되면서 가수로 문인으로 가수들의 대변인으로 인생 황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인 박출 가수 박상철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가수 박상철 씨, 네, 또 시인 박출 씨, 네, 같은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상철입니다.
0: 네, 어제는 이제 신춘문예 당선하시면서 첫 시집 내셨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허수아비, 곱씹을수록 시가 진짜 느낌이 좀 다르네요. 여러 가지 그 깊은 뜻이 있네요, 그 안에.
1: 네, 근데 이 허수아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참 전혀 새로움에서 도전하는 그런 예. 느낌, 새로움, 처음 시작 그런 건데 참 다행히 여러분들 많이 사랑 주신 덕분에 예. 열심히 네. 잘 하고 있습니다.
0: 초판이 완판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열심히 2세 이제 곧 3세 가는 건가요?
1: 예. 그래서 2세에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제 뭐 인터넷으로 정말 생각보다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0: 근데 원래부터 우리 박상철 씨 어릴 때부터 꿈이 가수셨어요?
1: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가수였습니다. 말하면 제가 이제 강원도 삼척하고도 근덕 동막하고도 양리라는 완전 시골 동네요.
0: 예.
1: 뭐 차를 버스를 타고도 뭐 한 2시간 정도 와야 되는 그 당시에.
0: 그렇죠. 진짜 비포장길. 척척산골이죠. 예. 예.
1: 그러니까 제가 6-7살 땐 버스조차 없었구나. 그러니까 그냥 걸어서 동막까지 걸어가는 정도의 그런 곳에 살았는데 대학생 형들이 그때는 보면 이게 왜 그 빈농들 이런 데 가서 왜
0: 뭐 그렇죠. 뭐 야학해 주고 뭐 농촌 그렇죠. 봉사 활동
1: 그렇죠.
0: 오는
1: 둥글게
0: 거죠.
1: 둥글게 둥글게 짱 하면 영화도 틀어 주고. 근데 그런 이제 대회를 하는 거 해요. 동네 어른들하고 같이. 네. 가면 꼭 인기상 줍니다, 저를.
0: 끼가 있었네요.
1: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서 해야지 뭐 이런 거죠. 그런지 뭐 학교 다닐 때도 이제 계속 이제 노래 잘한다 하니까 잘한다는 소리가요. 정말 이 꿈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0: 네. 네.
1: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제가 트럼펫을 했습니다.
0: 맞아요. 제가 트럼펫 예전에 예, 연주하시던 옷 기억나요.
1: 네. 예. 그래도 이제 콘서트 때 제가 했었는데, 그러니까 트럼펫을 연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곡을 쓰게 됐죠, 제가. 그리고 이제 그때 그 트럼펫 하다 보니까 이제 행진곡들 계속 그 하다 보면 악보가 막 찢어지고 이래요.
0: 네.
1: 막 급하게 넘기고 만약에 찢어지고 하면 그 테이프로 옛날 스카치 테이프를 발라요. 그러면 그게 또 오래되면 누더기가 돼가지고 누렇게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0: 예.
1: 근데 그걸 이제 2학년 때 새롭게 제가 이제 악보를 새로 만들어 봤죠.
0: 아.
1: 그 악보를 한 권을 그리고 나니까 악보가 보이더라고요.
0: 19살 때 이제 가수 되려고 무작정 상경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1: 아, 대학 시험 보고 난 뒤에.
0: 아, 그래요?
1: 그러는데 이제 꿈이 가수였으니까 예. 서울 올라와서 뭐 그렇게 예, 그런 시절이 있었죠.
0: 그래서 어디 찾아갔습니까? 직접 어디를?
1: 작곡실 찾아갔죠. 작곡실 찾아가서 이제 가수를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네. 뭐 그러면서 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메들리 테이프 하나 내고 노숙자 생활도 하고 뭐 일반 그 작부 일도 좀 하고 막 그런 예, 학교도 좀 다니면서 막 뭐 그런 일이 있었죠.
0: 아, 예. 그 작곡가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1: 충무로에 예, 예.
0: 그
1: 지금도 그 건물 있더라고요.
0: 제대로 찾아가신 거 맞나요?
1: 저한테는 그분하고는 안 맞.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유명한 가수 이름을 얘기 못합니다.
0: 네.
1: 근데 그런 가수들 키우기 위해서 신인 문화생들이 오잖아요. 거기 문화생이 한 명이 저죠.
0: 아, 그럼 이제 가서 그러면, 심부름하고 뭐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배우고 곡도 받고.
1: 저는 이제 일단 작부도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갖다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걸로 또 이제 앞에 가수를 키우는 거죠.
0: 아, 수업료를 말하자면 내는 거군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고 하던데요.
1: 한 1,000만 원 정도였는데.
0: 그때 1,000만 원이면
1: 어마무시하죠. 지금 돈 하면 거의 뭐 그게 80년대니까 어마무시하겠죠.
0: 그 삼척의 산골에서 그 스무 살짜리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1: 일당잡부를 했습니다.
0: 아.
1: 근데 일당잡부가 처음에는 3만 5천 원부터 시작했어요.
0: 예.
1: 근데 그것도 엄청났어요. 그때 막 봉급이 한 공무원 봉급이 24만 원 뭐 30만 원 이럴 때잖아요.
0: 진짜 그때. 힘든 일을 한 거, 험한 일을 한 거네요.
1: 예. 예. 그렇게 번 돈을 거의 한 천만 원 정도를.
0: 이야, 정말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이 있네요. 말하자면.
1: 가만 생각해보면 세월 지나서 긍정적으로 보려고 보다 보니까.
0: 예.
1: 뭐, 그래도 그 당시에 노래도 배우고 또 뭐, 그런 세월이 음반도 뭐, 메들리 테이프도 냈고 어쨌든 그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0: 예.
1: 오늘이 있는 거니까 뭐 그 소음료라 생각하죠.
0: 뭐 지금은 잘 됐으니까
1: 네네.
0: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야 그러면 그 천만 원 날리고 나서 노숙 생활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내 돈은 다 어디 가고 제가 아니 이거 뭐 좀 뭐 밀어 주셔야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가수를 밀고 있었죠. 그때 이제 얘기를 못합니다.
0: 아직 네 차례는 아니야.
1: 얘기하면 다 아는 가수니까.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예. 하고 있었으니까 뭐 나는 그대로 돈 날아가고 그냥 하니까 이제 아, 왜 안 해줘요 한마디 하니까 야 인마 내가 너 지금까지 가르치고 한 걸 다 뭐야 라고 하니까 어린 나이에 어른한테 어떻게 대듭니까? 그걸 한마디 하니까 아 그래도 저도 좀 키워주세요 하니까 아이 금방진놈 뭐 쩌쩌 하면 그 다음에 뭐 나가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0: 아 그렇게 쫓겨나는 거군요.
1: 그럼 실의에 아. 빠지니까 이제 젊은 나이니까 아 뭐 그냥 뭐 노자상 예.
0: 그분은 지금 이제 박상철 씨 이렇게 스타 가수 된 거를 보고 혹시 다시 만나실 일은 있으셨어요?
1: 그 선생님을 제가
0: 네.
1: 그 TV는 사랑을 싣고해서
0: 네.
1: 제가 찾았어요.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 찾았는데
0: 네.
1: 그쪽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당시에
0: 네.
1: 돌아가셨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0: 아, 왜 찾으셨어요? 지금 아니, 좀 약간 맺힌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1: 나중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감사한 게 없어요. 매 순간이 감사함이더라고요. 가만 생각하니까 방송국 와서 제가 이제 KBS도 왔을 때 임수민
0: 네.
1: 아나운서님 뵙고
0: 네.
1: 그때 라디오 쫓아내면서 노래 좀 틀어주세요 왔을 때 그분들이 안 틀어줬으면 어떻게 히트가 됐을 거며 또 그 당시에 그분한테서 노래를 배운 그 시간들 그 돈 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 이거는 내 인생 전체가 그때 배운 그 음악들이 내가 지금 지나서 보니까 그 이상의 값어치가 된다.
0: 아.
1: 감사하지 않을 게 없죠.
0: 박상철 씨가 이제 오늘날 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1: 그렇습니다.
0: 원동력이 된 것 같네요. 그
1: 그렇죠.
0: 아프고 힘들었던 시절마저. 저는 이제 박상철 씨 처음에 신인 가수 때 뵀을 때는
1: 네네.
0: 정말 예의 바르고
1: 네네.
0: 너무 품성이 반듯하고 이런
1: 네네.
0: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신 그런 분이네요.
1: 그러니까 네. 가수로 또 방송국에 올 때도 저는 그랬거든요. 음반을 딱 만들어서 이제 80년대 제가 이제 그 메들리에서 망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생각해 제가 제일 후회됐던 게 제대로 된 도전도 안 해보고 방송국 근처도 안 해보고 남이 해주길 바라고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했어요. 방송국에 맨날 가면은 뭐 매니저가 작곡가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방송국 쫓아가서
0: 네.
1: 뭘 해가지고 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할 때 음반도 만들어서 아씨,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방송국 내가 가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0: 네.
1: 혼자 음반 만들어서
0: 매니저도 없이 그냥 직접 뛴 거죠.
1: 일단 네. 와보자.
0: 네.
1: 그때 조규철 형님 만나고
0: 맞아요. 저 희망가요의 악단장님이셨어요.
1: 그래서 그 형님한테
0: 네.
1: 저 좀 캡에서 들어갈 수 있게 해줘라.
0: 예.
1: 그래서 이제 자꾸 만나다 보니까 형 따라서 라디오국 와서 CD 돌리고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라디오에 노래 나오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게 정말
1: 그런 마음이죠.
0: 직접 부딪힌 걸 제가 봤기 때문에
1: 네네.
0: 무조건이 히트할 때 제가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1: 감사합니다.
0: 원래 그 이제 전국 노래자랑에서 사실은 삼척편에서
1: 네네.
0: 그때 1등 하셔가지고.
1: 네,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0: 그렇죠. 예, 그때 예, 최우수상 받으셔. 그때는 트로트 아니었어요.
1: 그때도 이제 트로트를 좋아했는데.
0: 네.
1: 이제 전국 노래자랑,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망해봤으니까 꿈은 계속 가수잖아요.
0: 네.
1: 미용을 해서 돈을 벌어서 빨리 벌어서 가수가 된다. 그러면 이제 작곡가 사무실, 계속 작곡가 사무실은 다니면서 제가 노래를 하고 있었던 단계였잖아요.
0: 네.
1: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유명 작곡가를 만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전국 노래자랑에 뭐 이호서 선생님부터 가 유명 작곡가 분들이 그날 심사위원 나오는 걸
0: 심사를
1: 본
0: 하죠.
1: 그렇죠. 본 거죠. 저기 가서 저기 매달리자. 그래서 삼척에 전국 노래자랑에 왔을 때 출연을 하게 되고 가서 제가 그 얘기했죠. 저는 꿈이 가수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이제 그때 홍순창 감독님이셨는데 지금 네. 다 은퇴하셨지만 저는 꿈이 가수인데 저는 여기 나온 이유가 가수가 되려고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네, 삼척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0: 예, 그 네. 유열 씨 노래 불렀어요. 화려한 날은 가고 나의 화려한 날은
1: 세 곡을 냅니다.
0: 아, 예, 예.
1: 뭐든 그렇지만
0: 그렇죠.
1: 한 곡을 냈으면 그 노래 안 했죠. 그런데
0: 맞아요.
1: 트로트 두 곡을 내고 화려한 날은 가고를 냈는데 그 담당 그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 정한옥 작가님.
0: 그게 왜냐하면 노래들이 이제 비슷한 노래들만 계속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트로트가 뭐 몇 곡 나왔으면 발라드도 나와야 되고 댄스도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1: 그 사실은 화려한 날은 가고는 제가 그렇게 잘 부르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노래를 하래요.
0: 예.
1: 아니면 떨어지는데 시킨 대로 한 거죠. 네네.
0: 아 그래도 노래를 잘하니까 최우수상을 받아서 그때 이제 작곡가 박현진 선생님하고 인연을 맺게 되셨나 봐요.
1: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FD였습니다. 그 베이로 선배님이 그분이 그때 신인이셨죠. 그때도 이제 베이로 선배님 신인이셨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이제 음반이 처음 나와 봐봐 사랑한다 말해 봐. 뭐 이러고 다니실 때인데 전화번호를 받았죠.
0: 네.
1: 제가 꿈이 가수인데 음반을 내고 싶은데 지금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작곡가 선생님 좀 연결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당시 신토불이 받으러 다닌다고 난리 났던 거예요. 배우 선배님이. 그래서 박현진 선생님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이제 전국 노래자랑 작곡가 중에서 만약에 이호 선생님 만났으면 이호 선생님한테 가서 뭐 그래야 되는데 박현진 선생님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0: 박현진 선생님 뭐 트로트 쪽에서는 대단한 분이죠. 예. 박구윤 씨 아버님.
1: 네,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한 7, 8년은 이제 노래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음반을 내게 됐죠.
0: 그러니까 작곡가를 만난다고 바로 또 음반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1집이 부메랑이었는데
1: 네.
0: 그때부터 제가 뵀어요.
1: 그 집이 왔죠.
0: 열심히 했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만큼 안 되더라고요.
1: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부메랑이라는 곡을 받을 때 당시에 곡을 한 13곡인가 제가 음반을 그 당시에는 음반을 그렇게 해야 7곡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 7곡인지 13곡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곡을 받아서

0: 이제 음반을 내는데
1: 그때는 이제 싱글이 아니라 지금처럼 앞뒤로 아, 노래를 예. 채워야 음반을 낼 수가 있잖아요.
0: 그런 시대였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음반을 만들어서 나오는데 그 오래 걸렸던 이유는 한번 망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빨리 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빨리 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내가 준비가 확실할 때. 그래서 기간이 좀 오래 걸렸고 그래서 부메랑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1: 네.
0: 좌우가.
1: 그때부터 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0: 오, 좌우가 때. 예.
1: 그 질문 많이 받으셨잖아요. 김자옥 씨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0: 원래 이 노래가 좌우가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좌욱이었어요.
1: 아.
0: 이거 저 주세요 했죠.
1: 좌욱이.
0: 예, 저 예. 주세요 했는데 이태우 선배를 주더라고요.
1: 아, 이태우 씨.
0: 저는 부메랑 주고.
1: 먼저 불렀나, 이태우 씨가?
0: 잠깐 했죠.
1: 아.
0: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이거 멜로디 좀 바꾸고 멜로디 가사 좀 확실하게 좀 바꿔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미 망한 노래니까 아. 네 마음대로 해 해가지고 가사 다 좀 앞에 좀 팍 바꿔가지고 예. 시작하게 됐죠.
1: 이태호 씨가 미쓰고 부르셨던
0: 뭐 그렇습니다.
1: 분이죠. 예. 이태호 씨는 또 창법이 다르니까 전혀 다른 좌우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상철 씨는 힘있게 쫙 뽑아내는 창법이고
0: 그때는 이제 이렇게 했죠. 내 곁을 떠나간 그 사람은
1: 맞아. 바이브레이션이 독특하셨어요.
0: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루를 살아도 그 사람 뭐 이렇게 불렀어요.
1: 이태우 씨 지금 성대모사를 잘하시네. 아 그게 이제 박상철 씨 앞에 와서 이렇게 터졌는데
0: 네.
1: 근데 사실 그때도 그 박상철 씨를 아마 처음에 가수 무조건이 나왔을 때 많이 본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얼굴을 이제 연기로 좀 알리셨단 말이죠.
0: 아.
1: 그렇죠.
0: 그때는 제가 그 이제 좌우가 때인데 좌우가를 이제 홍보를 하려고 이제 KBS도 들어오고 이제 라디오만 열심히 다녔죠.
1: 네.
0: 이제 TV 방송을 좀 나가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출연이 안 돼요. 아무리 쫓아다녀도. 근데 라디오는 열심히 다니니까 틀어주더라고요.
1: 예.
0: 그때는 이제 막 다니다 보니까 이제 막 방송에서 이제 PD님들이 아우 저 어린애가 혼자 쫓아다니는데 불쌍해서 한번 틀어주고 또 이래서
1: 다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는데 네.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0: 네네.
1: 예.
0: 근데 이제 TV 쪽에서 출연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재연 프로그램이 생겼잖아요.
1: 네.
0: 이것이 인생이다. 뭐또 예. TV는 사랑을 싣고 노래는 히트가 되고 있는데 가수 얼굴을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KBS 지금 요 5층 있잖아요.
1: 네.
0: 지금 라디오 있는데 그 5층에 그 재연 연기 그저저 이것이 인생이다 하고 그 사무실 있어요.
1: 네.
0: 그 사무실을 제가 올라갔죠.
1: 직접 또 찾아간 거예요?
0: 올라갔죠. 올라가서
1: 굉장히 진짜,
0: 네. 그리고 그때 황재현 국장님 은퇴했지만 거기 찾아가지고 이제 딱 가서 저 연기 한번 시켜주십시오 하니까 아이고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거기서 계속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연기가 되냐고 이제 옆에 이제 매주 PD님한테 연기 하고 싶다는데 한번 시켜보라고 해서 단역부터 하게 됐습니다.
1: 사실 재연 배우로 네. 이름을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장윤정 씨 같은 경우에도 신인 때 그런 생활을 했었고.
0: 장윤정은 이제 제가 KBS에서 하고 제가 이제 그다음에 그 M본부 그 예. 서프라이즈라는
1: 프로그램이 있었죠.
0: 그 프로를 저는 초창기부터 쭉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윤정이도 좀 이렇게 예.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1: 연기 안 해보셨잖아요. 그 전에. 처음 해보시는 거죠?
0: 연기학원은 열심히 다녀봤습니다.
1: 아, 준비가 돼 있었군요.
0: 연기학원 예원이라고 옛날에
1: 예.
0: 그 강남에 있는 예원을 열심히 다녔는데.
1: 아예 우연이 되는 건 없네요. 예.
0: 사투리를 하도 해가지고.
1: 그렇죠. 삼척이 좀 말이 세요. 약간 그 강원도인데도 경상도 억양도 좀 있고.
0: 네.
1: 예.
0: 지금도 연기 나가면 연기 못한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투리 안 쓰면 똑같이 하거든요. 문제는 사투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희한하게.
1: 예.
0: 네.
1: 아무튼 그런 저런 열심히 진짜 뛰어서 이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무조건으로 국민 가수가 됐어요. 이 노래는 진짜 어떻게 부르게 되셨어요?
0: 이거는 좌우가가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무조건 예. 센데 그때 좌우가는 엄청났던 것 같아요. 지금 무조건보다 한참 셌죠.
1: 좌우가는 이제 이름을 다 바꾸면 되면 돼요. 수민아 예. 뭐 상처라 뭐. 예.
0: 그 당시 좌우가는 전 프로에서 다 1등했으니까 그 당시 그렇죠? 엄청났죠. 예. 그래가지고 그거 막 히트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저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박현진 선생님께서 특급 사랑이라고 해서
1: 원래 제목이 특급 사랑이에요. 원래 제목이 처음에.
0: 원래는 불러줘였습니다.
1: 불러줘.
0: 그런데 나중에 알았죠.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야. 전화 와가지고 네. 야 상철아 너를 위해서 만든 곡이다. 그래서 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들어보니 노래 좋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래서 노래를 이제 저는 이제 노래는 좋은데 특급 사랑이란 제목이 아니 뭐 그 새마을호도 막 생기고 이런 때인데 아 특급은 특급 열차 벌써 지나갔는데 아. 그래서 그 조건 없이 무조건 가져가지고 무조건으로 제가 바꾸자 하니까
1: 제가 제목을 직접 제안하신
0: 그,
1: 거예요?
0: 그렇죠. 무조건은. 바꿨죠. 제가 다 바꾸고.
1: 아 그거 특급 사랑이었어요. 이렇게 대박은 안 났을 것 같아요. 예.
0: 그러니까 이제 편곡 8번 했습니다. 제가. 아. 신경 많이 썼어요.
1: 그게 맨 처음에 그 노래도 좋지만 짜짜라 짜라짜라 짠짠짠 이게 전주부터 사람들이 같이 따라 부르는 그 맛이 있거든요.
0: 그게 어떻게 됐냐면 예. 제가 이제 그 악기를 할 때 트럼펫 할 때 그 운명 교향곡 있잖아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빠바 이렇게 소리가 커져요. 네. 처음에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커지는 그래서 야, 이 운명 교향곡 느낌에서 무조건이니까 야, 쫙 밀고 가자. 이래 가지고 빠빠빠빠밤 빠빠빠밤 똑같이 가면 안 되니까 네. 빠빠빠빠밤 빠바밤 이렇게
1: 야 그게 운명 교향곡에서 힌트를 얻은 거군요.
0: 그래서 편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짜짜라짜라짜라짠짠짠 근데 그때는 이거는 왜 했냐면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 근데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짜짜라짜라짜라 이렇게 바꾼 거죠.
1: 아주 순발력이 뛰어나십니다.
0: 이거는 혼자서 예. 한 건 아니고요. 같이 이렇게 계속 하면서.
1: 진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박상철 씨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시원시원한 그 창법. 그 전까지 트로트 하면은 좀 이렇게 구성지고 약간 막깔지고 이런데 뭐랄까 이게 어떻게 보면 락 같은 좀 시원시원하게 지르는 거기서 많은 분들이 좀 시큰함을 느끼셨던 게 아닌가.
0: 예. 사실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룹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락적인 음악을 좀 많이 했었는데 목소리 자체가 정통 트로트 안 맞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꿈이 트로트 가수인데 우리 어머니가 노래를 아주 구성지게 부르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때는 선배님들이 전부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현철 선배님은 현철 선배님 생각이 색깔이 있었고 태냐 선배님은 태냐 선배님 색깔이 있고 어떤 송대환 선배님이나 또 뭐 서른 선배님 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데 저는 그냥 지금 말하면 오디션처럼 목소리가 그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또 그런 가수가 인정을 못 받던 시대니까 나만의 색깔을 가지려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그래 나는 그냥 지르자 샤우트로 해보자. 그래서 그대로 쭉 하다 보니까 목은 무리가 많이 가는데 조금 또 그 나름대로 뭐 시끄럽지만 또 행사장에서는 또 시끄러운 게 또 매력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1: 네, 겸손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수 활동하신 지 한 30여 년 되셨죠. 예. 네. 지금 뭐 협회장으로서 시인으로서 또 새로운 행보를 계속 걷고 계신데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으셨잖아요. 나름대로 네. 박상철 씨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 힘, 철학 이런 것들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0: 가장 암울한 시절도 있었잖아요. 너무 네.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어야 되는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진짜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막 그 별 거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순간에 아 이게 끝이구나 하는 순간에 또 새로운 그 물 깊은 제가 이제 바닷속에 이 저 한 1월 달에 들어가서 한 20분씩 이렇게 입고 했단 말이에요.
1: 왜 그런 그 극한의 이런 고통을
0: 이제 그렇게 있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아 죽을 것 같더라고. 힘들고 근데 그걸 딱 지내고 나니까 나오니까 언제 내가 죽었지? 나 이렇게 살이 끊어질 것 같았는데 괜찮은 거예요. 어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본 거죠. 동전은 양면이고 밤이 있으면 아침이 있고 늘 변하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한 순간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새로운 빛은 반드시 또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벽이 가장 추운데 또 지나보면 빛이 오는 순간에 또 나를 비추고 있고 겨울이 춥다 하면 여름이 있고 아 그래서 그 견딤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결국은 이제 저는 아 동전은 양면이다. 결국은 견디고 참고 반성하고 새로움을 또 찾고 그러다 보니까 시를 쓸 때도 더 많은 책을 보게 되고 네. 더 힘들 때 같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그런 것들이 늘 힘든 순간마다 저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1: 괜히 시인이 되신 게 아니네요. 네, 아니 제가 박상철 씨하고 이틀 동안 함께하면서 아, 스타는 네. 우연히 나오는 스타는 없구나. 예, 다 준비된 가운데 우연히 통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좀 인사드릴까요? 네,
0: 이 노래는 그 김병걸 선생님이 어느 날 가사를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곡을 좀 붙여보자고. 그래서 그 가사를 보다 보니까 이제 아, 뭐 좋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곡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쓴 곡인데 아주 불청역이라는 아주 간이 역이 있어요. 작은 역이.
1: 실제 있는 역입니까?
0: 문경에 예. 있는 역인데 제가 몇 번 갔다 왔는데 아마 선생님께서는 거기서 불청역에서 아마 대구 쪽으로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사를 멜로디를 붙여서 곡을 했는데 네. 반응이 좋아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박상철 씨의 노래 불정역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난해 시 허수아비로 신춘문예 당선되셔서 이제 시인으로 데뷔하셨죠. 또 대한가수협회장으로 바쁜 나날 보내고 있는 박상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가끔 구름 많겠고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내륙 산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특히 경남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돼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늘과 무더위 쉼터, 냉방시설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섭취와 충분한 휴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활동 시간 줄이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2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전국이 32도에서 37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꿈을 향해 달리는 장애 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7월 31일까지 2026년도 쌍용 곰돌이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쌍용 곰돌이 장학 사업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 사업인데요. 지난 1995년에 시작된 이후 30년 동안 600여 명의 장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장학금 신청 대상은 국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이고요. 선발은 성적 우수, 예체능 특기, 정보통신 특기 등 세 분야로 성적과 소득 수준을 심사해서 모두 2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기당 100만 원, 연간 200만 원의 장학금이 생활보조비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요. 신청은 개인이 아니라 재학 중인 학교의 장학 담당 부서를 통해서 학교장 명의의 전자공문으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장애 학생들이 학업에 더 집중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조성민의 장애 칼럼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함께하는 일터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충북 음성군에서 중증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서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장애인이 걷기나 휠체어 이동 등 스스로 정한 신체 활동과 사회 활동 목표를 달성하면 매달 5만 원의 건강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은 음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연금수급자 42명으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자는 활동 기록을 위한 스마트워치도 함께 지원을 받는데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로이 사랑 나눔회가 중증장애인 AI 활용 능력 교육 참가자 16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이 AI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AI를 자신의 보조공학기기로 활용하면서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수어 통역사도 함께 배치되고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교육은 8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모집인원 충원시까지고요. 로이 사랑 나눔의 전화 02-2637-3294번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장애예술인들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한국장애인미술협회가 8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노원뮤지엄에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미술협회전을 개최하는데요. 이번 전시는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역량과 예술적 성과를 시민들과 나누는 정기전으로 회화와 한국화, 서양화, 민화, 수채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박중훈의 비와 당신.

0: 조성민 회장의 칼럼, 한국장애인재벌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0: 아직은 못 갔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저도 못 갔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하는 속에서는 막 설렘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요즘 한참 휴가철인데 또 휴가를 가시려고 하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굉장히 좀 걱정이 있죠. 예를 들면 나 혼자 갈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거기 장애인 화장실이 있나? 또 숙소는 들어갈 수 있나? 이런 걱정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열린 관광지 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올해 한 10년 됐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0: 예. 먼저 열린 관광지라는 말을 많이 듣기는 했지만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먼저 해 주시죠.
1: 열린 관광지니까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러니까

0: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 근데 그 누구는 누구냐라고 하면 그 당연히 이제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고령자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 천만이거든요, 고령자가. 그리고 고령자뿐만 아니라 임산부 또 유아차를 또 동반하는 가족들 이런 인구가 우리나라 관광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 30% 한 1,500만이 넘어요, 우리나라.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한 건데 2015년부터 매년 이제 문화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지자체랑 같이 매년 한 20곳, 30곳씩 했으니까 지금 한 210곳 정도가 됩니다.
1: 예, 네. 2015년부터 시작. 네. 10년 정도 지났으면 적지 않은 시간인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나 달라졌을까요?
0: 저도 뭐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이동이나 이런 감각장애를 갖고 있는 건 아니어서 아주 충분히 뭐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장애인 화장실도 많이 생겼고 또 일단 제일 먼저 계단님들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예. 관광지 내에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접근이 좀 가능하게 됐는데 이제 뭐 특히 이제 또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뭐 안내판도 있고 뭐 촉지도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돼 있긴 했지만 근데 문제는 관광지 이런 열린 관광지는 많아졌는데 여행은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1: 네. 뭔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0: 저는 이제 이거를 뭐 점선면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하는데요.
1: 점선면.
0: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집에서부터 점이라고 하게 되면 뭐 동선 이제 예를 들면 특별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 타고 면 이런 관광지로 가는 이런 어떤 하나의 연결점이 마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태계처럼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런 면이 좀 아직은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1: 점선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0: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한 점이라고 하죠. 한 곳.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이제 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집이 될 수도 있고 열린 관광지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열린 관광지가 210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잘 돼 있다. 그 점에서는. 그러나 거기까지 이동하는 대중교통이라든지 여전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서울 시내 버스가 이제 그 뭐 특장차도 많이 있고 또 그 리프트 버스가 있지만 관광버스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뭐 이런 문제라든지 그런 이동의 문제. 근데 도착을 했어요. 그 관광지에 도착해서 주변에 뭐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고 뭐 카페도 가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데는 아직은 접근성이 좀 덜 돼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열린 관광지도 중요하지만 이 열린 관광지 주변 그러니까 한 도시 전체를 무장애 관광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막 그게 좀 시작이 되고 있어서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결국은 여행 전체를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북단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DMZ 그 비무장지대도 열린 관광지가 좀 조성돼 있거든요. 임진강 쪽도. 남단에는 우리 이제 제주도의 천지연 폭포 뭐 전 국민이 거의 다 가보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천지연 폭포도 막상 이제 들어가면 휠체어를 분하고 이제 같이 이동을 하면 들어갈 땐 괜찮은데 우리가 보통 들어갈 때 돌아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연결해 그 계단이 있고 뭔가 이런 출렁다리가 있고 그러면은 사실은 거기는 못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다시 들어갔다 다시 들어간 대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주변에 카페 뭐 예를 들면 목욕 뭐 예를 들면 호텔에 갔는데 목욕 의자가 없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은 여행 그 관광지는 갔지만 여행은 충분히 즐길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거죠. 네.
1: 이것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 장애인 재활 협회가 청년들과 함께 파주를 찾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0: 네. 네. 이제 올해 한 10년 열린 관광지 사업이 한 10년이 됐고 그래서 한국 장애인 재활 협회에서 한 20년 동안 이제 청년들 청소년들을 지원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지원하고 끝난 그 청년들의 모임이 청년 포럼 모임이 있어요. 300여 명 되는데 여러 가지 팀을 나눠서 이제 좀 어떤 사각지대 이슈도 발굴해서 정책 개선도 하는 활동 차원에서 올해는 좀 열린 관광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이 됐고 근데 이건 청년 포럼 모임들만 하지 말고 다양한 청년들을 좀 모집을 해서 한번 캠프를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좀 파주를 좀 다녀왔습니다.
1: 예, 그런데 네. 왜 하필 파주였을까요?
0: 파주가 열린 관광지가 지금 몇 곳이 있어요. 말씀드렸던 DMZ 그 평화누리 광장이나 이쪽하고 그다음에 마장호수라는 데가 열린 관광지인데다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열린 관광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주시 전체를 무장애 관광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사업을 선언을 했고 그게 2025년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런 도시가 우리나라 4대 도시가 있는데 2022년 강릉을 시작으로 해서 울산, 수원, 파주가 이 4대 도시가 단순히 열린 관광지 한 점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접근 가능하게 하자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파주를 좀 가게 된 거죠.
1: 예. 실제 조사를 하는 청년들도 다양하게 구성이 된 건가요?
0: 그렇죠. 이제 그

0: 역할을 좀 분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달장애 청년이나 경계선 청년들은 우리 관광 가면 안내도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브로셔 자료집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쉽게 됐느냐를 좀 살펴보는 것 하나.
1: 예.
0: 그다음에 당연히 시각장애 청년들은 뭐 예를 들면 그 관광 촉지도 이런 지도가 얼마나 접근 가능한지라든지 화면 해설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다음에 이제 휠체어 사용자는 당연히 이동 경로나 보행로가 경사로가 심한지 안한지 이런 걸 좀 보는 것도 있고 이번에 또 미얀마 에서 한국의 유학원 청년들과 또 키르기스탄의 재외동포 청년들도 함께해서 이 청년들이 다 관광 경력을 전공하는 청년들이에요. 예.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의 중요성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1: 정말 다양한 청년들과 맞습니다. 함께 하셨는데요. 뭐 이동, 숙박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0: 그래도 이제 협회에서는 뭐 그래도 국제협력 뭐 팀도 있고 그래서 또 이동이나 숙박하는 데는 그래도 크게 어려움이 없던 게 다행히 우리가 이런 캠프를 한 25명 하고 간다고 하니까 한국관광공사하고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차량도 그 리프트 버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같이 살펴했어야 되는데 리프트 버스를 이렇게 제공도 해주고 해서 예. 굉장히 좀 편하게 다녀오긴 했습니다.
1: 해외에서는 무장애 관광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요?
0: 제가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은 나라를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우리는 바르셀로나를 많이 꼽아요. 다녀오셨나요?
1: 예전에 한번 다녀온 적은
0: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예. 지금 말씀드렸던 열린 관광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도시 전체 대중교통, 숙박, 음식점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도시 전체를 누구나 관광을 즐길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을 꾸민 그런 도시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스위스하고 프랑스 이런 데 몇 군데 갔었는데 유럽은 좀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요. 왜 그래 대중교통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집에서 나와서 대중교통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교통들이 잘 돼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 사회가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도시를 가꿔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1: 자, 그럼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0: 저는 이제 관광지는 한 219시면 예를 들면 뭐 DM 여기 남산공원도 열린 관광지이기도 하고 또 뭐 지금 한참 이제 여름 휴가철인데 부산 해운대도 예. 열린 관광지예요. 그래서 이런 관광지는 참 많이 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서 이거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 휠체어 사용자가 여행을 계획하고 혼자 즐길 수 있는 이런 도시 설계를 아주 그 디테일한 설계를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예. 자, 끝으로 오늘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저는 그 우리가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저상 버스가 마치 장애인만을 위한 그런 엘리베이터나 뭐 버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시민들이 이거를 설치해 놓으니까 뭐 고령자뿐만 아니라 짐을 물고 들고 다니시는 뭐 여행자라든지 다 쉽게 접근하듯이 관광 열린 관광지도 저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 한 번 더 시민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한 열린 관광지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우리 사회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예, 이제는 열린 관광지를 넘어서 여행 전체를 연결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마음에 남는데요.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스위스어로우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상황을 같이 살펴보고 의미 있는 판결과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2: 네, 오늘은 이주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7월에 두 분의 이주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한 사건은 지난 7월 1일 충남 아산의 KTX 복선화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출신의 노동자 아웅 민우님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이제 사망하신 사건이고요. 7월 18일에는 울산 HD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하천 노동자 한 분이 곤돌라에 끼어 목숨을 잃은 일입니다. 이 두 분의 이제 명복을 빌면서 왜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법과 제도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1: 예, 먼저 두 사고는 정확히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2: 네, 아산 사고는 컨베이어 벨트로 흙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을 했는데요. 동료 노동자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 작업은 2인 1조로 해야 했지만 그날 고인은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고 비상정지 장치나 방호 덮개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 사고는 선박 내부의 고소작업용 곤돌라에서 일어났는데요. 노조는 과상승 방지 장치가 있었지만 그 작동 반경 안에 작업 발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장치가 제기능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두 사고 모두 정확한 원인과 안전조치 위반 여부는 아직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1: 예, 두 사고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공통점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있어야 할 안정장치가 없거나 있어도 제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주노동자가 혼자 혹은 하청 소속으로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 같습니다.

0: 쪽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7월 17일에 원청과 하청의 대표이사가 빈소를 찾아서 사죄하고 배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합의를 했다고 해요. 울산에서는 노동조합이 이번 사고를 기업 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예, 통계로 보면 이주노동자 산재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0: 네, 2019년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비율이 외국인보다 75.5% 높았다고 하고요. 사망자의 73.3%가 입사 6개월 안에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사고 사망자 중 비정규직 비율도 70%로 외국인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4년에 낸 연구보고에서도 2018년부터 22년까지 자료를 연령별로 보정해서 분석한 결과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 위험이 한국 국적 노동자의 2.3배에서 3.6배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1: 예, 이런 사고에 적용되는 법은 어떤 법이 있을까요?
0: 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요. 이 법은 공사를 맡긴 원청, 즉 도급인에게도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말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마련할 의무를 지운 법입니다. 다만 사망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영 책임자가 이 의무들을 위반했고 그 위반이 사고와 관련돼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2023년 4월에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나온 첫 유죄 판결에서 도급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1: 예, 그러면 서류가 없는 이주노동자분들도 산재보험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0: 네, 대법원은 오래전 1995년 판결에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실제로 임금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근로자라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의 약 68%가 다쳐도 산재보험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할 만큼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큽니다.
1: 왜 그렇게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큰 걸까요?
0: 네, E9 비자라고 고용 허가제로 일하는 노동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사업장을 옮길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임금 체불이나 폭행처럼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면 인정이 되지만 이주노동자가 더 안전한 일터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에 이 제한 조항을 합헌으로 봤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 논쟁이 있는데요. 결국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떠날 곳이 마땅치 않으니 위험한 일도 참고 넘기거나 산재 신청 자체를 주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다면 인권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권고를 내놓았나요?
0: 네, 인권위는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를 조사한 뒤에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와 감독 강화,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 마련, 표준 근로계약서 개선 등을 권고한 적이 있고요. 농업 분야의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생존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실태조사 당시에 응답자의 상당수가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점도 인권위가 특히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1: 예, 유엔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0: 네, 유엔에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있는데요. 한국은 아직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가입을 안 한 거죠.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협약 일부는 2021년이 돼서야 비준을 했고요. 강제노동철폐협약 제105조 105호처럼 아직 비준을 하지 않은 핵심 협약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 예, 다른 나라는 비슷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죠?
0: 네, 2024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영국의 건설업에서 위험의 이주화를 분석을 했는데요. 저임금 이주노동력에 의존하는 고용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전교육이나 선언적인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구조적인 위험

0: 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1: 예. 아, 그래도 최근에 조금씩 변화가 보인다고요?
0: 네. 이주 노동자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그 목소리가 조금씩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 HD 현대중공업에 직접 고용된 이주 노동자 200여 명이 금속 노조에 집단으로 가입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회사가 새로 제시한 임금 근로계약 조건, 그러니까 기본급이 줄어드는 성과차 등 임금제 도입 등에 반발해서 목소리를 내신 거예요.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을 해서 근로조건과 안전 문제를 함께 요구할 권리가 이제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지난 1월에는 단속 과정에서 다친 미등록 이주노동자 두 분의 산재가 승인된 사례도 나와서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1: 예,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이주노동자 본인이나 동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네, 우선 병원에서 업무 중 다쳤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을 해서 진료 기록을 남기고요. 사고 현장 사진이나 동료 연락처, 근무표와 임금 내역을 가능한 만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확인이나 동의가 없어도 노동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요.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막막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외국인 노동자 상담센터 1577-0077,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이런 곳으로 전화를 하면 통역과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예. 자,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0: 네,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해서 노동자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다른 일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원청의 관리 책임, 안전관리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 그리고 다국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장치도 촘촘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UN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끝으로 오늘 말씀 정리를 좀 해주시죠.
0: 네, 지금 이주노동자분들이 우리 산업을 함께 떠받치고 있지만 위험한 공정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이분들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국적이 다르다고 생명의 무게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라는 걸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다정한 하루 되세요.
1: 노래 한 곡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윤천금의 님바라기.

0: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일터 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 장애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 시간에는 지체장애인 근로자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근로지원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례를 더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지체장애인 근로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근로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로지원의 서비스가 장애 유형에 따라서 지원 방식이 상당히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지난주 지체장애 사례와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0: 많은 분들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앞이 전혀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현장은 어떤가요?
1: 많은 분들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각장애도 장애 정도에 따라 남아있는 시력이 있는 저시력 경우도 있고 빛이나 큰 형태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전혀 시각 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운 전맹 상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지원도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정보를 대신 전달하거나 문서를 확인하거나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역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1: 이번에 소개할 분은 30대 남성분이시고 시각장애인 1급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 상태이신데요. 한 공공기관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주로 문서를 정리하고 작성하고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일을 하셨어요.
0: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문서 작업이 가능한 건가요?
1: 컴퓨터에 화면 낭독 프로그램, 이른바 스크린 리더라는 보조공학 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컴퓨터 화면의 내용을 음성으로 들으면서 대부분의 업무는 스스로 수행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가 스크린 리더로 읽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 많은 문서, 이미지 형태의 PDF, 손글씨가 포함된 자료, 복잡한 표, 행사 안내문, 도면, 차트, 그래프 등은 컴퓨터가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근로지원인이 해당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주거나 이미지에 담긴 정보를 설명해주고 자료를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0: 단순하게 글자를 읽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내용과 정보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군요.
1: 맞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자료에 빨간색 그래프가 지난해 실적입니다. 라는 선료만 적혀 있다면 시각장애인은 그래프 자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근로지원인은 지난해 실적은 80, 올해는 95로 증가했고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A사업입니다. 처럼 실제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단순한 낭독을 넘어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다리 놓아주는 것이죠.
0: 회의 시간에도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 네, 회의는 생각보다 시각정보 자료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회의실에서는 방금 화면에 띄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를 참고하세요. 이 부분에 체크해 주세요.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회의실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으면 지금 누가 발언을 하고 있는지 화면에 어떤 자료가 띄어져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이런 내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근로지원인은 옆에서 지금 김 과장님이 3페이지 표를 가리키면서 말씀하고 계세요처럼 짧게 발표 자료 구성이나 발표자가 가리키는 위치, 참석자의 반응, 필요한 자료의 페이지를 안내해 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회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발언 기회를 놓치지 않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 근로지원인께서 거의 눈 역할을 대신해 주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면 근로지원인이 너무 많이 개입을 해서 오히려 당사자의 자율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1: 좋은 지적이세요. 실제로 이 부분이 초반에 고민이 많았던 지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로지원인이 판단해서 필요할 것 같은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시작했는데 당사자분이 제가 필요한 것만 요청드릴 테니 먼저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요청하셔서 방식을 바꾸셨대요. 그 이후로는 당사자가 필요할 때 먼저 요청하고 근로지원인은 요청받은 정보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셨다고 합니다.
0: 지원이라는 게 무조건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1: 맞습니다. 이게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가장 핵심이기도 해요. 근로지원인은 근로자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해야 할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보완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은 전문성과 업무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단지 정보 접근 과정에서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0: 당사자와 근로지원인이 서로 잘 맞는 방식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은데요.
1: 네, 실제로 처음 3개월 정도는 서로 시행착오를 겪는 적응 기간이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근로지원인이 문서를 읽어드릴 때 처음에는 문장을 그대로 쭉 읽어주셨는데 당사자분이 표나 그림이 있는 부분은 구조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빨라요 라고 요청하신 이후부터는 표라면 몇 행, 몇 열로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 내용을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대요.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각자에게 맞는 지원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꽤 중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0: 지원 언어라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1: 저도 이제 지원 언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같은 시각장애라도 전맹이신 분과 저시력이신 분은 필요한 정보량과 전달 방식이 다르고요. 또 같은 전맹이라도 개인의 업무 성격이나 선호하는 소통 방식에 따라 근로지원인이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 순서, 표현 방식이 다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니까 이렇게 지원하면 된다라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와 근로지원인이 함께 맞춰가면서 그 사람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자, 앞서 전해주신 지원 영역 중에서 이동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사무실 안에서 이동할 때는 어떤 안내를 받게 되는 건가요?
1: 네, 사무실 내부는 처음에 근로지원인과 함께 여러 번 이동하면서 공간을 익히는 과정을 거치셨다고 해요. 책상 위치, 회의실 방향, 화장실이나 탕비실 같은 공간까지 반복해서 다니면서 속으로 벽이나 가구를 짚어가면서 위치를 기억하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익숙해진 이후로는 사무실 안에서는 흰 지팡이를 이용해서 혼자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고 더 나아가 오랫동안 근무를 한 환경일 경우에는 흰 지팡이 없이도 이동하고 계시는 장애인 근로자분들도 계십니다. 근로지원인은 새로운 회의실이나 낯선 공간으로 갈 때 또는 사무실 배치가 바뀌었을 때처럼 필요한 순간에 동행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지난주 지체장애인과 이번 주 시각장애인 두 사례를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근로지원인의 역할이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설계된다는 게 좀 잘 느껴지는군요.
1: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분의 요청에 따라 조정된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근로지원인이 안전을 위해서 거의 모든 이동에 동행하려 하셨는데 당사자분이 사무실 안에서는 저 혼자 다닐 수 있어요. 대신 외부 일정 갈 때는 꼭 함께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는 일터 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 장애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수영의 그리고 사랑해.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긍정의 힘으로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2: 오늘의 긍정의 힘은 이 공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러 갑니다. 공격은 운동 경기나 오락 등에서 상대편을 이기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기겠다라고 하는 이 승부욕이 있어야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기왕이 하는 경기라면 이기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한 이기는 걸 목표로 삼았을 때는 공격을 할 때는 아주 과감하게 하고 수비할 때도 확실하게 수비를 해야 이길 확률은 높아진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 마인드로 장애의 삶을 아주 멋지게 만든 장애인이 있어서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1: 예, 꼭 이기고야 말겠다는 승부욕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 어떤 분인가요? 네,
2: 그러니까 장애로 인하여 소극적인 성향이었죠. 뭐든지 귀찮아했고 움직이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만사에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학습이 날로 늦어졌는데 그 성향은 학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더니 한순간에 바뀔 수 있었던 그 무엇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탁구를 만나면서 180도로 달라지더니 가정생활을 넘어서 일상생활까지도 완벽하게 배워나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은 김기태님입니다. 김기태님은 탁구선수죠.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탁구팀 소속이라는 겁니다. 탁구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거고, 그래서 2년 전에는 제17회 파리 패럴림픽에서 탁구 남자 단식 MS11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 좋아하는 것이 하나만 있어도 삶이 바뀌는 건 한순간이다. 정말 공감이 되는군요.
2: 맞습니다. 어릴 때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소극적이었고, 그렇다 보니 부모님의 걱정은 하늘만큼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지적장애가 있어서 그랬던 거죠. 지금은 20대 후반입니다. 걱정이 많았던 아버지가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함께했죠. 아무리 내성적인 성격일지라도 분명히 좋아하는 것을 만나며 바뀔 수 있다라고 믿었고, 또한 지적장애 특성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공부한 결과 우리 아들도 바뀔 수 있다라고 믿었으니까요.
1: 부모님의 적극적인 모습은 자식들에게도 자신감을 심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죠.
2: 맞습니다. 김기태 선수에게 아빠는 슈퍼맨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운동을 함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번에는 탁구장에 함께 가서 라켓을 잡고 기본기를 익히고 함께 탁구를 치는데 이때는 반응이 좀 남달랐습니다. 적극적으로 배우면서 안 하던 질문도 하길래 이때 느낌을 받습니다. 아, 탁구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탁구장을 놀이터 삼아서 레슨도 좀 받고 기본기를 아주 착실하게 익혔죠. 그리고 난 후 여러 가지 공격적인 테크닉이라든지 수비적인 테크닉을 흡수하는 그런 흡수율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1: 드디어 좋아하는 걸 찾았으니 뭐 이제는 앞만 보고 힘차게 달려갔겠죠.
2: 맞습니다. 이제는 탁구로 소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탁구를 치면서 성격이 조금씩 활발해지는 것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훈련하면서 모르는 것은 함께 찾아보고 따라해보고 연습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격력도 강해지고 반대로 수비력도 좋아지면서 자신감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생기니 성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권유와 응원 속에 본격적으로 탁구 선수의 길을 걷게 됐죠. 드디어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었던 때는 17살 때니까 2014년도에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다라는 겁니다.
1: 예, 김기태 선수도 선수지만 아버지가 더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이제는 보람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실력이 일취월장하면서 붙은 별명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닭공 마스터. 그러니까 닥치고 공격이라는 거죠.
1: 예.
2: 그만큼 강하죠. 세다라는 얘기인데 경기할 때의 기합 소리는 경기장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아주 우렁차다라는 거고, 또한 중요한 순간마다 커다란 함성과 함께 이 파이팅을 외치며 상대를 압도하는 기세를 보여준 팬들 덕분에 이제는 탁구장의 헐크라는 애칭도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나 피나는 훈련이 뒷받침됐던 거죠. 몸이 부서질 정도로 앞만 보고 훈련한 결과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서는 정상에 올라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라는 건데 공격을 공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역시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걸 느끼게 되는군요.
2: 맞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죠. 반대로 풀어보면 노력에는 반드시 그만한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정현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자, 올여름 휴가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추천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해죠.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반구천의 암각화를 소개하는 울산 암각화 박물관이 누구나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장으로 새롭게 단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암각화의 문양과 형상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촉각 전시물이 마련돼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선사시대 사람들이 바위에 새긴 그림을 손끝으로 느껴볼 수 있게 했고요. 점자 전시 해설과 음성 해설,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도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휠체어나 유아차를 이용할 때도 불편 없이 관람할 수 있게 동선을 편리하게 바꿨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눈으로만 감상할 수 있던 문화유산에 아쉬움을 가졌던 분들, 이곳에서는 그 아쉬움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여름 휴가 여행은 손끝으로도 세계유산을 만날 수 있는 울산 암각화 박물관으로 떠나보시죠. 자, 7월 28일 화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요, 볼빨간 사춘기가 부릅니다. 여행.

우리는 한 가족 화요일 순서 안내 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김태현 씨와 함께하는 김태현의 티켓 교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장애인 당사자 간에 다른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장애가 더 중증인가? 아니면 또 장애 유형에 따라 누가 더 힘든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상대방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김태현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또 매주 화요일에는 화면 해설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지역 대표 음식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음식 문화 등을 매주 한 편의 푸드 멘토리로 꾸며낸 KBS 인기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을 화면 해설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하이키가 부릅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0: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매너를 배우는 시간이죠.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오늘도 장애인식 개선 강사,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오늘 조금 색다른 내용인데,
1: 네.
0: 장애인 차별이라고 하면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를 당연히 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차별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맞아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비장애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장애인 당사자 사이에서도 서로의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 네. 그리고 생활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무심코 상처를 주는 말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같은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오늘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다른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무심코 할 수 있는 차별적인 표현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장애 당사자가 다른 장애인에게 한 차별적인 표현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장애인 사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 중 하나가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낫잖아 라는 표현을 해요. 네, 저도 네. 참 많이 듣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전맹 시각장애인이 저시력장애인 시각장애인에게 그리고 휠체어 사용자가 목발 사용자에게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난청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장애의 어려움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상대방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장애의 형태와 정도는요 분명히 다르지만 각자가 겪는 불편함이나 그런 것들은 차별은 모두 존재하는 거죠.
0: 네. 네. 전맹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저시력장애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1: 네. 네,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대놓고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1: 맞아요.
0: 예.
1: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낫잖아. 당신은 나보다 낫잖아. 이런 표현 분들은 그 정도는 장애도 아니야 라는 표현도 많이 쓰세요.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격려하려는 의도일 순 있죠. 그렇지만 당사자가 겪는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0: 네네.
1: 장애는 단순하게 외형이나 의학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요. 개인이 경험하는 불편과 사회적 장벽 또한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0: 그 서로 비교하다 보면은
1: 네.
0: 장애 정도에 따라
1: 네.
0: 우열을 가리기도 한다면서요.
1: 맞아요.
0: 예.
1: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우열을 나누려는 태도 또한 좋은 게 아니죠.
0: 네네.
1: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중증 장애인이 진짜 장애인은 우리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정도면 사실상 비장애인이야.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이런 표현에는 장애를 경쟁이나 서열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각이 담겨 있는 거죠.
0: 네네.
1: 네. 장애는 누가 더 힘든지를 겨루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든 장애인의 경험은 존중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0: 네. 그리고 장애 유형이
1: 네.
0: 서로 다를 때도 이런 네.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1: 네. 장애 유형에 대한 비교 역시 또 다른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그래도 귀는 잘 들리잖아요. 이런 표현하시는 분들이
0: 네네.
1: 있어요. 그리고 청각장애인에게는 그래도 눈은 보이잖아. 그죠? 지체장애인에게는 그래도 생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잖아.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이런 표현들은 각 장애 유형들이 가진 특성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0: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거죠. 즉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표현일 수 있지만 이런 표현을 통해 오히려 다른 장애 유형을 비하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1: 네. 네. 같은 장애인 사이에서 다른 장애인을 차별하는 표현, 그러니까 네. 서로를 비교하는 것 외에 일단 비교가 제일 클 것 같긴 한데 네.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0: 장애인 권익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인권활동을 예. 하는 사람들. 장애를 너무 앞세운다거나 그리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는 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또 인권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차별받은 상황이거나 표현에 그런 이해를 제기하고 그리고 차별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1: 차별을 좀 좋게 개선해달라고
0: 개선해달라고 예, 예.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장애인의 그리고 국민의 권리이기도 한 거죠. 네, 권리를 주장하는 행동을 지나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네.
1: 근데 지금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은 네.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나선 건데 네. 그런 행동을 좋지 않게 보는 장애인이 있나요?
0: 네, 되게 많으시죠. 생각은 서로 좀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 뭐 전작년 시위가 있잖아요.
1: 네. 네,
0: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서 하는 출근길 지하철 투쟁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도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시민의 어떤 불편을 강조하며 역차를 이렇게 지연시키는 방식인 장애인 지하철 시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애를 너무 앞세운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장애인의 권리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런 건 충분히 존중되어야 됩니다.
1: 네네.
0: 그렇지만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부정하는 행동에 대해서 장애를 너무 앞세운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본인의 편견일 수 있는 거죠. 장애 인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권익 활동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로와 인도의 턱이 없어지는 거, 그리고 경사로가 생겼던 거, 그리고 점자 블록이 생긴 것, 그리고 활동 지원사분들이 생긴 것들, 그리고 지하철 안전문이 생긴 것들, 이런 것들은 곰곰이 보면 이런 권익 활동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네. 자, 장애를 너무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비판, 비난한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0: 네.
1: 장애를 왜 숨겨? 너 왜 숨겨? 이렇게 네. 또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0: 네. 이걸 딱 듣는 순간 일단 좀 거북한 게 일단 상대방의 일이잖아요.
1: 네.
0: 상대방이 판단할 건데요. 그죠? 네. 장애를 공개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 왜 장애를 숨기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장애를 공개하는 방식도 범위도 이거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죠.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의 장애 정체성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즉 본인의 잣대로 상대방을 재단하고 예단하는 것들은
1: 네네.
0: 그리고 선을 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1: 자, 그 장애를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0: 네.
1: 자립을 해야 된다.
0: 네.
1: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의지하지 말고 가족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자립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세운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0: 이건 이제 주장은 주장일 뿐이고 상대방한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1: 어쨌든.
0: 네. 그렇죠? 네. 장애인의 자립 생활에 대한 고정관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야 진짜 자립이야. 가족 도움을 받으면 독립이 아니지. 이런 표현은 뭐 개인적으로 하실 수는 있지만 그거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이랬을 땐 당사자 입장에서 매우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인정하지 못하는 시각일 수도 있는 거죠. 자립은 모든 도움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네. 네.
1: 자, 오늘 여러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장애인 네.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좀 존중하기 위해서
0: 네.
1: 이런 태도가 좀 꼭 필요하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장애인 당사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 성별,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삶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경험을 평가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리고 비교하기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차별적인 표현들은 비장애인과 장애인과의 관계에서만 해당한다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생각과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1: 네.
0: 그리고 또한 장애를 먼저 경험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선을 넘는 조언과 행동 그리고 간섭을 할 그런 권리는 없는 겁니다.
1: 없죠.
0: 네. 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되 더욱 그렇게 했을 때 더욱 포용적인 사회가 될 겁니다. 네.
1: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식 개선 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언니네 이발관이 부릅니다. 솔직할 수 있도록.

0: 지역적인 같은 경우는 키보드 활용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폰은 이제 스크린 리더가 있어요. 톡백이라든가 보이스오버를 활용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하다는 소감문 남겨주실 때 되게 부담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가 잘못 가르쳐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했을 때 아 배워서 너무 좋았다 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의기소침해 있다가 기분을 내서 또 새로운 컨텐츠를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이 어떻게 보면 되게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1: 서울 구로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강진구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배워서 좋았다는 말을 들으면 뿌듯하고 또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어요. 시각장애인의 기초 재활에서 점자도 배워야 하지만 특히 스마트폰 사용법, 이게 요즘은 정말 필요합니다. 아, 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화 통화, 메시지 전송뿐 아니라 은행 업무, 쇼핑, 동영상도 보고요, 책도 읽고요, 온갖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중도에 실명하신 분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배워서 편리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벤슨 부니 부릅니다. What do you want?

0: 화제의 TV 프로그램을 화면 해설과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달에 한국인의 밥상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1: 네, 오늘은 한국인의 밥상 제470회 고이 접어 나빌레라 외시 버선길 밥상 편을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고이 접어 나빌레라 조지훈의 시 승무의 일부인데요. 이 외시 버선길이라는 길의 이름은 승무에 나오는 시어에서 따왔습니다. 길의 모양이 버선 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데요. 이 길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0: 길을 따라 하는 음식 여행 뭔가 특별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진짜 저는 최불암 씨가 너무 부러웠어요. 옛날부터 이 프로그램 보면서.
1: 왜요?
0: 맛있는 거 다 먹고
1: 좋은 데 구경하시고.
0: 그러니까
1: 특별한 경험도 하시고 부러울 만합니다.
0: 네. 자, 제일 먼저 가볼 곳 어딘가요?
1: 네, 외시 버선길이 시작되는 곳 경상북도 청송의 주황산 계곡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약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계곡의 물소리와 약수의 맛도 느껴보고 그 외에 네 가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0: 네, 화면 해설로 들려드리는 KBS 한국인의 밥상 이선영 성우의 화면 해설로 함께합니다.
2: 경북 청송에서 영양, 봉화를 거쳐 영월까지 240km 외시 버선길의 시작은 청송 주황산 계곡입니다. 산과 계곡을 뒤뜰 삼아 살아온 청송 사람들에겐 그저 평범한 마을 길이었답니다.
3: 62세 박숙자 씨.
4: 우리 학교 다닐 때 지름길이에요. 도로가 옛날에 비포장 도로가 있는데 막 다니면은 돌도 튀고 하는데 조금씩 질러 가는 길.
5: 추억의 길이에요.
2: 학교를 오가던 추억의 이 길은 여름이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바로 약수 때문인데요. 물이 솟아나는 소리가 고고고고 하는 닭의 소리 같다 해서 달기 약수라 부른다는데요. 보글보글 탄산이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는 달기 약수는 특히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이들 찾아옵니다. 주변이 붉게 변할 만큼 철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그야말로 약처럼 먹는 물입니다.
3: 자막 경상북도 청송군 중평마을.
2: 약수가 몸에는 좋지만 먹기엔 좀 부담스럽죠. 탄산과 철성분 때문에 톡 쏘면서도 특이한 맛이 나기 때문인데요.
6: 국자 다 그래.
3: 약수물에 설탕을 탄다.
4: 그 옛날에 뭐 보고 이거 안 먹었대.
6: 그렇지. 그만 나나 한 먹어보자.
2: 네, 그래서 이렇게 설탕을 타거나 엿을 함께 먹곤 했답니다. 주황산 약초도 약수만큼 유명하답니다.
4: 마늘.
2: 이건 부처손이라는 건데요.
4: 부처님 손끝이 생겼다고 부처손이. 이거는 바이텀에서 자생하는 건데 부처손이라고 요즘 시중에는 항암에 좋다고.
3: 증옥 씨.
7: 속에 약초가 귀한 게 많이 있어요.
4: 엄나무예요.
2: 네, 약수에 부처손 같은 귀한 약초들을 듬뿍 넣고 백숙을 끓입니다.
3: 숙자 씨가 약수에 각종 약초와 닭을 넣는다.
4: 약물로 백숙을 하게 되면은 닭의 냄새가 없어요. 닭의 냄새가 없고 이거 철분 탄산 때문에 이 닭이 빨리 익는데요. 익고 비린내 같은 것도 없고.
3: 다슬기를 통에 쏟아붓는다.
2: 여름이면 가장 흔한 다슬기. 청송 사람들은 이걸 골불이라고 부른다는군요.
4: 해서 골불에 주셔서 여기에다가 이래 담아가지고 이게 용기예요. 지금 같으면은
3: 숙자 씨가 고무신에 다슬기를 채운다.
4: 비닐봉지가 없는 시절이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와요.
2: 고무신 가득 골불이 담아오는 날은 꼼짝없이 솥단지 옆을 지키고 앉아있곤 했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알맹이를 꺼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파르스름하게 삶은 국물에 오이와 골부리살을 넣고 냉국을 만듭니다. 새콤 쌉싸름한 맛에 속이 시원해지는 여름 별미지요.
3: 차막 골부리 냉국.
2: 골고루 삶은 물은 조미료가 필요 없는 만능 육수랍니다. 된장과 고추장을 풀어놓고 장떡을 만든다는 분이요.
3: 66세 권순양 씨.
4: 먹으러 갈 때 이걸 호박이 버렸었어요. 싸갖고 또 도시락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와갖고 이거 뭐 이걸 짭짤하게 해가 많이 먹으니까 물을 많이 먹잖아요.
2: 약수물을 많이 먹게 하려고 짭짤하게 만들어 들고 갔다는 어린 시절 그 장떡은 찌는 방법이 좀 달랐답니다. 우선 솥뚜껑 안쪽에 보자기를 깔고 반죽을 넓고 두툼하게 펼쳐놓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골부리 쌀을 골고루 올리는데요.
4: 이거 진짜 옛날 방식이다.
2: 반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자기를 팽팽하게 당겨 묶은 다음 솥 위에 올립니다. 밥을 하면서 동시에 장떡도 찌는 일석이조의 조리법.
3: 66세 권순양 씨.
4: 밥물이 끓어오르면 이게 떡이 더 맛있어요. 밥물하고.
2: 네, 밥물이 끓어 넘치면서 장떡에 슬쩍슬쩍 다 촉촉하면서도 더 구수해진답니다. 이번엔 고추장에 박아두었던 파를 썰어넣고 부추와 함께 볶습니다. 여기에 삶은 골부리 쌀을 넣고 조림을 만드는데요. 큰 양푼에 매콤한 골부리 조림을 넣고 밥을 비벼 놓으면 여기저기서 숟가락 들고 찾아오곤 했다지요.
0: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계곡의 약수터 물소리 착 듣고 있으니까 시원해지네요.
1: 네, 네. 우리가 스튜디오에 에어컨이 나와서 시원한 것도 있겠지만 물멍이라고 하죠. 네. 그 쪼르르 흐르는 물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좋죠. 마음이 좀 편안하고 시원한 느낌이 맞습니다. 들잖아요. 그런 네. 느낌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0: 그 달기 약수로 끓인 약초백숙에 여러 가지 골부리 음식까지 나왔는데 저는 더운 여름에도 음식은 무조건 따뜻해야 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약초백숙을 좀 먹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유해진은 보통 어떤 게 좀 땡기세요?
1: 저는 또 오승원 아나운서와 입맛이 반대죠.
0: 그러니까요.
1: 찬 음식 좋아합니다.
0: 네, 그 물에 그래서, 좋아하셨고 네. 저번에.
1: 그래서 그 골부리로 만들었다는 냉국을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이 골부리가 표준어로는 다슬기인데 제가 평소에도 자주 가는 다슬기 해장국집이 있거든요.
0: 그래요? 네.
1: 근데 그 뜨거운 국밥을 먹으면서도 아 맛이 굉장히 시원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차갑게 먹으면 더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건 독특하겠네요, 그죠?
1: 네, 예. 많이 독특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영양의 송아마을입니다.
0: 네, KBS 한국인의 밥상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3: 세 남자가 산길을 올라간다.
2: 영양은 육지 속 섬이라고 불릴 만큼 사람의 발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오지가 많은데요. 산길을 오르며 뭔가 찾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3: 39세 이승형 씨.
5: 큰 건 새끼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크기.
2: 네, 이게 사냥의 배설물이랍니다.
3: 69세 이상철 씨.
8: 사냥이 살고 있다는 것은 영양이 청정지역이고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표.
2: 지난해부터 이 주변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다는데 사냥이 정말 살고 있네요. 예전엔 산에 흔하게 살던 야생동물이었는데 점점 멸종위기에 놓이면서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다죠.
3: 송하마을.
9: 갔다 왔어.
3: 65세 김.

0: 길숙 씨.
1: 시골에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우고 더 일찍 올 걸. 한 지금 10년 됐는데 좀 늦은 것 같아요. 그것도.
0: 길숙 씨 부부가 뒷산에 올라간다.
2: 봄치는 충분히 먹을 수 있죠 지금도.
1: 아 여기 좋은 거 있다.
0: 길숙 씨가 곰취 잎을 자른다.
1: 김보다 더 커져.
3: 산가까이 털을 잡았더니 조금만 걸어도 주변에 먹을 것들이 천지랍니다.
0: 길숙 씨가 쪼그리고 앉아 채소를 뜯고 있다.
1: 질경이요. 질경이는 질경질경 달보다 진짜 이렇게 안 죽고 살아나잖아요. 진짜 생명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2: 산삼동구.
3: 다른 식물을 휘감으며 자라는 환삼동굴도 생명력이 아주 강하답니다. 그런데 이 골칫덩이 잡초인 환삼동굴도 흔한 들풀인 개망초도 다 먹을 수가 있다는군요. 처음 낯선 길을 함께 가듯 시작한 부부의 귀농생활 10년.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밥상이었답니다. 산에만 다녀오면 먹을 게 생기니 돈 쓸 일도 많이 줄었다죠.
1: 장마철에는 고기값보다 상추값이 더 비싸요. 그때 얘를 상추 대신으로 사용하면 손색이 없어요.
3: 라이스 페이퍼만 준비하면 끝. 여기에 한삼동굴, 고들빼기, 자서엽 등 온갖 들풀들을 골고루 위에 올린 다음 맛있게 만든 쌈장으로 간을 맞추고 그 다음엔 꼼꼼하게 감싸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거칠고 쌉싸름하지만 그래서 더 입맛 당기는 자연의 맛입니다.
0: 길숙 씨가 끓는 물에 곰취를 데치고 있다.
1: 요즘에는 이게 약간 식감이 질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데치는 좋아요.
3: 이번엔 큼직한 곰취를 골라 끓는 물에 데친 다음 김 대신 사용을 해볼 거랍니다. 밥에 멸치볶음을 넣어 섞으면 간간해서 더 맛있다고 하고요. 달걀 지단에 우엉조림 등 뭐든 넣어서 돌돌 말아주기만 하면 맛있는 한 끼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모든 건 다 때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걸 김치를 담가보면 확실히 알게 된답니다. 물을 넉넉하게 붓고 만든 찹쌀풀에 고춧가루를 풀고
1: 이거 물김치는 생강. 물김치는 생강이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3: 생강, 고추, 양파를 넣은 다음 삶은 감자를 으깨어 넣습니다.
1: 요즘에는 이제 감자, 하지 감자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지 풀어서 넣어야지 그냥 넣으면 이거 잘 안 풀려서.
3: 네, 여름 물김치는 삶은 감자가 맛을 내는 비법이라는데요. 여기에 소금에 절인 열무를 넣고 버무린 다음 잘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0: 상철씨가 열무김치를 집어 맛을 본다.
3: 맵고 짠 양념들이 어우러져 시원하고 감칠맛 나게 익은 열무김치처럼 함께 걸어온 부부의 시간이 맛있게 익어갑니다.
4: 야, 여기는 각종 채소를 이용한 음식들을 만나볼 수가 있네요.
5: 네, 일단 들풀들을 뜯어다가 라이스페이퍼에 월남쌈처럼 싸가지고 소스를 찍어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향이 어떨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보통 우리가 일반 월남쌈 먹을 때는 채소에서 나는 향보다는 소스 맛으로 그렇죠. 먹잖아요. 근데 들에서 나는 여러 풀을 이용한 요리니까 좀 향이 진짜 다양하겠다 싶었습니다.
4: 진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김 대신 곰치로 김밥을 만들어요. 야, 이거 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5: 밥에 멸치볶음을 넣어서 데친 곰치로 싸서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특히 마지막에 나온 열무국 관심이 갔는데요. 예. 그 국물의 색과 파릇한 열무의 색이 진짜 예쁘고 맛깔나 보이더라고요. 음식은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이 실감 났습니다. 네. 이어서

0: 가볼 곳은 경상북도 봉화입니다.
1: 네, KBS 한국인의 밥상 계속 들어보시죠.
0: 경상북도 봉화군.
2: 외시 벗은 길은 때로 높고 험한 고개를 넘어야 하는 고된 여정입니다.
3: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이 길을 세 번이나 걸었던 작가가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소설가 김주영입니다. 멀고 험한 길을 제 발로 다 걷고 난 뒤에야 비로소 완성할 수 있었던 소설이 객주라는군요.
2: 이 길이 보부상들의 치열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객주의 배경이 됐답니다.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험한 산길을 오가며 장터를 누비던 보부상들은 길을 따라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던 소통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봉화 오전리 생달마을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마지막 보부상들의 이야기가 전해오는 마을입니다.
0: 최불암 씨가 봉화 보부상 보전연구 회원들과 인사를 나눈다.
3: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생면 마을이 여기에요?
0: 류중천 씨.
4: 백주 10권 중에 마지막에 보부상이 천봉삼이 그러니까 KBS 그 방송으로
3: 그렇죠.
4: 방영됐던 천봉삼이가 마지막에 노년에 여기 가서 기거하다가 죽는 걸로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마을입니다. 여기가.
2: 보부상들의 유일한 쉼터는 주막. 하지만 길 위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날도 많았답니다.
3: 이게 지금 구우시는 게 보부상들이 드시던 거예요?
4: 예, 보던 겁니다.
2: 약탕기에 밥도 지어 먹었다는군요.
0: 이복기 씨.
5: 누가 이런 중에 아프면 약이라도 따라줘야 되니까.
2: 그렇죠.
5: 이거 가능인데 가다가 배가 고프면 없으니까 쌀은 있고 약탕기에다가 밥을 해서.
3: 그렇죠.
5: 먹고.
3: 그러니까 밥이 약이에요.
5: 예, 그렇게 해서.
0: 자막 생달 마을.
2: 보부상들이 발견했다는 약수는 마을의 큰 보물이랍니다.
6: 조선시대 때는 우리 오전 약수물이 그 약수물 품평대에서 1등했다고.
2: 이 약수로 술을 담글 거라는데요. 마을에는 술 빚는 솜씨로 소문난 분이 있답니다. 보부상이 다니던 시절엔 이댁 막걸리 한번 안 먹어본 사람이 없었다죠.
7: 그 사과도 강질에 담아 이거 오고.
0: 79세 박순예 씨.
7: 고등어나 꽁치나 이런 거. 달아 이런 달아에다 해야 이렇게 뒤잡아 이거 오고.
2: 제사상에 올릴 술은 겨우살이 약초로 맛과 향을 더합니다. 하지만 술맛을 좌우하는 건 좋은 물, 약수로 담그면 발효도 잘 되고 숙취가 거의 없다는데요.
0: 자막 약초 막걸리.
8: 와, 싱싱하다. 진짜 통통하게 많이 컸다.
2: 네. 민물새우라는데 상당히 크네요. 금방 잡아온 싱싱한 민물새우는 물개 반죽물을 만들어 입힌 다음 기름에 튀깁니다. 고소한 냄새야 두말하는 잔소리. 고향 돌아와 사는 게 이 맛이다 싶어집니다.
0: 정집시 부부가 민물새우 튀김을 맛본다.
2: 이번엔 마을분들이 오랜만에 힘을 좀 썼다는데요. 땅을 파고 아래 장작불을 붙인 다음 돌을 올려놓습니다. 돌이 뜨겁게 달구어지면 칡농쿨을 덮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주인공 바로 은어입니다. 낙동강 상류에 자리 잡은 봉화는 여름이면 은어가 흔히 잡히는 곳이랍니다.
0: 은어를 호박잎에 싼다.
2: 여기에 감자와 옥수수, 대파 등 두루두루 넣어주고 칡농쿨을 얹은 다음 물을 붓고 흙으로 덮어줍니다. 여름이면 이렇게 구덩이를 만들어 삼을 찌곤 했다죠. 삼을 삼는 구덩이라고 해서 삼구시라고 부른답니다. 그야말로 땅속에 만들어 놓은 자연 찜솥인 셈인데요.
0: 칡농쿨을 걷고 찐 음식들을 꺼낸다.
2: 수박향이 난다는 은어가 호박잎 옷을 입고 잘 익었습니다.
0: 마을 사람들이 은어를 나눠 먹는다.
9: 오, 담백해.
0: 자막 삼구찜.
2: 은어가 많이 잡힐 땐 이렇게 말려두곤 했다죠.
0: 79세 박순예 씨.
7: 이거를 대랑 말 넣고 가루 말라가지고 가루로 해가지고.

0: 말그릇에요.
1: 말려놓은 은어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육수를 만들었답니다.
2: 말린 은어를 면포에 넣고 끓여 육수를 내고 있다.
1: 은어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는 동안 국수를 삶아놓습니다. 깔끔하고 감칠맛 나는 은어 육수를 차갑게 식혀 국수에 말아먹습니다.
2: 자막 은어 국수.
1: 보부상도 은어잡이도 모두 지나간 과거가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맛의 기억은 오롯이 밥상에 남아있습니다.
3: 마켓에 위인들을 기리는 마을은 들어봤는데 네. 보부상을 기리는 마을이
4: 그렇죠.
3: 있다는 거 굉장히 좀 의미가
4: 독특해요.
3: 있는 네. 네 맞습니다. 약초 막걸리, 민물 새우튀김, 삼구찜, 은어국수 만드는 장면이 나왔는데 네. 저는 민물 새우튀김 할게요.
4: 저는 약초 막걸리 플러스 민물 새우튀김으로
3: 그렇게
4: 하겠습니다.
3: 할
4: 네. 일단 기름에 튀긴 음식이니까 막걸리하고 뭔가 잘 어울릴 그쵸. 것 같고 이 약초로 만든 막걸리는 왠지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향도 매력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골라봤고요. 네. 이곳에는 정말 독특한 음식이 많아서 우리가 새로운 음식에 대한 지식을 또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강원도 영월입니다.
3: KBS 한국인의 밥상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2: 강원도 영월군.
1: 동화를 지나온 외시 벗은길은 영월 김삿갓 계곡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세 남자가 강가로 내려온다. 58세 엄주봉 씨.
5: 옛날에 큰 삼선아 여기 오면은 여기 네. 물이 맑고 그렇다고. 네. 형님 기억나요? 그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같이 온 거?
6: 기억이 나지 이놈아.
1: 어린 시절 여름이면 계곡에서 살다시피 했다는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5: 옛날에 다 떨어진 런닝구 갖고 만들었는데.
2: 재원 씨가 런닝 셔츠를 찢는다.
1: 그 시절 고기 잡던 방법을 보여주겠다며 큰 사발에 구멍 뚫린 천을 덮어놓습니다. 고기를 유인하는 미끼는 바로 다슬기. 다슬기를 돌로 찍어 천 위에 골고루 묻혀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이게 바로 보쌈잡이. 보쌈은 잘 됐을까 모르겠네요.
5: 잡았나 잡았나 잡아보자. 얼마나 잡혔나 보자. 어? 많이 잡혔어?
2: 주봉 씨가 물속에서 사발을 꺼낸다.
5: 고기 막 뛰어.
1: 이게 고기가 정말 잡히는군요.
2: 물고기 세 마리가 들어있다.
5: 야 프레미. 아이고 쉐리. 영월말로 쉐리 쉐리 쉐리 쉐리. 어우 맨 고래무지 고래무지
6: 고래무지
5: 고래무지.
6: 아우 옛날에 그릇이 안 보였어.
5: 완전 꽉 찼어 그냥.
6: 거짓말 아니고.
5: 고기들이 막 머리를 막 박고 있었다고. 그 정도로 고기가 많았는데 중주댐이 생기면서부터 영월 쪽으로 고기들이 많이 못 올라와요.
2: 자막 팔괘 마을. 주봉 씨가 잡아온 물고기 10여 마리를 채반에 받쳐둔다.
1: 공부하려면 서울로 가야 한다 해서 일찌감치 고향을 떠났지만 여름이면 매운탕 생각이 간절했답니다. 민물고기를 다질 땐 뭔가 특별한 날이었다죠.
2: 채원 씨 부자가 민물고기를 다지고 있다.
5: 귀한 손님이 와야지 귀하지.
1: 민물고기를 통째로 곱게 다진 다음 두부와 다진 채소를 넣고 버무립니다. 매운탕에 넣을 거라는데요. 민물고기에 밀가루만 넣어 반죽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이걸 원반죽이라고 부른다는군요.
2: 주봉 씨가 끓는 물에 된장과 고추장을 푼다.
1: 된장과 고추장으로 얼큰하면서도 구수한 국물을 만든다. 파를 큼직하게 썰어놓고 시원한 맛을 더해줍니다. 매운탕이 끓기 시작하면 민물고기를 넣어 만든 원반죽을 수제비처럼 뚝뚝 떼어 넣습니다.
7: 점심 겸 어르신들 술안주 겸 완전 떠먹기도 좋고 아이들은 이거 먹을 때 맛있으니까 더 많이 떠먹으려고.
2: 주봉 씨가 솥뚜껑을 연다.
1: 양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원반죽이었다는데요. 이젠 맛으로도 손색이 없죠. 민물고기 반죽을 기름에 구우면 이게 또 색다른 맛이랍니다.
2: 완자가 노릇하게 익어간다.
8: 좋네요.
5: 맛있어요.
2: 주봉 씨가 민물고기를 솥에서 건져 체에 거른다.
1: 이맘때는 민물고기 어죽이 제격이라죠. 그런데 어죽에 감자가 빠지면

0: 안 된다는 거요?
1: 주범 씨가 감자를 갈고 있다.
0: 민물고기 살과 국물을 체에 걸은 다음 감자를 갈아서 넣고 죽을 끓인답니다. 여기에 채를 썬 감자까지 넣어주면 감자가 주연인 어죽입니다.
1: 첫째 아들 재현 씨가 화로에 불을 피우고 있다.
2: 지금 머리가 이렇게 하얘갖고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참 건강하셔갖고 참 고맙고 부모님들도 옛날 생각나시면서 조금 더 즐거워하지 않으실까 해갖고 저희가 이렇게 형제가 가끔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해먹는 게 낙인 것 같아요. 이제는
0: 감자의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매력 만점인 별미 어죽입니다.
1: 가족들이 연못에 둘러앉아 있다.
0: 그런데요, 어죽을 맛있게 먹는 비법이 있답니다.
1: 주봉 씨가 가족들에게 나눠준다.
0: 물 위에 그릇 띄워놓기.
1: 둘째 아들 주봉 씨.
3: 한 그릇씩 어른들이 떠주시면은 뜨겁기도 하고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그 그릇을 이제 물 위에 올려놓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물 기운 때문에 식잖아요. 그 식은 먹기도 편하고.
0: 차가운 물에 발 담그고 물 위에 뛰어 먹으니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 이보다 좋은 낙이 없습니다.
4: 감자와 민물고기로 어죽을 만드네요, 그죠?
5: 네.
4: 근데 더운 여름에는 음식이 잘 식지 않아서 먹기가 어려우니까
5: 네.
4: 물에 그릇을 띄워서 시켜서 먹는다. 이야, 아이디어 좋네요.
5: 네, 네. 그 우리가 왜 경주에 있는 포석정에서 예전에 술잔을 띄워서 먹었다.
4: 들어봤죠.
5: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네. 죽을 물에 띄워서 먹는 건 진짜 생소한 이야기잖아요.
4: 그렇죠.
5: 정말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이거를 또 물에 발까지 담그고 먹으니까 여름철에 딱 마침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네.
5: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4: 네, KBS 쌍 한국인의 밥상 오늘은 외시 벗어낄 밥상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4: 자, 마지막 곡으로요. 다이나믹 듀오와 라디가 부르는 어머니의 된장국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미국에 사는 한 평범한 주부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과 거기에 쓴 한 문장으로 스타가 된 적이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른 사람만도 20만 명. 또 부러워요, 좋겠어요, 저도 곧 그렇게 되겠죠 라는 댓글들이 연이어 달렸습니다. 그 사진에는요, 다섯 명의 아이가 책가방을 메고 등교하고 있었고요. 그 앞에서 엄마는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늘은 아이들 개학날. 이 사진과 문장이 너무나도 부러운 분들 계시겠죠? 아이들 이제 모두 방학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노이즈의 노래 어제와 다른 오늘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거의 모든 학교가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아이들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부모님 또 조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도 앞으로 3주 또는 4주 후 등교하는 아이들 앞에서 춤출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여름을 모두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는 나의 인생과 함께하겠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듣죠? 구피의 비련, 이어서 REF입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구피의 비련, 이어서 RF의 네버엔딩 스토리까지 들었습니다. 김현희님께서 음악 들으러 처음 왔어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희님.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이혜란님은 매일 식사 준비하면서 듣는 인기가요 짱! 오늘따라 더 좋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일 듣고 계시는군요, 이혜란님.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식사 메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주성원님도 오셨고 공은집님도 오셨네요. 모두 다 잘 계시죠? 진우감님 정말 좋으시겠는데요. 열대 브루나이에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배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항공편보다 10배 좋은 가성비로 여행 중입니다. 자유여행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여러분께서 좋은데 가셨다거나 다녀오셨다는 얘기 들으면은 저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요. 네, 저도 이제 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행복한 시간에도 우리 대한민국 인기가요가 생각나고 제가 생각나셨다는 얘기 전해주셔서 기분 좋습니다. 진우감님, 지금쯤은 돌아오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좋은 추억, 좋은 여행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이어갑니다. 서울대 트리오의 젊은 연인들, 그리고 김광석입니다. 광야에서.

얼마 전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우리 뮤지컬 배우가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카고의 주인공으로 발탁됐다는 소식이었죠. 우리 배우가 오디션을 보고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주연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뮤지컬의 본고장에 당당히 진출한 이 사람.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 만나볼 가수 아이비입니다. 성악을 한 어머니, 군악대 부사관이던 아버지 아래에서 큰 아이비는 중학교 때는 합창부를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밴드 보컬로 활동했을 만큼 노래를 잘했고 또 좋아했습니다. 이후 들어간 대학에서 배우 조윤희를 만났고요. 그의 도움으로 기획사 오디션을 보게 됐죠. 두 번의 도전 끝에 합격한 그는 그렇게 가수가 되기 위한 보컬과 댄스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려서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아이비는 보통 사람보다 몸이 좀 뻣뻣하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그는 발라드 가수를 지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JYP 박진영을 만나면서 완전히 뒤바뀌는데요. JYP는 아이비의 뛰어난 보컬, 또 이국적인 비주얼, 그리고 타고난 신체 조건이 댄스곡으로 무대를 완벽하게 장악할 거라고 단언했죠. 그리고 그날부터 아이비는 댄스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비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봐준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피나는 노력을 했던 거죠. 2005년, 일단 그는 노래가 아닌 연기로 먼저 대중을 만났습니다. 이수영의 곡 꽃들은 지구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얼굴을 알렸던 거죠. 그리고 같은 해 오늘 밤 일을 시작으로 바본가 봐, 아하까지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하의 방송 무대를 본 JYP가 아이비의 스타일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정글룩에서 세련된 여대생으로 변신시켰죠. 그 덕분이었을까요? 첫 방송 이후

편곡 유혹의 소나타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베토벤의 곡 엘리제를 위하여를 샘플링한 것도 화제가 되었지만 사이코춤 또는 마귀춤이라 불렸던 안무가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방송가를 그야말로 장악했죠. 그렇게 더 오를 수 없을 정도로 아이비는 비상했습니다. 그럼 두 곡 들어볼까요? 아이비의 바본가 봐 그리고 아하.

0: Come on, hot and pop. 그녀가 모르게 say out.
1: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는 나의 인생. 오늘은 뮤지컬의 본고장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가수 아이비의 이야기와 노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소나타를 불러 댄스 가수로 확실히 눈도장을 찍은 아이비는 뛰어난 가창력을 장착한 가수로 다시 등장합니다. 슬픔을 가득 머금고 이럴 거면 왜 사랑했냐고 노래하는 그는 이전에 마귀춤을 추던 그 댄스 가수가 아니었죠. 덕분에 노래도 되고 춤도 되고 연기도 되고 외모까지 전부 다 되는 가수임을 확실히 입증했고요. 그만큼 큰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향하던 순간 예기치 못한 일이 터지는데요. 사생활 이슈와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커리어에 큰 위기가 닥친 거였죠. 활동을 도저히 계속 이어나갈 수 없던 그는 공백기를 가졌고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2009년에 눈물아 안녕이란 곡을 발표합니다. 어느 정도 인기는 있었지만 전 같지 않은 반응에 그는 돌파구를 생각해냅니다. 그렇게 아이비가 생각한 것은 뮤지컬 무대였죠. 그 전에 드라마 출연도 했고 또 여러 곡의 드라마 OST도 불렀던 터라 연기와 노래를 함께하는 뮤지컬이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가수 출신 아이돌이나 스타들이 뮤지컬에 진입할 때 의뢰 겪는 낙하산 논란이나 연기력 자질 부족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라도 아이비는 철저히 자신을 낮췄습니다. 오디션장을 찾아다녔고요. 창법도 바꿨습니다. 밤낮 없이 연습실을 지켰고 망가지는 코믹 연기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렇게 뮤지컬계에서 신뢰를 쌓아갔고요. 그런 그의 진심과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뮤지컬 시카고, 지킨 앤 하이드 같은 내로라는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 주연을 꿰찾고 또 인정도 받았죠. 시카고의 록시 하트역은 10년간 600회 넘게 해냈다고 하죠. 그리고 바로 그 배역으로 이번에 브로드웨이로 진출한 겁니다. 아이비는 나이가 많아도 스타가 아니어도 진심을 다하면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꿈과 용기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그의 나이도 벌써 마흔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영어 대사 시도를 받기 위해 주중 내내 학생처럼 매달려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그. 발라드 가수 지망생에서 댄스 신드롬의 주인공으로 또 뮤지컬 무대의 정상에서 이제는 세계 무대인 브로드웨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실력만 있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음을 증명해낸 아이비. 앞으로도 이어질 그의 서사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그럼 아이비의 노래 두 곡 더 듣겠습니다. 눈물아 안녕 그리고 유혹의 소나타.

0: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주역으로 뽑힌 가수 겸 배우 아이비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의 노래 가운데 바본가 봐, 아하, 이럴 거면, 그리고 유혹의 소나타까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바로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가죠. 그늘 속에서 오히려 더 짙은 향기로 피어나는 노래,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평소에 그렇게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장르였는데,
1: 네,
0: 그래도 이 곡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네, 노래가 뭐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제가 여기에 들고 오는 곡들에서 좀 느끼셨겠지만 제가 힙합 장르를 그렇게 자주 듣진 않거든요.
0: 그리 많지 않아요.
1: 네, 네. 그리 많지 않죠. 네. 근데 제가 요즘에 그 Now I'm Young, 그 쇼미더머니에도 출연한, 네, Now I'm Young의 키스 키스 키스라는 곡을 듣고, 아, 이건 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좋다 해서 좀 하루에 한 10번 정도 이 곡을 들었거든요.
0: 정통 힙합이에요? 아니면 약간 다른 장르가 섞여 있는 곡이에요?
1: 아, 정통 힙합은 아니고요. 예. 조금 더 되게 멜로디컬해서, 아, 그냥 어떻게, 예, 보면 좀 노래, 그냥 팝, 예, 대중가요 듣는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세련되게 소리들을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 힙합 좀 등지고 살았지만 가끔씩 이런 곡들 들을 때마다 힙합 여전히 좋은 곡들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나중에, 네, 언타이틀에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아, 네, 알겠습니다.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진우의 정규 이즈 크로스오버에서 수록곡 준비했고요.

0: 이 진우라는 이름을 처음 얘기했을 때 이제 진우션의 진우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네, 오늘 소개할 진우는 이제 진우라는 솔로 뮤지션 활동 이후에 이상순 그리고 또 조원선이랑 함께 혼성 3인조 그룹 롤러코스터를 결성해서 활동했던 진우이고요. 지금은 또 히치하이커라는 이름이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또 히치하이커 진우의 고등학생 된 딸이 진초이라는 이름으로 아빠를 이어서 가수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진우는 이제 처음에 활동을 시작할 때 데모 테이프를 들고 가수 이승환에게 찾아갔다고 해요. 근데 이 당시부터 혼자 작사 작곡 편곡까지 다 가능한 수준이었고 이제 그래서 이승환의 지원을 받아서 1집인 진우 조크라는 앨범을 냈는데요. 그리고 1집을 발매하고 거의 바로 1년 만에 1997년에 또 2집인 오늘 소개할 크로스오버라는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 앨범에서는 좀 주요 장르가 펑크 장르인데요. 약간 그루브감이 있는 좀 리듬감 있는 음악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 타이틀곡이었던 세레나데는 좀 앨범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펑크 장르의 흥겨움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곡인데 그 안에서도 이 진우만의 특유의 그 도시적인 정서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이 또 타이틀곡의 작사는 이후에 롤러코스터 멤버로 함께 하게 될 조원선이 또 맡아서 어떻게 보면 이 앨범에서 그룹 롤러코스터의 출연을 조금 예감할 수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오늘 들어볼 수록곡은 보다 본격적으로 타이틀곡보다는 더 본격적으로 롤러코스터의 음악 세계를 좀 예고하고 있는 곡을 골라봤어요. 바로 안녕이라는 곡인데요. 이 조원선의 목소리가 도입부부터 등장을 바로 하면서 좀 도시의 밤과 같은 좀 세련되면서도 몽환적인 정서를 만들어내고요. 타이틀곡의 그 경쾌하고 신났던 느낌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또 엉뚱한 상상이나 세레나데 같은 곡이랑은 좀 정반대에 있는 감성의 곡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사실 진우라는 이름을 가장 널리 알린 곡은 엉뚱한 상상이죠.
0: 맞아요. 네. 그 곡과는 이제 정반대에 있는 조금 그런 감성을 가진 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롤러코스터 음악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진우가 곡을 쓰고 조원선이 부른 이 곡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오늘 소개받은 진우의 2집 가운데 진우가 만들고 조원선이 부른 안녕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진우의 안녕,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를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지 저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조정석의 노래 듣죠? 아로하.

조정석의 아로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강산의 이구아나 준비했습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절했다가 날 미워하면 어쩌나, 괜히 사이가 어색해지고 멀어지면 어쩌나, 아마 그런 걱정 때문이겠죠. 한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미움받을 용기란 책에서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며 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키지 않는 부탁을 매번 들어준다고 해서 상대가 그 마음을 모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배려와 친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요. 비슷한 의미로 좋은 사람 컴플렉스란 용어도 있는데요.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고 낮추다 보면은 결국 스트레스만 커지고 삶의 균형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자신이 주도하는 진정한 관계와 삶이 보장될 수 있겠지요? 자, 오늘 첫 곡은 이현의 노래입니다. 춤추는 첫사랑.

네, 오늘은 박철 시인의 시 한 편 소개합니다. 제목은 사랑은 큰일이 아닐 겁니다. 사랑은 큰일이 아닐 겁니다. 사랑은 작은 일입니다. 7월의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한낮의 더위를 피해 바람을 불어주는 일. 자동차 클랙슨 소리에 잠깬 이에게 맑은 물 한 잔 건네는 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손등 한번 만져보는 일. 여름이 되어도 우리는 지난 봄, 여름, 가을, 겨울 작은 일에 가슴 조여 기뻐했듯이 작은 사랑을 나눕니다. 큰 사랑은 모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라는 지구에서 큰 사랑은 필요치 않습니다. 혜진은 저녁 들판을 걸으며 어깨에 어깨를 걸어보면 그게 저 바다에 흘러넘치는 수평선이 됩니다. 7월의 이 여름날 우리들의 사랑은 그렇게 작고 끝없는 잊혀지지 않는 힘입니다. 강영숙의 사랑 준비했습니다.

0: 사무실에 빈자리가 군데군데 보이고 아침 출근길 교통이 평소보다 수월하게 느껴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아직 휴가를 떠나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 잠시 추억의 노래 휴가를 즐겨보시죠.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송명아 씨는 여름철마다 음악 페스티벌 참관하시는 게 일이자 휴가잖아요.
1: 휴가는 따로 뒤에.
0: 아, 휴가는 아니고 예, 철저하게 일이군요.
1: 예, 그렇습니다.
0: 그래도 가면 좀 즐기지 않으시나요?
1: 힘들어서 즐기지 못하겠더라고요.
0: 아니, 감상하는데 이렇게 힘이 듭니까?
1: 예전에는 페스티벌 가면은 이제 펜스 잡는다고 해가지고 네. 제일 앞자리 이제 펜스 잡고서 머리 흔들고 막 이러고
0: 가장 정말 광적인 팬이었죠.
1: 예, 놀았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는 힘들어서 그거

0: 못 자겠더라고요.
1: 아니 당연히 지금은 이제 평론가로서 리뷰어로서 예. 가시는 거니까 좀 멀찍이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죠.
0: 예, 그래서 즐기지를 못하니까 예. 일로 가는 거죠.
1: 아,
0: 뒤에서 이제
1: 마음은 펜스에 가 있는데.
0: 네, 방관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
1: 아, 그게
0: 있고,
1: 힘들다. 예.
0: 마리 프레스룸이지 이제 예. 텐트 하나 이렇게 쳐놓은 데 있거든요. 예, 예. 거기서 이제 다른 매체에서 온 기자들하고 서로 이제 정보 같은 거 교환하면서
1: 예. 예,
0: 거기서 기사 작성하고 뭐.
1: 그런
0: 그렇습니다.
1: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하고 예.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재밌지 않나요?
0: 재밌어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거거든요. 여름 페스티벌 때.
1: 예, 예.
0: 안 그러면 뭐 다른 큰 공연이나 있으면은 가긴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1: 아.
0: 여기 이제 프레스룸이 있으니까
1: 네네.
0: 그래도 공연과 공연 사이에 쉴 때 뭐 이럴 때는 뭐 먹기도 하면서 거기서 얘기도 하거든요.
1: 네.
0: 재밌습니다. 그거.
1: 그쪽 분야 전문 기자들에게 1년에 한 번 있는 단합 대회가 되겠네요.
0: 그렇죠.
1: 예. 자, 즐겁게 또 취재하시기 바라고요.
0: 네.
1: 그 올여름 음악 페스티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세요.
0: 인천에 이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1: 가장 유명한 네.
0: 예, 그리고 전주에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있고 그리고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
1: 아,
0: 열리고요.
1: 네.
0: 제가 지금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는 요게 요거 세 개를
1: 세 군데
0: 하고 있는데
1: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고 큰 축제겠죠.
0: 오래된 페스티벌들이고 그 페스티벌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고 지금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페스티벌로 자리를 잡았는데
1: 네.
0: 약간 조춤하면서 부산 국제락 페스티벌이 또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 비교해 가지고
1: 네.
0: 또 기사도 만들고 할 계획으로 있어요.
1: 네. 네. 자 그런 것도 비교도 재밌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 선곡 주제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0: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죠.
1: 네.
0: 휴가 때 들으면 좋을. 예전에는 뭐 휴가 때 들으려고 카세트 테이프도 녹음하고.
1: 그랬죠.
0: 뭐 CD 굽는다고
1: CD
0: 얘기하죠.
1: CD 굽는다죠. 예.
0: 좋은 음악들 놀러 가서 들을 음악들 CD 구워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뭐 플레이리스트라고 많이 부르죠.
1: 플레이리스트 성공
0: 예.
1: 목록.
0: 예. 네. 플레이리스트 휴가 때 들으면 좋을 플레이리스트 2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1: 다음 주까지.
0: 네.
1: 송영아 씨의 개인적인 플레이리스트에서 좀 많이 가져오셨겠죠?
0: 그렇습니다. 저는 플레이리스트가 굉장히 여러 개예요.
1: 예, 예.
0: 뭐 비 오는 날 듣는
1: 그렇죠.
0: 음악, 뭐 가을에
1: 테마별로 다 있겠죠.
0: 예, 가을에 어떨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여름 휴가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도 이제 시기별로
1: 네.
0: 뭐 그리고 팝하고 가요 나눠서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리스트 다 만들어 놨어요.
1: 네. 뭐 너튜브 채널 같은 거 따로 안 하시나요? 그걸로?
0: 그거로는 안 하고요.
1: 네.
0: 저희 이제 잡지 만드는 거, 그런 거 인터뷰 뒷얘기들,
1: 아.
0: 예, 이런 영상들 올리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
1: 거기에 번외로 또 이렇게 송명아의 플레이리스트 해서, 예. 저작권 좀 저촉 안 되게 해서.
0: 그거는 책에 연재하고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예.
1: 자, 여름철 휴가를 떠날 때, 그러니까 휴가길에 듣기 좋을 만한 플레이리스트니까.
0: 네.
1: 어떤 분위기인지 짐작이 되는데, 먼저 두 곡 들어볼까요?
0: 우선 준비한 곡은 오세은 씨의 여행 준비했습니다.
1: 오세훈 씨가 이 시간에 몇 번 얘기가 나왔던 분인데 딕패밀리의 그 유명한 또 만나요를 작곡했던 싱어송라이터였나요?
0: 예, 맞습니다. 1970년대에 활동했던 싱어송라이터고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예요.
1: 네.
0: 70년대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가운데 한 명으로 꼽는 분도 계시고요.
1: 예.
0: 창작곡 외에도 클로드 제롬의 샹송에 가사를 붙인 고아라는 곡이 사랑을 받았는데
1: 아.
0: 이 노래는 유전선 씨의 버전으로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1: 그렇죠. 예.
0: 가사가 염세적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면서 또 희귀 음반이 되기도 했어요.
1: 오세은 씨의 고아라는 곡이 금지곡이 됐었군요.
0: 예. 또 80년대에는 기타 연주자 겸 편곡자로 활동을 하면서 한영애 씨, 남궁옥폰 씨의 음반에 참여하기도 했고 2000년대 넘어서도 블루스 앨범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1: 네.
0: 오늘 준비한 여행은 그 오세훈 씨의 네 번째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이 앨범에는 컨트리에서부터 블루스 레게에 이르기까지 많은 장르를 또 실험한 음반이기도 합니다.
1: 재미있는 음반이네요.
0: 네. 그 여행이라는 곡은 구정곡으로도 많이 불렸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 신발 CF를 한 적이 있었는데
1: 어떤 브랜드인지 알겠네요.
0: 예, 거기에 출연해서 기타 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1: 그 노래.
0: 네. 그래서 가사 보면은 훌쩍 어디든 떠나가야지 뭐 기차를 타고 갈까 뭐 이렇게 가사가 시작이 되는데
1: 네.
0: 여행의 배경 음악으로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훌쩍 어디든 떠나가야지 아마 지금 가장 간절한 주문 같습니다. 이어서 들어볼 곡은 뭔가요?
0: 이어서 들을 곡은 강은철 씨의 산포로 가는 길입니다. 아,
1: 가장 유명한 곡이죠. 강은철 씨의 곡 중에. 네.
0: 강은철 씨는 제가 긴머리 소녀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음악실 쉘브로 출신 그러니까 네. 이종환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에요. 한국의 폴 사이먼으로 불릴 만큼 폴 사이먼의 노래를 잘 소화했던 가수였죠.
1: 네.
0: 지금도 무대에서 박서 같은 노래 한 번씩 부르면 정말 폴 사이먼보다 더 폴 사이먼 같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 음색도 비슷하고요.
0: 네, 예. 산포로 가는 길은 배따라기의 이혜민 씨가 고등학교 때 만든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산포라는 곳이 실제로 있는 지명인가요?
0: 경남 진해에 있는 마을 이름이라고 해요.
1: 아.
0: 이혜민 씨가 잠시 이곳에 머물 때 그곳 경치가 아름다워서 쓴 가사로 되어 있고요.
1: 예.
0: 경남 진해의 산포마을에는 2008년 산포로 가는 길 노래비가 들어선 바 있습니다.
1: 이혜민 씨가 고등학교 시절에 만들었다고 하니까 참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곡인데.
0: 이혜민 씨는 장르에 관계없이 네. 좋은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만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가장 뭐 의외인 곡이 호랑나비라든가.
0: 아, 그렇습니다. 네.
1: 자, 두 곡 듣겠습니다. 오세훈의 여행, 강은철의 산포로 가는 길.

0: 네, 강원철의 산포로 가는 길 들으셨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오세은의 여행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오늘은 휴가 때 들으면 좋을 만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송명아 씨는 뭐 그동안 여러 곳 많이 다녀오셨겠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 어딜 꼽을 수 있을까요?
1: 다 인상적인 게 재밌었는데요.
0: 그게 좋은 인상이든 나쁜 인상이든.
1: 그렇습니다.
0: 가장 인상적인 건 이제 긍정적으로 또 가고 싶은 거.
1: 도시 중에서는 춘천이었었고요.
0: 아, 그래요?
1: 예. 섬 중에서는 물론 제주도고. 네. 산육에서는 지리산이었습니다.
0: 아, 또 테마별로 다르군요. 또 역시 플레이리스트처럼.
1: 그렇습니다.
0: 여행지도 이렇게 딱 꼽아놓는 거예요, 리스트를. 예.
1: 산에 가면 좋은데. 네. 힘들잖아요. 네. 그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지리산 갔을 때였었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0: 천왕봉까지 올라가셨어요?
1: 네. 물을 말통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데 지고 올라오셔가지고. 오. 자, 대전에서 오신 분들 이리 모이세요. 해가지고.
0: 어떤 모르는 분이?
1: 네, 모르는 분이요. 대전에서 오신 분들만 그 물 나눠주신 분이.
0: 아니,
1: 분이셨어요?
0: 너무 지역 차별 아닙니까? 아니, 거기서까지 그러면 안 되죠.
1: 근데 뭐, 다른 지역 분들은 또 다른 지역 분들끼리 나눠 먹고 그러시더라고요.
0: 야, 네. 그러니까 그 하얗게 생긴 그 말통 같은 거 물 플라스틱으로 된 거 네. 담아가지고
1: 저는 정말 힘들게 올라갔었는데 그걸 네. 가지고 올라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0: 대단하시네요. 네.
1: 그런 인정 같은 게 많이 있는 네. 그런 여행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0: 네, 좋은 여행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볼 노래들 어떤 건가요?
1: 대표적인 또 여행 노래 가운데 하나인데요. 조용필 씨의 여행을 떠나요. 아, 준비했습니다.
0: 여행의 주제가 같은 노래죠.
1: 그렇습니다.
0: 벌써 발매된 지 꽤 됐네요.
1: 40년이 훌쩍 넘었죠.
0: 예.
1: 81년에 발매된 조용필 씨의 7집 앨범 수록곡인데요. 앨범은 전체적으로 뉴웨이브와 락의 성격이 강한 앨범이었었는데 흥미롭게도 이 음반의 수록곡 가운데 다섯 곡은 일본에서 먼저 발매된 곡이었어요.
0: 아, 그 당시에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으셨죠.
1: 네,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실 무렵이었어가지고 네. 일본에서 먼저 발매가 됐었고 발매 당시에는 어제 오늘 그리고가 커다란 히트를 했지만 여행을 떠나요 이 노래가 세월의 흐름에 관계없이 네. 꾸준하게 여행지에서 또 운동 경기가 열리는 운동장에서 아, 애창되고
0: 그러네요.
1: 있습니다.
0: 예, 이 노래의 장점은 떼창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1: 그렇죠.
0: 그리고 떼창할 때 도무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끝났는가 싶으면 또 어딘가에서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르고 또 시작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또 따라하고 계속 그 무한 도도.

0: 되고 있지만 가사 내용은 박인희 씨의 온전한 창작물이고요.
1: 네.
0: 그림자 벗을 삼아 걷는 길은 서산에 해가 지면 멈추지만 마음의 님을 따라 가고 있는 나의 길은 꿈으로 이어진 영원한 길. 이 도입부 가사는 문학 소녀였을 당시에 이제 박인희 씨의 감성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1: 네.
0: 매력적이고
1: 그 참 잘이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정선 씨의 또 매끈한 편곡하고 잘 어우러진 그런 곡이라고 생각됩니다.
1: 네, 소개해 주신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박인희의 방랑자.

0: 네,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박인희의 방랑자였습니다. 옛 노래 이야기, 오늘은 여름 휴가 때 들으면 좋을 만한 선곡 리스트 소개하고 있습니다. 송명아 씨는 휴가 갈 때 꼭 챙기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꼭 챙긴다.
1: 이어폰.
0: 속옷 같은 거 말고.
1: 이어폰이요.
0: 이어폰. 역시나 예. 예, 음악 듣는 장비 필요하죠.
1: 어디 여행 다니거나 기차 계속 타고 있지만 버스 타거나 기차 타거나 그럴 때는 이어폰이 필수 같아요.
0: 네. 그렇죠. 외부 소음을 차단해주고.
1: 예, 외부 소음 차단해주고.
0: 음악을 감상할 수 있고.
1: 예. 그런데서 또 여행 다니면서 이어폰 끼고 있으면 네. 생활의 BGM이라고 하죠. OST가 되는 거죠.
0: 맞아요.
1: 네.
0: 근데 가끔 열차 타고 갈 때 이어폰 꽂고 눈을 감고 있다가 네. 정차할 곳에 못 내려서 네. 지나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1: 아, 몇 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0: 그죠?
1: 예.
0: 너무 곤이 잠이 들 수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음악 듣다가. 예. 그러면 이제 내려야 되는데.
1: 근데 이어폰 안 끼고 있어도 그럴 때는 일어나지 못해요.
0: 예. 이어폰 끼면 더 그럴 수 있겠죠.
1: 네.
0: 최대한 어디까지 가봤습니까? 대전 지나서.
1: 저는 이제 대구까지는 대구까지? 많이 네. 동대구역까지는 많이 가봤습니다.
0: 다행이네요. 그래도 부산까지 안 가시고. 자, 이어지는 노래 어떤 겁니까?
1: 송창식 씨의 고래사냥 준비했습니다.
0: 네, 고래사냥은 뭐 당시 청춘의 찬가 같은 노래였죠.
1: 네. 소위 70, 80년대의 청년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영화 바보들의 행진 OST에 삽입됐던 곡인데 그 주인공의 친구였죠. 영철이 자전거를 타고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에 삽입되기도 했습니다.
0: 네.
1: 송창식 씨를 일약 10대 가수로 등극시켜준 곡이기도 하지만 한동안 또 금지곡의 멍에를 벗어나지 못했던 곡이기도 해요.
0: 예, 왜 금지곡이었을까요?
1: 아무래도 청년들을 선동한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0: 떠나자. 예. 막 바다에 뛰어들고 막 이러니까.
1: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은 그때 또 자살하는 장면이었었으니까.
0: 그러니까.
1: 예, 좋지 않다 뭐 이런 거였었죠.
0: 예. 곡은 이제 송창식 씨가 쓰신 곡이고.
1: 네.
0: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이 한 소절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노래잖아요.
1: 그렇죠.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끌어올리게만 만드는 선동하는 그런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네. 그렇고.
0: 그러니까 작곡은 송창식 씨고
1: 네.
0: 작사는 누구죠?
1: 영화의 원작 소설을 썼던 최인호 씨가 작사를 했어요.
0: 최인호 소설가 그래서 쓰셨군요. 네. 예.
1: 최인호 씨는 나중에 고래사냥이라는 동명 소설을 썼고 그 고래사냥이라는 소설 역시도 영화로 만들어졌었죠.
0: 예. 자, 이어서 들어볼 곡은 밴드 이름이 여름사냥이네요. 여름에만 활동하는 밴드였습니까?
1: 잠깐 활동을 했었고요. 한 장의 앨범밖에 없어요.
0: 일종의 프로젝트 팀이었나요?
1: 원래 시작은 그렇지 않았었을 건데.
0: 예. 하다 보니.
1: 예. 오래 활동 못하고 일찍 좀 해체를 한 게 좀 아쉬운 그런 밴드였습니다. 헤비메탈 밴드 철장미 출신의 드러머 김도형 씨 그리고 기타리스트 정기송 씨로 구성된 밴드인데요.
0: 철장미는 아이언 로즈 이런 건가요?
1: 그렇죠. 좀 헤비메탈 밴드 이름 같잖아요.
0: 예.
1: 철장미의 보컬리스트는 K2의 김성면 씨였었죠.
0: 아, 김성면 씨.
1: 네. 여름사냥은 1990년에 이 앨범 한 장을 발표한 뒤에 해산을 했는데요. 이 앨범에는 이 곡 외에도 여름의 끝 떠나요. 이런 여름 여행의 배경음악으로 쓸만한 노래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밴드 이름하고 말씀하셨더니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0: 네, 밴드는 해체돼도 그 멤버들은 다 활동을 계속하신 거죠.
1: 그렇죠. 김도영 씨는 여름사냥 이후에 솔로와 나일론이라는 밴드에서 한 장의 앨범을 발표를 했고요. 정기송 씨는 이후에 그 신해철 씨가 결정한
0: 넥스트 멤버죠.
1: 예, 일기 기타리스트로 참여해 활동을 했습니다.
0: 네.
1: 신해철 씨하고 정기성 씨는 정기성 씨가 여름사냥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만났다고 해요.
0: 신해철 씨가 DJ 할 때.
1: 그랬었는지 아니면은 둘 다 뭐 다른 게스트로 나갔었을지
0: 예.
1: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동해든 서해든 기차든 버스든 어디든지 좋으니까 아무튼 떠나자라는 가사가 뭔가 좀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곡이에요.
0: 네. 좀 비슷한 느낌의 그런 가사를 가진 곡들인데요. 송창식의 고래사냥, 여름사냥의 아무튼 떠나자 두 곡 듣겠습니다.

0: 아무튼 떠나자 여름 사냥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고래 사냥 송창식의 노래였죠. 송명아 씨는 휴가 가실 때 시간 단위로 계획을 짜서 움직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이십니까?
1: 발길 닿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0: 자유분방. 예.
1: 시간을 짜서 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호텔에서 묵을 때. 네. 아침 시간은 꼭 맞춰가지고.
0: 아침 시간, 퇴실 시간 이런 거.
1: 네. 네. 그거는 딱 맞추고. 왜냐하면 아침을 안 먹으면 너무 손해 같더라고요.
0: 그럼요. 조식 제공이면 당연히 먹어야죠.
1: 네. 그래서 시계 맞추고 자가지고. 네. 아침 먹고 와서 다시 자더라도. 아, 네. 아침 꼭 먹습니다.
0: 그때 빼고는 시계를 맞춰본 적이 없다. 시계에 쫓겨본 적이 없다.
1: 그렇죠.
0: 저랑 같이 다니셔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이죠?
1: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하고 네. 최성원 씨의 제주도의 푸른밤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들국화와 들국화 멤버의 솔로 앨범 곡이군요.
1: 네.
0: 세계로 가는 기차가 전인권 씨 목소리가 아니었죠?
1: 네. 들국화의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뭐 들국화의 보컬리스트는 다들 아시듯이 전인권 씨잖아요.
0: 네.
1: 때에 따라서 최성원 씨가 작곡한 곡은 최성원 씨가 직접 부르기도 했는데 오늘 준비한 세계로 가는 기차는 원조 멤버였던 조덕환 씨가 만들고 부른 곡이에요.
0: 조덕환 씨.
1: 예. 그래서 이제 수록된 다른 들국화의 노래와는 좀 느낌이 다른 초창기 락앤롤 스타일의 흥겨운 곡입니다.
0: 예.
1: 조덕환 씨는 음반을 녹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이런 스타일의 음악은 이후 들국화 음반에서는 좀 찾아볼 수가 없게 됐죠.
0: 그렇군요. 이어서 최성원 씨의 제주도의 푸른밤. 제주도에 꼭 가고 싶게 만들어준 그런 최고의 노래였어요.
1: 그렇죠. 지금도 제주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노래가 이 노래고.
0: 정말 낭만적이죠.
1: 예, 물선전에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노래는요.
0: 맞아요.
1: 들국화가 해산한 뒤에 최성원 씨가 발표한 첫 독집에 수록된 곡이고요.
0: 네.
1: 인공위성 성시경 씨의 리메이크로도 잘 알려졌습니다.
0: 네. 가사에 등장하는 푸르메라는 게 당시 지인의 어떤 딸 이름이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우연히 부산에서 최성원 씨가 이제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탔다가 지인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네. 그때 느낀 감정을 담은 곡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때 지인의 딸 이름이 푸르메였었는데 최성원 씨가 다시 모트로 돌아오면서 그 딸에게 노래를 선물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0: 아, 그렇군요.
1: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0: 네. 88년도에 발표됐으니까 그때 푸르메 양은 이제 완전한 어른이 되셨겠군요.
1: 그렇게 돼요. 네.
0: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실까요?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 두 곡입니다.

0: 네,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옛노래 이야기, 여름 휴가길에 들으면 좋을 플레이리스트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곡 하나 남았죠?
1: 네, 마지막 곡도 뭐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곡인데 네.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 준비했습니다. 아,
0: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 이 세 분의 조합이 그 당시에 큰 화제가 됐었는데
1: 네.
0: 아, 그러면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숙명아 씨 좋은 주제와 이야기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줄이 엉켰을 때 빨리 풀고 싶은 마음에 힘을 주어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매듭은 아마도 더욱 꽁꽁 묶여서 손 쓸 수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바심을 내면서 애쓰기보단 잠시 손을 떼고 멈추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휴식이란 그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엉킨 매듭을 풀기 위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시간인 거죠. 오늘 하루도 천천히 여유롭게 시작해볼까요? 조윤성 작곡, 포레스타, 김선효의 검은고와 조윤성의 피아노입니다.

해금과 피아노가 어우러진 숲길. 정재훈의 해금, 강대명의 피아노로 들으셨고요. 앞서 만난 곡, 조용한 숲길을 걷는 듯한 첫 곡이었죠. 포레스타, 김선효의 검은고와 조윤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물러가 쉬어야 할 때 쉬지를 못하여 청산이 백발 비웃는 꼴을 실컷 당했네. 어젯밤에 고향 전원을 가본 꿈이 기억난다. 살진 농어, 매끄런 순채, 강가

조선시대의 서거정의 시 스스로 비웃다였습니다. 중국 진나라 때 사람 장한은 일찍이 고향을 떠나 낙양 지역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을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고향 음식을 떠올렸다고 해요. 순채 나물로 만든 국과 농어회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인생은 자기 뜻에 맞게 사는 것이 귀중하거늘 어찌 수천 리 타고

번의 벼슬에 얽매여 이름과 지위를 구할 수 있겠는가. 서거정도 그런 장한의 고사를 들어 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비웃었던 겁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본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대금의 맑고 깊은 울림이 돋보이는 곡 이승엽의 연주로 청성곡 감상하시겠습니다.

잔잔한 여운을 이어주는 대금선율이었습니다. 이승엽의 연주로 청성곡 함께 하셨습니다. 맑은 대금선율에 이번에는 우리 시조의 아름다움을 노래로 만나봅니다. 사설시조 세상공명 박창원의 노래입니다.

사설 시조 세상 국명 박창헌의 목소리였습니다. 노랫말의 여운에 이어 피리의 다채로운 울림으로 오늘 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호의 피리 연주, 이우성의 장구 반주로 박범은류 피리 산조 감상하시죠.

Hmm.

깊고 힘있는 피리 선율 만나보셨습니다. 장수호의 피리에 이우성의 장구만주로 함께 했고요. 박범훈의 피리산조였습니다.

판소리에 눈대목이란 말이 있습니다. 음악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중요한 대목을 뜻하는 말인데요. 오늘은 춘향가의 눈대목, 어사출도 대목을 전해드립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동헌이 들썩들썩 각 청이 뒤 누울 적에 본부술이 각창색 진율감색 착한 외수하고 변사토의 생일잔치가 한창인 고을 수령이 머물던 중심 건물 동헌에 나란 일에 심부름하는 역졸 한 명이 찾아와 소리친 겁니다. 본부 수리는 본관 사또, 각장색은 창고지기, 진율감색은 흉년에 가난한 백성을 도와주는 직책, 착하 뇌수는 감옥에 가둔단 말입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거행형리 성명을 보한 연후 삼행수 부르고 삼공형을 불러라. 명령에 따라 시행한 지방관청 관리들의 이름을 보고한 후에 각 고을 우두머리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삼행수는 호장, 이방, 수형리, 삼공형은 집사, 순호, 행수기입니다. 암행어사가 출두하려는 기미가 보이니까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몹시 놀라 정신이 나간 모습, 혼불부신으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허름한 모습으로 잔치에 참여하고 있던 어사또가 좌우에 있던 부하들을 보면서 움직입니다. 눈 한번 꿈쩍, 발 한번 툭 구르고 부채찌 까닥하니 사면의 역졸들이 해같은 마패를 달같이 드러매고 달같은 마패를 해같이 드러매고 사면에서 우르르르 산문을 후닥닥 암행어사 출두야 출두야

에서 일어난 벼락을 뜻합니다. 그리고 난리가 난 상황에선 넋을 잃고 말을 거꾸로 타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어서 출도 대목 안숙선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들어보시죠.

서서원 불러서 철청에 고르냐 전대동석 불러 수미가 줄이고 군세고를 불러 구목가가 먹어요 예개우 불러 큰 소를 잡히 군방을 불러서 금식을 난 또 수로를 불러서 거의 도신 제사정에 불러

자기에게 치료가 없느니라. 자상 수령 내가 혼부를 부시니 내가 앉아들 보도가 이리저리 다니며 서로 귀에 대고 속작속작 나무는 출단이오. 우리가 여기 있다가 초설이 맞기가 정령하니 곧 떠납시다. 운봉이게 넣으서면 여보시오 본관장 나는 곧 떠나야겠소. 본관이 겁을 내겨 운봉을 부여잡고 조금만 더 지체하옵시오. 아니요 나는 오나리 우리 장모님 기고일이라 불참하면 큰 야단이 날 것이니 곧 떠나야겠소. 곡성에게 넣으서면 나도 떠나야겠소. 아니 곡성은 또 웬일이시오. 나는 초학이 들어 오나리 직날이라 어찌 떨리든지 시방 곧 떠나야겠소. 그때 여기서 떠난 기지개 불꾼 에이 잘 먹었다. 여보시오 본과사 또 잘 얻어먹고 잘 놀고 잘 가고 말은 섣들하니 자리가 나큰요. 본관이 화를 내겨 잘 가든지 받든지 거지 분유한 통의 수인사라니 그럴 일이오. 우리 인연 있으면 조금 이따 또 만납시다. 어사 또 일어서면 좌우를 살펴보니 정패역들 수십 명의 구경구 같이 두분둔성 들어서 어사 또 등체를 살필 적에 정패역들 바라보고 떠나 이래로 내려서면 금정 바람 토끌오고 부채집 갔다거니 사가고 멸이 역조를 들이 해같은 마패를 둘같이 두루 메고 달같은 마패를

대전하니 북장구요 둥근하니 술병이라 춤추던 기생들은 발 벌린 채 달아나고 관비는 밥상 잃고 물통 예고 들어가오냐 사또님 세수 잡수시오 홍방은 자리 잃고 멍석 마라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어사출도 대목 안숙선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시르실포 최동열이 작곡하고 기타로 연주하고 최혜림의 아쟁과 이지의 가야금이 함께합니다.

최동열 작곡의 시리실포, 최혜림의 아쟁, 가야금 이지혜, 기타의 최동열이었습니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란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선 보이지 않았던 것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나타나고 보이곤 하죠. 가끔은 지금 있는 곳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 피아노 타, 계량 대필이 하금 연주자가 함께하는 앙상블 팀, 수풀님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임규민 작곡, 바다가 보이는 언덕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리워서 만난 친구. 그런데요, 시간은 참 많은 것들을 바꿔놓습니다. 마냥 좋을 것만 같았던 옛 친구의 만남에서도 뭐라 말할 수 없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거든요. 서로 생활이 너무 달라져서일 텐데요. 지난 시절 함께 들었던 노래, 추억을 가장 많이 만든 여름이라는 계절은 자꾸 옛 친구를 보고 싶게 만듭니다.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소박하고 다정했던 그 시절이 그리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만나서 시간을 보내보는 것이 좋겠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장기하와 얼굴들이 피처링한 리쌍의 우리 지금 만나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전화 걸어서 우리 지금 만나자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시겠죠? 아주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한번 연락해서 보자고도 하고 싶은데 사실 당장 만나자고 말하기 편한 사이는 어제 봤던 친구, 지금 막 통화하고 전화 끊은 가까운 사람들일 거예요. 지금 내 사정을 다 알고 있고 시시껄렁한 얘기 툭툭 던져도 전혀 부담스럽거나 이상하지 않은 매일 보는 사이. 그래도 가끔은 옛 친구들을 만나서 그 시절의 이야기가 하고 싶어집니다. 매일 보지만 지난 시절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오늘 트로트 세상 준비해놓고 있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소, 이어서 장미여관과 심은경이 부릅니다. 나성에 가면.

김종수의 아름다운 구속, 그리고 장미여관과 심은경이 함께한 나성의 가면이었습니다. 박민님과 임지영님께서 대한민국 인기가요가 저의 최애방송이에요 라고 아주 기분 좋은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박민님, 임지영님 고맙습니다. 누군가의 최애가 된다는 거.

이렇게 뿌듯한 거였군요. 신정희님께서는 트로트 세상에서 남자라는 이유가 방송되던 날에 우리 엄마가 가사 크게 적어달라고 하셔서 달력 뒷면에 크게 적어드리고 카세트 테이프 사다 드린 기억이 나네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어머님께서 남자라는 이유로를 좋아하셨군요. 언젠가 또 들려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어떤 곡을 좋아하실지 신정희님 어머님의 요즘의 창곡이 또 궁금해지네요. 김으리님께서는 노디 수요일이네요. 술술 잘 풀리는 날 되고 시원하고 좋은 날 되세요 라고 덕담을 보내셨고요. 문종식님께서는 출석 체크합니다. 노디 따뜻함이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항상 응원합니다 라는 말씀 보내셨습니다. 저도 김으리님 문종식님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트로트 세상에서 다시 만나죠. 건아들의 젊은 미소 그리고 함중아와 양키스가 부릅니다. 내게도 사랑이.

흥과 한이 함께 묻어나는 우리 가요 트로트 세상.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트로트 곡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시원한 가창력과 뛰어난 무대면으로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가수 마이진의 노래 행복은 비울수록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곡이죠. 마이진은 2013년에 짝사랑 하나봐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고요. 10년 넘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데 얼마 전에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대중들과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얄미운 사람을 부른 김지혜와 비슷하게 좀 중성적인 이미지와 짧은 헤어스타일로 주목을 받았죠. 오늘 들으실 행복은 비울수록은 마이진의 청량한 음색이 돋보이는 곡이고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싶어서 부르게 된 곡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마이진의 행복은 비울수록 잠시 후에 듣겠고요. 요즘 KBS 예능 프로그램 살림남에서 활약 중인 가수죠. 박서진의 노래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를 이어드리겠습니다. 무대에서 신명난 장구 연주로 주목을 받았던 박서진이 올 봄에 선보인 곡인데요. 첫눈에 반한 운명적 상대에게 평생 함께하겠다는 뜨거운 고백을 직설적이면서 유쾌하게 풀어낸 노래입니다. 박서진 특유의 귀여우면서도 청량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곡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트로트 스타들의 노래 함께 듣죠. 먼저 마이진의 행복은 비울수록, 이어서 박서진이 부릅니다.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

대한민국 인기가요 트로트 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탄탄한 가창력과 꺾기 기교가 뛰어난 정통 트로트 강자 최우진의 사랑한 뷰티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뷔 10년째인 최우진 역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찍었죠. 오늘 들으실 사랑한 뷰티풀은 3년의 공백을 깨고 지난해 가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이전까지 보여줬던 정통 트로트 스타일에서 벗어나 파격적 변신을 시도한 신나는 댄스 트로트입니다. 뒤늦게 찾아온 운명 같은 사랑을 놓치지 않고 행복한 오늘을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는 곡이죠. 정통 트로트로 기본기를 탄탄히 닦은 최우진의 또 다른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하니까요. 팬들에게는 선물 같은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우진의 사랑은 뷰티풀 잠시 후에 듣겠고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이 가수의 가창력만큼은 공통적으로 인정할 겁니다. 송가인의 노래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모르나바고요. 2016년 송가인이 무명 시절에 발표한 곡입니다. 원곡은 가수 이혜리가 2012년에 불렀죠. 이혜리와는 또 다른 색을 입힌 이 곡은 송가인 특유의 독보적인 가창력과 애교가 느껴지는데요. 좋아하는 내 마음을 모르는 그에게 야속한 마음을 표현하는 곡이죠. 자,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최우진의 사랑은 뷰티풀, 이어서 송가인입니다. 모르나 봐.

오늘 트로트 세상에서는 마이진의 행복은 비울수록, 박서진의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 최우진의 사랑은 뷰티풀, 송가인의 모르나바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K-POP 데몬 헌터스 OST에서 사자 보이스가 부릅니다. 소다팝.

0: 뮤지션의 순수한 진심이 느껴지는 음악들과 함께하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신세미 음악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그 대부분의 노래가요, 리메이크 곡보다는 원곡이 낫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1: 네.
0: 근데 리메이크 곡도 만만치 않다거나 아예 원곡의 느낌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곡 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1: 저 정말 얼마 전에 최근에 네. 들었던 곡인데요. 한로로의 네. 영영이라는 곡이 있어요.
0: 영영요?
1: 그 곡을 존박이 불렀는데요. 음원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이제 동영상 사이트에 검색해보시면 들어볼 수 있는데 이 사실 존박의 보컬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이 기존의 곡을 존박이 더 멋지게
0: 예.
1: 정말 더 멋있게 이 소화한 걸 보니까 아 원곡을 뛰어넘는 엄청난 보컬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또 느꼈습니다.
0: 저는 조금 됐는데 KCM이 이선희의 아 옛날이여를 리메이크했었거든요.
1: 아 그런가요?
0: 느낌이 아주 다르고 좋습니다.
1: 또 여성 예. 보컬 노래를 예. 남성 보컬이 부를 때 또 매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그렇더라고요. 예. 예. 여러분도 기회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저도 찾아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조덕배가 데뷔 25주년을 맞이해서 2010년에 발매했던 기념 앨범인 The Artist라는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0: 네.
1: 조덕배가 1집 나의 옛날 이야기로 이제 데뷔한 게 85년이니까 2010년이 이제 25주년이 맞는데요. 조덕배가 그간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혹은 꿈에 나의 옛날 이야기, 안개꽃을 든 여인, 내 사람아 같은 정말 많은 히트곡을 선보여 왔는데 그런 조덕배의 좀 음악 여정을 기리는 의미에서 나온 앨범이고요.
0: 네.
1: 근데 사실 앨범을 만들 때 이제 조덕배가 제작에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는 않고 이제 후배 뮤지션들이 자신의 음악을 좀 자유롭게 편곡해서 부를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앨범을 감상할 때는 과연 이제 조덕배의 꿈에 같은 곡을 과연 어떤 가수가 불렀을까? 어떻게 잘 소화했을까?
0: 아, 진짜 궁금하다.
1: 이런 걸 좀 예측하면서 이제 이 앨범을 감상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앨범의 타이틀곡인 나의 옛날 이야기라는 곡은 이제 래퍼인 아웃사이더 그리고 MC 스나이퍼가 같이 불렀고요.
0: 예.
1: 조덕배의 그 유명한 꿈에라는 곡은 또 휘성이 R&B 곡으로 소화를 했습니다.
0: 그랬군요.
1: 네, 근데 이 외에도 이 앨범에 참여한 뮤지션들 출연진들이 이제 좀 재밌는데요. 이 당시에 보이그룹이었던 엠블랙부터 인디 뮤지션인 검정치마 그리고 또 JK 김동욱부터 진짜 뭐 인디 솔로 아이돌까지 다양한 이제 뮤지션들이 조덕배의 음악을 좀 자기들만의 스타일로 불렀어요.
0: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네. 조덕배의 곡을 불렀단 말이에요.
1: 그래서 이 앨범 뭐 어떤 곡을 들어보셔도 좀 재밌게 들어볼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골라온 수록곡은 싱어송라이터인 양양이 부르는 나풀거리듯이라는 곡입니다.
0: 나풀거리듯이요?
1: 네. 이 양양이라는 뮤지션 이름은 아마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0: 저도 솔직히 오늘 처음 들었어요.
1: 그렇습니다. 인디 뮤지션이고요.
0: 예.
1: 2000년대에 이제 활동을 시작했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목소리가 좀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좀 가벼우면서도 무거운 듯한 그런 보석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양양은 2012년부터는 활동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제 작년에 또 오랜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했더라고요.
0: 재개했군요.
1: 네, 그래서 아마 이 양양이라는 뮤지션이 좀 익숙지 않은 이름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앨범에서 가장 멋진 목소리로 이제 조덕배의 음악을 소화했다 이런 뮤지션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양양의 목소리로 조덕배의 나풀거리듯 들어보면 좀 새로울 것 같습니다.
0: 조덕배의 곡을 양양이 리메이크한 나풀거리듯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1: 감사합니다.

양양의 나풀거리듯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거나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고백.

고백, 델리 스파이스의 노래였습니다. 정영희 님께서 사연 보내셨어요. 친정엄마 오랜만에 뵙고 버스 타고 서울 집으로 가는 중에 듣고 있어요. 어느덧 엄마가 구순을 앞두고 계시네요.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는지라는 사연입니다. 정영희 님, 친정어머니 오랜만에 뵙고 쇠잔해지신 모습에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세월 참 빠르죠. 우리 엄마는 언제나 아줌마일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할머니가 되어 있고 붙잡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으니 정영희님 자주 연락하시고 되도록 어머니와 즐겁고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저도 그걸 잘 못하고 있네요. 그래도 정영희님께서는 잘하시겠죠. 사연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여행 스케치의 옛 친구에게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그 질문에 답하듯 나는 모로가 미술관을 준비하며 사후의 자신에 대해 스스로 써두었다는 문장을 떠올린다. 그는 찬란한 지평을, 가장 다양한 길들을, 가장 새롭고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길들을 열었다. 그는 허풍을 떨거나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서도 프랑스 미술의 고유한 성격인 통찰력 있는 철학과 고도의 이성과 최상의 논리를 유지하며 환상과 시적이고 유연한 변화, 그리고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던 표현 방식들을 프랑스 미술에 도입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이자 모두를 향한 선언처럼 그 문장은 자화상의 시선과 겹친다. 1층의 철문을 밀어 닫으며 밖으로 나오자 뒤에서 다시 철커덩 소리가 크게 울린다. 마치 방금까지 속해 있던 마법의 세계가 닫히는 소리 같다. 순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현실의 좌표가 잠시 흔들린다. 모로가 말년에 미술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했다는 말이 떠오른다. 나는 다리입니다. 여러분은 지나가거나 혹은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 다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결국 그 길 위에 서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0: 이번엔 이런 맛이구나. KBS 오디오북.
1: 자코메티 미술관. 영원히 걷는 남자. 나에게 자코메티는 한 장의 사진이다. 비가 내리는 거리. 화면을 위아래로 가르는 가느다란 가로수 한 그루. 그 오른편 사진 한가운데에 나무줄기만큼이나 가늘고 작은 남자가 구부정한 자세로 찻길을 건너고 있다. 가로수와 건물 사이의 공간은 텅 비어 한없이 넓어 보이고 그는 그 공간을 가로지르기 위해 애쓰는 듯 보인다. 우산도 없이 외투자락을 머리 위로 끌어올려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오른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왼손으로는 외투 앞자락을 붙들고 있다. 허술하게 뒤집어 쓴 외투 꼭대기에 무엇인가가 매달린 듯 몸 전체가 위로 잡아당겨지는 느낌이다. 외투 깃사이 좁은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앞을 응시하는 눈매는 치켜떠져 있고 미간은 가볍게 찌푸려져 있다. 이 남자가 이 길을 건너는 데는 영혼의 시간이 필요할 것만 같다. 이 남자, 자코메티다. 1961년,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의 브레송이 포착한 순간이다. 세상은 자코메티를 20세기를 대표하는 조각가 혹은 현대 조각에서 경매 최고가를 기록한 작가라는 수식으로 소개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자코메티는 이 사진에서 시작된다. 이 쓸쓸한 사진을 처음 우연히 보았던 순간 가슴이 철렁하도록 각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 KBS 오디오북.
1: 걷는 존재. 사진 속 남자가 자코메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의 조각 걷는 남자가 겹쳐 떠올랐다. 처음 책에서 걷는 남자를 보았을 때 가늘고 긴 다리를 크게 내딛고 상반신을 살짝 기울인 형상이 한자 사람 인자를 확대한 것처럼 보였다. 그 단순한 형상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다. 그러나 실제 작품을 여러 미술관에서 마주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뼈대만 남은 듯한 형상임에도 그 인체는 분명히 공간 속을 통과하고 있었다. 단지 걷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움직임과 공간, 그리고 그 사이에 흐르는 시간까지 함께 있었다. 더 나아가 그 조각과 내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순간 전시실의 공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오브제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였다. 그는 바람처럼 가볍게 공기를 가르며 걷는 듯하지만 두 발은 움직임을 그리고 있음에도 바닥에 완전히 붙어 있고 그의 몸과 하나가 된 땅이 무거움을 함께 끌어가고 있다. 이 세상 누구와도 교감하거나 동행할 수 없이 혼자서 가야만 하는 길이 고독해 보였고 그럼에도 단호하게 성큼 내딛어야만 하는 그의 걸음걸이가 고단해 보였다. 아주 오래전에 로댕이 보여주었던 걷는 남자와도 비교해 볼 수 있다. 로댕의 남자는 근육질의 강인한 몸과 힘차게 앞으로 내디딘 두 다리로 단단하게 땅을 디디고 서 있다. 비록 머리가 없지만 힘을 내뿜는 신체를 보면 일종의 선망과 든든함이 느껴진다. 그런데 지금 자코메티의 여리고 가는 남자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듯 위태롭다. 그의 시선은 나를 외면하지만 어쩌면 내가 길에서 스쳐 지나간 그 사람인 것 같아서 다시 돌아보게 한다. 많은 곳에서 이 작품을 걷는 사람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나는 걷는 남자와 서 있는 여자를 함께 본 이후로 이 작품을 꼭 걷는 남자라고 부른다. 그의 조각에서 특히 걷는 남자를 발표한 1960년대 이후 대부분 작품에서 남자는 걷고 있는 반면 여자는 두 팔을 옆으로 붙인 채 정면을 응시하는 부동의 자세로 표현된다. 이 두 조각을 함께 보면 걷는 남자와 부동의 자세로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못하는 여자 사이의 대비, 갈등, 안타까움. 그 둘 사이에 놓여있는 그러나 결코 가까워지지 못하는 공간의 의미 전부가 눈에 들어온다.

0: 그래서 이 조각은 걷는 사람이 아니라 걷는 남자여야 한다. 비 오는 거리에서 구부정하게 걷는 사진 속 자쿠메티와 공간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조각 속 남자가 겹쳐질 때 나에게 이 사진은 곧 자쿠메티 그 자체가 된다. 그 쓸쓸함과 고독, 그러나 멈추지 않는 움직임까지. 사진 속 거리 표지판에서 이곳이 파리 14구 알레지아가임을 확인했을 때 나는 그가 걸었던 길을 나도 걸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회화에서 조각으로. 자쿠메티는 1901년에 이탈리아와 접경한 스위스 산악지역의 작고 아름다운 마을 스탐파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조반니 자쿠메티는 후기 인상주의풍의 화가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어린 알베르토는 자연스럽게 그림과 조각을 접하며 성장했고 아버지는 아들의 예술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제네바 미술학교에 다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교 교육은 그에게 맞지 않았다. 18세에 학교를 떠난 그는 아버지와 함께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옛 거장들의 작품을 직접 보았다. 교과서가 아니라 실제 작품 앞에서 배우는 시간이 더 큰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이후 아버지는 그에게 파리로 갈 것을 권한다. 전통적 시험과 규범에 얽매인 국립미술학교 대신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 아카데미 드 라 그랑드 쇼미에르에서 스스로의 길을 모색해보라는 제안이었다. 자쿠메티는 1922년 1월 파리에 도착해 약 5년간 그랑드 쇼미에르에서 공부하며 예술가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그는 진로를 그림이 아닌 조각으로 정했다.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조각을 선택했다고 훗날 고백했다는 말은 그의 출발이 이미 질문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그의 스승 앙투안 브루델은 로댕의 제자이자 조수로 15년간 일한 뒤 독립해 자신만의 조각 세계를 구축한 당대의 주요 작가였다. 로댕이 살아있는 듯한 인체 묘사로 인간의 내적 감정과 고뇌를 강렬하게 드러냈다면 브루델은 고대 그리스 조각에서 영감을 받아 보다 정적이고 절제된 조형미, 건축적인 구조를 중시했다. 로댕의 혁신을 계승하면서도 다른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자쿠메티가 찾고 있던 길은 스승의 방식과는 달랐다. 그는 눈앞의 모델을 본다는 것과 그것을 3차원의 조각으로 만든다는 것 사이의 간극이 무엇인지 끝내 이해하고 싶어 했다. 이 질문은 종종 스승과의 긴장으로 이어졌다. 그는 브루델의 지도 방향을 따르기보다 루브르 미술관에서 이집트와 고대 문명의 유물을 관찰하며 인체와 형태에 대한 생각을 확장했고 동시에 입체주의가 보여준 해체된 구성에 매혹되어 실험적인 시도를 이어갔다.
1: 아! KBS 오디오

독자적인 방향을 구축해 나가다. 그랑드 쇼미에르가 자리한 몽파르나스는 19세기 말 몽마르트르가 그러했듯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이 문학과 예술을 논하던 중심지였다. 르돔, 로통드, 셀렉트, 쿠폴 같은 카페에는 언제나 불이 켜져 있었고 밤이면 술과 토론이 뒤섞였다. 헤밍웨이가 파리는 언제나 축제와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해서 그려낸 바로 그 시절이다. 모두가 카페에 모여 술을 마시면서 함께 예술을 고민하고 토론하던 시기였다. 자코메티 역시 이 카페들에서 만난 화가, 조각가, 시인들과의 교류 속에서 사유를 확장했고 점차 자기만의 방향을 모색해 나갔다. 1925년, 그는 스승 브르델이 운영하던 단체전에 두 점의 작품을 출품한다. 파리에 온 지 3년 만에 처음 세상에 자신의 조각을 내놓은 것이다. 한 점은 동생 디에고의 두상을 고전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었고, 다른 한 점은 여성의 흉상을 세 개의 입체 덩어리로 구성한 추상 조각이었다. 인체를 소재로 삼았지만 전혀 다른 두 언어를 병치한 셈이다. 이 추상 작품을 두고 브르델이 이런 작업은 집에서는 할 수 있지만 밖에 내놓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는 일화는 그 시도가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막 출발한 조각가 자쿠메티가 이미 전통과 실험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후 그는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전통 조각,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아 대상의 볼륨을 분해하고 기하학적으로 재구성하는 추상 조각을 발전시킨다. 숟가락 여인, 커플 등이 이 시기를 대표한다. 형태를 단순화하고 구조화함으로써 시간을 초월하는 본질적 형상을 찾고자 한 시도였다. 1926년 12월, 자코메티는 동생 디에고와 함께 작업실 겸 숙소를 구해 이폴리트 맹드롱가 46번지로 이사한다. 몽파르나스에서 멀지 않은 곳, 23제곱미터 남짓한 협소한 공간이었다. 마당을 둘러 허름하게 지어진 2층 건물에 여러 작업장이 나뉘어 있었고, 그의 작업실은 마당을 향해 문이 난 1층이었다. 한쪽 구석에는 침대가, 반대편에는 가파른 나무 계단으로 오를 수 있는 작은 메자닌이 있어 디에고가 지냈다. 난로 하나뿐인 방, 바깥에 있는 수도와 화장실, 불편하고 비좁은 이 공간에서 자코메티는 훗날 명성과 부를 얻은 뒤에도 196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작업을 계속한다. 그의 예술은 이 공간을 떠나지 않았다. 때마다 새로운 자코메티를 만날 수 있다. 2층 전시실로 올라가면 천창에서 자연광이 환하게 내리는 작은 전시장이 중앙에 자리 잡고 그 곁에 안락 의자가 놓인 서재가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 과거의 전시 도록들이 모두 비치되어 있어 자코메티의 삶과 작품에 관해 미술관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나는 여기에서 자코메티와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친구들 전, 자코메티와 살바도르 달리 전 도록을 통해 초현실주의 시기 자코메티의 작품 세계를 발견한 것이 큰 기쁨이었다.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화가가 살아생전에 벽을 칠할 페인트의 색깔, 각 작품들이 배치될 위치, 관람객의 동선까지 예측하여 구상한 미술관이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런 미술관이라면 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예술가의 머릿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과 같을 겁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미술관들은 바로 그런 공간들인데요. 외젠 들라크루와 르코르비지에, 귀스타브 무로 등 언제 보아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위대한 작품들을 남긴 거장들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머무를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는, 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7개의 미술관을 소개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한 작품, 한 작가와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그곳,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세였습니다.

라디오 극장 집에 돌아오고서야 알았다. 내가 너무 지쳤다는 것을. 이제야 편안히 누운 등이 따뜻해지고 이제야 식탁에 앉아 먹는 밥이 온몸으로 소화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집에는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내 모습이 그대로 있었고 날 품어줄 온기가 아직 남아있었다.

0: 좀 더 자.
1: 계속 눈물이 흘러. 눈물이 멈추질 않아.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 같아. 친구가 사라졌어.
2: 뭐?
1: 나 때문에 친구가 떠났어. 유일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계속 고백을 했는데 난 몰랐어. 그 친구 앞에서 편지 준 사람을 비웃고 편지를 구겨서 버리기도 하고 혼자만의 감정을 언제까지 이해해줘야 하냐고 화도 내고 그러다 여태 선물을 주고 편지를 쓴 사람이 그 친구란 걸 알았어.
0: 그 친구가 지독한 짝사랑을 했나 보네.
1: 아, 그랬나 봐. 근데 난 상상도 못했어. 지금도 이해 못하겠어. 날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여자잖아. 내가 어떤 감정이어야 하는지 그 친구가 어떤 감정인지 난 잘 모르겠어서 장난치냐고 했어. 장난하려고. 왜 이딴 짓을 하냐고.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난 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거절을 한 걸까?
0: 너도 그 친구를 좋아했구나.
1: 우리 집엔 자주 드나들었는데 그 친구 집엔 한 번도 안 가봤어. 어딘지도 몰라. 항상 그 친구가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났어. 그렇게 연락을 끊으니까 내 쪽에서 연락할 길이 없는 거야. 그렇게 같이 보낸 시간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야. 다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내 감정이 뭔지.
0: 사랑이 우리 지수를 이렇게나 크게 흔들어놨구나.
1: 난 그게 뭔지 모르겠어.
0: 우리는 사랑에 서툴러서 사랑에 아파하는 거야. 사랑이라는 감정은 참 가까이 두고 싶은데도 익숙해지지가 않아.
1: 그 친구도 힘들었겠지? 긍정하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그걸 내가 거부했어.
0: 지수는 그러고도 3일을 잤다. 가끔 깨서는 그 친구 얘기를 하기도 하고.
1: 그 친구 보면 언니 생각이 났어. 언니랑 비슷한 점이 많았어. 그런데 더 만나다 보니 그렇지도 않더라. 오히려 나한테 언니 같은 모습을 보여달라 하는 것 같았어.
2: 어떤 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수다를 떨었다.
3: 이러고 있으니까 시간을 되돌린 것 같아. 언니들이 떠나고 이 집에 얼마나 냉기가 돌았는지 알아? 왜 그런 거 있잖아. 집에 왔을 때 인기척이 없으면 무섭기보다 쓸쓸해지는 거. 그땐 좁아서 북적이던 방을 혼자 다 쓰는데 그것도 싫더라. 밥 먹고 서로 안 치우겠다고 가위바위보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먹으라는 사람도 없고 치우라는 사람도 없고.
4: 그래도 저녁엔 부모님이 계시잖아.
3: 이제 나도 애가 아니잖아. 누구한테 걱정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다고.
4: 좀 일찍 연락하지 그랬어.
3: 일찍 연락하면 내려올 수 있었어? 알바도 3개나 한다면서.
2: 그러다 어떤 날은 한밤중에.
1: 언니, 창문 좀 열어봐. 목련꽃잎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봄도 아닌데 왜 목련이
2: 소리를 하다 다시 잠들었다.
5: 어? 누구지? 042290? 내 삐삐 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어? 뭐야?
4: 151155. I miss you?
2: 갑자기 준호가 떠올랐고.
4: 9977? 구구절절인데?

0: 내가 정작 가보러 여길 가보네.
1: 그렇게 부르지 마요.
0: 자꾸 불러주면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 작가 될 거잖아. 정미래의 작가라고 하면 너무 기니까 줄여서 정작가, 더 줄이면 정작.
1: 어떻게 알고 왔어요?
0: 세상 참 좁더라. 네가 알바하는 출판사 찾아갔었거든. 거기서 책 낸 선배가 나랑 친한데 그 선배가 정작한테 연극 티켓 줬었다며.
1: 아...
0: 그렇게 우리가 만나게 됐고 그렇게 작업도 같이 하게 됐고.
1: 박상철.
0: 그렇다니까. 암튼 주소는 그렇게 알아냈고. 은수, 별일 없지?
1: 네. 연습은요?
0: 그럭저럭 하고 있어. 공연 전엔 올라와야지.
1: 당분간 집에 있을 것 같은데.
0: 공연은 봐야 할 거 아니야. 첫 공연작인데.
1: 되도록 그럴게요.
0: 그래. 아,

0: 고마워요.
1: 서울 생활이 지쳐서 내려온 거면 정동진 바다도 한번 가봐. 거기 편한 민박 있는데 소개해줄게.
0: 알았어요. 아 근데 04290은 뭐예요?
1: 영화 보러 가자.

0: 지수가 다녔던 검정고시 학원에 가봤어. 주소를 알아낼 수 있으면 찾아가 보자 해서. 가서 이러저러하다 사정을 말하니까 찾아서 알려주더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아니 어머니가 단번에 날 보고 지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수 언니라고 했지. 그래서 은비가 연락이 안 돼서 지수가 걱정한다고 했더니 은비 방을 보여주고 은비가 지수 앞으로 남긴 유서도 보여줬어.
1: 유서? 은비는 마음의 병이 있던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도 일도 꾸준히 다닌 적이 없어요. 자해하고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해서 입원도 했었고요. 은비는 이성보다는 동성에 더 끌린다고 했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어릴 땐. 그런데 정체성? 자기의 성 정체성은 다르다면서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 커졌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갈등이 사라졌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도 했고 헤어졌다고도 했고 일도 새로 시작했고 다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다 갔어요. 거짓말처럼 떠났어요. 모든 걸 끊고.
0: 은비 방을 둘러봤어. 지수랑 같이 지냈던 시절의 흔적들도 봤어. 그냥 평범한 그 또래 청소년들이야. 여자애들끼리 하는 거, 뭐 같이 놀러가고 같이 사진 찍고 뭐 쪽지 주고받고. 지수는 우리가 없는 빈자리를 은비와 보내며 잘 지냈던 것 같아.
2: 근데 지수는 사랑은 아니었던 거지?
0: 놀랐겠지. 그래서 방법이 서툴렀던 거야.
2: 얘기할 거야?
0: 얘기 안 할래. 어쩌면 저 무의식 속에선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
2: 그래, 굳이 꺼내지 않는 얘기들 있잖아.
0: 언니, 어떻게 지내? 애들 많이 컸더라?
2: 많이 컸다고? 아직 제 손으로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 애들이야. 누군가는 교사가 되고 누군가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할 때 난 지혜로운 여자가 되고 싶었거든. 그리고 누구보다 지혜로운 여자가 될 자신이 있었거든. 그런데 결혼과 육아는 정말 날 바보로 만들어버렸어. 정신을 차려야지 하다가도 또 허둥되게 만들고 이게 맞지 싶다가도 어김없이 틀려버리고.
0: 그래도 언니, 언니가 하는 모든 건 다 지혜로워 보여. 난 일찌감치 언니한테 그렇게 세뇌당했다니까.
2: 그러지 마. 나도 엉뚱하고 허술하고 웃긴 여자로 살 수 있어.
0: 뭐야, 꼭 내가 그렇다는 말로 들리네?
2: 아니라고는 못하지. 넌 어때? 서울에서 글 많이 썼어?
0: 나 말 못했는데 대학 다녀.
2: 뭐? 그걸 왜 말 안 했어? 왜?
0: 모르겠어. 괜히 부담 줄까봐. 아님 타이밍을 놓쳤나?
2: 야, 정말 대단하다. 혼자 힘으로 서울 가더니 공부도 혼자 해내고.
0: 못할 건 없지 싶어서.
2: 존경해. 난 너 예전부터 존경했다. 네 고집.

0: 무대포 정신, 끈질김, 무모함 다.
1: 그치? 아, 나 그랬는데 서울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엄청 소심하고 눈치 보고 막 비교하고 아주 쪼글쪼글해졌어.
0: 그래도 좋아. 너는 하나도 안 달라졌어.
1: 가봐야겠다. 형부는?
0: 그분은 공부하느라 밤에 와.
1: 어? 아니, 육아며 살림을 언니한테 다 맡겨놓고?
0: 딱 2년만 그렇게 하라고 했어. 애들 키우느라 우리 기회를 놓쳐버릴 순 없잖아. 둘 중 누가 희생해야 한다면 나지. 지금은 애들 옆에 엄마가 필요하니까.
1: 그럼 나중엔? 나중엔 언니 차례가 올 줄 알아? 아, 나 진짜 이래서 사람은 양보하면 안 된다니까? 난 정말 결혼은 안 될 것 같아. 누굴 위해 희생하며 사는 게 어떻게 맨정신으로 가능한 일인가?
0: 정말 사랑하면 맨정신으로 가능해.
1: 나 그럼 맨날 억울할 것 같은데? 나는 태생이 이기적인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0: 내가 날 사랑하는 마음보다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
1: 야, 우러니 독신주의자였는데 결혼하더니 사랑지상주의자 됐네. 근데 누굴 그렇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0: 그걸 왜 몰라? 사랑하면 다 알게 되는데. 누구 있어?
1: 아니, 없어.
0: 없을 리가 있나?
1: 아, 몰라. 난 사랑을 모르나 보지.
0: 뭘 몰라, 모르겠어.
1: 아,
0: 내 얼굴이야.
1: 아니야.

0: 내 덕에 파리 구경은 잘했지? 이제 어디로 갈 거야?
1: 모르겠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로 갈지? 아, 런던으로 바로 넘어갈까?
0: 정말 아무 계획이 없구나.
1: 있었지. 있었는데 파리에 와서 황홀경에 빠진 걸까?
0: 나한테 빠진 거 아니야?
1: 어?
0: 아니야? 나보고 아무 생각도 안 들어?
1: 아, 혜수가 애가 아니구나. 많이 예뻐지고 숙녀가 됐네. 뭐 이런 생각은 했다. 왜?
0: 여기 이렇게 오빠랑 있는 거 꿈만 같다. 나도 파리 오기 전에는 파리엔 매일 저녁 불꽃놀이를 하는 줄 알았고 루브르 근처에선 여인들이 마차를 타고 다니는 줄 알았어.
1: 야, 어떻게? 파리는 하늘까지 멋지냐?
0: 파리는 관광하긴 좋은데 생활비가 너무 비싸. 아니, 미술 재료가 비싸서 그럴지도 몰라. 용돈은 한정적인데 재료 사고 나면 바게트만 먹어야 하거든. 바게트는 왜 이리 질기고 딱딱한지 처음에 먹을 때마다 입천장이 얼었었거든. 근데 이제 바게트 없이 못 살아. 질긴 게 아니라 밀도가 높은 거고 딱딱한 게 아니라 바삭한 거였어.
1: 용돈 받아 살다니 그것도 부러운데?
0: 왜? 고모한테 금전출납부 검사받을 때마다 용돈 깎일까봐 얼마나 심장 쫄리는데. 그런데 오빠,
1: 응?
0: 프레디를 만나면 이런 불안이 사라져.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세상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1: 그 사람 사랑해?
0: 사랑이 뭔데?
1: 이런 거.
0: 에펠탑을 보면서 키스를 하다니.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이고.
1: 사랑을 자꾸 정의 내리려고 하지 마.
0: 아니면 내 머리를 하얗게 만들어서 날 백지로 만들거나.

0: 두 사람의 심장이 신라의 심장이야. 이 점을 잊지 말게.
1: 할 말 다 하고 싶었으면 이기고 돌아왔어야지. 기가 아니여.
2: 비령자, 이젠 자네 차례야. 승리의 축배를 들게.
3: 그 불려우 같은 김유신이 갱년기 우울증으로
4: 새롭게 접수한 열 개의 성을 지키기도 버거운 상태입니다.
2: 날쌔고 용맹한 군사들을 집합시켜.

0: 대야성으로 향하는 김유신.
1: 야, 근데 예. 군사의 수는 어떻게?
2: 그 갑작스런 출동이라 그런지 병력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1: 그래요? 이번 대야성 전투는 말이야. 예. 복수 혈전이 될게요.
3: 걱정 마십시오. 이 대야성에서도 이미 이 반반의 양양반 후라이드
1: 그 예, 반반의 수비 대세를 갖추고 됐고 누구라도 말이요. 예. 이번에 김유신의 목을 베어오면은 아니요. 그냥 뭐 계급장 군모 군화 뭐 식판 아무거나 예? 김유신하고 관련된 뭐라도 들고 오는 자한테는 예? 야 알지 내가 예? 알지 좋은 거 예? 알지?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아 요즘 우리 백제에서 잘 나가는 우리 의직이 출동시켜.

0: 대야성 근처에 도착하는 김유신과 군사들.
1: 이번 작전의 목표는 적들을 우리가 원하는 바로 여기, 바로 이 지점으로 유인하는 것이다.
2: 나 이런 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거 이거 홈스테이 이거 맞죠?
3: 야, 백제군들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적군을 홈그라운드로 홈 어드밴티지 홈에 이쪽
1: 정해? 그러니 기술을 써야지.
0: 대야성 함락이 아니라 백제군을 유인하기 위해 출동했던 김유신은
4: 퇴각하라! 퇴각하라!
0: 작전대로 퇴각을 거듭한다.

0: 대야성 앞에 나타난 김유신과 신라군이 퇴각을 반복하고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번지자.
1: 응, 저기 나예요. 그 소문 들었을 것 같은데 김유신이가 대야성에 등장하자마자 계속 도망다닌다고 그러대?
2: 오랜만이에요. 소문 아니고 그 사실이래요.
1: 그동안 그렇게 술독에 빠져 산다 그러더니.
2: 야, 이거 이번 전쟁에서 김유신이의 그 군복 단추라도 들고 오는 사람한테는 돈벼락이 기다린대요.
1: 저기 내가 알기로 저 김유신 목을 베면은 구족의 자자손손이 꺾임만 걷는다고 뭐 그러대?
2: 아, 거기다가요. 아, 스카이뷰, 오션뷰, 뭐 리프레제이터뷰, 이거 펜트하우스가 그냥 덤이래요.
1: 아니 저기 이게 앉아가지고 저 성만 지킬 일이 아니다.
2: 야, 이거 이거 내일쯤이면은 그 김유신이가 우리 성 앞을 지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1: 잡아야지. 잡읍시다.

0: 당시 신라 국경과 인접한 곳에 있던 백제성의 송주들은
1: 김유신이 응, 한 놈만 팰 거야.
0: 김유신에게 붙은 현상금을 노리는 사냥꾼이 돼서
2: 야, 문 열어!
0: 군사들을 출동시킨다.

0: 여기저기서 합세한 백제 장수들의 추격을 받으며 퇴가 크는 김유신. 그러나 김유신은 출전에 앞서,
1: 자 흥순아, 네. 군사들을 모두 여기 분홍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이 지점에 매복시킨다.
2: 예, 장군.
0: 군사들을 매복시켰다.
2: 자, 백제군이 무턱대고 장군을 이곳까지 추격할까요?
1: 백제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우리 신라군 보기를 물러터진 토마토인 줄 알고 있어. 게다가 나를 사춘기보다 무섭다는 갱년기와 술독에 빠진 예비 퇴역장성 취급을 하고 있으니 놈들은 바로 이곳이 아니라 아마 설아벌까지도 달려들 거야.
2: 이런,
1: 더구나 내 얼굴에 현상금이 붙었다.
2: 얼마? 아, 알겠습니다.
0: 김유신의 예측대로 정신없이 김유신을 추격하는 백제군의 수장들.
3: 자, 장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즐겁고 편안한 여행으로 안내할 저 내비, 내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고객님들의 고객님들의 시선으로 오른편을 보시면요, 옥문곡이 보이실 텐데요. 이 옥문곡은요, 선덕여왕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피서지인데요.
4: 옥문곡? 야, 멈춰.
0: 뒤늦게 비상회의를 소집한다.
4: 옥문곡! 경주가 바로 귀 옆인데요.
0: 옥문곡은 경북 합천군 가야면 근처로 추정이 된다. 그야말로 신라의 궁궐이 있는 경주의 그 귀와 코 중간 어디쯤에 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4: 아, 그러면 저기 김유신도 잡고 설아벌도 물어뜨리고.
5: 장군!

0: 목표 지점까지 적들을 유인하는 데 성공한 김유신은 군사들을 급하게 유턴시킨 후
1: 공격하라!
0: 반격을 시도한다.
2: 여기는 김유신, 여기는 김유신. 공격 개시, 공격 개시.
3: 여기는 김웅순. 알았다, 라자.
0: 매복해 있던 신라군에게도 대대적인 공격 명령이 떨어지고 퇴각하던 신라군의 반격과 동시에 후방을 걸어막는 신라 매복군의 공격으로 졸지에 햄버거 패티가 되어버리는 백제군.
4: 자, 되도록 백제 장수들은 생포한다. 다시 한번 반복한다. 되도록 백제 장수들은 생포한다.
0: 백제 장군 생포 명령을 내렸던 김유신은
5: 어디 보자.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6: 어떻게 오징어.
0: 백제 수장 8명을 생포하며 완승을 기록한다.

0: 시간은 당장, 장소는 뒤를 돌아보게.
1: 어? 김유신은 백종원의 총사령관 의직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2: 지금 우리 진영엔 살려달라고 애걸복고라는 백제 장군이 한놈 두식이 석삼, 팔보채, 무려 여덟이나 있다.
3: 그들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아나?
2: 그럴 줄 알고.
4: 살려줘. 장군, 나 좀 빼줘.
5: 아니, 이게 뭔지.
2: 누구 목소리인지는 내가 굳이 구분해주지 않아도 될 거고.
3: 원하는 게 뭔가?
2: 몇 년 전 대야성 전투에서 말일세.
3: 우리 백제의 압도적인 승리였지.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항하는 대야성의 군주 김품석과 그의 아내, 그의 아내의 시신을 사비성으로 들고 가 백제 옥중에다. 이런 파렴치한 놈.
3: 신라가 먼저 전사하신 우리 성왕의 시신을 관청기단 밑바닥에다가.
2: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은 게 아니다. 김품석과 그의 아내의 유고를 돌려준다면 생포한 여덟 명의 백제 장군을 산채로 돌려보내겠다.
3: 죽은 두 사람의 유골과 살아있는 여덟 명의 장수를 교환한다고?
2: 시간은 내일까지.
4: 살려줘.
6: 장군, 나 좀 빼줘.
5: 그 먼저야.

0: 에이, 멍청한 것들. 야, 김유신을 잡겠다고 신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냐?
1: 김유신은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0: 야, 그 걔들 뭐 그 녹음된 거 들어보니까 막 웃었대미. 야, 잡힌 놈들 그냥 다 죽으라고 그려.
1: 죽은 자와 산 자를 바꾸는 일입니다. 네? 우리가 믿을 건 없는 일입니다, 폐하.
0: 뭐, 그래 뭐 당연히 뭐 믿을 거 없지. 죽은 자하고 산 자를 바꾸는 일인데. 응? 야, 근데 이거 뭐 내 기분이 이렇게 개가란 나냐?
1: 저 기분은 나중에 따지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0: 어, 시간이 없어?
1: 예.
0: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1: 아유, 아, 죄송합니다.

0: 자, 모여. 한쪽에서 포로를 교환하는 동안에 너희는 잃어버린 성을 차례대로 수급한다.
1: 근데요. 놈들이요. 협상에 동의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0: 안 그래도 지금 백제군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어디서 이런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백제 장수들의 목을 베 전시하면 어찌 되겠느냐. 예, 군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의자왕이 협상에 동의할 거라고 보시는군요. 200%지. 더구나 죽은 자와 산 자의 교환이 아니냐.
1: 200%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00%면 몰라도. 얘네가 진짜로 이걸 산채로 이걸 보낼까요?
0: 말이나 제대로 하면 낙엽 하나 더 보탠다고 가을산이 변하겠느냐. 티끌 하나 더 얹어준다고 태산이 변하겠느냐. 8명의 포로는 이미 낙엽이요 티끌이다. 내가 낙엽과 티끌을 치우는 동안 너희 둘은 다음 작전을 개시한다.
1: 예, 장군님.

0: 아유 배야! 아유 이차 이놈!
1: 이자요.
2: 그 개갈 안 난다라는 말은요 시원찮다 불만족스럽다라는 뜻에 충청도 그 사투리인데 제 설명이 개갈 안 나죠? 박영재.
3: 나는 폐하가 아닌데 왜 내가 이놈이야? 이규창이었습니다.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기쁜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있는 명파 해수욕장을 찾아갑니다. 고성군 현남면 명파리는 우리나라 동해안의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바로 이 마을에 우리나라 최북단 해수욕장인 명파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명파 해수욕장은 그 이름만큼이나 바닷물이 맑고 깨끗한 피서지입니다. 명파 해수욕장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청간정을 들머리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고성군의 남쪽 바닷가에 있는 청간정은 관동팔경의 하나로 손꼽힐 만큼 유서 깊은 명승지인데요. 오래전 이곳을 찾은 겸재정성과 표암 강세왕은 붓으로 청간정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명필인 복래 양사원과 문장가인 송강정철도 청간정을 찾아와서 아름다운 시문을 남겼습니다. 특히 송강정철이 지은 관동별곡에는 북한의 금강산과 함께 관동팔경의 절경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은 이곳에 들러서 청간정 편액 글씨를 썼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그 편액은 지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청간정에서 북쪽으로 4km쯤 떨어진 무남 해변에는 강원 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명소 가운데 하나인 능파대가 있습니다. 능파대에서는 풍화작용에 의해 형성된 사포니, 즉 풍화혈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워낙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서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존먹은 바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능파대에서 또 북쪽으로 28km쯤 올라가면 화진포 해수욕장에 이르게 됩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우리 길을 즐겁게 했던 노래인 화진포에서 맺은 사랑의 배경이 되었던 명소인데요. 실제로 화진포에서 맺은 사랑이 발표된 이후로 화진포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노래 때문에 고등학생 시절 화진포를 처음 찾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화진포 해수욕장은 동해안에 있는 해수욕장 치고는 유난히 수심이 얕고 경사도가 완만한 편입니다. 백사장 한켠에는 하늘로 향하는 계단이라고 불리는 하얀색 조형물이 세워져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계단을 따라 이 계단 꼭대기로 올라가서 멋진 기념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화진포 해수욕장에서 북쪽으로 11.5km를 더 올라가면 마침내 오늘 여행의 도착지인 명파 해수욕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명파 해수욕장은 그동안 바닷가에 군 작전용 철책선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가까이 두고 있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지난 2021년 여름이 시작될 무렵 명파 해수욕장에서 기쁜 소식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명파 해수욕장의 애물단지이던 3m 높이의 철책선을 40여 년 만에 철거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후 철책선 철거와 함께 해수욕장 주변은 깔끔하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명파 해수욕장이 강원도 고성군의 북쪽 지역에 있다 보니 찾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북단 해수욕장이라는 상징성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찾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명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올여름에 명파 해수욕장을 찾는다면 한적한 바닷가에서 또 하나의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명파 해수욕장의 2026년 개장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있는 명파 해수욕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한서 씨 김성태 곡 동심초입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폐암의 원인은 흡연이 가장 크죠. 하지만 다른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폐암 발생의 위험은 있기 때문에 비흡연자라고 해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폐암의 병기와 환자의 상태, 치료에 대한 적응도나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수술과 방사선 또 항암 치료를 여러 조합으로 적용합니다. 또 수술로 치료를 해도 폐의 기능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특히 잘 살펴야 하는 부분들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지방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빠른 치료와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수술이 가능한 병기에서 발견되고 치료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폐암 치료에서 치료 방법뿐 아니라 어떤 순서로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외과 윤동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폐암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수술이 가능한 병기에서 발견되는 건 정말 다행이죠.
1: 아, 네, 맞습니다. 폐암에서 완치를 목표로 하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기에 발견되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0: 네. 그럼 전체 폐암 환자 중에서 수술을 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1: 실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실제 전체 폐암 환자 중에서 수술이 가능한 병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한 30, 4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한 60에서 70% 정도는 이미 수술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진행된 병기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이 가능한 시기에 발견되었다는 것 자체가 예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수술이 가능한 상태가 30, 40%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50%도 안 되는군요. 역시 조기 발견이 중요한 거네요.
1: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치를 목표하는 치료와 어떤 고식적 치료하는 아예 저희가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완치를 치료하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런데요, 건강 검진에서 저선량의 CT로 확인하는 분들도 많아지지 않았나요? 그러면 조기 발견율도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예, 맞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 검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진을 통해서 수술이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폐암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커질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증상이 생긴 뒤에 병원을 찾거나 검진 대상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진행된 병기에서 진단된 환자들이 적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0: 흔히 말하는 병기로 볼 때 1기에서 발견되면 수술이 결정되는 건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1기, 그러니까 1기에서 4기까지 저희가 폐암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1기 폐암은 수술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병기이고 완치를 목표로 하는 수술이 가장 표준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폐기능이나 심폐기능, 전신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수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라든지 다른 근지적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0: 네. 1기에는 수술이 우선 고려된다고 하셨는데요. 문제는 2기, 3기로 진단된 분들의 치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치료와 조금 달라졌다고 들었는데요. 좀 설명해 주세요.
1: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 폐암 치료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2기와 일부 3기 환자의 치료 전략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수술을 먼저 시행한 뒤에 항암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수술 전에 항암 치료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병기 2기, 3기에서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여러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 전에 항암 치료와 면역 치료를 먼저 시행한 뒤에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양 크기를 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전이를 미리 치료할 수도 있어서 치료 성적도 향상되는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게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병기나 유전자 변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가장 적합한 치료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2기, 3기로 진단된 분들은 이제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 치료를 하던 방식에서 수술 전에 항암 치료나 면역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1: 아,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2기, 1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만으로서 근치적 완치를 저희가 근치적 치료, 완치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2기, 3기까지 가면 저희가 영상상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임파선이라든지 이렇게 미세하게 전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수술을 한다고 해도 재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수술만으로 완벽한 치료를 하기가 사실 힘든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태까지 연구해서 많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항상 더 새로운 방법을 저희가 항상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네. 이 면역 치료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런 2기, 3기에서 조금 더 좋은 이유를 확보할 수 있고 재발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수술 전후로 해서 항암 면역 치료를 하는 것을 최근에는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
0: 면역 항암제나 표적 치료제의 등장이 치료 순서에 변화를 가져온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면역 항암, 특히 면역 항암제 그리고 표적 치료제의 등장 자체가 이 수술 앞뒤에 저희 치료들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네. 여러 가지 치료 순서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0: 전이가 되는 경우도 발견해야 되고 그냥 종양을 제거하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단순하지가 않네요.
1: 예, 맞습니다. 이 폐암 수술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종양만 떼어내는 수술은 아닙니다.
0: 네.
1: 저희가 이제 수술 전에 CT나 PET CT 같은 영상 검사에서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암세포가 주변 조직이라든지 림프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종양뿐만 아니라 뭐 충분한 절제가 그러니까 암으로부터 저희가 일정 거리 이상의 일반 조직들도 같이 떼어내는 경우를 저희가 수술적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임파선까지 림프절까지 같이 절제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 전후에 항암치료, 면역치료 혹은 또 때로는 표적치료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종양만 제거하면 재발 위험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절제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그런 이유인 거네요.
1: 예, 맞습니다. 종양만 절제해서는 네. 굉장히 재발 위험이 높고요.
0: 아.
1: 그래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절제해야지 환자의 재발을 가장 줄일 수 있는가를 저희가 항상 궁금해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종양과 일정한 거리를 확보해서 폐를 떼어내고 그 주위에 있는 임파선 역시 저희가 일정 범위까지 제거하는 것을 수술적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수술적 목표를 저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항암치료, 면역치료, 표적치료 이런 것들이 보조적으로 또 적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수술 방법은 어떨까요? 로봇 수술도 많이 하나요?
1: 아,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폐암 수술 대부분이 최소 침습 수술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것은 과거처럼 가슴을 크게 열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0: 네.
1: 작은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넣어서 모니터로 보면서 수술하는 방법인데요.
0: 네.
1: 예, 이 대표적인 최소 침습 수술이 흉관경 수술과 로봇 수술입니다. 예, 그래서 두 방법 모두 절개 범위가 작고 해서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입원 기간도 비교적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이제 흉관경 수술이 가장 널리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로봇 수술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0: 그러니까 로봇 수술의 장점이 많기는 해도 비용 부담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겠어요.
1: 네, 맞습니다. 로봇 수술은 이제 3차원 고화질 영상과 사람 손목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구를 이용해서 보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게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특정 위치에 아까 말씀드린 림프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절제해야 되는 경우에는 로봇 수술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맞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비용 부담이 있고 또 흉관경 수술이 지금 로봇 수술에 비해서 어떤 암의 치료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여태까지 잘 연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드시 로봇 수술을 모든 환자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흉관경 수술이라든지 로봇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항방법이 절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환자의 상태와 종양의 위치 그리고 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담당 교수와 환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자, 그런데요. 폐를 설명할 때 뭔가 좀 복잡하던데요. 폐엽 그리고 다시 구역으로 나누던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1: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폐는 이제 저희가 왼쪽 오른쪽으로 구성된 이런 장기입니다.
0: 네.
1: 아시다시피 오른쪽 왼쪽 이렇게 폐가 하나씩 있는데요. 이 폐는 실제적으로 여러 구역으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0: 네.
1: 먼저 오른쪽부터 살펴보시면
0: 네.
1: 오른쪽은 상중하 이렇게 상엽, 중엽, 하엽 세 개의 엽으로 나뉘게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상엽, 하엽, 상하 두 개의 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옆에는 또다시 또 구역, 세그멘트, 영어로 세그멘트라고 부르는데 구역이라는 더 작은 단위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 귤이나 오렌지 같은 거 보면 큰 덩어리 안에 여러 조각들이 또 나뉘어져 있잖아요.
0: 네.
1: 예, 그것처럼 폐도 비슷하게 큰 단위인 폐엽이 있고 폐엽 안에 여러 작은 구역인 세그멘트들로 이루어져 있다. 예.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암의 크기에 따라서 폐엽 하나를 통째로 절제할지 일부 구역만 떼어낼지를 결정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폐를 절제할 때 일반인들이 이해할 때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크기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폐엽 절제술입니다. 아까 우측에 저희가 세 개의 엽이 있고 좌측에 두 개의 엽이 있다 그러는데 그중에 하나의 엽을 절제하는 것을 폐엽 절제술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로 가게 되면 아까 구역이라고 세그멘트, 구역이라 불리는 단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역을 또 절제하는 것들을 구역 절제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단위로 절제하는 것을 쐐기 형태, 또 피자 모양으로 이렇게 폐를 잘라낸다. 그래서 쐐기 형태로 잘라낸다 그래서 쐐기 절제술 이렇게 저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어떨 때 이제 그럼 어떤 범위의 폐 절제술을 하게 되느냐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꼭 반드시 폐암의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종양의 크기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CT에서 보이는 모양과 위치 그리고 암의 악성도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더불어 환자의 폐기능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술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교적 작은 초기 폐암이라면 폐 한 구역만 절제하는 뭐 구역 절제술 같은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암이 크거나 암의 모양이 어떤 악성도가 높은 침투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엽 절제술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환자의 폐기능이 충분하지 않고 폐를 최대한 보존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종양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구역 절제술이라든지 쐐기 절제술 이렇게 좀 더 작은 범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완치 가능성을 높이고 수술 후 폐기능까지 적절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0: 여러 절제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폐를 잘라내도 괜찮습니까? 폐는 재생이 되지 않잖아요.
1: 예, 맞습니다. 예, 폐는 간처럼 잘라낸 부분이 다시 자라나는 장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수술 전에 환자의 폐기능을 꼼꼼하게 검사해가지고 어느 정도 절제해도 이 환자가 수술 끝나고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이 지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그래서 다행히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 남아있는 폐가 기능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범위의 그 폐엽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제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서 일상생활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예.
0: 그럼 수술 후에 폐 기능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1: 예, 맞습니다. 이게 절제된 폐가 다시 자라나는 건 아니고 대신 남아있는 폐들이 아주 조금 더 팽창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저희 몸이 적응을 하면서 호흡 기능을 어느 정도 보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술 직후에는 이제 당연히 숨이 좀 찰 수도 있고 예전보다 운동할 때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회복 속도는 절제 범위 그리고 뭐 어떤 수술을 했는지 또 환자의 원래 폐 기능이 어땠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3에서 6개월까지 시간을 두고 수술 전에 저희가 예상했던 만큼의 폐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 수술부터 회복하고 재활하기까지 치료에 인내가 필요할 텐데요. 교수님이 참여하신 연구 중에 폐암 수술 후에 심방세동 위험에 대한 내용도 있던데요.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1: 수술 이제 저희가 폐암 수술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엽 절제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폐 일부분이 잘려 나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폐암 수술 자체가 가지는 어떤 수술 직후에 나타나는 몸의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폐를 절제하면서 폐는 이제 심장과 붙어 있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장 주변 조직과 그리고 이 심장과 폐 사이에는 또 자율신경 이런 것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일시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특히 이제 심방세동 같은 것들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그럼 환자들이 얼마만큼 이런 심방세동이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수술 직후 단계에서만 저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0: 네.
1: 사실 환자들은 요새 폐암 수술 끝나고도 굉장히 오래 사시거든요. 완치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뭐 2년, 3년, 5년 그리고 5년 이후까지 심방세동의 위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저희가 살펴본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연구 자체는 또 수술 받은 환자뿐만 아니라 아까 저희가 맨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수술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또 항암 치료라든지 면역 치료, 표적 치료 것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형태의 변화를 거치게 되는지, 어떤 형태의 심방세동 위험도를 가지게 되는지를 네. 분석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수술 끝나고 회복 과정에서는 통증이나 스트레스, 뭐 체액 변화 같이 이제 이런 영향들이 또 있고, 또 폐가 절제한 공간이, 폐를 절제하고 나면 빈 공간이 있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환자들이 항상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폐가 잘린 그 공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남은 폐들이 아주 조금씩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폐 아래 이제 복부와 이제 폐를 구분하는 횡경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0: 네.
1: 이거 횡경막도 조금 올라오고 그리고 이 가운데 심장이 우리 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이 심장도 약간 또 그 공간을 메워주면서 이동을 하게 돼요. 아주 약간. 예, 그래서 이렇게 이 폐를 절제한 공간에 남아 있는 폐와 심장이 이 폐암 수술 후에 적응하는 동안에 흉곽내 구조 변화를 통해서 자리 잡게 되는데
0: 네.
1: 이런 요인들도 이제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저희가 수술 후에 심방세동이 이제 아무래도 정상 환자 정상인들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0: 그런데 특히 수술 후 1년 이내에 위험이 높다고 하던데요. 이유가 뭔가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쭉 저희가 설명드렸던 이런 변화들이 수술 직후에 일어나면서
0: 네.
1: 아까 왜 저희가 빈 공간을 메꾸는 과정이 또 일어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수술 초반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심방세동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0: 네.
1: 그런 것들이 수술 1년 이내에 가장 높았다라고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예, 또 저희 연구가 재밌는 점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희가 또 그런 것들을 분석한 것들이 많은데
0: 네.
1: 1년 이내가 가장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0: 부정맥의 위험을 폐암 수술 합병증으로 보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예, 심방세동, 그러니까 심장에 구성하는 것들이 구성하는 이제 심방이라는 또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방이 이제 불규칙하게 뛰는 걸 심방세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폐암 수술의 가장 흔한 예, 부정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방세동 자체가 폐암 수술 후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뭐 수술 직후 또는 회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0: 네.
1: 또 적절하게 저희가 치료를 또 여러 가지 약을 쓰고 하게 되면 잘 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저희가 퇴원하고도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본인이 이제 맥박이 좀 불규칙하게 뛴다고 느껴지던가 어지럽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있게 되면 심방세동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내가 추천드리겠습니다.
0: 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된다는 건 좀 다행인데요. 연구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1: 아, 네, 맞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저희가 안정이 됩니다. 아까
0: 네.
1: 말씀드렸듯이 수술 후 1년 이내에 가장 높았고 그 이후에 점차 감소한 양상을 보이고요. 특히 수술만 받은 초기 폐암 환자들을 이제 분석하게 되면
0: 네.
1: 시간이 지나서 3년 이후에는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저희가 심방세동의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0: 네.
1: 하지만 수술 끝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추가 치료, 뭐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을 받게 되면 그 위험은 3년 이후에도 여전히 높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는 그 환자들에 맞춰서 맞춤형 추적 관찰이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 폐암 수술을 받은 모든 환자분들이 수술 후 심방세동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의료진과 환자가 모두 같이 이해를 하고 관리를 하자 하는 것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 이후에 1년 내에 가장 높고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든 환자들을 똑같이 관리하기보다는 위험에 맞춰서 초반에 조금 더 인텐스하게 좀 더 밀도 있게 관리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밀도가 점점 줄어들지만 환자의 어떤 치료 방침 변화에 따라서 그 밀도가 줄어들지 않고 더 유의하게 계속해서 맞춤형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